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자, 제목이 무가당 구미는 어떤 맛일까?
1: 자,
0: 요즘에 이런 과자류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다과류 같은 것에 그 설탕이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아요. 노슈가 혹은 슈가 프리 뭐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이 많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왜냐면 맛이 좀 저는 비슷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좀 덜 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찾게 되는데
1: 근데 또 네. 슈가 대체 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0: 그래도 마음의 안심이라고 할까요?
1: 맞아요.
0: 약간 안정을 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 약간의 위안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구미 젤리를 먹은 시츄에이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아, 이걸
1: 오,
0: 만들어 볼
1: 지금
0: 겁니다.
1: 신났어요.
0: 네, 그러니까요. 무가당 구미, 이거 어떻게 만들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약간 저의 느낌입니다.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게 슈거가 안 들어갔다 이러면 대체가 됐다라고 하면, 아, 맛이 너무 달라 하는데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왜 우리
0: 아,
1: 탄산음료도
0: 맞아요, 맞아요.
1: 제로가 있고 뭐 그냥
0: 아하, that's
1: 있잖아요.
0: right.
1: 근데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0: 저도 그래요.
1: 그걸 또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0: 민감하신 분들은 딱
1: 네,
0: 알아냅니다.
1: 맞아요.
0: 아무튼 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무가당 구미제리를 한번 영어로 맛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2: I
1: 아,
2: need English,
1: 예.
2: sorry.
1: 오케이, 오케이. New arrival.
2: New arrival.
1: Yes. 그, no sugar.
2: No sugar.
1: Jelly.
2: Jelly.
1: Try?
2: Oh, have I tried the
1: Yeah.
2: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응?
2: I haven't tried them yet. Not yet.
1: No, sold out.
2: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와,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2: You have some?
1: 응, 아니, no, no, no. 이미 in my stomach.
2: Oh, you ate
1: You,
2: it.
1: I tried.
2: Uh-huh.
1: Yes. 근데 no difference.
2: Oh, no difference.
1: Yes, no sugar, sugar, almost the same.
2: Really?
1: Yeah.
2: I hope they're still sweet.
1: 응?
2: I hope they're still sweet.
1: Still sweet.
2: Sweet tasting, yeah?
1: Yeah, still sweet.
2: Oh,
1: Yeah, you.
2: 아, I want to try
1: Yeah,
2: it.
1: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는데.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친구한테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1: 뭐.
0: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1: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네요.
0: 갑자기.
1: 저도 이 신맛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1: 예.
0: Yes.
1: Did you try? 너 시도해봤어? 먹어봤어? The new sugar free. 새로 나온 슈가 프리. 설탕 없는. 예, 설탕 없는 젤리겠네요. 네, 여기 젤리, 구미.
0: 정말 젤리라고 하시네요.
1: 그쵸. 구미, 근데 구미라고 하는군요. 젤리도 영어잖아요. 예, 또,
0: 그래요.
1: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아끼세요.
0: 냉정합니다.
1: 오케이. 그러면은, 구미라고 한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도 구미 아니고, 예, 구미. 구, 왠지 Y로 끝날 것 같은 느낌. Y.
0: GUMY.
1: Yes.
0: 뭔가 영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1: 너 그래요?
0: 만들지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Y?
1: Yes.
0: 아닙니다.
1: 아.
0: 이게 단수여도 GUMMY예요.
1: M이 2개 들어가는군요.
0: 맞습니다.

0: 그리고 복수니까 gummies에서 예. s를 넣게 된 거죠. 복수형으로 쓴 거고요. 자, 우리가 흔히 gum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쫄깃쫄깃하고 뭐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심지어 sometimes, 예. right? 그런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gum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gummy라고
1: gummy.
0: 하게 됩니다. gummy, right? So gu가 아니라 g에 가깝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젤리라고 들어봤죠.
1: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0: 한국에서는 사실 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젤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1: 주로 젤리라고 하죠.
0: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된소리 나서 젤리 막 이렇게 많이
1: 맞아요.
0: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특히 이제 북미권, 미국 영어 같은 데에서는 젤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gummy를 얘기를 하지 않고 과일 잼 같은 거 있죠.
1: 아.
0: 그렇게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1: 아, 네네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빵에다가.
1: 네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젤리보다는 gummy.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뭔가 신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1: 네.
0: 뭐 과일 그 맛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1: 네.
0: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슬기 씨도 헷갈렸을 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1: 네.
0: 바로 sugar free.
1: 오.
0: 요즘에는 sugar free라고 하는 게 뭐 과자나 무슨 뭐 식재료에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낌은 나요.
1: 네.
0: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명사 뒤에 free를 넣게 되면 명사가 없는, 안 들어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네네네.
0: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사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1: 그쵸.
0: 뭔가 나쁜 것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죠.
0: 그쵸, right?
1: 예.
0: 그래서 직역을 하면 예로부터 자유로워진인 거예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것을 넣게 되는 거예요.
1: 오.
0: So, sugar는 우리가 그런 음식 관련해서는 물론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죠?
1: 몸에는 사실 해롭죠.
0: 그렇기 때문에 sugar free라고 하게 되면 안 좋게 들어갔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됐어요.
1: 아.
0: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 그러면 free가 자유라는 그 명사랑 뭐가 없고
0: 자유로운.
1: 공짜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자유로운에서 파생된
0: 다 여기서 아, 나온 거라고 보면
1: 그렇군요.
0: 돼요. 그렇죠.
1: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조금은 뭐 물론 내야 되지만 약간 마음의 짐처럼 있는 tax free가 있잖아요.
0: tax free.
1: 예.
0: Alright, tax fre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 안 붙는 거죠.
1: 그렇죠.
0: 솔직히 tax를 내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cost이기 때문에
1: 예,
0: 비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1: free가 되는 거니까.
0: 같은 맥락이에요.
1: 예.
0: 맞아요. So 명사 free라고 하는 것은 아 뭐가 없구나.
1: 그래서 굳이 여행 가가지고 tax free만 사요.
0: 그렇죠. 왜냐면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네.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친구였어요. 한국인이었어요.
1: 네.
0: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이거 free 몰라? 자유롭게 많다는 거야. 얘가 떠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free 하면 많다는 얘기야. 저 한동안 그렇게 쓰고 다녔죠.
1: 아, 정말요?
0: 그렇게 알아듣고,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1: 그쵸. 너무 반대 개념이잖아요.
0: 잘 지내고 있니?
1: 예.
0: Okay, so 명사 free. So for example, 만약에 지방이 없어요.
1: 네.
0: 지방이 안 들어갔대요.
1: 예.
0: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1: Fat free.
0: Fat free.
1: 오.
0: Okay, 그리고 다시 한번 무가당이라고 하면 설탕이 없는 거니까
1: sugar free.
0: That's right.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우유다. 그러면 this is milk.
1: 네.
0: Right?
1: 네.
0: 하지만 이건 무지방 우유입니다.
1: 아. This is fat free milk.
0: That's right.
1: 오.
0: Fat free milk. How about this? 나는 음료가 drink죠.
1: 네.
0: 나는 있잖아 무가당 음료들을 안 좋아해. 어떤
1: 아.
0: 친구는 뭔가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좀 달달해야 맛있잖아요. 네.
0: 그래서 난 좋아하지 않는다. 무가당 음료들을.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그렇죠?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Yes.
0: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1: This is fat-free milk.
0: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자,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없는이라고 할 때 less 붙은 거 본 적 있어요?
1: 네.
0: less라고 하는 거. 무슨 less라고 하면 뭐가
1: 그쵸.
0: 없는이죠?
1: 네.
0: 자, 이 less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앞에 나온 게 나쁜 의미다,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별로 없어요.
1: 예.
0: 중립적이에요.
1: 오.
0: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안 들어간,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 텐데 sugar free는 얘가 나쁘게 느껴지죠?
1: 그렇죠.
0: free가 들어간 거 보니까. 하지만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1: 그
0: hope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ope free라고 하면 안 돼요.
1: 아.
0: 그냥 hope가 없는이 되는.

0: 겁니다. You see the difference here?
1: Yes, yes,
0: okay,
1: yes.
0: All right. Mm.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읽어 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아, 아직 근데 여기저기 다 품절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1: 그렇죠.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0: Uh-oh.
1: Oh. 자, 아직이니까 네. 그러면은
0: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아직 아닌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not yet으로 할게요.
0: Okay.
1: 아직은 안 먹어 본 거죠.
0: 아마 단독으로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예.
0: So not yet.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단어도 나오기도 하고요.
1: Sold out. 네. Not 그렇습니다. yet.
0: Not yet. 우리는 뭐 그냥 아직 이러지만 사실 아직 아니야.
1: 아니야.
0: Not이 들어갔으니까.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도 이렇게 사실 많이 쓰는 거예요. I'm sorry.
1: Yeah.
0: Not yet. 뭐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here? Are you here? 전화로 했을 때 너 여기 도착했어? 했을 때 아, not yet. Not yet.
1: 예.
0: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문장으로 다 풀기도 합니다.
1: 네.
0: I'm not there yet. 이런 식으로도 문장 안에 녹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sold out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미 커버를 했었죠, 여러분들.
1: 네.
0: Right. Sold out은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인 겁니다.
1: 그쵸.
0: 다 팔려서 out된 거예요.
1: 네.
0: Right. 원래 실제로요, 여러분들, 물건이 다 나갔다라고 할 때, it's out 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1: 오케이.
0: Okay, 그래서 팔려서 나갔다. 뭐 의역해서 품절인, 뭐 매진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형용사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Sold out?
1: They are의 비동사가 있는데요.
0: 그렇죠. 비동사 있죠. So
1: 네.
0: they are sold out.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1: Yes.
0: 자, 그리고 보면 they're sold out. 근데 어디서?
1: Everywhere.
0: Everywhere. 여기저기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곳에서 지금 다 sold out인 상황인 거예요.
1: 어떤 상점을 가도 없는
0: 맞아요.
1: 거죠.
0: 왜냐하면 요즘에 특이한 맛이나 뭐 성분이 들어가거나 하면 유행을 확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순간엔 진짜 구하기 힘들단
1: 말이죠. 살 수가 없어져요.
0: Right. 자, everywhere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편의점이 어떤 외국인이 한국 갔다가
1: 네.
0: 다시 미국에 온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친구들한테 와 한국은 말이야 편의점들이 막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
1: 오.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네.
0: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한 블럭에 진짜 엄청 많잖아요.
1: 그래서 브랜드별로 있죠, 막.
0: 다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자 편의점이 영어로 뭐죠?
1: Convenience store.
0: 그죠, convenience store입니다.
1: Yes.
0: 자 복수로 써서 편의점들은
1: 네.
0: 들은 모든 곳에 있었어.
1: 아, convenience stores are.
0: Are 해도 되고, 그럼 팩트니까. 근데 과거형으로 하면은.
1: 아,
0: convenience stores were
1: mm-hmm. everywhere.
0: Right. Hey man, it was a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in Korea.
1: Yeah.
0: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우린 모든 곳을 다녔어. 우린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
1: 오.
0: 그냥 갔다 쓰면 돼요.
1: Yeah. We were. Moving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아, we went.
0: Moving은 그렇게 쓰면은요.
1: 예.
0: 이사 다닌 겁니다.
1: 아, 여기저기.
0: Yeah. So we went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Alright, 간단하게 everywhere 쓰면 여기저기라는
1: yes.
0: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Okay, so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1: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Not yet. We are sold out
0: everywhere. They are.
1: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0: All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네. 자, 그랬더니 우리 미션.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1: 어...
0: 이건 마유입니다.
1: 그렇죠. 네. 마유. I tried one, but I couldn't the difference.
0: 음흠.
1: 차이점을 알 수 없었다 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no.
0: 오.
1: Yeah.
0: Okay. Alright. I tried one 했는데 내가 하나 먹어봤다.
1: 네.
0: But I couldn't know the difference.
1: Okay. Yes.
0: 들으면 알지를 못했다. 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1: 아, 그래요?
0: 자,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1: Oh.
0: Which is tell. 되겠습니다.
1: 말할 수 없다?
0: Right. I couldn't know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

0: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틀리지 않아 보이지만 네. 좀 어색해요. 그렇게 아예 쓰질 않기 때문에.
1: 아.
0: 그래서 tell the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을 거의 묶어서 쓰기 때문에요.
1: 아.
0: 이 tell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말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차이를 알아보다, 식별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 tell 많이 씁니다.
1: 네.
0: 그리고 그것을 격식으로, 완전 격식으로 바꾼 것이 distinguish라는 동사예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 이거 구별하다, 식별하다 엄청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나요.
0: 오히려 네. 한국에서는 약간 좀 아카데믹한 이 단어를
1: 맞아요.
0: 더 잘 알더라고요.
1: 많이 외웠었어요.
0: 그래서 distinguish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훨씬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게 바꾼 거 바로 tell 되겠습니다.
1: Yes.
0: Alright?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암기해라 이거에 집중하지 않는데
1: 네.
0: 이 정도 문장들은 아예 암기해도 안 아까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tell 이러면 내가 식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의역하면 알만하다.
1: 네.
0: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얼굴이 완전 부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어젯밤에 라면 먹었어요. 한 거예요.
1: 예.
0: I can tell. 알 것 같아요. 얼굴이 보이네.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슬기 씨한테 어? 슬기 씨 머리 뭔가 했죠? 뭔가 바꿨죠? 했을 때 슬기 씨가 어? Can you tell? 이러면 티나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그쵸? 알아보겠어?
0: Right.
1: 오케이.
0: 식별이 되냐.
1: 네.
0: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I tried one, but I can't요? 아니면?
1: I couldn't.
0: Couldn't. Okay. Couldn't는 모양상 뭐의 과거형이죠?
1: Can의 과거죠.
0: Can't의 과거입니다.
1: 네.
0: So,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1: 없었다.
0: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Couldn't 뒤에.
1: 동사 원형이 와야죠.
0: That's right.
1: 예.
0: 저 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뭐 할 수가 없었다, right? 뭐 그런 능력이 안 됐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와, 나 일어났는데 너무 막 빛이 밝아가지고 이런 느낌? 나는 내 눈을 뜰 수가 없었어. 아,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나의 눈을.
1: I couldn't open my eyes.
0: 그래서, oh, I couldn't open my eyes.
1: Yes.
0: Or maybe she was so beautiful that I couldn't open my eyes. 뭐.
1: Sorry.
0: 어, 죄송한데, 저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는 게.
1: You know what I'm
0: saying? 몰랐어요, 대신지.
1: 예, 예, 예.
0: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그녀의 목을 돌릴 수가 없었어. 움직일 수 없었어.
1: 아이고, 디스코 왔다, 디스코 왔다. 예. She couldn't turn.
0: 트렌드 좋고 움직이다가 뭐죠?
1: Move. She couldn't move her neck.
0: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뭔가 다친 거예요, 그죠?
1: 그렇죠.
0: Right. So, 현재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할 수 없었다.
1: Yes.
0: 시제만 잘 가지고 놀 수 있어도 영어 실력 엄청 올라간다고 했었죠.
1: 그렇죠.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couldn't open my eyes.
1: I couldn't open my eyes.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자, 여기서는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식별할 수가 없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아까 tell만 알려드렸는데 tell the difference를 사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차이를 알다 정도?
1: 네.
0: Okay, right? I'm sorry, I can't tell the difference. 이런 식으로.
1: Okay?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 여전히 달면 좋겠네. 이거 약간 덜 단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음료 있잖아요.
1: 네.
0: 그 슈거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만약에 안 들어간 걸 주면 딱 하고. 너 장난해?
1: 우와.
0: 바로 나오더라고. 알더라고요.
1: 진짜 미식가예요.
0: 그런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1: 아니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실 구별하는 거는 뭐 당연지사지만 그렇게 제로인지 그렇지
0: 아닌지.
1: 않은지를 딱
0: 맞아.
1: 먹어보고 판단하는
0: 놀라워요.
1: 게 놀라워요. 와 진짜 네. 좀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I hop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저는 바랍니다.
0: 바란다.
1: They are still 이렇게 걔네들이 여전히 달기를 바란다.
0: 와.
1: 네.
0: 뭔가 달콤하고 달다.
1: 그렇죠. 그럼 they are still 달다. 우리 또 단 거는 슈가가 아니라 스윗이잖아요.
0: 그렇죠.
1: 스윗.
0: 확실히 스윗. 아는 거는 굉장히
1: 자신 있죠.
0: 자신 있더라고요.
1: 거의 내가 마유예요.
0: 말투 막 스타일 자체가
1: 뭐다? 그렇죠.
0: 어?
1: 그렇죠.
0: 그렇죠. 예. 전문 강사의 느낌.
1: 그렇죠.
0: So I hope they're still sweet. 정답 맞습니다.
1: Yes.
0: 자, 이 sweet은 단 뜻도 돼요. 달콤한도 되지만 사람 성격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1: 네.
0: 다정하다라고 할 때 한국에서도 요즘에 sweet해, sweet남 막 이러잖아요.
1: 완전이요.
0: Right, right. 이 sweet 자체가 사실 좋은 느낌을 다 담은 단어예요.
1: 진짜.
0: 네, 그래서

0: 그냥 단순하게 다정뿐만이 아니라 막 친절하고 뭔가 의리도 있고 뭐 모든 게다 들어갔습니다.
1: 특히나
0: 스윗하고.
1: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다정한 남편, 다정한 남자 분들한테 굉장히 눈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Oh, so sweet!
0: 맞아요.
1: 이렇게 가는 것
0: 그게
1: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는 게
1: 예.
0: 모든 게막다 들어가다
1: 다
0: 보니까.
1: 표현이 돼요.
0: That's right. So
1: 예.
0: sweet하다. 이거는 사람한테도 sweet하다라고 쓸수 있고 어떤 행위도 sweet하다라고 Oh, that was sweetest.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1: 그쵸. 오.
0: 자, 이거 달콤한 맛이 나온 김에 조금 뻔한 거 말고 맛이 좀신 거는 어떻게 하죠?
1: 신 거.
0: 아, 요거는 gummy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1: 아, 저 알죠.
0: 거예요.
1: Sour.
0: 이거는
1: Sour.
0: 붙어 있거든요. 써 있거든요.
1: 엄청 크게 써 있어요.
0: 와이.
1: 왜냐면
0: 자.
1: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사거든요.
0: 맞아요.
1: 에이.
0: 그거에 또 빠진 분들이 있죠.
1: 맞습니다. 저요.
0: 하지만 아쉽게도
1: 아우, 뭐야.
0: 스펠링 하나.
1: A 아니에요?
0: A가 아니라
1: 언제 바꿨지? 내 허락도 없이?
0: 원래 바꿨습니다. 네. So sour인데 sour가 아니라 sour는 여전히 그렇게
1: Sour.
0: 아우어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발음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Sour.
0: 그래서 실제로요, sweet하고 sour를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1: 어?
0: sweet and sour. 이렇게 하면
1: 아.
0: 뭔가 달콤하고
1: 시고.
0: 새콤하기도 하고, 요런 느낌, 그쵸? 자, 여기서 주인공 패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이 아니라 이병작 frame patterns 중에 하나요.
1: 예.
0: 바로, I hope.
1: I hope.
0: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 네.
0: I hope는, 아, 바란다. 아, 벌어지면 좋겠어.
1: 네.
0: 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 wish랑은 좀 다르다고 했었죠?
1: 그쵸.
0: I wish. 이거는 바라는 거지만 아니어서 너무 아쉽네. 라는 느낌이 있는데,
1: 네.
0: I hope 뒤에 평소문을 쓰면 아직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아,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 So, 여전히 스윗할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1: 예.
0: So, I hope. 뒤에 평소문,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뭐요? 평소문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예를 들어서, 매운 게 뭐죠? 매운 거?
1: Spicy.
0: Spicy.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매운 걸잘못 먹는 외국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게 너무 맵진 않으면 좋겠네. 그럼 일단은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1: I hope
0: I hope it's
1: it is not
0: no?
1: spicy.
0: Not too spicy.
1: It is not too spicy.
0: 왜냐면 어느 정도는 스파이시 가능한데 너무 매우 나 감당 안 된다. So I hope it's not too spicy.
1: 네.
0: How about this? 성공하다라는 동사 뭐죠? 동사?
1: Success.
0: 아, 그거는 명사입니다.
1: 아,
0: 많은
1: 그래요?
0: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success는 성공이란
1: 아,
0: 명사고요.
1: succeed.
0: Succeed. 그러면 저는요, 당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1: I hope you will
0: Okay, I
1: succeed.
0: hope you will succeed. 괜찮고요.
1: 예.
0: 더 많이 쓰는 거는 I hope you succeed.
1: You
0: will
1: succeed.
0: 넣지 않고 쓰는 게
1: 아.
0: 더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요. I hope 뒤에 아직 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굳이 will 쓸 필요가 없어요.
1: 오.
0: Will 쓰는 경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간절히 바라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1: 예.
0: 꼭 써야 되는
1: 굳이?
0: 게 아니에요. Yeah. So, 요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ope it's not too spicy.
1: I hope it's not too spicy.
0: I hope you succeed.
1: I hope you succeed.
0: Very, very nice. 또두 문장 했습니다. 요거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I hope they're still sweet.
1: I hope they're still sweet.
0: 이거 gummies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1: 그쵸?
0: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두 번째는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1: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명사 free. 네. 명사가 안 들어간 명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우유가 아니 그냥 우유가 아니에요. 무지방 우유야.
1: It's
0: 아, 이건
1: 아, this is a fat-free milk.
0: 그죠? Fat로부터 free 한 거예요.
1: 네.
0: How about this? 난 무가당 음료를 안 좋아해. 음료들이라고 해볼게요.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Drinks. Alright. 자, 세 번째.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자, 너는 시도해봤니?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Did you try?
0: 한번 먹어봤냐는 질문이에요.
1: 네. So,
0: did you try? 그 새로 나온 무가당 gummy들을
1: The new sugar-free gummies.
0: 그렇죠.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네, 다음 한번 볼게요.
1: 네.
0: 아, 그죠. can't 아니라 couldn't.
1: couldn't.
0: 이왕이면 읽을 때도 couldn't처럼 여기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읽어주면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So couldn't do something.
1: 네.
0: 자, 가볼게요. 난 눈을 뜰 수 없었어. 나의 눈들을 뜰 수 없었다고.
1: I couldn't open my eyes.
0: 그쵸? I couldn't open my eyes. 이거는 뭐 아침에 너무 졸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꼭 예. 로맨틱할 필요 없겠네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걔는 그녀는 목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녀의 목을 움직일 수 없었겠죠.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1: Yes.
0: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자, 식별하는 게 뭐였죠?
1: 식별하다 tell.
0: Tell. So 나는 tell 할 수가 없었어. 그 차이를.
1: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똑같아 보였어. 이 색, 저 색, 색 둘 다 똑같아 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1: 네.
0: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ouldn't open my eyes. She couldn't move her neck.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Oh,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Oh,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1: Oh.
2: I want to try one.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hould have helped you.
0: 네, I should have helped you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couldn't 동사 원형 이용해서 다음 영적 해주세요.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1: 오.
0: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입영작 하실 때 감정을 실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파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 이것저것 가득 차려놓고 자 먹자 어서 먹어는 영어로 Eat fast, start eating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it's me
2: How have you been? Bored, right?
3: Come on in. I've been sleeping and getting some rest.
2: Aren't you hungry? I baked an apple pie for you.
3: Wow, that looks so yummy. Is this soul food for me?
2: Soul food? Oh, you mean comfort food.
3: Oh, you say comfort food. I learned something new again. Thanks for the food.
2: Try it. I'm a good cook, you know.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3: I've never tasted anything like this. Wow, this is amazing.
2: I thought so. Just dig in. Just dig in. Just dig in. You can have it all. I left some pie for your mother at home. I hope she likes it.
3: Mom, I'm sorry I can't be with you.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 케빈이 팔을 다쳤죠. 병원에 있습니다. 병문 안에 크리스틴이 왔는데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손수 만든 애플파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한 크리스틴인데요. 크리스틴이 손수 만든 애플파이의 맛은 어땠을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숨어 있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자, 크리스틴이 병문 안을 왔죠. 케빈, it's me, 나야! 하면서 와서 이제 케빈이 반겨줍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요. 와, 맛있어 보이는 애플파이를 만들어 왔네요. I baked an apple pie for you. 자, 그랬더니 케빈이 좋아하면서 이거 날 위한 소울푸드인가? Is this soul food for me? Is this soul food for me? 라고 했더니 크리스틴이 soul food? 아하, you mean comfort food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뭐 어릴 때 향수가 있던 음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음식을 soul food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케빈도 오늘 새로운 표현을 다시 배우게 되었죠. soul food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comfort food 입니다. comfort food. comfort가 위로, 위안이라는 뜻이고요. food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음식, 내가 힘들 때 먹으면 힘나는 음식, 우리 엄마가 해주던 음식, 이런 음식들을 comfort food, comfort food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먹어봐 하고 이제 건넵니다. 애플파이 한 조각을 먹고 있죠. Try it. 먹어봐 예요. 우리 먹다 하면 eat 또는 have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한번 해보는 거,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try로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케빈처럼 먹어보거나 우리가 입어보거나 한번 해보거나 그죠? 뭔가를 해보다 이렇게 동작에다가 해보다 라는 것은 다 try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try it 한번 먹어봐 라고 했습니다. 맛이 어떨까요? 여기가 빨개지는 걸로 봐서 되게 맛있는 맛은 아닌 것 같죠?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하지만 크리스틴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대단한 요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막 두근두근 기대를 하고 있죠. 내 애플파이 맛이 어때? 자, 이렇게요. 누군가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What

do you think of 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무엇 무엇 하면 무엇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니? 상대의 의견, 견해, 느낌 물어보는 말이죠. 여기처럼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 어떤 영화를 친구가 봤다고 하면 그 영화는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What do you think of pizza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피자 먹는 거? What do you think of pizza for breakfast? 라고 하면 아침으로 피자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 상대의 의견 물어보는 겁니다. What do you think of? 자, 그런데 케빈 보세요. 뭔가 두 얼굴이죠. 어두운 쪽은 마음속 생각, 왜 이렇게 밝은 쪽은 자기가 진짜로 하는 말입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야, 이게 무슨 맛이야? 세상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이고요. 그래도 크리스틴의 정성을 생각해서 하는 말은 Wow, this is amazing! 입니다. 칭찬을 했죠. 그럴 줄 알았어. 어서, 자, 어서 먹어. 엄청 많이 있거든. 어서 먹어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어서 먹어. 맞아요. Just dig in이네요. Dig in. Dig in이라는 것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Dig은 우리 땅 같은 거를 파다라는 뜻이죠. In은 안으로,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dig in은 뭐예요? 맛있는 음식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먹는다라는 뜻이라서요. 음식 잘 차려놓고 자, 먹자, 어서 먹자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dig in입니다. dig, 파다, in, 안으로. 함께 얘기해 볼게요. dig in, dig in. 노란 부분 다 강조해요. dig in.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리스틴 하는 말이요. 이거 너가 다 먹어도 된다? 왜냐면 집에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또 남겨놨거든. 어머니도 너처럼 좋아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케빈 표정 어때요? 어머니,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Mom, I'm sorry I can't be with you.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카툰이 끝이 나네요. 애플파이 맛이 정말로 정말로 이상했나 봐요. 자, 이렇게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조금 전에 만났죠? Dig in.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어서 먹어. Dig in. Dig in.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음식 보고요. 잘 먹겠습니다. 또는 맛있게 드세요 할 때 쓰는 말 Bon appetit. Bon appetit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프랑스 말인데요. 우리 영어에서도 자주 사용하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Bon appetit. 자,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렸네요. 먹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잘 먹겠습니다. Bon appetit. Bon appetit. Dig를 사용한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Dig가 무언가를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 그거 좋아해. I really dig it. 나 그거 안 좋아해. I don't really dig it. 다시 한번. I really dig it. I don't really dig i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공포 영화? 난 별로야. 어떻게? I don't really dig it. I don't really dig it. Great. 이번 카툰에서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말. 자, 먹자. Dig in.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Bon appetit. 같이 배워봤네요.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다른 고민 해결사 케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발음 새롭게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 건데요.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우리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aying. I'm just saying. Staying. Where are we staying? Playing. We were playing basketball.
0: Okay, 오늘 나온 표현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표현이 나왔었죠. Saying, staying, 그리고 playing. 오늘의 공통점도 여러분 바로 한눈에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모두 다 ing로 끝나는 표현들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그거 딸랑 하나만은 아니죠? 맞아요. 바로 앞에는 다 y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 주인공입니다. 자, 이미 이로 끝나는 이 표현 뒤에 ing가 붙으면 소리가 길어진다는 규칙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y예요. y로 끝나는 이 단어 다음에 거기에 또 플러스로 ing가 붙으면 이미 나는 이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또 잉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잉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잉, 이렇게 길어진다는 규칙이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단어 속에 적용해 볼 건데요. 잉, 길어진다. 조금 애교를 부리듯이 잉, 이 두 글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단어. say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어요. say라고 이렇게 말할 때 y로 끝나서 say, 이로 끝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ing이 붙으니까 이 y 다음에 ing 발음 saying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짧게 saying 이럴 순 없고요. saying 조금 선생님이 과장해서 표현을 해주자면 saying 이렇게요. saying, not saying. 오케이? 자, 이거 예문 한번 볼게요. 그냥 말하는 거야. 어떤 말을 해놓고 아이 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너무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진 말고 그냥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많거든요. 이럴 때 I'm just saying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I'm just saying. 이 saying 부분 좀 길게만 살짝만 길게 끌어줘도요. 영어 원어민들의 귀가 정말 편안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본토 발음인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I'm just saying. Okay. 자, 두 번째는 stay라는 동사에 y 다음에 ing 붙었어요. 그러면 staying 이렇게 또 짧을 수 없겠죠? staying. 또 조금 더 과장해서 선생님 보여주면요. staying. Okay. staying. 자, 이거는 예문 이렇게 볼게요. 우리 어디서 머물러? 우리가 만약에 어디 친척 집에 간다거나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머물 건지 어디서 지낼 건지 물어볼 수 있겠죠? Where are we staying? Staying 이렇게 짧지 않고요. Staying 길게. Where are we staying? Alright. 세 번째 표현은 play 다음에 ing 붙어서 그렇죠. 바로 playing. 좀 과장해서 보여주자면 playing, alright? 자, 이것도요 예문 속에서 만나볼게요. play 하면 이렇게 놀다란 뜻 말고도 뭔가 스포츠 하다란 뜻 있죠? 우린 농구하고 있었어. 너네 뭐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농구 play 하고 있었어 라고 해볼 거예요. We were playing basketball. 여기서 playing 짧지 않고 playing 길게 약간 애교 부리듯이 ing 끌어주면 돼요. We were playing basketball. Alright. 자, 그럼 우리 이 y plus ing 발음 ing 길어지는 발음 한번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여러 번 말해 볼게요.

0: 먼저 첫 번째 표현, say, 말하다에 ing 붙인 거죠. saying, 따라해 주세요. saying. 조금 더 과장해서 명확하게 saying. great, 좋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머물다, stay plus ing라서요. 자, 따라해 주세요. staying. great, 한번 더. staying. Very good.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자, 이번엔 놀다 또는 스포츠 하다. play plus ing입니다. playing. 좋아요. 한번 더. playing. 어떤 포인트인지 감 잡고 있죠? 자, 이제 문장 속에서 이 표현들 만나볼게요. 난 그냥 말하는 거야. I'm just saying. 좋아요. One more time. I'm just saying. Very good. 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역시 이잉 길게 갑니다. 우리 어디서 머물러? Where are we staying? 좋아요. One more time. Where are we staying?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끌어줘도 원어민들이 들을 때, 영어 정말 잘한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 자, 마지막 문장. 우리 농구하고 있었어. 갑니다. We were playing basketball. 그렇죠. 한번더 갈게요. We were playing basketball. That was awesome. 아주 잘했어요. Y plus ing 나오면 항상 이렇게 똑같이 적용해서 이잉 길게 끌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본토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aying.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Staying. Staying. Where are we staying? Where are we staying? Playing. Playing. We were playing basketball. We were playing basketball.
0: 여러분, 오늘의 학습 어땠나요? Y 다음에 ing 붙으면 그냥 잉 아니고 잉 이렇게 길어진다. 기억하기 전혀 어렵지 않겠죠? 영어는 이렇게 작은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Cool.
3: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2: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0: 저는 써니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Classmate. C-L-A-S-S-M-A-T-E. Classmate. Classmate. Homework. H-O-M-E-W-O-R-K. Homework. Homework. Learn. L-E-A-R-N. Learn. Learn.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라는 주제를 갖고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교실에는 무엇이 있을지, 무엇을 하는지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 classmate, 반 친구예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 가면 친한 친구들이 있죠. How many classmates do you have? 반 친구 몇 명이나 있어요? 그 다음은 homework. 숙제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학교 끝나고 숙제를 하죠. Do you do your homework every day? 매일매일 하나요? It's very important. 숙제, homework. 그 다음은 learn, 배우다예요. 우리가 학교 가서 여러 과목을 배우고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배우고 있죠. 배우다, learn.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반 친구, classmate, classmate, good job. 숙제, homework, homework. 집에서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배우다, learn, learn, good job. 이제 단어를 다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1: Classmate, classmate. Homework, homework. Learn, learn.
0: 이제 우리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 볼까요? I'm going to study with my classmate. 나는 내 반 친구랑 공부를 할 거야.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I'm going to. 나는 무엇무엇을 할 거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I'm going to 쓰면 좋아요. Now let's practice together. I'm going to study with my classmate. Very good. Okay, now let's try this one. Wow, 이거 우리 굉장히 자주 쓸 것 같은데요. Did you do your homework? 너 숙제 했어?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숙제 했나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Did you do your homework? Excellent. Okay, our third sentence. We go to school to learn. 우리는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갑니다. 맞아요. 우리는 학교 가서 math, science, music, 다양한 과목을 배우죠. 여러분, 그럼 따라해볼까요? We go to school to learn. Excellent.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배워봐요.
1: Test. T E S T. Test. Test. Elementary. E L E M E N T A R Y. Elementary. Elementary. Study. S T study. Study. Study.
0: 다음 단어는 test, 시험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0: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시험, test, test. 초등, elementary. 자, man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Elementary. 공부하다, study, study. Good job, everyone. Now, let's go on.
1: Test, test. Elementary, elementary. Study, study.
0: Okay,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I have a math test tomorrow. 나는 내일 수학 시험이 있어. 자, 시험이 있다라고 할 때 I have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아까 나온 시험 test 있죠? 자, 기억해두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have a math test tomorrow. Good job. 자, 이거 해볼까요? Which elementary school do you go to? 너는 어느 초등학교에 다녀? 자, 아까 말해준 초등학교는 영어로 elementary school이에요. Which라는 단어는 어느란 뜻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Which elementary school do you go to? 와우, 길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Okay, this is our last sentence. We study English at school. 우리는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해요. 맞아요. 우리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We study English at school. Excellent! Wow!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Classmate. Classmate. Homework. Homework. Learn. Learn. Test. Test. Elementary. Elementary. Study. Study.
0: 친구들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all can be good at English if we study hard like this.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

0: Wow, look at the sky.
1: Oh no,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지 오늘 같이 배워볼 거예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왜! 소리가 나는 알파벳 W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아우, 아우, 아우. Very good. 그럼 아우 소리가 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소, cow예요. 아주 커다란 동물이고요. 음메음메하고 우는 소, 영어로는요, cow. cow, cow. Very good. 그 다음 단어도 아우 소리가 나요. 바로 부엉이, owl이에요. 밤에만 활동하고 눈이 굉장히 커요. 부엉이, 영어로 owl. owl, owl.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마을, town도 아우 소리가 나네요. 친구들 잘 들렸죠? 지역마다 큰 도시도 있지만 작은 마을도 있죠. 마을, 영어로 town, town, town. Good job! 또 아우 소리가 나는 단어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아래 또는 밑, 영어로는요, down이에요.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죠? 네, 밑 또는 아래, 영어로 down, down, down. 너무 잘하는데요? 다음 단어는 바로 광대, clown이에요. 여기 아우 소리 들렸죠? 머리도 알록달록하고 재미있는 옷을 입고 막 장난을 치는 광대, 영어로 clown, clown, clown. Excellent! 아우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꽃, flower이에요. 봄에 많이 피고요. 아주 향긋한 예쁜 꽃, 영어로 flower, flower, flower. Great job! 와우! 이렇게 아우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로그과 같이 재미있는 플레이타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오늘 알파벳 어 소리가 나는 어와 왜 소리 나는 알파벳 W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났죠?
1: 아우 아우 아우.
0: That's right. 신기한 아우 소리를 배웠어요. 그럼 첫 번째 단어 로그는 음메음메하고 우는 동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Cow.
0: That's right. 소, cow. 그래서 말이죠. 여기 이렇게 소 그림이 있는데요. 얘가 풀이 없네요. 우리 풀을 한번 그려줘 볼까요? 소가 풀을 맛있게 뜯어먹게.
1: When cow is so too.
0: 오케이. 자, 여러분. 와우, 이렇게 풀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Ow, ow, cow. Ow, ow, cow. Ow, ow, cow.
0: Good job. 두 번째 단어도 ow 소리가 나는데요. Logan, 이거 뭔지 맞춰봐요. This is a quiz. 동물이고요. 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What is it?
1: Ow, ow, ow. Ow, ow, ow. Ow, ow, ow.
0: Good job! 또 어떤 소리

0: 소리가 날까요? 아, 이거 뭔지 맞춰봐요. 지역마다 있는 마을. 마을에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영어로 뭐죠?
1: Town.
0: That's right, town. 그럼 우리 town 같이 써볼까요? 자, town이니까 앞에 t 소리가 나는 t가 나와요. 아우 소리 어떻게 썼죠?
1: Oh.
0: o?
1: 맞을까요? Oh.
0: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오죠?
1: W's.
0: Good. 와우! Tau까지 했고, 마지막, N 소리가 나는 알파벳 N. 자, 써니가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세번 한번 읽어볼까요?
1: Owl town.
0: Good job! 다음 단어도 아우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요? We는 영어로 뭐였죠? That's 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아래, 영어로 볼게요.
1: Owl down.
0: Excellent. O와 W가 만나면 아우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바로 광대인데요. 아주 옷을 알록달록하게 입고 우리를 웃겨주는 광대. 영어로 뭐죠?
1: Owl clown.
0: Good job. 자, 아우 소리가 들어간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봄에 많이 피고요. 아주 향긋해요. What is it?
1: Flower.
0: That's right, flower. 근데 로건, 써니가 flower를 갖고 싶은데요. 한번 예쁘게 색칠해 줘 볼까요?
1: Red.
0: Red.
1: 네.
0: 와우, 너무 예쁜데요? Thank you, Logan.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럼 우리 세번 발음해 볼까요?
1: Owl flower.
0: Excellent.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OW. Ow, ow, ow. Ow, cow.
1: Ow, cow.
2: Ow, owl.
1: Ow, owl.
2: Ow, town.
1: Ow, town.
2: Ow, down.
1: Ow, down.
2: Ow, clown.
1: Ow, clown.
2: Ow, flower.
1: Ow, flower.
0: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w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w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행복한이라는 happy로 I'm really happy라고 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외로움 어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lonely.
0: Let's start with warm-up. Aww, look, three friends are together on

0: bench. 새 친구는 벤치에 앉아 있네요. 그쵸? But this boy here, he's alone. 혼자 있네요. 그럼 이럴 때 외롭겠죠. 그쵸? 근데 벤치에 보니까 I think there is a seat for that boy as well. 저 남자아이도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면 또 행복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외로울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궁금하죠? 먼저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s wrong?
2: I feel lonely.
1: Do you want to play with us?
2: Yes, I'd love to.
1: Come on, let's go.
0: Did you hear the dialogue? 네,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볼게요. What's wrong? What's wrong? 여기서 wro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wrong은 사실 틀린이라는 뜻도 있고요. 잘못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what's wrong은 뭐가 잘못됐어? 라는 의미로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이에요. 슬퍼하고 있는 친구 아니면은 약간 당황하고 있는 친구에게 왜 그래? 뭐가 문제 있어?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What's wrong? 근데 여기서 이 wrong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ong, wrong 차이점이 혹시 들리시나요? 일단 long, L로 발음을 하면 긴이라는 뜻이죠. wrong, W-R-O-N-G는 틀린, 뭐 잘못된이란 뜻이고요. L 발음하고 R 발음이 처음에 올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물론 WRONG이지만 W는 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고 R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L 소리부터 보면 L 소리를 이렇게 첫 글자로 있을 때낼 때는 혀를 윗니 뒤쪽에 붙인 다음에 그걸 떼면서 내는 소리예요. L, L. 우리가 라라라 할 때, 네, 내는 고 소리가 L. L 소리입니다. 그런데 R 소리를 낼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아요. 그래서 입 안에 이렇게 제 손이 혀라고 치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양쪽을 긴장을 시켜주는 그러한 소리예요.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약간 물개 같나요? 네. 그 소리가 바로 R 소리예요. 그래서 긴이라고 할 때는 닿았다가 떼면서 long 이고요. 틀린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도 닿지 않고 wrong, wrong. 긴장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I feel lonely 라고 대답을 했어요. I feel lonely. 요거는 나 외로워라는 표현인데, 요 feel이라는 표현이 느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 요렇게 느껴라는 의미예요. Lonely가 외로우니까 나 외롭게 느껴져라는 뜻이겠죠? 나 외로워와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I feel 다음에 내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태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나 피곤하게 느껴져. I feel tired 이죠. 근데 우리말로 했을 때는 되게 중복되잖아요. 피곤하게 느껴져? 나 그냥 피곤해 하면 되는데, 근데 영어는 그렇진 않습니다. I'm tired, I feel tired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 하루 종일 축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피곤하죠? 안 피곤하다고요? 더뛸수 있다고요? 물론 그렇겠지만 너무 열심히 한 다음엔 피곤해. I feel tired 라고 하면 돼요. I feel tired. 너무 춥다. I feel cold 라고 하면 되겠죠? I feel cold. 이거는 뭐 나의 감정 상태는 아니지만,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감정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I feel col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자랑스러워. I feel proud 라고 할수 있어요. proud가 자랑스러운 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큰 소리를 해볼까요? 우리 친구가 정말 자랑스러웠을 때, 언젠가요? 그때 생각하면서 I feel proud. I feel proud. Good job.

0: 긴장돼요. 긴장감을 느껴요라는 의미로 I feel nervous라고 해도 돼요. Nervous가 긴장한, 뭐 긴장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긴장했을 때,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고로울 때겠네요. I feel nervous. I feel nervous. 이죠?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자, 우리 친구가 I feel lonely라고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이렇게 제안을 하네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놀래? 라는 뜻의 질문이에요.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자, Do you want to 뭐뭐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죠.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밥 먹을래요? 지금 먹을래요? 라고 할 때는,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eat?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갈래? 우리는 갈래? 너무 간단한데, 영어는? Do you want to go? 라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want to go?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놀았다. 좀 쉴래? Do you want to rest? Rest가 쉬다라는 뜻이죠. Do you want to rest? Good job. 혹시 숙제할래?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Do 누구누구의 homework가 숙제를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잘했어요. Yes! I'd love to 라고 하면, 나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전에도 했었는데, love가 물론 사랑한다 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걸 너무 좋아해서 love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과장되게 표현하는 건데요. I'd love to. 나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I'd는 I would를 줄인 표현입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Come on, let's go! 라고 친구가 얘기를 했죠. 자, Come on, 어서! Let's go! 가자! 이런 표현이에요. Come on, let's go! 요것도 요 문장 그대로 외워서 친구들과 함께 써봐도 되겠죠. 자,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요 행동을 우리 같이 하자라는 또 권유의 표현이 돼요.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집에 가자. Let's go home. 이 되겠죠? Let's go home. 우리 영화 보자. Let's watch a movie. Let's watch a movie. 또, 우리 노래 부르자. Let's sing a song. Let's sing a song. 우리 산책하러 가자.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운동하자라고 할 때는 Let's exercise. Let's exercis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을 말하는 단어만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많이 연습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What's wrong?
2: I feel lonely.
1: Do you want to play with us?
2: Yes, I'd love to.
1: Come on, let's go.
0: It's level up time!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Let's look at this picture again. Poor boy, he's all alone.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물어볼 수 있겠죠.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What's wrong? 발음 잘 기억하고 있죠? Wrong. 어디에도 닿으면 안 돼요, 혀가.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나 외로웠네요. I feel lonely. I feel lonely. 그런데 외롭기만 한게 아니었어요. I feel hungry. 배도 고프네요. 이런 외롭고 배고프고 아이고. 자, I feel hungry도 배고파요. 나 배가 고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저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네요.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우리랑 함께 놀래? 이렇게 제안을 하죠.

0: 좋아라고 할때 뭐라고 한다고요? Yes, I'd love to 라고 말하죠. Yes, I'd love to. 그리고 I'd love to 대신에 Yes, thank you 라고 말을 해도 될것 같아요. Yes, thank you. 그럼 얼른 가서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앉아 있으면 좋겠네요. Come here. 이쪽으로 와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Come here. Come her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I feel lonely. 저 외로워요. 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봤는데, 이 표현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네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chanting to the beat. What's wrong? What's wrong? Lonely, lonely. I feel lonely. Hungry, hungry. I feel hungry. Play with us, play with us. Do you want to play with us? Do you want to play with us? Eat with us. Eat with us. Do you want to eat with us? Sit with us. Sit with us. Do you want to sit with us? Yes, I'd love to.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lonely. 내가 외롭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I feel lonely. 자, 그 밖에도 다른 영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Check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3 R's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reduce 배웠고요. 오늘은 reus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Tuesday. What is reuse? I can say how to reus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Bum-bum.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도 어떤 여자아이가 아주 결심을 하고 뭔가를 적어가는

0: 모습입니다. 그쵸? She's making a reuse challenge plan. 자, 저번 시간에는 reduce, 덜 사용하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은 reuse가 키워드죠? 자, reuse의 뜻은요. 바로 다시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동사 단어 앞에 re, re가 붙잖아요. 그럼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use는 사용하다고 앞에 re가 붙어서 다시 사용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reuse. 우리 친구들도 발음 시작. reuse. reuse. 좋아요. 다시 사용하다. reuse. Alright. 자, 그리고 보니까는 지금 그림에 저 물병이 보이네요. 자, 물병은 water bottle. water bottle. 오케이. 자, 한번 발음해 볼게요. water bottle. Alright. 자, 항상 우리가 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물병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지구에 도움이 되겠죠? water bottle. Alright. 자, 그 다음은 again 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again, again. 다시 또 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뭔가를 사용할 때 다시 사용하다 하면 좋잖아요. reuse, reuse. 오케이. 근데 여기 again 이라는 단어도 소개할게요. 자, again, again. 다시 또 라는 뜻을 가졌어요. alright.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로는 paper bag. paper bag, 종이 가방입니다. 우리가 항상 뭘 사면은 보통 종이 가방에 물건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이 가방은 paper bag 되겠습니다. Alright, 오늘의 단어 4개 봤고요. 우리 친구들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1.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2.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0: 잘 들어봤나요? 우리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와 볼게요. 빠밤! 자, 첫 번째 문장은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나왔어요. 자, reuse의 뜻은 뭐였을까요? 짜잔! 다시 사용하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again은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reuse again 단어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자, 다시 사용하다라는 뜻은 재사용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재사용의 의미는요. 무언가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ready?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좋습니다. 자, reuse의 뜻은 다시 사용하다, 재사용이라고 기억할게요. Okay, 그 다음은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Alright, 자, 이것도 해석해보자. 자,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reuse는 무슨 뜻이라고? 오케이, 다시 사용하다, 재사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케이, everyday life는 무슨 뜻일까?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하게 되면 나는 일상생활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오케이. 자, 일상생활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오케이. 자, 첫 번째 단어 reuse,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고요. water bottle 무슨 뜻이었지? water bottle. 바로 물병이란 뜻이었죠? 물병 또는 물통.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 day는 뭐야? every day 하면 매일이란 뜻입니다. So,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하게 되면 짜잔! 자, 나는 내 물병을 매일 다시 사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매일 씻지도 않고 다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씻고 다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물병을 맨날 종이컵, 플라스틱컵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병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I use

my paperback many times. Okay. 자, paperback은 종이 가방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샀을 때 종이 가방에 담겨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종이 가방. paperback. 그 다음에 many times가 나왔는데 many times 하면 여러 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횟수가 되겠죠? many는 많은이란 뜻이고 times 하게 되면 횟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many times, 여러 번, 여러 횟수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Okay. 자, I use my paperback many times. 나는 내 종이 가방을 여러 번 사용해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죠. 시작!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자, 마지막은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나왔어요. 자, reuse는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인 거 알죠? 자, help는 돕다고, earth는 지구죠.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우리가 재사용, 다시 사용하면 우리는 지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돕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좋았어요. 잘했어, 얘들아. 자, 우리 그럼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Choose a good way to reuse. 재사용하는 것의 좋은 방법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게요. Number one, I use a paper cup every time. 자,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우리 친구들이 O 또는 X로 골라보세요. 자, 나는 매번 paper cup,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Okay,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that a good way to reuse? No! 좋은 재사용 방법이 아니죠. 우리 water bottle 사용하기로 했지요? Okay? 자, number two. I keep paper bags. 자, paper bag가 종이 가방이었죠. keep는 보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종이 가방을 버리나요? 아니면 보관할까요? Okay, ready? 3, 2, 1. The answer is definitely O. Good job. Paperbacks many times, use many times 하기로 했지요? Alright,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자, 재사용한다는 의미는 무언가를 다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나는 일상생활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요. Number one,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나는 내 물통, 물병을 다시 매일 사용해요. 매일 다시 사용해요. Okay. Number two,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나는 내 종이 가방을 많이 여러 번 사용해요.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우리가 재사용하면 우리는 지구를 도와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어요.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노래 불러볼게요. Drop the beat! Reuse, reuse. Use, use. I can reuse. Your turn. I can reuse. Good job. I reuse my bottle. I reuse my bottle. Good job. I reuse a paper bag. I reuse a paper bag. Yes, I reuse. Yes, I reuse.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재밌고 재밌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오, reuse challenge를 여자아이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Challenge는 도전이란 뜻입니다. Reuse의 뜻은 뭐였지? 그치,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란 뜻이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빠밤! My reuse challenge. 나의 재사용 도전. 오케이, 멋있어요. 자, I use my water bottle again. 오, 자, 얘들아.

again이 무슨 뜻이었지? 그치, 다시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내 물통을 다시 사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use my water bottle again. Alright. 자, I reuse my paper bag 나왔어요. Reuse는 뭐라고요?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 그래서 나는 paper bag, 종이 가방을 다시 사용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I reuse my paper bag. Okay. 다음은 I don't use plastic bottles. Oh, that's a good one. 자, I don't use. 나는 사용해요, 안 해요? Don't가 들어갔으니까 안 한다는 뜻이겠죠? 나는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되겠죠? 중요해요. 플라스틱이 정말 지구 환경에 안 좋대요. 그쵸? I don't use plastic bottles. 나는 플라스틱 병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Okay. 자, 그 다음은 I use a lunchbox 나왔어요. Lunchbox는 뭐야, 얘들아? 도시락 가방이, 도시락 상자를 뜻해요. 항상 플라스틱에 음식을 이렇게 보관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lunchbox를 사용한대요. I use a lunchbox. 좋은 습관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은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오케이. 자, can은 할수 있다고 reuse는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란 뜻이죠. 선생님 계속 반복하고 있죠? Everyday life는 무슨 뜻이야? 일상생활입니다. 해석해보면 나는 일상생활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되겠죠?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시작.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우리 친구들 멋져요. Alright, very good.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how to reuse. 나는 어떻게 재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오늘 reuse, 재사용하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Those two

Hey there! You don't want any more flowers, do you?

엄마는 기뻐하며 냉장고에서 병을 꺼내셨다. 병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I'm so happy. 나는 한숨을 쉬며 병을 건네받았다. It's cold. 그래도 다시 찾은 게 어디니? Now we can have dinner. 엄마는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 준비를 시작하셨다. 나는 병을 가지고 베란다로 나왔다. 오빠, 지금 깰 거야? 병 또 잃어버리기 전에. Can you give me the newspapers? Here you are. 나는 신문을 잘 펼쳐 병을 눕히고 돌돌 말기 시작했다. 반쯤 말았는데 지유리가 갑자기 외쳤다. 어? 오빠! Look! 지유리가 가리킨 신문 한 켠에는 작은 광고글이 있었다. I'm looking for an old bottle. 낡은 병을 찾고 있다고?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정말 병을 깨고 안에 지도가 있는지 진짜 품을 치던지 이걸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죠, 친구들. 이 지효가 병을 이제 신문으로 말려고 베란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지효리가 어? 하고 광고를 발견한 거예요. 광고를 읽어보니까 뭐래요? 낡은 병을 찾습니다. 그 낡은 병이 이 낡은 병일 수도 있다는 거. 다음 시간에 또 흥미진진한 얘기 기대해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린 그림 drawing quiz 정답 알고 있나요? 맞아요. It's in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있어. It's in the fridge가 정답이었네요.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일기 낡은 병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단어 4개 준비되어 있어요. 친구들 잘 듣고요. 첫 소리, 끝소리 잘 살펴보면서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happy. happy. 하고 시작했어요. 소리 내는 글자는 H. 맞아요. happy. 두 번째 단어는 hold. hold. 크로 시작했네요. C. 찾아줘야 되겠죠. 세 번째 단어는 dinner. dinner. D. 소리 들렸나요? 맞아요. D로 시작하는 거. 마지막, look. look. 오, 소리로 시작했어요. look. 이렇게 찾았네요.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도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둑어둑해지고 밥을 먹고 있어요. 저녁에 먹는 밥, 저녁 식사. 찾아볼까요? That's right. dinner. dinner. 저녁 식사. 와, 파티하고 있네요. 이렇게 파티하면 기분이 너무 좋겠죠. 행복하겠죠. 행복한, 기쁜, happy. happy. 보고 있어요. 보다. look. look. 랄랄랄랄랄랄랄랄. 추워 보이죠? 추운, 차가운, cold. Cold. 자, 이제는 친구들 단어 박자 맞춰서 강약 살려서 읽어볼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세 번째 단어에 빨간 점이 있어요. 앞부분 강조하면서 같이 읽을게요. 첫 번째 단어는 happy. happy. 친구들 잘 들었다면 P의 소리가 P가 아니라 P처럼 들리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happy. P보다는 happy 이렇게 읽어주세요. 두 번째 단어 cold. cold. 세 번째 단어 두 박자인데 앞에 강조 있어요. dinner. dinner. 마지막 단어는 look. look. good job. 자, 이제 단어 배워봤으니까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찾아내서 살펴봐야죠. 첫 번째 문장은 I'm so happy. I'm so happy. 선생님 얼굴만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친구들? 나 진짜 기쁘다. 난 정말 행복해. 이런 뜻이 I'm so happy에 나타나고 있어요, 친구들. I'm은 오랜만에 뭐랑 줄인 거예요? I am 줄여서 I'm 만들 수 있잖아요. 나는 무엇무엇이다. 나는 이러이러하다. 그죠? I'm 다음에 so 강조. 그죠? 매우, 아주, 너무너무 happy. 난 정말 기뻐. I'm so happy. 엄마가 잃어버렸던 병을 찾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죠. I'm so happy. 너무 기분 좋다. 근데 넘겨받은 지우 표정 어때요? 차갑네요. It's cold. It's cold. It은 여기서 병이 되겠죠. 당연히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병이 차네요. It's cold. 엄마 차가워요. 엄마가 아유 그래도 찾은 게 어디야. 그죠? 이제 우리 저녁 먹으면 되겠다. Now we can have dinner. 엄마가 너무 콧노래가 나와서 Now we can have dinner.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Now, 이제는 we can, 우리가 할 수 있어. Have. Have, 친구들 갖고 있다로만 알고 있나요? 이제부터는 먹
따로도 알아야 돼요.

have는 먹는다 또는 마시다라는 뜻도 될수 있어요. have 먹을 수 있겠다, dinner, 저녁 식사를. 이제 저녁 먹을 수 있겠네. 엄마는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시니까. Now we can have dinner. 이제 저녁 먹으면 되겠다. 자, 한숨을 쉬면서 우리 지우가 병 가지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지유리도 따라왔죠. 이제 이거 해가지고 깨서 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지우가 오빠한테 신문 좀 줄래? Can you give me the newspapers? 라고 물어봤어요. 부탁했어요. Can you? 너 할 수 있니? 해줄래? Give me. Give는요, 주다 라는 거고, me는 나에게 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줄래? 뭐를요? The newspapers? The newspapers? 지율이 손에 지금 신문이 들려 있나 봐요. 그쵸? 그 신문 좀 나한테 줄래? Can you give me the newspapers? 친구들도 이 문장은 좀 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you give me the newspapers? 자, 뜻 생각하면서 다 붙여서 Can you give me the newspapers? Very good. 오빠 신문 좀 줄래? 그랬더니 지유리가 주면서 뭐라고 해요? Here you are. 이건 우리 친구들 봤던 거라서 알죠? 맞아요. 건네줄 때 하는 말. Here you are. Here you are. 여기 있어. 그런데 지우가 병을 막 말고 있는데 다 반쯤 말았는데 지유리가 뭘 찾았어요, 신문에서. 오빠 봐봐. 과가 look이에요. Look, 친구들 알잖아요. 그쵸? 보다 라는 뜻도 되고 뭐뭐 해 보이다. You look worried. 이렇게 뭐뭐 해 보이다 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look만 가지고 뭔가 외칠 때 look 하면 뭐예요? 봐봐! 이런 뜻인 거예요. 오빠 봐봐! look! 하고 딱 그 부분을 봤더니 신문 한 켠에 광고가 있었죠. 어떤 광고? 그래요. 낡은 병을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an old bottle. 예요. 땅땅땅. 자, I'm은 이 글을 쓴, 광고 글을 쓴 사람이 되겠죠. 우리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I'm, 나는 looking 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look은 봐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다인데 look 다음에 for 같이 왔죠. look for 하면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look for 하면 찾아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찾아다니다. 친구들이 잃어버린 물건 같은 거 찾을 때 look for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I'm looking for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정리. I'm looking for. 저는 찾고 있습니다. 뭘요? An old bottle. Old. 오래된 낡은 bottle. 병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old 앞에 an은 뭐예요? 궁금하죠, 친구들? 가 하나라는 거 친구들 알고 있죠? 그런데 old 앞에서는 a 대신에 an을 써서 an old. An old. 발음이 부드럽게 이어지게 해줘요. A old 보다는 an old가 발음하기 편하죠. 자, 같이 말해볼게요. I'm looking for an old bottle. I'm looking for an old bottle. Very good. 자, 이렇게 낡은 병을 찾고 있다는 광고글을 읽는 거에서 오늘의 일기가 끝이 났네요. 자, 우리 일기 속의 영어 문장들 모두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네 문장만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서 읽어보고 챈트도 같이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Now we can have dinner. Now we can have dinner. 자, 여기서 친구들 강조할 거 세 가지 찾아볼게요. 세 가지 단어. 이제, 먹어, 저녁이 중요하겠죠. Now we can have dinner. Now we can have dinner. 이렇게. 한 번 더. Now we can have dinner. Very good. 두 번째 문장은 Can you give me the newspapers? 조금 길어요. Can you give me the newspapers? 그런데 두 개만 강조할 거예요. 중요한 뜻을 전달하는 말, 주는 거. 그리고 뭐를 준다고요? 신문. Can you give me the newspapers? Can you give me the newspapers?
Very good. 세 번째.

문장 Here you are. Here you are. 건넬 때 하는 말이죠. 이건 어디에 강조 줄까요? 여기 있어. 여기 강조 주면 되겠죠. Here you are. 좋아요. 마지막 문장은 I'm looking.

looking for an old bottle. 자, 그럼 우리 리듬 그대로 살려서 신나게 첸트 불러볼까요? Now we can have dinner. Can you give me the newspapers? Here you are. I'm looking for an old bottle.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 속에서 영어 문장 하나 톡 뽑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릴지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릴 테니까 친구들 어떤 문장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아주 아주 쉬울 거라는 걸 힌트로 남겨놓을게요.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와, 비행기 모양으로 너무 신기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가 말을 하는 거야. 봐봐! 자, 이거를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면 돼요. 가리키면서 봐봐! 이거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힌트 한 단어.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활동지 다운로드 받아서 문장도 써보고 또 나만의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일기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일기로 만나요. 안녕.

가을 산행 후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야생식물 섭취. 산행 중 채집 시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밤과 똑 닮은 칠엽수 열매. 밤과 달리 독성이 강해 섭취해선 안 됩니다. 도라지, 더덕, 인삼과 혼동하기 쉬운 자리공은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초입니다. 지리 강화는 약재인 참당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한 지식 없이 산나물 채집은 금물입니다. 국내 자생버섯 중 식용버섯은 약 19%에 불과합니다. 생김새만으론 전문가도 구분이 힘든 만큼 함부로 야생버섯을 채취해선 안 됩니다. 독초와 독버섯 섭취 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섭취한 식물과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야생식물, 채집도 섭취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0: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 친구들, 혹시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물론 여러분은 아직 뭐 운전 안 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 차를 타고 가거나 뭐 이러는데, 또는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렇죠?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에, 만남에 늦을 수가 있겠죠. 자, 딱 도착해서 내가 차가 막혀서 좀 늦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유 설명할 때 어떻게 했더라? 가물가물. 배웠던 그 because 그냥 이용하면 되나? 라는 생각 드시죠? 잠시 후에 우리 정확한 정답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그래요. 자, 어떤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Okay. The very first word is heavy traffic 인데요. 자, 친구들, heavy 하면 뭐로 알고 있었어요? 뭔가 쿵, 무거운. 그렇죠. 잠깐만, 그러면 무거운 traffic 하면 교통을 얘기하는데, 무거운 교통이 무슨 말입니까? 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차들이 어때요? 여기 뒤로 꽉 막혀있죠? 맞아요.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 것을 보고 우리는 heavy traffic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밌죠? 따라서 말해보세요. Heavy traffic. Heavy traffic. Very good. And next. Dig in. Dig in.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여름에 자주 먹는 빙수 아닙니까? 팥빙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면 수저로 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dig in 해야 돼요. 자, 원래 dig 하면 땅을 파다, 무언가를 이렇게 파다라는 뜻이에요. 잘 보면 수저로 음식을 요렇게 파서 떠서 먹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dig in 하면 먹다 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됩니다. Okay? Dig in. Dig in. Dig in. Dig in. Very good. And next. Flight. 가고 싶다. Flight. 자, 여러분. Flight 하면 여기 보다시피 맞아요. 비행. 우리 비행기를 타고 또는 뭐 헬리콥터는 탈 일이 거의 없지만 이게 날 것을 타고 비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 flight가 되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Flight. Flight. Flight. Flight. Very good. And next. Delay. Delay. 자, 여러분. 여기 도로가 보이죠? 그쵸? 차들이 있는데 왠지 요 어떤 공사 표시 뭐 이런 거 때문에 막혀 있어요, 길이. 그래서 delay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미루다, 지연시키다, 지연되다 등등등 요렇게 뭔가가 내가 5분 만에 갈 길을 요러한 공사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지연되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delay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해 보세요. delay. Delay.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중요한 어휘들 쭉쭉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1: 에이, what took you so long?
2: I'm sorry. I'm late because of heavy traffic.
1: Hey, wash your hands and let's dig in.
0: 아, 식사 자리에 누가 조금 어디 갔다 온다고 했는데 좀 늦었나 봅니다. 그쵸? 자,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친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What took you so long? 이라고요. 자, 여러분, 직역을 한번 해보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오래 took. take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뭐 걸리는 거, 시간이 여기서는 야, 무엇이 너를 그렇게 오래 잡아두고 있었어? 오랜 시간을 끌고 있었어? 이런 뜻인데 결국은요, 의미하는 바는 너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어, 오는데 왜 이리 오래 걸렸어?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라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 얘가 어디 갔다 온다고 했는데 한 시간이면 되겠지 했는데 두 시간 있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Why took you so long? 이 문장 자체도 굉장히 좋은,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에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자, 친구가 늦었어. 어이! Why took you so long?
1: Why took you so long? Why took you so long? Why took you so long?
0: 그렇게 물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렸니? Okay. 자,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I'm sorry.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보니까 식사 자리에 늦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시에 저녁 식사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와야 되는데 한 6시 뭐 30분 이때 온 거죠. 미안하잖아. I'm sorry. 미안. I'm late. 내가 늦었다. 그래, 늦었어. 인정. 근데 왜 늦었는지 이유를 밝혀주는 부분이 요 뒤에 나옵니다. 친구들 잘 보세요.
1: Because of heavy traffic.
0: 이라고 하죠. 어? 잠깐만. 우리 because 배웠었다. 기억나시죠? 뭐뭐? 때문에. 이유를 말할 때 because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보면 because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of까지 같이 있네요. 어, 이거 왜 그러지? 궁금하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말 해석은 똑같습니다. because나 because of나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지가 달라져요. 우리 because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면

0: 잘 보세요. Because of heavy traffic. 교통체증이잖아요. 어떤 그냥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덩어리. 그렇죠. 아, because of 다음에는 어떤 명사덩어리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내가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어. 차가 막혀서 늦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I'm sorry. I'm late because of heavy traffic. Oh, 극적, 극적. I'm sorry. I'm late because of heavy traffic.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because of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How about this one? 이거 다너 때문이야! It's all because of you! 오호!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you. 대명사죠? 명사의 종류로 볼수 있습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It's all because of you! 너 때문이야! It's all because of you!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The flight was delayed. 우리 봤던 거죠? 그 비행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미뤄진 거죠? 뭐 때문에? Because of bad weather. 나쁜 날씨, 즉 악천후 때문에 비행이 지연이 되었다. 아이구나. 10시에 뜨기로 한 비행기가 뭐 12시. 이렇게 조금 늦게 뜰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인가 봐요. 말해볼게요. The flight was delayed because of bad weather. The flight was delayed because of bad weather.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내가 거기 왜안 갔냐고? 야, 걔 온댔잖아. 걔 때문에 내가 안 갔어. I didn't go there because of him. Oh, I didn't go there because of him. Very good. 자, 이렇게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 나온다라고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 Okay. 자, 이렇게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라고 말하는 친구, 그 다음에 wash your hands. 야, 너손 씻어. 그러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손 씻어. And let's dig in. 손 씻고, 그리고서 우리 얼른 dig in. 먹자. 어서 먹자. 라고 얘기하네요. 친구들 따라서 말해보세요. Wash your hands and let's dig in. Wash your hands and let's dig in. Wash your hands and let's dig in. Woo, good job.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1: 어이, 야, 너뭐 일이 오래 걸렸어?
0: Speak.
2: What took you so long?
0: 아이, 미안.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어. Speak.
2: I'm
1: sorry. 에이, 어서 손 씻고 자, 먹자.
0: Speak.
2: Wash your hands and let's dig in.
0: 영어의 반하는 퀘스트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문제 잘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차가 막혀서 늦었다! 오늘의 미션 문장! I'm late.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3, 2, 1, 띵! The answer is. That's right. Because of. 이렇게 말한 거 맞죠? 자, 해볼게요. I'm late because of heavy traffic.
1: Oh, I'm late because of heavy traffic.
0: Very good. And next. 이게 다너 때문이야. 자, 여러분. It's all 그냥 because가 맞을까? 아니면 because of가 맞을까? 여러분, 뒤를 잘 보랬죠? 그냥 명사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대명사요. 자, 3, 2, 1, 띵! Okay, the answer is yay! 그렇죠. Because of 다음에 명사 말해볼게요.
1: It's all because of you.
2: It's all because of you.
1: It's all because of you.
2: It's all because of you.
0: Very good. And next.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1 띵! 자, the answer is flight. Very good. 네,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요 어떤 이유를 말할 때 그 이유가 주어 동사가 아닌 그냥 하나의 명사로 표현될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because of를 배웠습니다. 헉, 이게 다 너 때문이야. It's all because of you. 그쵸? 너는 나 교통 체증 때문에 늦었어. I'm late because of bad weather. 이러한 문장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주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be going to 오랜만에 복습을 했습니다. 자, will이라는 친구로도 미래세를 나타낼 수 있었지만 be going to 이걸로도 미래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 포인트였는데요. 오늘은 이 be going to를 가지고 부정문이랑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 비동사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큰 힌트 드린 거고요. 자, 그럼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사실상 비동사의 의문문이랑 부정문을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이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비고잉 투 부정문 의문문의 경우에는 우선 부정문은 be not going to 동사 원형을 쓰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는 be 동사랑 주어 위치를 바꿔주면 될 텐데요. 자, 요렇게요.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사실상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느낌이 여러분한테 들수 있어요.

0: 하면 원리가 다 같거든요. B라는 친구가 딱 등장하는 순간, 그게 be going to 시제든, 아니면은 비동사 현재든, 비동사 과거든, 현재 진행이든, 과거 진행이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비동사가 들어있는 뒤에 not을 붙이면 되고,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를 바꾸면 돼요. 그게 부정문이랑 의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영어가 꽤나 직관적이고 간단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요 원칙을 지켜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비밀을 지킬 것이니인데요. 자, 이제는 주어랑 동사를 바꿔주어야만이 의문문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발달할 때도 됐습니다. 그쵸? 그냥 평서문처럼 주어 동사로 쓰면 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냥 물음표만 찍는다고 의문문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자, 주어랑 비동사 위치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be going to의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평서문이라면 you are going to keep, 이렇게 가겠지만, you are에서 are you? 이렇게 두 개만 자리를 바꿔주고, 맨 끝에 물음표를 찍어주면 의문문이 완성됩니다. 이제는 외울 때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인데요. 자,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눈속임인가? 왜 이즈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지? 할수 있는데요. 자, 요거 선생님이 꿀팁을 드리면, is not의 줄임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답을 말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isn't 라는 줄임 표현 기억나나요? isn't를 쓰려면 is 뒤에다가 not을 써야 돼요. not is를 쓰면 isn't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게 맞다. 이렇게 외워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be going to인데 요 비동사 뒤에 not이 들어가기 때문에 be going to 사이에 not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널 돕지 않을 것이다, 인데요. 자, 이거는 비동사의 부정문 할 때도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am not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am not은 줄임말이 있던가요, 여러분? 없었죠. is not은 줄임말이 있어요. isn't. 그리고 are not도 줄임말이 있어요. aren't. 근데 am not은 줄임말이 없어요. 그게 학교 시험 문제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복습할 겸한번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am not은 저렇게 줄임말로 쓰는 경우가 아예 없고 이렇게 풀어서 사용해야만 맞습니다. 대신에 I am not을 굳이 줄이고 싶다면 I랑 am을 줄여서 I'm 이렇게는 쓸수 있겠죠. 근데 am not을 줄일 수는 없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습니다. 이제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one. Are you going to keep this secret? Are you going to keep this secret? Listening point two. She is not going to meet him. She is not going to meet him. Listening point three. I am not going to help you. I am not going to help you.
0: 자, 여러분, 요것도 의문문의 억양, 인토네이션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Are you? Are you? 주어가 조금 더 높은 요 인토네이션 잘 기억하시고요. 자, 항상 의미 단위로 끊어서 들을 때 be going to 동사원형 묶어서 듣는 게 중요하겠지만 의문문은 are you 요거 일단 끊고 going to keep 요거를 한 번에 들으면 됩니다. Are you going to keep this secret? 요렇게요. Are you going to keep this secret? 너는 이 비밀을 지킬 것이니? 두번 듣겠습니다.
1: Are you going to keep this secret? Are you going to keep this secret?
0: 자, 두 번째는 부정의 형태, 요 be not going to 한 번에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She is not going to meet him. She is not going to meet him. Okay? 자, is not going to가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to 뒤에 끊어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의 동사는 meet까지가 맞기는 해요. She is not going to meet him. 그녀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두번 듣겠습니다.
1: She is not going to meet him. She is not going to meet him.
0: I am not going to help you.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m not going to help 까지가 무려 전부 동사인 엄청나게 긴 동사 파트가 될 텐데 여러분들의 의미 구조 파악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going to에서 끊어 드렸고요. I am not going to help you. 나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널 돕지 않을 것이다. 요런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자, 두번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1: I am not going to help you. I am not going to help you.
0: 자, 이제 말하는 연습하는 스피킹 포인트 시간입니다. 너는 이 비밀을 지킬 것이니인데요. Are you? 요거 억양 잘 살리는 거. 자, Are you going to keep? 너는 지킬 것이니? Are you going to keep? Are you going to keep? 너는 지킬 것이니? Are you going to keep? Are you going to keep? 이 비밀을 The secret? The secret? 쉿, 비밀이야 할때 친구한테 할 만한 말. Full sentence로 가봅시다. Are you going to keep the secret? Are you going to keep the secret? 자, 좋아요. 자, 뭔가 keep이라는 동사 활용해서 한 문장 정도 더 해볼 건데요. 학교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시는 일기 쓰기. Keep a diary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너는 일기를 쓸 거니? 요거 한번 해볼게요. Are you going to keep a diary? Are you going to keep a diary? 이런 식으로 써도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So, are you going to 하면은 너 뭐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인데요. 그녀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She is not going to. She is not going to. 그녀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She is not going to. She is not going to. 자, 그녀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She is not going to meet him. She is not going to meet him. Wonderful.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뭔가 굉장히 이유가 속상하게 아이에게 했나 싶은 그런 문장이네요. 자, 나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I am not going to. I am not going to. 나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I am not going to. I am not going to. 나는 널 돕지 않을 것이다. I'm not going to help you. I'm not going to help you. 그러면 나는 점심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하면 I'm not going to eat lunch. I'm not going to eat lunch. 이런 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듣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석해 드릴게요.
1: Charles said he is not going to come to the party. Did he say why he is not going to come? He said Mary is going to be there, so he doesn't want to come. What? I thought they made up. I guess not, because Charles is still scared that Mary is really upset.
0: 자,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be not going to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죠. Charles는 말했다. He's not going to. 그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라고. Come to the party. 파티에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대요. 찰스가 왜 파티에 안 올 거라고 했을까요? Did he say why he is not going to come? 그가 말했나요? 왜 그가 파티에 안 올 것인지? 그랬더니 he said 그가 말하길 Mary is going to be there. Mary가 거기 있을 거라고 해서 so he doesn't want to come. 그가 오기를 원하지 않았대. 라고 he 즉 찰스가 말한 거죠. 뭔가 찰스와 메리가 조금 애매한 관계인가 봅니다. 자, 다음 거 보기 전에 메이크업 단어 볼게요. 메이크업 화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하죠? 메이크업. What? 뭐라고? I thought they made up. 나는 생각했어. 그들이 화해를 했다고 생각했어. 찰스랑 메리 화해한 거 아니었어? 그 다음 문장. I guess not.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 Because. 왜냐하면 찰스는 여전히 scared. 두려워하고 있어. That Mary is really upset. Mary가 진짜로 화났다는 거에 두려워하고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Charles said he is not going to come to the party. Did he say why he is not going to come? He said Mary is going to be there, so he doesn't want to come. What? I thought they made up. I guess not, because Charles is still scared that Mary is really upset.
0: Riley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저는 낚시를 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어는 저는, 동사는 낚시를 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동사 같죠? 자, 일단 낚시하다 라는 동사 생각하면 fish, go fishing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하러 가다가 go fishing? 그러면 하러 가지 않다는 not go fishing인데 will not go fishing이 맞겠죠? 미래니까. 그래서 I will not go fishing. I'm not going to go fishing.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will 사용한 이유는 이 미래 시제 이 문장만 가지고는 will 쓸지 be going to 쓸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be going to 배웠으니까 be going to로 정답은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독수리는 날지 않을 것입니다. 입니다. 주어가 그 독수리는 그리고 동사는 날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따라 동사가 기네요. 그죠? 자, 그 독수리, the eagle 이렇게 주어를 쓰시면 되겠고요. 날지 않을 것입니다니까 일단 날다를 생각을 하면 fly, 날지 않다, not fly니까 be going to를 쓰면은 the eagle is not going to fly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친구는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동사 날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뭔지를 빼내. 그리고 그 동사 원형에 일단 부정형을 붙여보고 그 다음에 시제를 붙여요. 그러면 부정이면서 미래 시제가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엔 한 번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찾으러 갈 예정인가요? 인데요. 주어는 그들은 찾으러 갈 예정인가요? 요게 동사인데요. They 주어고요. 찾으러 가다. 이게 동사인데 find잖아요. 그러니까 be going to를 쓰면은 요렇게 쓰면 되겠네. find를 요렇게 쓰는데 지금 의문문이니까 are they 쓰고 going to find 하고 무언가를 자리에 anything 넣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e going to 부정문 의문문 열심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재미나게 공부해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전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요, 수동태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법인데요. 이 수동태에 관련된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 차근차근 자세히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화 관계자 추론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이 유형은 쉬운 유형입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 아시죠? 초반부터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대사를 딱 듣자마자, 아, 이 관계는 이럴 수밖에 없어를 정답을 예측을 한 후에 끝까지 들으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신발가게 직원과 고객, 2번은 자동차 판매원과 고객, 3번은 디자이너와 고객, 4번은 미술 선생님과 학생, 마지막은 옷가게 점원과 고객인데요. 뭔가 답이 고객일 거는 같지 않니? 자, 그래서 누구와 고객과의 관계인지를 잘 들어보시고요. 어떤 미세한 포인트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정답 한번 골라보죠. Listen up.
1: This fits me nicely, but I don't like the color. Do you have this in blue?
2: No, I'm sorry. That style only comes in black and white.
1: May I try the black one?
2: Of course, here you are.
1: I would like a bigger size, please. This one is too small.
2: Oh, I'm sorry. Here's a medium.
1: Thank you.
2: How about a pair of jeans to go with that shirt? All jeans are on sale until this Friday.
1: That's great.

0: I was thinking of getting new jeans.
1: 자, 찾으셨죠, 여러분들? 어떤 관계일지 여러분들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좀 집중을 해서 빈칸 채워보면서 정답 확인할게요. 들어볼게요.
0: This fits me nicely, but I don't like the color.
1: This fits me nicely. 들으셨죠? 자, 첫 번째 빈칸에는 fit. fit이란 단어에 s가 붙은 거예요. 수의일체로. nicely. 어울린다는 얘기죠. 이거 저한테 잘 맞고 잘 어울리네요. 이런 느낌이죠. But I don't like the color. 근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0: Do you have this in blue?
1: Do you have this in blue? 살짝 전치사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우리 색깔 앞에 항상 in을 쓴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In blue였고요. 이거 파란색으로 있나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2: No, I'm sorry. That style only comes in black and white.
1: 자, 역시나 전치사 in black and white인데요. 앞에 comes라는 동사와 연음이 되면서 우리 귀에 들릴 때는 comes in처럼 들렸죠. comes in이었습니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 스타일은 오로지 comes in black and white. 검정색과 하얀색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만 말하면 옷인 것 같기도 하고 신발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정답을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들어볼게요.
0: May I try the black one?
1: 자, 우리 옷가게나 신발가게에서 항상 나오는 이 동사입니다. May I try라는 표현으로 한번 신어봐도 혹은 입어봐도 뭐 모자라면 써봐도 될까요? 이런 뜻이죠. May I try the black one? 그래서 검정 색깔을 제가 한번 착용해봐도 되겠습니까?
2: Of course, here you are.
1: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건네줬고요.
0: I would like a bigger size, please.
1: I would like, 들으셨죠? I would like a bigger size, please. 그래서 좀 더 큰 사이즈를 원해요.
0: This one is too small.
1: This one is too small. 이건 너무 작습니다.
2: Oh, I'm sorry. Here's a medium.
1: Medium. 한 번 더. medium. 여기 medium size입니다. 라고 했어요.
0: Thank you.
2: How about a pair of jeans to go with that shirt?
1: 자, 첫 번째 빈칸은 a pair of, a pair of 이렇게 들렸고요. 두 번째 빈칸은 go with this shirt 라고 했거든요. 자, a pair of 하면 우리 어떤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jeans가 항상 바지가, 청바지가 다리가 두 개다 보니까 복수 형태를 쓰거든요. 그래서 한 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a pair of, 두 벌이면 two pairs of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how about 제안하는 거죠? a pair of jeans, 청바지 한 벌 어떠실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빈칸은 to go with the shirt 그랬는데 이때 go with 뒤에 옷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것과 잘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가는 거야. 왜? 잘 어울려서 함께 가도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잘 어울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셔츠와 잘 어울리는 청바지 한 벌 어떻습니까? 아, 여기에서 신발이 아니라 확실히 옷가게구나 라는 거 눈치챘을 거라 생각해요. 다시 들어보죠.
2: How about a pair of jeans to go with that shirt? All jeans are on sale until this Friday.
1: All jeans are on sale until this Friday. 그랬고요. 우리 이런 옷가게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On sale. 전치사 on을 쓰고요. 뒤에 sale 붙여서 할인 판매 중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청바지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할인 중이거든요. 라는 이 표현 다시 들어볼게요.
2: All jeans are on sale until this Friday.
1: 라고 살짝 연음되면서 are on sale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할인 판매 중이다 라는 설명이 되겠죠.
0: That's great. I was thinking of getting new jeans.
1: I was thinking of getting new jeans. 그래서 아주 새로운 청바지 사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그 잘 됐네요 라는 의미로 빈칸에는 getting of, 아, thinking of 뭐뭐를 생각 중이었다 라고 하는 thinking of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I was thinking of getting new jeans.
1: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옷가게 점원 1번이 아니라 옷가게 점원과 고객 간의 대화였네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수동태 출제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미연데요. 오늘은 이제 끝에 IC 또는 ISS까지 붙으면서 학문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시 단어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어는 economics. 한번 더. economics 인데요. 이때 economy가 경제잖아. 왜? economy 막 이런 식으로

경제학입니다. 아, 경제학, 사회학, 뭐 인문학 그 학이에요. 그래서 뭔가 학문을 만들어 줄수 있는 전미어가 바로 ICS가 돼요. Economics는 경제학이고요. 자, 두 번째는 politics입니다. 이제 특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얘가 political 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political 하면 정치의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여기다가 ics를 붙이는데 뒤에 거는 그냥 좀다 탈락을 시켰고요. politics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겠니? 그렇지. 정치학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physics입니다. 얘도 되게 많이 나오는 학문인데 이거 무슨 학문일까? 바로 physical, 물리적인 이란 형용사와 ICS가 합쳐졌어요. 역시나 컬은 좀 날려버리고요. physics까지 만들어줍니다. 물리학이 되겠죠. physics. 자, 이렇게 S가 지금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거 복수인가? 이거 다 복수 형태를 쓰네. 그치만 이 학문들은 여러분들 단수 취급을 하는 단어들이에요. 그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볼 텐데요. 학문 말고 다른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끝에가 ANCE나 ENCE로 끝나는 단어들인데, 아,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좀 많이 봤었던 그런 전미어일 것 같아요. 하나만 보고 넘어갈 텐데요. 얘네 느낌 딱 보면 명사 느낌 오시죠? 단어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전미어이고요. 그 명사 중에서도 행위나 성질이나 상태, 이건 여기 옆에 거를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명사를 만들어주는구나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appearance를 봤을 때 얘가 품사가 명사구나. 이렇게 느낌 잡으시면 되고요. appear, 나타나다라는 동사에다가 ANC 붙였습니다. appearance. 그러면 나타난 거니까 등장, 출현, 출현.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외모나 외관. 드러나 보이는 것. 그래서 외모, 외관도 appearance로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수동태의 출제 포인트 짚어가 볼 겁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는 문제는 빈출이 될 수밖에 없죠. 일단 수동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조금 생소할 수 있고요. 능동태와의 차이점이 뭔지를 문맥 속에서 형태를 보고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능동태, 수동태 개념이 좀 헷갈린다라는 친구들은 잠시 후에 개념성 정리를 잠깐 해드릴 거고요. 먼저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와 C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 special food is cooked 또는 cooked by the chef. 두 번째 문장은 Jason practices 또 하나는 is practiced the violin. 마지막은 English is taught by he 또는 him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어떤 게 정답이 될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정답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능동태와 수동태의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먼저 능동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일을 능동적으로 하다 아니면 뭐 저는 참 수동적인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면 그게 능동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울 때는 능동태를 기준으로 배웁니다. 그쵸? 자, 그럼 수동태가 뭐냐? 이제 요게 핵심이 되는데,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 요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으로 따지면 얘는 하다. 얘는 되다. 또는 되어지다. 요런 느낌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문을 하나 볼까요? She writes a letter.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니? 그녀는 편지를 씁니다. 그럼 그녀가 직접 편지를 쓸수 있어요. 능동적이죠? 이 능동태야. 자, 그러면 요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짠! 요렇게 되는데요. A letter is written by her. 그래서 편지로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그럼 편지 입장에서는 쓰는 건 아니고 편지는 쓰여짐을 당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그녀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죠. 요런 거. 뭐뭐 되어지다, 뭐뭐 되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해요. So letter is written by her. 이게 대표적인 수동태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의 기본 형태를 좀 이해를 해야지만

능동태 자리인지 수동태 자리인지를 따질 때좀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be 플러스 PP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혀질 텐데 be 플러스 PP로 뭐뭐 되어지다를 나타냅니다. 근데 사실 이 수동태라고 하는 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 가 있었던 이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로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목적어가 나는 내가 주어 자리 할래. 내가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동사가 be 플러스 PP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는 이제 그 행위를 했었던 행위자로 빠집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얘가 주어로 승격을 해요. 그러면서 BPP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원래 주어였던 애는 by 플러스 명사 형태로 바뀌는 거, 요런 원리야. 그러니까 일단 요거 나중에도 자세히 할 테니 여러분은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능동태는 목적어가 있고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로 간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는 명사인 거 알지? 능동태는 동사 뒤에 명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90%, 그 다음에 수동태는 BPP 뒤에 명사가 없는 경우가 90%. 주로 이런 전치사들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 그러면 정답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는 a special food가 주어인데요. 특별한 음식, 특별식이 주어야. 그 음식 입장에서 요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답은 수동태인데 어차피 밑줄은 cook이냐 cooked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나란히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요거 주의해 주시고 is cooked가 되어야 어법적으로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셰프에 의해서 요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이슨이 주어입니다. 일단 사람이 나와 있고요. practice 하면 연습하다, is practice 하면 연습이 되는 건데 뒤에 보니까 명사가 있네요. violin. 그럼 제이슨이 바이올린을 연습하겠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여기에서는 구조적으로도 해석적으로도 능동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English is taught. 영어는 가르쳐진다. 자, 일단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그쵸? 영어가 BPP, 가르쳐집니다. 자, 밑줄은 he냐, him이냐인데요. by는 전치사고요. 전치사 뒤는 목적격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주격이 나오면 안 돼. 얘는 주어 자리에만 올수 있고, 전치사 뒤는 목적격을 써주자. 이 부분도 지금처럼 출제 포인트가 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ooked, practices, 그리고 힘을 정답으로 고르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수동태 불가 동사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에서 요것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수동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일형식이나 이형식의 동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수동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중에서도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건 일형식의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좀 기억해 주세요. 해석 보세요. happen,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arrive, 도착하다. remain, 남아있다. 요런 동사들 있죠? 절대 수동태 안 돼요. be happened, be disappeared 이런 거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되는 얘네들은요. 3단 변화도 너무 중요해서 같이 3단 변화까지 써봤습니다. rise, rose, risen이고요. 올라가다, 떠오르다 라는 뜻이야. 수동태 불가입니다. 자, 그 다음은 lie, lay, lain. 얘 거짓말하다 아니고요. 3단 변화 요렇게 되면 누워있다, 놓여있다. 어디 어디에 눕다란 뜻입니다. 역시나 수동태 불가의 형태니 요 단어들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고 우리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 Suddenly the sun 갑자기 태양이 떠올랐다. Rose 수동태 불가예요. Rise의 과거 형태도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엔 The accident happened was happened yesterday. 그 사고는 어제 일어났다. 이거 was happened도 되게 맞는 것 같거든. 그치만 수동태 불가니까
happen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The city built 하면 그 도시가 지었다인데 도시는 지어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was built by the people a year ago. 1년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번에는 수동태가 정답이었습니다. The students arrived there on time. 볼 것도 없이 arrive죠. 수동태 불가입니다. 학생들은 거기에 제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The dog found and was found. 강아지가 찾을 수도 있고 강아지가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 없이 전치사가 나옵니다. By the boy, 그 소년에 의해 강아지가 발견이 된 거겠죠. 수동태 자리였습니다. 자, 마지막도 볼 것도 없어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 Disappear는 수동태 불가 동사이니 was disappeared가 아니라 the man disappeared last night. 그 남자는 어젯밤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끼어있던 수동태 불가 동사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가볍게 여기까지 해보죠. 다음 시간부터 수동태의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 짚어볼 테니 다음 시간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극장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이 뭘 하나 보여줄 건데, 이게 혹시 무슨 트로피인지 알아요? 네, 자, 힌트는 양 옆에 있는 선수들을 보고 추측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트로피, 바로 월드컵 트로피예요. 자, The World Cup이라는 스펠링도 함께 볼게요. The World Cup은 4년마다 개최가 되는 그런 축구 경기죠. The World Cup. 그다음에 유니폼은 제복이란 뜻이 있고요. 우리말로도 유니폼이라는 말로 그냥 그대로 쓰이는 일종의 외래어입니다. 자, 원래 윤이라는 말이 하나란 뜻이고요. form이라는 게 형태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형태로 전부 다 통일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제복이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 친구들이 입는 교복은요, school uniform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 단어, meaning은 의미 혹은 뜻이라는 명사입니다. 다음 단어, jersey, 그 다음에 short라는 단어들을 볼 건데요. 자, jersey는 운동할 때 입는 그러한 운동용 셔츠를 jersey라고 해요. 자, 그리고 short라는 말이 형용사로는 짧은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뭔가 명사로 쓰이면요, 반바지란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바지, 당연히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형이어서 항상 이렇게 s가 붙여서 쓰입니다. 그래서 shorts는 반바지를 말하는 거고요. jersey는 운동용 셔츠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음 단어 볼게요. National flower. National flower는 우리말로 했을 때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죠. 이걸 한자로 한다면 국화가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국화는요, 그렇죠. 무궁화이고요. 이번엔 지문에서 어떤 나라의 국화가 언급이 됐는지 조금 이따 확인할게요. 마지막 표현, Royal Family는 왕족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앞에 보았었던 월드컵 트로피를 떠올리면서 자, 여러 가지 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유니폼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지 리스닝 클리어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Every 4 years, the best soccer players play in the World Cup. They play for their country. But do you know their uniform colors have special meanings? Brazilian players wear their flag colors. They wear a green and yellow jersey with blue shorts. The green is for Brazil's many forests. The yellow is for gold. The blue is for the sky. Australian players wear a yellow jersey and shorts with green socks. The yellow is for Australia's national flower. The green is for Australia's nature. The players of the Netherlands wear orange uniforms. The orange is the color of the Dutch royal family. How about your country?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Every 4 years, 매 4년마다 the best soccer players play in the World Cup. 자,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잘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경기를 합니다. 자, 월드컵은 뭐다? 아, 축구 경기를 하는데 보통 4년마다 하나씩 열리는 세계의 축제죠. They play for their country. 선수들은요, 자기 나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경기에 뜁니다. But do you know their uniform colors have special meanings? 자, 그런데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자, 각각의 그 나라의 축구 유니폼의 색깔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자, 뒤에 볼게요. Brazilian players. 자, 첫 번째로 나온 예시가요. 브라질입니다. 자, 브라질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wear their flag colors. 자, wear는 있다란 뜻이죠. 그리고 플래그는 깃발이니까 뭔가 국기의 색깔들의 그런 유니폼을 입는데요. They wear green and yellow jersey with blue shorts. 자,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직접 네, 사진을 지금 가지고 왔죠? 네, 눈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자, 위에 상의는 어떤 색깔? Yellow jersey. 아, 노란 색깔의 이런 jersey를 입고요. 반바지는 blue shorts를 입는다고 해요. The green is for Brazil's many forests. 자, 일단 우리 브라질 국기를 떠올리면 주로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기의 색깔을 따서 유니폼 색깔을 지정을 한 거고, 자, 이런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요, many forests. 브라질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마존과 같은 우림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숲을 또 나타낸다고 해요. The yellow is for gold. 브라질의 국기에서 이런 노란색은 금을 상징하고요. The blue is for the sky. 이런 파란색은 하늘을 뜻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신의 국기의 색깔을 맞추어서 이런 축구 유니폼을 입네요. 자,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이번에는 Australian players. 자, 오스트레일리아가 어디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헷갈리시면 안 되죠? 맞아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바로 호주입니다. 자, 호주. 그래서 호주의 유니폼을 이번엔 볼게요. 호주의 선수들은 wear a yellow jersey. 역시 노란색의 셔츠를 입는데요. And shorts with green socks. 자, 위아래가 다 똑같은 뭔가 노란색의 주로 jersey와 shorts를 입고요. 이런 반바지는 with green socks.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양말로 같이 신는데요. The yellow is for Australia's national flower. 자, national flower는 국가의 꽃이었잖아요.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꽃인데 호주의 국화는요, golden wattle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노란색을 뜻하기 때문에 역시 이 국가 유니폼의 상의도 노란색을 입고 있고요. The green is for Australia's nature. 그리고 초록색은 호주의 자연을 뜻한다라고 해요. The players of the Netherlands. 네, 지금 우리 앞에서 브라질,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선수들의 유니폼을 봤고요. 이번 세 번째로는 네덜란드 선수들의 유니폼을 볼게요. The players of the Netherlands wear orange uniforms. 오렌지 색깔의 유니폼을 입는데요. The orange is the color of the Dutch royal family. 자, Dutch라는 말이요. Netherlands 같은 뜻이잖아요. 이런 네덜란드의 왕족의 색깔이 뭐다? 이런 오렌지 색깔이래요. 자, 그래서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와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라고 해요. How about your country? 당신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고 본문의 내용은 끝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자, passage라는 말은 지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Reading Clear에서 보았었던 그 지문의 중심 내용을 살펴볼게요. A번, The History of the World Cup. 월드컵의 역사. 자, 월드컵이 언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쭉쭉쭉 이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 아니죠. A번 아니고요. 우리 B번 가볼게요. Different countries and their flags. 다른 나라들과 그들의 국기들, 국기 이야기

0: 거 아니죠? 자, 정답은 C번입니다. Different meanings of the World Cup uniform colors. 맞아요.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축구 경기, The World Cup에 입는 그런 유니폼 색깔들에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들. 어디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정답은 C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Reading Clear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이어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Speak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 두 단어의 앞글자를 보시면 돼요. 자, 앞에 P가 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F가 보이네요. 자, 이 두 단어의 발음, 이 두 개의 발음을 같이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볼 건데 일단 P 같은 경우에는요. 파, 파 라고 해서 윗니슬과 아랫니슬이 붙었다가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파, 파 사운드를 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발음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볼게요. 자, F의 발음은요, 맞아요. 약간 윗니에서 F, F, 윗니가 아랫니슬을 살짝 물면서 그 사이사이로 바람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F, F 하고 바람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play for도 아니고요. play for도 아니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play for, right? play for. 자, 이 부분은 P와 F 사운드가 약간 혼동돼서 발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이 부분을 준비해 보았어요. 선생님도 자주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하는 것만이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They play for their country. 다시, they play for their country. play for. play for.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쌤이 지금 들려줄게요.
1: They play for their country.
0: 네. 자, P 사운드, F 사운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웃음)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얘들아, 여기 보면 우리 축구 국가대표 전 선수였던 안정환 선수의 사진이 보이죠. 혹시 우리 친구들 2002년 월드컵 알고 있나요? 여기에서 지문에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당신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나라의 어떤 월드컵 유니폼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끝났죠. 자, 그런 선생님이 준비한 게 바로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이런 유니폼 색깔을 함께 볼게요. 자, 먼저 Red is the traditional shirt color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team. 우리 국가대표 팀의 빨간 색깔이 바로 뭐다? 그렇죠. 이런 팀의 전통적인 셔츠 색깔입니다. Who are consequently nicknamed the Reds. 결과적으로 이런 Reds라는 그런 별명을 붙게 되었어요. 누가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요. 자, 그에 따라서 While the fans are called the Red Devils. 이렇게 Reds를 응원하는 우리 전 국민들을 이름을 Red Devils라는 애칭이 붙었는데요. 자, 여기 사진에 보니까 실제 2002년에 뭐 저희 전 국민이 거리 응원을 했던 그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축구 대표팀도 빨간색 옷을 입고요. 응원하는 우리 모두도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 선수들을 사기를 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Red Devils,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색깔이 빨간색이 이런 Korean soccer 팀의 전통적인 색깔이다라는 부분 소개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도 집에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응원했을 때 입었던 옷이. 그래서 Red Devils를 함께 보았고요. 자, 이어서 Grammar Clear로 어법 정리를 해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 해석에 맞게 보기의 단어 혹은 구를 활용하여 작문하시오. 이 문제 서술형 문제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말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4년마다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They play for their country.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이 우리말을 여기에 해석에 맞게 같이 한번 작문해 볼게요.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Every라는 아이예요. 원래 every라고 하면 모든이라는 그런 의미가

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every 뒤에 이런 아이들이 오게 된다면 해석이 매 혹은 뭐뭐 마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다시 자 여기에서 every 뒤에 서수라든지 혹은 기수가 나오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다시 서수라는 것은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여서 영어에서는 서수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자, 이런 아이들이 서수이고요. 기수는 일반적으로 1, 2, 3, 4, 5, 6 이러한 숫자, ordinary number를 기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보았을 때 우리말 해석이 뭐죠? 4년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4년마다 매 혹은 뭐뭐마다라고 할 때는 every라는 말을 써주고요. 그 바로 뒤에는 숫자를 써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가장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이 전체에 주어져 있는 부분에서 4년마다, 그래서 every라는 아이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뭐가 붙어야 된다? 뒤에 숫자가 붙어서 4 years가 따라붙죠. So, every 4 years,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축구 선수들이 나와 있는 the best soccer players를 써주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를 합니다. 출전을 합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동사 play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에서요? 월드컵에서요. In the World Cup이라는 이 어구를 맨 마지막에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전체적으로 정답을 확인해 보면 every 4 years, 4년마다. 자, 그리고 전체 문장이 주어가 되는 부분, the best soccer players 이 부분, 그리고 동사에 해당하는 play까지 잘볼수 있어야 하죠. 자, 그런데 앞에 주어의 수가 players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동사의 수는 place가 아니라 그냥 원형의 형태로 play를 써주시면 되고요. 어디 어디에서라는 의미의 이 전치사구를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n the World Cup 전체 문장. Every 4 years, the best soccer players play in the World Cup. 문장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모어에 대해서 Grammar Clear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원래 기본적으로 모어는요, much라는 아이의 비교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사로서 더 많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명사 앞에 붙어서 무언가 더 많은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OS 퀴즈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바로 이거였죠. 모어는 수나 양이 많음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부분 정답은 당연히 O였었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more air라고도 쓰였었고요. 아니면 children breathe 뭐 한다? 그렇죠. Children breathe out more than adults 이어서 뭔가 비교급 표현에도 모어란 표현이 쓰일 수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O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의 OS 퀴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앞에 Grammar Clear에서 매 4년마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봤던 거죠. 바로 every라는 아이를 볼 텐데, 자, every는 빈도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들아, 빈도가 뭐죠? 빈도?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 풀 때, 혹은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에 있는 뭔가 발문을 약간 어려워해서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빈도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현상이 반복되는 그러한 것을 빈도라고 하죠. 자, 우리 앞에서는 월드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월드컵은 매 4년마다 개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들아, 매 4년마다는 무슨 뜻이야? 매 4년마다는 뭔가 4년이 지나면 하고, 4년 지나면 또 하고, 4년 지나면 또 하고,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떤 단어 쓸수 있다? 빈도라는 말을 쓸수 있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OS 퀴즈는 바로 이거였죠. Every라는 것은 빈도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서술형의 그 영작 부분을 떠올리면은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시간에서는요, 바로 뭔가 유니폼에 대해서 봤었고요. 또 월드컵에 출전을 할때각 나라별로 있는 유니폼 색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요, 재미나 cartoon, 만화를 보면서 다양한 expression,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go, go!
1: Kevin, you're still watching that?
2: Yep, this is the last season.
1: Didn't you say there were 7 seasons? You watched all of them?
2: I couldn't stop watching. It was so much fun.
1: Oh, no. Kevin,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couch potato?
2: Potato? Is it a new potato chip? I was getting a little hungry.
1: Oh, it's really tasty. If you look closely, you can find it in your home.
2: I can find it here? Where is it? Christine, I can't find any potato chips. Where did you see it?
1: It's there!
2: 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n America, a couch potato is a person who is very lazy.
2: What? You are teasing me?
1: You should thank me. You finally came out of your room. I'm going to work out. See you later. Bye.
0: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이제 복습해봐야죠. 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케빈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크리스틴이 들어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Kevin, you're still watching that? 케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그러자 케빈이, Yeah, this is the last season. 이게 마지막 시즌이야. Didn't you say there were 7 seasons? You watched all of them? 너 그때 얘기한 게 7시즌, 7개의 시즌이었나? 그거 다 봤어? 그러자 케빈이 I couldn't stop watching. 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돼. It was so much fun. 정말 재밌더라고. Kevin,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couch potato? Kevin, 혹시 이 표현 들어본 적 있어? Couch potato? 어, potato? Is it a new potato chip? 혹시 새로 나온 감자칩이야? I was getting a little hungry. 아, 지금 조금 배고파질 않은데. Oh, it's really tasty. 어, 그래. 정말 맛있거든. If you look closely, 자세히 보면은 you can find it in your home. 집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 I can find it here?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Christine, I can't find any potato chips. Christine, 여기 감자칩 찾을 수가 없는데. Where did you see it? 어디서 본 거야? It's there. 거기 있잖아. 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소리 하는 거야? In America, 미국에서는 a couch potato is a person who is very lazy. Couch potato란 아주 게으른 사람을 일컫는 뜻이야.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couch potato. 자, 그런데 couch potato, 소파 위에 감자? 무슨 뜻일까요? A person who watches a lot of television and does not have an active life. 자, 즉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게으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 자세히 보세요. 네, 감자가 이렇게 또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죠? 맞습니다. 저요, 이렇게 계속 빈둥빈둥거리면서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먹기만 하면서 TV만 보는 사람을 카우치 포테이라고 합니다. What? You are teasing me? 뭐라고?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였어? You should thank me. 나한테 감사해야 돼. You finally came out of your room. 드디어 방에서 나왔잖아. I'm going to work out. See you later. 나 일하러 가야 돼. 안녕. 역시 크리스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재밌게 잘 배워봤죠? Couch potato. 이렇게 앉아서 TV만 보고 드라마 보고 와, 아주 게으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우치 포테이토. 자,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Alright,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줄 My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3: Hello, my name is Jamie. How are you guys?
0: Hi.
3: Hi, Kevin.
4: Hi.
0: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뭘까요?
3: 아,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아, 일하기 싫어. 피곤해. 아, 천천히 걷자. 천천히 할래.
0: 오, 알겠어요. You are a couch potato.
3: Bingo! 정답이에요. 넌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You are a couch potato.
0: 한번 따라해볼까요?
3: You are a couch potato.
0: One more time.
3: You are a couch potato.
0: 비슷한 표현도 있다고요?
3: You are a lazy person.
0: You are a lazy person. 따라해볼까요? You are a lazy person. 너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One more time. You are a lazy person.
3: You are a lazy person.
0: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요?
3: You are an idle man.
0: 아이돌 아닙니다. Idle.
3: You are an idle man.
0: 넌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따라해볼까요? You are an idle man.
3: You are an idle man.
0: One more time.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 You are a couch potato.
3: You are a couch potato.
0: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을 꼭 외워두시고요. 카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1: Kevin, you're still watching that?
2: Yep. This is the last season.
1: Didn't you say there were 7 seasons? You watched all of them?
2: I couldn't stop watching. It was so much fun.
1: Kevin,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couch potato?
2: Potato? Is it a new potato chip? I was getting a little hungry.
1: Oh, it's really tasty. If you look closely, you can find it in your home.
2: I can find it here? Where is it?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in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한번 볼 겁니다. 어떤 친구가 나오는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1: We tried our best, but ended up making a silly mistake, which in turn upset our teacher.
2: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치만 결국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고, 결국 우리 선생님이 화나셨어.
1: Yeah, so everything was basically done in vain.
2: 맞아, 결국은 모든 게 완전히 헛되게 돼버렸지.
0: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In turn, in vain. 뭔가 in으로 시작해서 뒤에 알파벳도 네 글자다, 그죠?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친구들인데 intern과 in vain은 intern 같은 경우는 자주 쓰이는데 뜻이 여러 개고요. in vain은 뜻은 하나인데 뭔가 이 단어 좀 안 익숙한데 해서 여러분들이 동공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intern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intern은요, 결국 차례로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인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할 때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얘기한다고 했죠. 요런 circle 안에 혹은 요런 3차원의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자, turn을 합해봅시다. turn은 도는 거죠. 안에서 계속 돌아. 돌아. 자, 이 도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봐. 왜 쌤 몸도 같이 도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돌아. 자, 이 도는 그림에서 맨 처음에 딱 생각할 수 있는 건 차례로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놀이공원에서 줄 설 때 생각해 보세요. 요 정해진 구역 안에서 이렇게 돌아서 차례대로 놀이공원, 놀이기구를 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런 맥락에서 차례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 차례로에서 차례 일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 끝엔 뭐가 있죠. 그래서 결국이라는 의미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교과서에서는 결국을 훨씬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in turn이라는 게 결국 차례로. 그러니까 차례. 결국 이렇게 됐네? 요렇게 확장된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렇게 나왔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멍청한

0: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고, which in turn 결국 선생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n turn을 여기서 결국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차례로 하면 의미가 아예 안 와닿지는 않죠. 우리가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고 그 다음 차례로 선생님이 화가 나신 거니까. 자, 그치만 결국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깔끔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차례차례라는 의미가 될 예문일 텐데요. The children said their names in turn. 아이들이 그들의 이름을 차례로 말했다. 자, 우리 뭐 새학기에 볼 법한 풍경이죠. 자, 우리 1번부터 일어나서 이름 얘기하고 뭐 자기소개 해볼까? 할 때.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차례차례, 차례로 라는 느낌이 딱 그려지죠. 자, 그 다음 표현은 in vain입니다. 요거는 요 뒤에 vain이라는 단어가, 처음 봐요. 뭐죠? 그럴 텐데요. vain은 요 단어 자체가 공허한, 비어있는, 뭔가 헛된, 아무것도 없어. 그런 느낌의 단어가 vain이에요. 그래서 요걸 명사로 쓰면 뭐 vanity 이렇게도 되고 하는데요. 자, 요거 앞에 전치사를 쓰면요. 요렇게 부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in vain. 허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in이라는 그림 생각해 보면 공허하다라는 그 개념 안에 빠져버린 거지. 아, 망했네. 전부 다 물거품이 됐네. 다 허사가 되어버렸잖아. 요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 해석이 허사가 되어 헛되게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렇게 다이얼로그가 있었죠. 모든 게 basically 하면 뭐 기본적으로라는 부사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그걸 조금 더 강조한 거죠. 결국은 모든 게 헛되게 되어버렸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in vain을 요렇게 뒤에다가 쓰실 수도 있고 요렇게 중간에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어려워하는 경우인데요. Bill tried in vain 하면 이미 감이 온 거야. 미리 뭔가 시도를 했는데 안된 거예요. 그 의미를 먼저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in vain 하다라는 이 헛되게 된게 뭐가 헛되게 된 건지는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게 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앞에다가 씁니다. 뭐가 헛되게 됐는지는 in vain 뒤에 나오는데요. To convince his mom, 그의 엄마를 설득하는 겁니다. To buy him a new smartphone, 새 스마트폰 사달라고 엄마를 설득을 하는데 허사가 됐다. 결국은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절대 안 돼. 그러신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 vain을 중간에 쓸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배웠는데요. 퀴즈 통해서 제대로 외워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의 퀴즈 또 4문제 나옵니다. 가시죠.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성공으로부터 배운다. 결국이라는 표현. 자,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 결국. 그쵸. turn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속사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mistakes와 successes에서 많이 우리 배우곤 하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죠. 차례로 불들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 보니까 재밌네. 자, 차례로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차례. 그쵸. In turn.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 겨울에 많이 볼수 있는 광경이죠. 이렇게 겨울에 나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불 장식 걸어 놓잖아. 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대사가 요런 게 되겠습니다. Turn on이랑 turn off 오랜만에 나왔다. 그죠? 우리 켜고 끄는 거 기억나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됐어. 굉장히 슬픈 문장이긴 합니다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vain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자. All of our efforts were in vain. All of our efforts were in vain. 좋아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우리는 답변을 기다렸지만, 허사가 허사였다. 헛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쓸 수도 있어요. 그쵸. In vain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퀴즈였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We tried our best, but ended up making a silly mistake, which in turn upset our teacher. Yeah, so everything was basically done in vain.
0: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두 가지 in으로 시작해서 뒤에 알파벳 네 글자까지 뭔가 비슷한 느낌의 두 표현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웠던 건 in turn이었죠.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차례. 그래서 차례로라는 의미도 있었고 이렇게 차례차례 하다 보니 결국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in turn 같은 경우는 결국 차례로의 의미였고 in vain 나왔었죠. 헛되게 되다 뭐 이런 뜻이었던 거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Classmate. C-L-A-S-S-M-A-T-E. Classmate. Classmate. Homework. H-O-M-E-W-O-R-K. Homework. Homework. Learn. L-E-A-R-N. Learn. Learn.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라는 주제를 갖고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교실에는 무엇이 있을지, 무엇을 하는지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 classmate, 반 친구예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 가면 친한 친구들이 있죠. How many classmates do you have? 반 친구 몇 명이나 있어요? 그 다음은 homework. 숙제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학교 끝나고 숙제를 하죠. Do you do your homework every day? 매일매일 하나요? It's very important. 숙제, homework. 그 다음은 learn, 배우다예요. 우리가 학교 가서 여러 과목을 배우고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배우고 있죠. 배우다, learn.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반 친구, classmate, classmate, good job. 숙제, homework, homework. 집에서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배우다, learn, learn. Good job. 이제 단어를 다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1: Classmate, classmate, homework, homework, learn, learn.

0: learn.
1: 이제 우리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 볼까요? I'm going to study with my classmate. 나는 내 반 친구랑 공부를 할 거야.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I'm going to. 나는 무엇 무엇을 할 거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I'm going to 쓰면 좋아요. Now let's practice together. I'm going to study with my classmate. Very good. Okay, now let's try this one. Wow, 이거 우리 굉장히 자주 쓸것 같은데요. Did you do your homework? 너 숙제했어?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숙제했나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Did you do your homework? Excellent. Okay, our third sentence. We go to school to learn. 우리는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갑니다. 맞아요. 우리는 학교 가서 math, science, music 다양한 과목을 배우죠. 여러분, 그럼 따라해볼까요? We go to school to learn. Excellent.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배워봐요.
0: Test. T E S T. Test. Test. Elementary. E L E M E N T A R Y. Elementary. Elementary. Study. S T U D Y. Study. Study.
1: 다음 단어는 테스트, 시험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있죠? 그 다음은 elementary, 초등이에요. 초등학교는 그래서 영어로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해요. 그 다음은 study, 공부하다예요. We all study very hard, right?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죠. Including you,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시험, test, test. 초등, elementary. 자, man의 강세를 넣어보세요. Elementary. 공부하다. Study. Study. Good job, everyone. Now, let's go on.
0: Test. Test. Elementary. Elementary. Study. Study.
1: Okay,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I have a math test tomorrow. 나는 내일 수학 시험이 있어. 자, 시험이 있다라고 할때 I have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아까 나온 시험 테스트 있죠? 자, 기억해두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have a math test tomorrow. Good job. 자, 이거 해볼까요? Which elementary school do you go to? 너는 어느 초등학교에 다녀? 자, 아까 말해준 초등학교는 영어로 elementary school이에요. Which라는 단어는 어느란 뜻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Which elementary school do you go to? 와우, 길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Okay, this is our last sentence. We study English at school. 우리는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해요. 맞아요. 우리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We study English at school. Excellent! 와우,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Classmate. Classmate. Homework. Homework. Learn. Learn. Test.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현재 완료 배워볼 거예요. 현재 완료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뜻이 네 가지나 되거든요. 오늘은 그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주어진 동사를 사용하여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I blank already blank him to my party.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인지 우리 오늘 공부 마치고 나서 해결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현재 완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 알아봤습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때 현재 완료를 쓴다고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뭐뭐 해본 적 있다. 여러분, 경험은 과거에 했던 경험이라도 우리 삶에 계속 남아있죠. 그러니 과거의 일이라도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현재 완료를 사용해줘요. I have visited London 3 times. 나는 런던을 3번 방문해본 적 있다. 라는 뜻입니다. 완료. 완료는 막 뭐뭐 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과거지만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따끈따끈한 일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She has just finished her homework. 그녀는 지금 막 그녀의 숙제를 마쳤다. 라는 뜻이죠. 결과는요. 그 결과 지금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She has lost his wallet처럼요. 그는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과거에 잃어버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현재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계속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뭐뭐 해왔다라는 뜻이에요. We have lived in this city since 2015. 우리는 이 도시에 2015년부터 쭉 살아오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뭐뭐 해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크게 네 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경험입니다. 뭐뭐 해본 적 있다. 자주 사용되는 부사는요.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자, 이런 부사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been to Jeju Island. 나는 제주도에 가본 적 있다. 과거에 제주도에 가본 경험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have been, 현재 완료를 써줬습니다. She has never eaten sushi. 그녀는 스시를 먹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never이 has eaten, has pp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스시를 먹어본 경험이 없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너는 뭐, horse 하면 말이니까 말을 타본 경험이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경험, 뭐뭐 해본 적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낼 때 have pp 사용해줘요. 그 다음 이제 완료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뭐뭐를 완료했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사는 just, already, ye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지금 막 숙제를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숙제를 끝낸 것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과거의 일인데 그게 지금까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have pp를 써줬습니다. 또 she has already eaten lunch.

그녀는 이미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은 것 완료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점심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have pp를 써줬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이때는 has를 적어줬습니다. 다음은 결과의 의미입니다. 결과는 그 결과 지금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I have lost my key.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때 have lost 현재 완료를 적어줍니다. She has broken her glasses. 그녀는 그녀의 안경이 고장났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과거의 안경이 부러진 것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현재 완료를 적어줬습니다. They have missed the bus. 그들은 버스를 놓쳤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스를 타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음은 계속입니다. 계속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뭐뭐 해왔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자주 쓰는 표현에는 for 그리고 since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for는 뒤에 기간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since는 특정한 과거의 시점이 나온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I have lived in this town for 5 years. 나는 have lived 현재 완료를 써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이 도시에 살아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이 도시, 이 마을에 살아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for 뒤에를 보시면 5 years. 5년이라는 시간 기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for 뒤에는 기간을 사용해 줍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요. She has studied English since 2021. 2021. 그녀는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다. 언제부터? 2021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has studied 현재 완료를 적어줬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since를 써줬어요. 왜요? 그 뒤에 2021년이라고 하는 특정한 과거의 시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영어를 계속 공부해 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문은요. We have been friends since elementary school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친구로 지내왔다라는 뜻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에 have pp, have been 사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since 뒤에 elementary school이라고 표현한 것은 초등학생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시절이기 때문에 since, 그 다음에 elementary school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초등학생 때 이후로 쭉 친구로 지내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 풀어볼까요? 다음 문장을 현재 완료 시제로 적어주세요. I blank my backpack. 나는 내 가방을 잃어버렸다. 근데 우리 질문에서 현재 완료 시제로 쓰라고 했으니까 가방을 잃어버려서 지금 현재까지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겠죠? 주어가 I니까 has가 아닌 have 써주면 되고요. 여러분, lose의 3단 변화 기억하시나요? lose, lost, lost. 이렇게 3단 변화 이어지죠. 그래서 PP 형태는 lost로 I have lost my backpack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we blank glasses for 10 years. 우리는 10년 동안 안경을 써왔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안경을 써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써줄 건데요. 주어가 we니까 역시 have 써줄 거고, where의 3단 변화는 where, wore, worn. 그래서 PP형 worn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We have worn glasses for 10 years.
우리는 10년 동안 안경을 써오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까요? I blank already blank him to my party. 나는 이미 그를 내 파티에 초대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무엇을 완료했다.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 현재 완료 시제 문장 어떻게 써주면 돼요? 주어가 I니까 have 써줄 거고, invite의 3단 변화는 invite, 규칙 변화해서 invited, invited. 뒤에 D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I have already invited him to my party. 나는 이미 그를 내 파티에 초대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현재 완료 두 번째 시간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현재 완료 마지막 시간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여행과 관련된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영단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에서 방문할 명소를 미리 찾아보기도 해요. 오늘은 여행이나 여행지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여행과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또 오른쪽을 보면 우리 여행 가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어떤 항공편을 타고 갈지, 또 어디에서 머물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다 라는 단어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요, 명소를 방문하다 라는 단어와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까지 같이 오늘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travel인데요. 여행하다 동사도 되고요, 명사로 여행도 됩니다. 읽을 때는요, 앞에 강세를 강하게 주세요. 읽어보면 travel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우리 쓰는 방법도 알아야 하니까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vel, T-R-A-V-E-L 읽을 때는 travel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문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문,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라고 했습니다. Around the world니까 전 세계를 이 되는 거예요.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His life is full of travel and adventure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요, travel이 여행이라는 명사로 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his life, 그의 삶은요, is full of 하면 뭐뭐로 가득하다 라는 의미죠. 그의 삶은 뭘로 가득할까요? travel and adventure이니까 여행과 모험으로 가득한 삶인 겁니다. 자, travel, 여행하다도 되고 여행도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 같이 살펴볼게요. 바로 trip, 여행입니다. 이 trip은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여행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반면 이 travel이라는 것은 여행이나 이동하는 행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한 번의 여행을 말할 때는 주로 trip을 쓰고요.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는 이 travel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plan, 계획하다 혹은 계획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plan, 한 번 더. plan.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바로 스펠링 기억하고

0: 오른쪽에 써볼게요.
1: Plan. PLAN. Plan이 되겠죠? 자, 예문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계획하다, 동사로 쓰인 예문 볼게요. He planned his trip very carefully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he planned his trip. 무슨 뜻일까요? 그는 여행을 계획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계획했냐면, very carefully,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겠죠? 그래서 he planned his trip very carefully. 빈칸에는 그는 여행을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다라는 의미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명사 예문 살펴볼게요.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렇게 말했어요. I don't have any plans yet. 나는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yet이라고 하면요. 아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라고 말하면 나는 아직 아무 계획도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자, plan, 계획하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의미 둘다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visit. visit. 자, 강세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visit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의미는 방문하다도 되고요. 얘도 방문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써볼 텐데요. visit. V, I, S, I, 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visit. 자, 방문하다 예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The volunteers visited Paris last win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자원봉사자들은요, visited Paris니까 파리를 뭐 했을까요? 방문했겠죠. visited Paris last winter. 지난 겨울 파리를 방문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visit 뒤에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를 방문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visit은 명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This is my first visit to Korea 라고 말하면 이것은 내가 한국으로 온첫 번째 방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My first visit이니까 나의 첫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isit, 방문하다, 방문이라는 단어 의미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들 두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visit이라는 단어의 뒤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OR을 붙이면 visitor, visitor, 방문하는 사람, 방문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visitor 기억해 두시고요. 또 방문객 말고 원래 거기에 사는 주민이나 현지인을 뜻하는 단어로 local, local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더 좋겠죠? 자, 방문객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visitor. 원래 거기에 사는 사람, 주민이나 현지인은 loca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들까지 같이 챙겨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여행. 우리 여행이라는 단어 뭐라고 하죠? T로 시작하는데요. trave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직접 말하면서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다라고 할 때, 계획하다라는 단어는요. plan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소를 방문하다 혹은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라는 단어는요. V로 시작하는데, visit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 보면서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네, 오늘 여행 관련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난 종이 나라에서 온 종이 여자 리소예요. 그리고 이쪽은 토끼라고요. 토끼 인사해야지. I'm so full. I'm so full. 너무 배불러 토끼. 아, 점심을 많이 먹었구나. 하지만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거 알지? 오늘의 디저트로 난 my favorite fruit 준비했다고. What is it? What is it? 그게 뭐냐면 힌트를 줄게. 잘 익었을 때 손으로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는 과일이라고. A watermelon! A watermelon! 맞아. 수박이야. 여러분, 오늘 watermelon, 수박 접으면서 관련된 표현도 배워볼까요? Yes, please! Yes, please! My favorite fruit.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Watermelon 접어볼 거예요. 여름에 먹으면 정말 달콤하고 시원하잖아요. 준비되셨다면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I'm going to use red and green paper. 빨간색과 초록색이 함께 있는 색종이 사용할 건데요. 만약에 if you don't have it, 집에 없으시다면 just use red and white. Start with red side facing up. 빨간색을 위로 시작합니다. Fold in half. 반으로 잡아줄게요. Fold at an angle.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접어줄 거예요. This is the flesh of the watermelon. 여기가 과일, 과육 부분이 되겠죠. 그럼 fold the bottom part up. 위로 올려주세요. 우와, 껍질 부분인 거 보이나요? 한 번 더. 여기에 일정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지 않게 뒤로 접어서 숨겨줄 거예요. Now you see these two corners? 왼쪽, 오른쪽 모퉁이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을 뒤로 접을 거예요. 뒤집어서 접으면 편하겠죠? Turn over. Fold a little bit. 다시 turn over. 뒤집은 다음 중앙선을 따라 산접기 할 거예요. Mountain fold. 이렇게 접어주시면 Wow! The watermelon folding part is over. 접는 부분은 끝났는데요. We're not done yet. 왜냐하면 씨를 그려줄 거거든요. Draw some seeds. 차라! Your delicious watermelon is complete. 그럼 이제 이 수박을 먹으러 한번 떠나가볼까요? Wow! Where are we? We're in the woods. 우리 숲속에 있는 것 같네요. It's sunny. 날씨도 좋은 것 같은데요. 어? 누군가가 오고 있어요.

0: 고양이들을 위해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1: It's the daddy ant. 아빠 개미네요.
0: 어, 먹을 거 없나? 우리 아기들 배고플 텐데. 아, 오래 걸었더니 날씨도 덥고 목이 마르네. 아이, 목 말라.
1: 아, 나는 너무 목이 말라. I'm so thirsty. 나는 너무 목이 말라. I'm so thirsty.
0: 아, 어휴, 좀 시원한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저것은 무엇이지? 오, 어, 동그랗고 줄무늬가 있는 것은 수박? 수박인데? 어, 이게 왜 굴러오지? 어, 어.
1: 수박이 굴러와요. A watermelon comes rolling down. 수박이 굴러와요. A watermelon comes rolling down.
0: 우와, 개미 살려! 피해야 돼! 아니, 이게 뭐야? 수박이 깨졌잖아. The watermelon broke. 오,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하하하. My babies, come here. 아기들 어서 와.
1: Daddy, Daddy. Wow, watermelon.
0: 오, 얘들아, 이쪽에 와서 한 입씩 먹어보렴.
1: Have a bite.
0: 하하하, 맛있니?
1: 개미들이 한 입씩 수박을 먹어요. The ants have a bite. 개미들이 한 입씩 베어 먹어요. The ants have a bite.
0: 오호호, 아빠도 좀 먹어볼까? 우와, 정말 맛있다.
1: 수박은 정말 맛있어요. 최고의 과일이야. 왜냐하면 수박은 달콤하고 즙이 많잖아. 수박은 달콤하고 즙이 많아요.
2: Watermelons are sweet and juicy.
1: 수박은 달콤하고 즙이 많아요.
2: Watermelons are sweet and juicy.
1: 우와, 너무 맛있다.
0: 많이 먹어라. 허허, 아빠는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구나. 허허허.
3: 여러분, 개미들의 수박잔치 잘 보셨나요? 그러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 번 더 표현을 들어보자고요.
4: I'm so thirsty. I'm so thirsty. A watermelon comes rolling down. A watermelon comes rolling down. The ants have a bite. The ants have a bite. Watermelons are sweet and juicy. Watermelons are sweet and juicy.
3: 우와, 개미들이 수박을 맛있게 먹었네요. 우리도 먹어볼까요? 얼른 먹고 싶어. 아, 잠깐. 하지만 우리 퀴즈 풀고 가야죠. 따라오세요. 난 너무 목이 말라요.
1: I'm so thirsty.
5: I'm so thirsty.
3: 수박이 굴러와요.
1: A watermelon comes rolling down.
5: A watermelon comes rolling down.
1: 개미들이 한 입씩 먹어요. The ants have a bite.
5: The ants have a bite.
1: 수박은 달콤하고 즙이 많잖아요.
2: That's right. Watermelons are sweet and juicy.
5: Watermelons are sweet and juicy.
3: Fantastic, everyone.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겠다. 수박 먹으러 갈까요? 나 목마르다고.

0: 파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 이것저것 가득 차려놓고 자 먹자 어서 먹어는 영어로 Eat fast, start eating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it's me How have you been? Bored, right?
2: Come on in. I've been sleeping and getting some rest.
1: Aren't you hungry? I baked an apple pie for you.
2: Wow, that looks so yummy. Is this soul food for me?
1: Soul food? Oh, you mean comfort food.
2: Oh, you say comfort food. I learned something new again. Thanks for the food.
1: Try it. I'm a good cook, you know.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2: I've never tasted anything like this. Wow, this is amazing.
1: I thought so. Just dig in. Just dig in. Just dig in. You can have it all. I left some pie for your mother at home. I hope she likes it.
2: Mom, I'm sorry I can't be with you.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미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 케빈이 팔을 다쳤죠. 병원에 있습니다. 병문 안에 크리스틴이 왔는데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손수 만든 애플파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한 크리스틴인데요. 크리스틴이 손수 만든 애플파이의 맛은 어땠을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숨어 있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자, 크리스틴이 병문 안을 왔죠. 케빈, it's me, 나야! 하면서 와서 이제 케빈이 반겨줍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요. 와, 맛있어 보이는 애플파이를 만들어 왔네요. I baked an apple pie for you. 자, 그랬더니 케빈이 좋아하면서 이거 날 위한 소울푸드인가? Is this soul food for me? Is this soul food for me? 라고 했더니 크리스틴이 soul food? 아하, you mean comfort food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뭐 어릴 때 향수가 있던 음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음식을 soul food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케빈도 오늘 새로운 표현을 다시 배우게 되었죠. soul food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comfort food 입니다. comfort food. comfort 가 위로, 위안이라는

뜻이고요. Food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음식, 내가 힘들 때 먹으면 힘나는 음식, 우리 엄마가 해주던 음식, 이런 음식들을 comfort food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먹어봐 하고 이제 건넵니다. 애플파이 한 조각을 먹고 있죠. Try it. 먹어봐예요. 우리 먹다 하면 eat 또는 have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한번 해보는 거,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try로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케빈처럼 먹어보거나 우리가 입어보거나 한번 해보거나 그죠? 뭔가를 해보다 이렇게 동작에다가 해보다라는 것은 다 try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Try it. 한번 먹어봐라고 했습니다. 맛이 어떨까요? 여기가 빨개지는 걸로 봐서 되게 맛있는 맛은 아닌 것 같죠?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하지만 크리스틴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대단한 요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막 두근두근 기대를 하고 있죠. 내 애플파이 맛이 어때? 자, 이렇게요. 누군가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What do you think of?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무엇무엇 하면 무엇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니? 상대의 의견, 견해, 느낌 물어보는 말이죠. 여기처럼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 어떤 영화를 친구가 봤다고 하면 그 영화는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What do you think of pizza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피자 먹는 거? What do you think of pizza for breakfast? 라고 하면 아침으로 피자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 상대의 의견 물어보는 겁니다. What do you think of? 자, 그런데 케빈 보세요. 뭔가 두 얼굴이죠. 어두운 쪽은 마음속 생각, 왜 이렇게 밝은 쪽은 자기가 진짜로 하는 말입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야, 이게 무슨 맛이야? 세상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이고요. 그래도 크리스틴의 정성을 생각해서 하는 말은, Wow, this is amazing! 입니다. 칭찬을 했죠. 그럴 줄 알았어. 어서, 자, 어서 먹어. 엄청 많이 있거든. 어서 먹어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어서 먹어. 맞아요. Just dig in 이네요. Dig in. Dig in이라는 것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Dig은 우리 땅 같은 거를 파다라는 뜻이죠. In은 안으로,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dig in은 뭐예요? 맛있는 음식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먹는다라는 뜻이라서요. 음식 잘 차려놓고, 자, 먹자, 어서 먹자! 라고 할때 쓰는 말이 바로 dig in입니다. dig, 파다, in, 안으로. 함께 얘기해 볼게요. dig in. dig in. 노란 부분 다 강조해요. dig in.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리스틴 하는 말이요. 이거 너가 다 먹어도 된다? 왜냐면 집에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또 남겨놨거든. 어머니도 너처럼 좋아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케빈 표정 어때요? 어머니,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Mom, I'm sorry I can't be with you.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카툰이 끝이 나네요. 애플파이 맛이 정말로 정말로 이상했나 봐요. 자, 이렇게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조금 전에 만났죠? Dig in.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어서 먹어. Dig in. Dig in.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음식 보고요. 잘 먹겠습니다. 또는 맛있게 드세요 할때 쓰는 말. Bon appetit. Bon appetit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프랑스 말인데요. 우리 영어에서도 자주 사용하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Bon appetit. 자,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렸네요. 먹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잘 먹겠습니다. Bon appetit. Bon appetit. Dig를 사용한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Dig가 무언가를 좋아하다란 뜻이 있거든요. 나 그거 좋아해. I really dig it.
나 그거 안 좋아해. I don't really.

really dig it. 다시 한번. I really dig it. I don't really dig i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공포 영화? 난 별로야. 어떻게? I don't really dig it. I don't really dig it. Great. 이번 카툰에서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말. 자, 먹자. Dig in.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Bon appetit. 같이 배워봤네요.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자, 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구석구석 모아서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봐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용돈으로 5,000원을 받아요. 친구는 용돈을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Do you get an allowance? 너 용돈 받니? 친구의 대답은 응, 일주일에 한 번. 클릭.
1: Do you get an allowance?
2: Yes, once a week.
1: How much do you get?
2: I get 5,000 won.
1: You get more than m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 대화의 주제는 우리 친구들도 좀 이렇게 귀 기울일 만한 용돈 주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3개가 있네요. 받다, 얻다, 용돈 받는 거. 그리고 주, 일주일, 이주일 할 때 그 주, 그리고 많이, 양을 나타내는 많이. 요 3개의 빈칸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남자아이가 do you, 받니, 물어봐요. 받다, 얻다, 내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이 말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렇지, get, get. 받다라든지 얻다는 사실 많은 초이스가 있어요, 영어에서. 하지만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 때 또 편한 사이에서 대화 나눌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마도 get일 거예요. 선물을 받던지 주었든지 누가 나한테 줬던지 하늘에서 뚝 떨어졌던지 내 수중에 나한테 들어오는 건 전부 다 get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Do you get 뭘 받냐고요? An allowance.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죠? Allowance. 이 말은요, 용돈이에요. 용돈. 한 달에 얼마 또는 하루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잖아요. 이것을 allowance라고 해요. 용돈을 받다는 get an allowanc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Do you get an allowance? 너 용돈 받니? 물어봤더니 yes, 받는데요. Once a 일주일. 그렇지, week. week가 바로 월화수목금토일 그 한 주를 week라고 해요. week 앞에 있는 a가 one, 하나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 앞에 있는 once는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횟수를 나타내는 말. 그러면 once, 한 번 받는데 언제? A week,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는데요. 그랬더니 how, 얼마나 많이 받는지 궁금한 거예요, 친구가. 이 양으로서 많은 걸 표현하는 말이 그렇지, much예요. How much는 우리 친구들 가격 물어볼 때도 들을 수 있죠. How much is it?처럼요. 개수가 많을 때는 many, 양이 많을 때는 much로 표현해요. 우리 돈, money도 양으로 따지기 때문에 how much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much, 얼마나 많이 do you get? 너는 받니? 용돈 얼마나 받는지 물어보는 거죠. 여자의 대답, I get 5,000 won. 얼마? 5,000원 받는데요.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5,000원 적당해요? 많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 궁금하네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You get more than me. 너 나보다 많이 받는구나. You get more. More이 더 많은이잖아요. 비교하려면 than, 누구보다? Me. 너 나보다 많이 받네. 좋겠다. 라고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그럼 우리가 완성한 이 대화 리듬 살려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Do you get an allowance? 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렇지. 받다, 동작 중요하죠. 무엇을 받는지 용돈 중요해요. Do you get an allowanc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친구들도 Do you get an allowance? 이렇게. 여자의 대답도요. Yes, once a week예요. 응,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말해요? 그렇지. Yes, 강조해 주고요. 또 한 번 중요하죠. 얼마당 한 번인지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그러면 Yes, once a week. Yes, once a week.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How much do you get? 어디 강조할까요? 얼마나 많이 궁금하죠? 받는 거 궁금하죠? How much do you get? 이렇게 리듬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도 How much do you get? Awesome. 그러면 그 밑에 문장 나는 5,000원 받아는 어디? 그렇지. 받는 거 중요하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는 게 중요해요. 얼만지도 중요해요. 5,000원도 강조해야 되겠죠. I get 5,000 won. I get 5,000 won. 좋아요. 마지막 문장. 너 나보다 많이 받는구나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받는다. 더 많이 여기가 중요하겠죠. You get more than me. 친구들도 You get more than me. 너가 나보다 많이 받네 이렇게 딱딱딱 다 강조하고 싶으면 You get more than me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가장 기본인 리듬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연습한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친구 누르고 씬 11, 11번째 대화 연습 함께 해볼게요. 리듬 잘 듣고 똑같이 해보는 거.
3: Do you get an allowance?
0: Do you get an allowance?
4: Yes, once a week.
0: Yes, once a week.
3: How much do you get?
0: How much do you get?
4: I get 5,000 won.
0: I get 5,000 won.
3: You get more than me.
0: You get more than me. Alright, 친구들도 잘했나요? Well done.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대화 속에 있는 문장 하나 뽑아서 함께 문장 만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 도전할 문장은 once a 하고 기간이에요. 아까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once a week 했잖아요. once는 한 번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a 다음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한 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루에 한 번 말할 수 있겠네요. 하루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day. day 넣어서 once a day. once a day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개월을 말하는 말이 month잖아요. 그러면 once a month. once a month.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도전. 1년에 한 번. 1년을 뜻하는 말, year. Happy New Year 할 때 그 year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once a year. Once a year. Awesom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의 주제는 용돈이었죠. 친구들은 how much do you get? 얼마나 받나요? 얼마나 자주 봤나요? 오늘 배운 표현들 생각하면서 나의 용돈에 관해서 영어로 짧게 표현해봐요. 그리고 대화 연습에서 클릭하지 못한 나머지 대답도 혼자 연습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5: Why do you need
6: this? This
7: atmosphere? Is it protected by
6: the atmosphere? The atmosphere? Is it followed?
8: This is a crisis.
9: Your crisis is
10: followed.
9: This is
10: what? It is followed. The atmosphere is not my plan. It is a safe financial life. The more you check, the more it becomes saf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행복한이라는 happy로 I'm really happy라고 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외로움 어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lonely.
0: Let's start with warm-up. Aww, look! Three friends are together on a bench. 세 친구는 벤치에 앉아있네요, 그쵸? Oh, but this boy here, he's alone. 혼자 있네요. 그럼 이럴 때 외롭겠죠, 그쵸? 어, 근데 벤치에 보니까 I think there is a seat for that boy as well. 저 남자아이도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면 또 행복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외로울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궁금하죠? 먼저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s wrong?
2: I feel lonely.
1: Do you want to play with us?
2: Yes, I'd love to.
1: Come on, let's go.
0: Did you hear the dialogue? 네,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볼게요. What's wrong? What's wrong? 여기서 wro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wrong은 사실 틀린이라는 뜻도 있고요. 잘못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what's wrong은 뭐가 잘못됐어? 라는 의미로 어,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이에요. 슬퍼하고 있는 친구 아니면은 약간 당황하고 있는 친구에게 어, 왜 그래? 뭐가 문제 있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What's wrong? 근데 여기서 이 wrong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ong, wrong. 차이점이 혹시 들리시나요? 일단 long, L로 발음을 하면 긴이라는 뜻이죠. Wrong, W-R-O-N-G는 틀린, 뭐 잘못된이라는 뜻이고요. L 발음하고 R 발음이 처음에 올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물론 W-R-O-N-G이지만 W는 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고 R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L 소리부터 보면 L 소리를 이렇게 첫 글자로 있을 때 낼 때는 혀를 윗니 뒤쪽에 붙인 다음에 그걸 떼면서 내는 소리예요. L, L. 우리가 라라라 할 때 네, 내는 고 소리가 L, L 소리입니다. 그런데 R 소리를 낼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아요. 그래서 입 안에 이렇게 제 손이 혀라고 치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양쪽을 긴장을 시켜주는 그러한 소리예요.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약간 물개 같나요? 네. 그 소리가 바로 R 소리예요. 그래서 긴이라고 할 때는 닿았다가 떼면서 long이고요. 틀린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도 닿지 않고 wrong. Wrong. 긴장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I feel lonely 라고 대답을 했어요. I feel lonely. 요거는 나 외로워 라는 표현인데 요 feel 이라는 표현이 느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 요렇게 느껴 라는 의미예요. lonely가 외로운이니까 나 외롭게 느껴져 라는 뜻이겠죠? 나 외로워와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I feel 다음에 내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태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나 피곤하게 느껴져. I feel

0: tired이죠. 근데 우리말로 했을 때는 되게 중복되잖아요. 피곤하게 느껴져? 나 그냥 피곤해 하면 되는데, 근데 영어는 그렇진 않습니다. I'm tired, I feel tired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 하루 종일 축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피곤하죠? 아, 안 피곤하다고요? 더뛸수 있다고요? 물론 그렇겠지만 너무 열심히 한 다음엔 아, 피곤해. I feel tired 라고 하면 돼요. I feel tired. 너무 춥다. I feel cold 라고 하면 되겠죠? I feel cold. 이거는 뭐 나의 감정 상태는 아니지만,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감정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I feel col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자랑스러워. I feel proud 라고 할수 있어요. proud가 자랑스러운 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큰 소리를 해볼까요? 우리 친구가 정말 자랑스러웠을 때, 언젠가요? 그때 생각하면서 I feel proud. I feel proud. Good job. 긴장돼요. 긴장감을 느껴요 라는 의미로 I feel nervous 라고 해도 돼요. nervous가 긴장한, 뭐, 긴장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자, 긴장했을 때,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고러울 때겠네요. I feel nervous. I feel nervous. 이죠?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자, 우리 친구가 I feel lonely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이렇게 제안을 하네요. 그쵸? 우리와 함께 놀래? 라는 뜻의 질문이에요.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자, Do you want to 뭐뭐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죠.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밥 먹을래요? 지금 먹을래요? 라고 할 때는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eat?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갈래? 우리는 갈래? 너무 간단한데 영어는 Do you want to go? 라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want to go?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놀았다. 좀 쉴래? Do you want to rest? rest가 쉬다라는 뜻이죠. Do you want to rest? Good job. 혹시 숙제할래?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Do 누구누구의 homework가 숙제를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잘했어요. Yes, I'd love to 라고 하면 나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전에도 했었는데, love가 물론 사랑한다 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걸 너무 좋아해서 love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과장되게 표현하는 건데요. I'd love to. 나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I'd는 I would를 줄인 표현입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Come on, let's go! 라고 친구가 얘기를 했죠. 자, come on, 어서, let's go, 가자! 이런 표현이에요. Come on, let's go! 요것도 요 문장 그대로 외워서 친구들과 함께 써봐도 되겠죠? 자,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이오면 요 행동을 우리 같이 하자라는 또 권유의 표현이 돼요.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집에 가자. Let's go home. 이 되겠죠? Let's go home. 우리 영화 보자. Let's watch a movie. Let's watch a movie. 또, 우리 노래 부르자. Let's sing a song. Let's sing a song. 우리 산책하러 가자.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운동하자라고 할 때는 Let's exercise. Let's exercis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을 말하는 단어만 넣으면 되니까 요것도 많이 연습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What's wrong?
2: I feel

0: friendly.
1: Do you want to play with us?
0: Yes, I'd love to.
1: Come on, let's go.
2: It's level up time!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Let's look at this picture again. Poor boy, he's all alone.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물어볼 수 있겠죠.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What's wrong? 발음 잘 기억하고 있죠? Wrong. 어디에도 닿으면 안 돼요, 혀가.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나 외로웠네요. I feel lonely. I feel lonely. 그런데 외롭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I feel hungry. 배도 고프네요. 이런 외롭고 배고프고 아이고. 자, I feel hungry도 배고파요. 나 배가 고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저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네요.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우리랑 함께 놀래?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Do you want to play with us?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잘했어요. 근데 배도 고프다고 했잖아요. Do you want to eat with us? Eat가 먹다니까 우리와 함께 먹을래? 라는 뜻이죠. Do you want to eat with us? 한 번 더. Do you want to eat with us? 잘했어요. 자, 그리고 벤치에 자리가 하나 남아있네요. 저기에 같이 와서 앉을래? Do you want to sit with us? 라고 할 수 있겠죠? Sit이 앉다 라는 뜻이잖아요. Do you want to sit with us? Good job.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Yes, I'd love to 라고 말하죠. Yes, I'd love to. 그리고 I'd love to 대신에 Yes, thank you 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Yes, thank you. 그럼 얼른 가서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앉아있으면 좋겠네요. Come here. 이쪽으로 와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Come here. Come her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I feel lonely. 저 외로워요 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봤는데 이 표현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네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chanting to the beat. What's wrong? What's wrong? Lonely. Lonely. I feel lonely. Hungry. Hungry. I feel hungry. Play with us. Play with us. Do you want to play with us? Do you want to play with us? Eat with us. Eat with us. Do you want to eat with us? Sit with us. Sit with us. Do you want to sit with us? Yes, I'd love to.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lonely. 내가 외롭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I feel lonely. 자, 그 밖에도 다른 영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3: Bye.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5: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0: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어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3R's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reduce 배웠고요. 오늘은 reus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Tuesday. What is reuse? I can say how to reus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Ba-bum.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도 어떤 여자아이가 아주 결심을 하고 뭔가를 적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쵸? She's making a reuse challenge plan. 자, 저번 시간에는 reduce, 덜 사용하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은 reuse가 키워드죠? 자, reuse의 뜻은요, 바로 다시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동사 단어 앞에 re, re가 붙잖아요? 그럼 다시라는 뜻 있습니다. Use는 사용하다고 앞에 re가 붙어서 다시 사용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Reuse. 우리 친구들도 발음 시작. Reuse. Reuse. 좋아요. 다시 사용하다. Reuse. Alright. 자, 그리고 보니까는 지금 그림에 저 물병이 보이네요. 자, 물병은 water bottle. Water bottle. Okay. 자, 한번 발음해 볼게요. Water bottle. Alright. 자, 항상 우리가 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물병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지구에 도움이 되겠죠? Water bottle. Alright. 자, 그 다음은 again 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Again, again. 다시 또 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뭔가를 사용할 때 다시 사용하다 하면 좋잖아요. Reuse, reuse. Okay. 근데 여기 again 이라는 단어도 소개할게요. 자, again, again. 다시 또 라는 뜻을 가졌어요. Alright.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로는 paper bag. Paper bag, 종이 가방입니다. 우리가 항상 뭘 사면은 보통 종이 가방에 물건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이 가방은 paper bag 되겠습니다. Alright, 오늘의 단어 4개 봤고요. 우리 친구들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1.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2.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0: 잘 들어봤나요? 우리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와 볼게요. 빠밤! 자, 첫 번째 문장은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나왔어요. 자, reuse의 뜻은 무엇일까요? 짜잔! 다시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Okay. Again은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Reuse again. 단어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자, 다시 사용하다라는 뜻은 재사용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재사용의 의미는요. 무언가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Ready?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좋습니다. 자, reuse의 뜻은 다시 사용하다, 재사용이라고 기억할게요. Okay, 그 다음은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Alright, 자, 이것도 해석해보자. 자,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reuse는 무슨 뜻이라고? Okay, 다시 사용하다, 재사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Okay? Everyday life는 무슨 뜻일까?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하게 되면은 나는 일상생활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게요. 천천히 시작.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Okay. 자, 일상생활에서 재사용을 할수 있어요. Okay. 자, 그 다음은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Okay. 자, 첫 번째 단어 reuse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고요. Water bottle 무슨 뜻이었지? Water bottle 바로 물병이란 뜻이었죠? 물병 또는 물통. Okay. 그다음에 every day는 뭐야? Every day 하면 매일이란 뜻입니다. So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하게 되면 짜잔! 자, 나는 내 물병을 매일 다시 사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매일 씻지도 않고 다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씻고 다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물병을 맨날 종이컵, 플라스틱컵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병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Okay. 자, paper bag은 종이 가방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샀을 때 종이 가방에 담겨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종이 가방. paper bag. 그 다음에 many times가 나왔는데 many times 하면 여러 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횟수가 되겠죠. many는 많은이란 뜻이고 times 하게 되면 횟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many times, 여러 번, 여러 횟수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나는 내 종이 가방을 여러 번 사용해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죠. 시작!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자, 마지막은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나왔어요. 자, reuse는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인 거 알죠? 자, help는 돕다고, earth는 지구죠.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우리가 재사용, 다시 사용하면 우리는 지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돕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좋았어요. 잘했어요, 얘들아. 자, 우리 그럼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Choose a good way to reuse. 재사용하는 것의 좋은 방법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게요. Number one, I use a paper cup every time. 자,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우리 친구들이 O 또는 X로 골라보세요. 자, 나는 매번 paper cup,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Okay,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that a good way to reuse? No! 좋은 재사용 방법이 아니죠. 우리 water bottle 사용하기로 했지요? Okay? 자, number two. I keep paper bags. 자, paper bag가 종이 가방이었죠. keep는 보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가방을 버리나요? 아니면 보관할까요? Okay, ready? 3, 2, 1. The answer is definitely O. Good job. Paper bags many times, use many times 하기로 했지요? Alright,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자, 재사용한다는 의미는 무언가를 다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나는 일상생활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요. Number one,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나는 내 물통, 물병을 다시 매일 사용해요. 매일 다시 사용해요. Okay. Number two,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나는 내 종이 가방을 많이, 여러 번 사용해요.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우리가 재사용하면 우리는 지구를 도와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어요.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노래 불러볼게요. Drop the beat! Reuse, reuse
I can reuse. Your turn. I can reuse. Good job. I reuse my bottle. I reuse my bottle. Good job. I reuse a paper bag. I reuse a paper bag. Yes, I reuse. Yes, I reuse.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재밌고 재밌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Reuse challenge를 여자아이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Challenge는 도전이란 뜻입니다. Reuse의 뜻은 뭐였지? 그치,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란 뜻이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빠밤! My reuse challenge. 나의 재사용 도전. 오케이, 멋있어요. 자, I use my water bottle again. 오, 자, 얘들아, again이 무슨 뜻이었지? 그치, 다시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내 물통을 다시 사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use my water bottle again. Alright. 자, I reuse my paper bag 나왔어요. Reuse는 뭐라고요?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 So 나는 paper bag, 종이 가방을 다시 사용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I reuse my paper bag. Okay. 다음은 I don't use plastic bottles. Oh, that's a good one. 자, I don't use. 나는 사용해요, 안 해요? Don't가 들어갔으니까 안 한다는 뜻이겠죠? 나는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되겠죠? 중요해요. 플라스틱이 정말 지구 환경에 안 좋대요. 그쵸? I don't use plastic bottles. 나는 플라스틱 병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Okay. 자, 그 다음은 I use a lunchbox 나왔어요. Lunchbox는 뭐야, 얘들아? 도시락 가방이네. 도시락 상자를 뜻해요. 항상 플라스틱에 음식을 이렇게 보관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lunchbox를 사용한대요. I use a lunchbox. 좋은 습관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은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Okay. 자, can은 할 수 있다고 reuse는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선생님 계속 반복하고 있죠? Everyday life는 무슨 뜻이야? 일상생활입니다. 자, 해석해보면 나는 일상생활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되겠죠?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시작!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우리 친구들 멋져요. Alright, very good.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how to reuse. 나는 어떻게 재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오늘 reuse, 재사용하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이 끝났다면 보안 검색을 해야 되죠? 보안 검색을 할 때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0: 벗어야 할 때도 있고 마시던 음료를 버려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늘 함께 알아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0. Traveling by plane. Tuesday. Please take off your belt. I can follow instructions at the security check.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그림을 보니까 뒤에 security check라고 써 있어요. 보안 검색대이네요. 공항의 보안 검색대. 자, 보안 검색은 영어로 security check라고 합니다. Security는 보안, 안전을 뜻하고요. 그리고 check는 검사하다, 확인하다 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security check 하면 보안 검색. 우리가 공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비행기에 타는지 이런 거를 검사하는 곳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ecurity check. Security check. Security check. 네, 그래서 이렇게 보안 검색대, security check에서는 벨트를 풀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바구니에 여러 짐을 넣어서 이제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바구니, 우리가 그 짐을 담아두는 바구니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ray라고 합니다. 원래 tray 하면은 쟁반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런 보안 검색대에서는 바구니를 뜻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tray. tray, tray. Very good.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하죠? 옷도 벗고, 이 시계도 풀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하잖아요.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벗고, 이렇게 떼어내는 이 동작 모두를 take off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던지, 액세서리를 벗던지, 신발을 벗던지 다 take off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take off. Take off. Take off. Very good. 그리고 raise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볼까요? raise는 위로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엑스레이를 이제 통과할 때 손을 들어주세요, 팔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땐 raise your arms, raise your hands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raise. raise. raise.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Please take off your belt.
2: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too?
1: No, you don't. But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2: Oh, I forgot about it. Okay.
1: Now, please raise your arms.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Please take off your 땡땡입니다. 땡땡을 벗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항의 직원이 아니면 보안 검색대 직원이 굉장히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please를 붙였으니까 정중하게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take off가 있잖아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그런 단어죠. take off 하면은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떼어내는 행동, 옷을 벗다, 벨트를 풀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다 take off로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네, 벨트를 풀어주세요. 벨트를 벗어주세요. 라는 말을 하려면 Please take off your belt 라고 하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Please take off your belt. Please take off your belt. Please take off your belt. Very good. 시계를 풀어주세요. 시계를 벗어주세요. Please take off your watch. Please take off your watch. 네, 재킷을 벗어주세요는 Please take off your jacket. Please take off your jacket. Please take off your jacket. Very good. 너무 쉽죠?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Do I have to 땡땡? 이란 질문인데요. 무엇 하나요?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have to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꼭 해야 하는 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do I니까 내가 꼭 해야 하나요? 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발을, 제가 신발을 벗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려면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네, 그래서 보안 검색대 직원한테 제가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신발도 벗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이 질문을 쓸수 있어요. 그러면 가방을 열어야 하나요? 를 물어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Do I have to open my bag? Do I have to open my bag? Very good.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요? 또 한번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요? Do I have to wait here? Do I have to wait here? Do I have to wait here?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key expression입니다. You can't bring 땡땡. 네, 여기서 you can't bring이라고 하니까 가지고 갈수 없어요.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갈수 없어요예요. 여기서 can't는 할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칙상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 이 뒤에 빈칸에 무엇을 가지고 갈수 없는지 한번 넣어볼까요? 이 물병은 가지고 갈수 없어요라고 보안 검색대 직원이 얘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네. 저 음료는 가지고 갈수 없어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딱그 직원이 저 음료 가지고 갈수 없어요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자, you can't bring that drink. 네, 음료니까 that drink라고 하면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You can't bring that drink. You can't bring that drink. 그럼 이 가위는 가지고 갈수 없어요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가방 안에 가위가 들어있네. 가위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you can't bring these scissors. You can't bring these scissors. You can't bring these scissors.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나는 이거를 가지고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Please take off your belt. Please take off your belt.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Oh, I forgot about it. Oh, I forgot about i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picture again. Security check. 네, 공항에 이 보안 검색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장면이에요. 벨트도 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방도 열려져 있고, 그죠? 자, 그럼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이 보안 검색대 직원이 벨트를 풀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Please 땡땡 your belt. 그러면 풀어주세요. 풀다. 벗다 라는 표현이 이 빈칸에 들어갈 것 같아요. 3, 2, 1. 네, 벗다는 take off 였어요. take off. 그래서 please take off your belt. repeat after me. please take off your belt. please take off your belt. please take off your belt. very good.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벨트도 풀으면 신발도 벗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신발도 벗어야 하나요? Do I 땡땡 to take off my shoes too? 라고 물어봐요. 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0: 3, 2, 1. 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를 물어볼 때는 Do I have to?라는 표현을 쓴다고 우리 배웠어요. Repeat after me.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too?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too?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too? 네. 그랬더니 직원이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No, you don't. 하지만 이 물병은 가지고 갈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But you can't this bottle of water. 네. 가지고 들어가다, 갖고 가다라는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바로 bring을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No, you don't. But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No, you don't. But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네, 그랬더니 아, 이 친구가 아, 그걸 깜빡했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Oh, I about it. Okay. 깜빡했네요.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3, 2, 1. 네. forget가 있다인데, 깜빡하다인데, 여기에 과거형이니까 forgot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럼 따라해보세요. Oh, I forgot about it. Okay. Oh, I forgot about it. Okay.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팔을 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Now, please, your arms. 들어주세요가 뭘까요? 3, 2, 1. Raise 였어요. 맞아요. Now, please raise your arms. Now, please raise your arms.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이 보안 검색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내가 있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듣고 따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TV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나요? What did we learn yesterday? 맞아요.

0: 우리 저번 시간에는 도움을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죠. But today, 오늘은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대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혹은 내가 도움을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가요? Are you guys ready?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0. Helping others. Tuesday. Offering help. I can use expressions when offering help.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We are going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 지금 횡단보도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할머님이 어디를 지금 가리키면서 나 저기 가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Why does she want to cross it? 왜 건너편에 가려고 하실까요? 아, 보이나요? Can you see it? 멀리서 지금 지팡이가 있어요. 자, 우리 지팡이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Cane. Cane. Good. 이 할머님 지팡이가 지금 건너편에 있어서 이거를 가지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가지러 가려면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야겠죠? 우리 횡단보도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Crosswalk. Crosswalk. Very good. 자, 때마침 지금 이 남자애가 와서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소년이 지금 말고 파란불일 때,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 건너가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자, 우리 신호등이란 단어도 읽어볼게요. Traffic light. Traffic light. Very good, everyone. 자, 이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today's dialogue 들어봐요.
1: Excuse me, do you need any help?
2: Yes, please. I left my cane on the other side of the crosswalk.
1: Oh, I see. Can I help you cross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2: That would be wonderful.
1: Here, let me walk with you.
0: Welcome back, everyone.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속에 중요한 표현들을 배울 시간이죠.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합시다. Do you need any? 자, 여러분 우리 need라는 단어는 저번 시간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필요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런 표현에 쓰일 때 어떤 뜻을 가지게 됐는지 한 번 더 볼까요? Do you need any? 그리고 명사를 넣으면 누구누구가 혹은 무엇무엇이 필요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혹은 도움이 필요하나요?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 도움이란 단어 이젠 다 알죠? 어떤 단어죠? 맞아요. help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ny help? Do you need any help?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물이 필요하세요? 물이 필요하나요?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물, 바로 water를 넣으면 되죠. Let's read. 물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ny water? Do you need any water? Great.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Can I help you?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아, 좀 긴 문장인데 우리는 앞부분을 조금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elp? 그 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단어. 그 뒤에는 동사원형을 넣어서 제가 무엇무엇 하는 걸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when이 들어가요. 그 뒤 문장 보시면 여기서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이라고 하면 신호등이 초록불로 변할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봅시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제가 건너는 걸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건너는 걸, 건너다입니다. 어떤 단어죠? 맞아요. cross입니다. 참고로 이 cross라는

단어는 횡단보도, 크로스워크에 들어가는 크로스랑 같은 단어예요. 우리 횡단보도도 건너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문장 읽어봐야겠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제가 건너는 걸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cross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One more time. Can I help you cross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제가 길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your wa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 뭐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 것을, 무엇을 찾다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find입니다. Let's read. 제가 길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find your way? Can I help you find your way? Great.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Let me with you. 자, 여러분 여기서 let은 let's랑은 다른 단어예요. let's는 함께 무엇을 하자라는 의미라면 오늘 배우는 let이라는 표현 볼까요? Let me 그리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제가 무엇무엇을 해드릴게요. 혹은 제가 그냥 할게요. 뭐, 요런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 채울게요. 제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걷다라는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어떤 단어인가요? That's right. 바로 walk를 쓰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Let me walk with you. Let me walk with you. Good.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까요? 제가 문을 열어줄게요. 입니다. The door는 문이고요. 무엇을 열다라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바로 open입니다. open을 넣어서 한번더 읽어볼게요. 제가 문을 열어줄게요. Let me open the door. One more time. Let me open the door.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Are you ready? Hit the music, please. Do you need any help? Do you need any help? Can I help you cross? Can I help you cross? Let me walk with you. Let me walk with you. Good job!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in the picture? 그림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맞아요. 지금 횡단보도를 한번더 건너려는 이제 할머님이 계셨는데 이 할머님이 지팡이를 맞은편에 놓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a boy wants to help her. 그쵸? 이 남자아이가 도움을 이제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을 한번더 보도록 할까요? Our first sentence 같이 읽어볼게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Do you need any?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help죠. 도움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볼게요. Excuse me. Do you need any help? Excuse me. Do you need any help?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변 볼게요. Yes, please. 네, 제발요라고 합니다. I left my cane on the other side of the crosswalk. 자, 문장이 길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제가 지금 횡단보도 맞은편에 나의 지팡이를 놓고 왔어요라는 문장이죠. 한번더 읽어볼게요.
Yes, please.

piece. I left my cane on the other side of the crosswalk.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Oh, I see. 아, 그렇군요. 라는 표현입니다. Can I help you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바로 cross가 들어가죠. 건너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Can I help you cross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이 완성이 되는데 제가 신호등불이 초록불로 바뀌면 건너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Oh, I see. Can I help you cross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무엇을 닫다 라는 단어는 close입니다. 자, 빈칸에 close를 넣어서 볼 거예요. 읽어볼까요? Can I help you close the window? 어떤 뜻인가요? 아, 제가 창문 닫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Can I help you close the window? Good. 자, 우리 답변입니다. That would be wonderful 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at would be wonderful.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Here, let me with you.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죠? 맞아요. Walk, 걷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여기서 이 문장의 뜻은 자, 제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Here, let me walk with you. One more time. Here, let me walk with you.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상대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문장이 좀 긴 것들이 있었죠. 그중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는데 Do you need any help? 이 문장만 기억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잘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릉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우리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쌤이랑 오늘 더 행복하게 신나게 수업해봅시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할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오늘은 바로 Tuesday, 화요일입니다. Today is Tuesday, 화요일이에요,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자, 화요일은 읽기 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읽기, 지문을 보고 재미있게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읽고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케이? 자, 오늘 요번 주의 주제가 뭐였지? Week 6. Animals in the wild. Wild가 뭐였어? 바로 야생이란 뜻이었죠? 자, 야생에 사는 동물들. 야생의 동물들이 이번 주의 주제였어. 오, 선생님은 동물들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 주의 주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그렇다 하면 어제 배운 단어들 있지, 얘들아? 그거 한번 복습해볼게요. 사자는 영어로 뭐였더라? 맞아요. Lion이었지요? L 부분을 아주 자신감 있게 해줘야 돼. Lion. Lion. 기억하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코끼리는 영어로 보였어? 코끼리처럼 아주 천천히 발음하는 E가 있었지요? 자, 바로 Elephant이었어요. Elephant. Elephant. 오케이, 여기 PH는요, 얘들아? F 소리가 나야 돼. Elephant. Elephant. 오케이, 그 다음에 원숭이 뭐였어? 그렇지, 그렇지. Monkey였지요. Monkey. Monkey. 뚜렷하게 M-O-N 부분을 발음해주는 Monkey. 오케이. 그 다음에 기린은? 기린의 목처럼 아주 천천히 발음해줘야 할 Giraffe가 있었는데 Giraffe였습니다. 다시 한번 Giraffe. Giraffe. 잘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얼룩말은 뭐였지, 얘들아? 그렇지요. Zebra였습니다. Z-Z-Z. 자, Z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 그랬지? Zebra. Zebra. 좋습니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리뷰해보니까 머릿속에 스물스물 기억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죠? 자, 그렇다 하면 본격적으로 지문을 읽기 전에 그림을 보고 우리 상상력을 한번 펼쳐봅시다. Oh,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wild. 지금 야생에 지금 동물들이 있어. 무슨 동물들이 있나 한번 쌤이랑 확인해 봅시다. I see a monkey. 자, 원숭이가 보이고요. I see an elephant. 코끼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 뭐예요? 얘 뭐예요? 얼룩말이네? I see a zebra. 그 다음에 뭐예요? 사자. I see a lion. Alright,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이 긴 기린은 맞아요. Giraffe였죠? I see a giraffe. 좋습니다. 동물들이 지금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 좀 이제 사자가 있어서 다른 동물도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지문 확인해 보러 갈게요.
1: Look at the wild animals. Lions can roar. Elephants can stomp. Monkeys can swing. Giraffes can reach high. They can do fun things. Wild animals are amazing.
0: 어때? 잘 들어봤어? 어때? 선생님이랑 다시 하나하나씩 짚어봐야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첫 문장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읽어줄게. Look at the wild animals. 우리 wild 선생님이 알려줬어. 야생이란 뜻이었어요. Animals는 동물이었죠? 그래서 look at the 하게 되면 저것 좀 봐, 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생 동물 좀 봐봐 라는 문장이에요. 해볼까요? Look at the wild animals. 우리 친구들 잘해? Look at the wild animals.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저기 야생동물들 좀 봐봐. 무슨 사파리 간 것 같아, 그쵸? 사파리 갔나 봐.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Lions can roar 나왔어요. 자, lions는 사자였죠? roar가 지금 형광펜으로 되어 있네? roar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큰 짐승들, 큰 동물들이 포효할 때 으르렁하다는 뜻이에요. 큰 동물들이 으르렁하다, roar입니다. 그래서 뭐야? 사자는 으르렁거릴 수 있어요 란 뜻이에요. can은 할 수 있다잖아. 그래서 lions can roar. 우리 친구들 잘해. lions can roar 할 때 roar 좀 무섭게 발음해 줘도 돼요. lions can roar.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elephants can stomp. 자, elephants가 뭐였지? 코끼리였어요. 코끼리. stomp는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쿵쾅 쿵쾅 걷다란 뜻입니다. 아주 소리를 크게 내어서 걷는다는 뜻이야. 왜? elephants가 크잖아요. 아주 거대하잖아. 그래서 걸을 때 쿵쾅 쿵쾅 소리 나잖아요. 자, 그래서 코끼리는 쿵쾅 쿵쾅 할 수 있어요. 쿵쾅 쿵쾅 걸을 수 있어요입니다. 읽어볼게요. elephants can stomp. 우리 친구들 차례. elephants can stomp. 오케이. 끝에 프 소리를 살려줘야 돼. elephants can stomp.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는, 오, 원숭이 나왔네. monkeys can swing. One more time. monkeys can swing. 자, monkeys는 원숭이야. 그 다음에 swing은 뭐였지? 그렇죠. 흔들흔들 매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야? 원숭이는 흔들흔들 매달 수 있어요. 매달릴 수 있어요겠죠. 자, 왜 원숭이가 맨날 나무에서 이렇게 하면서 정글짐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monkeys can swing. 따 따라 시작. monkeys can swing. 잘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선생님 혼자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친구들 따라하고 있는 건 맞지요. 자, 그 다음은요. giraffes can reach high. One more time. giraffes can reach high. 나왔어요. giraffes가 뭐지 얘들아? 기린이었죠. 자, 기린들은 뭘 할 수 있대요? reach high. 자, reach는 자, 닿다, 도달하다란 뜻이거든 얘들아. high로도 적혔네. high는 뭘까? 높은이란 뜻이야. 그래서 기린들은 높게 도달할 수 있어요. 높게 달 수 있어요. 달 수 있다란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Giraffes can reach high. One more time. Giraffes can reach high. 지금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우리 친구들 믿어도 되지요? 자, 그 다음은요. Oh, they can do fun things. 나왔어요. 자, fun things는 재미있는 것들이죠. 자, 야생동물들은 재미있는 것들을 can, 할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죠. 다시 읽어보자. They can do fun things. 우리 친구들 잘해. They can do fun things. 그들은 재미있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They can do fun things.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Wild animals are amazing. 나왔네. 자, 야생동물들은 놀라워요. 란 뜻이에요. amazing 하면 놀라운, 경이로운 이란 뜻이거든.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 맨날 너네 너무 amazing 해 이러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Wild animals are amazing. 야생동물들은 경이로워요. 우리 친구들 잘해. Wild animals are amazing.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이제 퀴즈 타임 가야죠. 선생님들이랑 잘 읽어봤으니까 문제 풀이 해봅시다. Number one. What can elephants do? 오, 코끼리는 뭘 할 수 있냐요? A. swing. 나무에 막 매달려서 흔들릴 수 있어요. stomp. 쿵쾅쿵쾅 걸을 수 있어요. C. reach high. 높이 도달할 수 있어요. 선생님 3초 줄게. 3, 2, 1. 지문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 어디 있어요? Elephants can stomp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정답은 뭐야? ABC 중에? 그렇지요. stomp지요. stomp는 쿵쾅쿵쾅 걷다야.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가볼까요? Which animal can swing? 오우, swing이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흔들리면서 매달리다란 뜻이었죠? 어떤 동물이 막 이렇게 나무에서 흔들리면서 매달릴 수 있었더라? Giraffe, elephant, monkey. 3, 2, 1.

0: 지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무슨 동물이야? Monkeys can swing. 자, 그래서 정답 뭐예요? 자, 정답은 C. 멍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원숭이는 뭘할수 있다? 그렇죠. 흔들리며 매달릴 수 있다입니다. 자, 3번 더 가볼게요. What can giraffes do? 기린은 뭘할수 있니? A. Roar. B. Stomp. C. Reach high. 뭘까요? 3, 2, 1. 떠러롱. 자, 지문에서 확인해 봐봐, 얘들아. Giraffes can reach high. reach 도달하다 했죠? high는 높은.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C가 돼야 되겠죠? Giraffes can reach high. 길이는 높게 도달할 수 있어요. 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아주 어깨를 펴고 배에 힘주고 잘 따라해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듣고 따라해볼게요.
1: Look at the wild animals. Lions can roar. Elephants can stomp. Monkeys can swing. Giraffes can reach high. They can do fun things. Wild animals are amazing.
0: Okay, 잘 듣고 따라와봤어요? 선생님이랑 굿바이 할 시간 됐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줄게요. 귀 쫑긋하고 잘 들어봐. 오케이? Okay? 자, look at the wild animals. 저기 야생 동물들 좀 봐봐. Lions can roar. 사자는 포효할 수 있어요. Elephants can stomp. 코끼리는 쿵쾅쿵쾅 걸을 수 있어요. Monkeys can swing. 원숭이는 흔들리며 매달릴 수 있어요. Giraffes can reach high. 길이는 높게 도달할 수 있어요. They can do fun things. 그들은 재미있는 것들을 할수 있어요. Wild animals are amazing. 야생 동물들은 경이로워요. 놀라워요. 어때,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읽은 거잘 들어봤지? 어땠어, 오늘 수업? 선생님은 너무 재밌었는데. 선생님은 사파리 이렇게 동물 보러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우리 친구들도 오늘 수업 재밌게 했길 바라고요. 맛있게 저녁 먹고,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우리 봐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goodbye, butterfly.

음악을 듣는다 너희가 온 줄도 몰랐어. 난 이렇게 공부하다 쉴때 음악을 즐겨 들어. 너희는 어때? 아, 영어로 물어봐줄까? Are you listen to music? 아니면 do you listen to music? 둘 중에 뭘로 질문해야 맞지? 음악을 즐겨 듣는지 알려주기.

죽기 전에 이것부터 좀 알려줄래?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내 선생님입니다. 현재 시제 의문문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레이스가

우리 첫 번째와 세 번째 먼저 볼게요. MR is 주어, 물음표, 그리고 이거는 do, does, 주어, 동사원형, 물음표. 자, 의미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쉬우실 텐데요. 첫 번째, 비동사, 주어, 물음표가 올 경우에는 의미가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주어의 정체가 무엇무엇인가요? 주어의 상태가 무엇무엇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is 또는 are there 이었죠. 이것을 바꾸면 의문문이 아니었을 때 there is 또는 there are 무엇무엇이 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고 의문형으로 바꾸니까 무엇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형이 됐었죠. 이것은 우리가 there is, there are의 의미를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do, does, 조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이 오는 질문인 경우에 주어가 뭐뭐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뭐인가요? 뭐뭐한가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무엇 하나요? 왜냐? 동사 자체가 어떤 행동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주고 질문으로 바뀌면 뭐뭐 하나요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질문을 우리말로 바꿨을 때 어떤 뜻이 되느냐를 보고 우리가 비동사로 시작할지 또는 do나 does로 시작할지 정하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The chef's good at Italian food 하고 해석은 그 요리사들은 이탈리아 음식을 잘 하나요? 입니다. 자, 어떤 게 들어가야 할까요? 잘 하나요?이니까 일단 부정 의문문은 아니네요. 그런데 주어를 확인해 보니까 the chef's 입니다. The chef's 그 요리사들이니까 그렇죠. are이라는 비동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Are the chefs good at Italian food? 자, 선생님이 의미를 보면 헷갈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개수를 찾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비동사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 문장에서 동사가 지금 있나요? 없죠. 일반 동사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비동사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MR is 중에 주어를 보고 요리사들이니까 are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is, are, there인 경우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there is, there are의 의미를 생각하면 무엇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예문을 통해 한번 볼게요. There are many stars in the sky 하고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나요? 이렇게 끝나네요. 그럼 is there 또는 are there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럼 주어를 봅시다. 주어 어디 있죠? 그렇죠. 하늘에 많은 별들이니까 이 많은 별들, many stars가 주어가 되네요. 별이 하나가 아니라 s가 붙어서 많은 별들이에요. 그러면 is, are 중에 are there many stars in the sky? 뿅, are there many stars in the sky? 라고 비동사가 알맞게 들어가 주어야겠네요. 자, 세 번째, do나 does, 주어, 동사원형, 물음표. 자, 동사원형, 선생님이 항상 밑줄 치고 별표 치는데 밑줄 한번 그을게요. 주어가 뭐뭐 하나요?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자,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The man often visit there 하면 그 남자는 그곳을 종종 방문하나요? 라는 질문형인데요. 동사 찾을 수 있으신가요? 동사. 아하! The man은 주어고 often은 종종 visit, 자, 방문하다 라는 동사이네요. 동사 원형 써줬죠? S 안 붙습니다. 그러면 do, does 중에서 무엇이 올지 보려면 주어를 확인해야 되죠. The man. 그 남자 한 명이네요. 그래서 does the man often visit there? 이라고 해야 우리가 이 동사에 대한 의문문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복습은 끝났고요. Step up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Do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relax or do homework? 자, 우리가 배운 의문문으로 시작하네요. Do you, 너, 물어볼 때는 do입니다. Do you listen 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의 도움을 받았군요. Do you listen to music? Listen to 무엇 무엇을 듣다. 뭘 들어요? Music. 음악을 듣나요? When you relax. 느긋하게 쉴 때 또는 do homework, 숙제를 할 때 당신은 음악을 듣나요? 라는 의문형이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동사 원형 사용한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동사 원형을 의문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do가 와서 도와준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럼 do랑 does 중에서 고민을 할 때는 아, you가 왔구나. 그래서 두가 도와주러 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첫 문장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Many people do because it helps them feel better or focus.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사람들 할 때는 persons 아니고 people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Many people. 그래서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do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do. 이게 무슨 뜻이죠? 앞에서 나왔던 음악을 듣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데요. because. 이유가 나오겠네요. 뭐뭐 하기 때문이다. It helps them feel better or focus. 그것은 도와줍니다. 그럼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음악. 음악을 듣는 것은 도와준대요. 그들을. feel better, better. 더 좋은, 더 나은. 사람들이 feel, 더 나은 느낌, 더 좋은 느낌을 갖고 or focus,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무엇이? 음악을 듣는 것이. Do you know, 또 의문문이 나올 것 같죠? Do you know plants like music too? Do you, 당신은? Know, 여기도 동사 원형이네요. 알다 라는 뜻. Do you know? Plants like music too. Plant는요, 식물입니다, 식물. 근데 S가 붙었으니까 식물들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네요. 식물들이 like, 좋아하다. Music too. 자, 식물들도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나요? 선생님이 해석할 때 식물들도 라고 했죠. 우리 too, 또한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Unit 3에서 to와 같이 뭐뭐 또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배웠었는데 기억나나요? 대신에 이 단어는 부정문에서 뭐뭐 또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기억하는 친구는 이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쓸게요. either. 자, either이라는 단어도 또한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이것은 부정문에서만 쓰인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당신은 아셨나요? 식물들 또한 음악을 좋아한다. 부정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to를 사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either 배웠는데 to는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도 한번 알아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셨습니까? 식물들도 음악을 좋아한대요. 왜일까요? Many gardeners play music for their plants. Many gardeners, gardener, 정원사입니다. Garden, garden은 정원이란 뜻이죠. 그런데 가끔 여기 er, 단어 끝에 er이 붙으면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정원사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면 선생님같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은 teacher이라고 하죠. teach 뭐예요? 가르치다. 근데 거기에 er이 붙어서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라는 뜻이 되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singer, singer, sing은 노래잖아요. 노래하다. 그런데 er이 붙어서 노래하는 사람, 가수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뒤에 er이 붙으면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직업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정원사들은요, play music, 뮤직을 틉니다. for their plants,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이 가꾸는 식물들을 위해서요. 오. 뭔가 좋은 효과가 있나 봐요. 더 봅시다. Music is actually helpful. 자, 주어, music이죠. 음악은 비동사 나오고요. 이제 뒤에 그 music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겠죠.
Music is actually 실제로 helpful 도움이 됩니다. 그럼 music is actually helpful 자연스럽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렇죠. 음악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장이겠죠? 자, music is actually helpful. Plants grow better with music. Plants 아까 뭐였죠? 식물들은 grow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Better 아까 better도 나왔었죠? 더 나은 더 grow better 더 잘 성장합니다. With music 그 음악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 더 쑥쑥쑥 잘 자란다는 의미겠죠? Different plants like different kinds of music. 자, different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요. 뜻은요, 다른,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식물들은 like, 좋아합니다. Different kinds, kind는 종류. 어떤 다른 종류요? Of music. 자, 다양한 식물들은요, 다양한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종류의 식물은 뭐 클래식을 좋아하고 이 종류의 식물은 재즈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식물들도 다 음악에 취향이 있나 봐요. 정말 신기한데요? 자, 그다음 우리 마지막에 just like us까지 붙여서 해석해줘야죠. Different plants like different kinds of music just like us. Just 마치 us 우리처럼요. Like가 좋아하다의 뜻도 있지만 뭐뭐와 같은의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악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클래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팝 뮤직 좋아하고 하니까 식물들도 사람들처럼 종류에 따라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음악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 기억해두면서 첫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식물에게 이로운 음악의 종류. 음악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번, 식물이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 식물이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3번, 음악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어때요? 음악을 들으면 plants grow better. Plants grow better with music. 그럼 음악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잘 자라게 도와주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정원사들은 음악을 들으며 일하기를 좋아한다. 정원사들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었나요? 아니죠. 식물들이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라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꾸는 식물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였죠. 2번, 음악이 식물들을 더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이네요. 음악이 식물들을 더 잘 자라게 만든다고 했었죠. 3번, 대부분의 식물들은 같은 종류의 음악을 좋아한다. 같은인가요? 아니죠. 찾아볼까요? Different plants like different kinds of music. 자, just like us. 사람들처럼 자, 다 다른 종류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2번. 음악이 식물들을 더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였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 burp is nothing but gas. 자, nothing but. 그저 뭐뭐일 뿐이다. 그럼 이 뭐뭐에 해당하는 것은 but 뒤에 오게 되겠죠. 자, but 뒤에 오는 단어 gas, 가스, 기체를 얘기합니다. A burp, burp는 뭐냐면요. 여기에 따로 정리되진 않았지만 트림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밥 먹고 소화 잘 됐을 거 하는 거 있죠. 그거 트림이잖아요. The burp, 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트림, is, 비동사네요. 뭐라고요? 그저 가스일 뿐이다. But, is it okay to burp anytime, anywhere? 하지만, is it okay? 괜찮은가요? To burp, 트림,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서나 트림을 하는 거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Probably not. Probably. 아마도
아닐 겁니다. Not 이라는 우리

우정 배울 때 자주 들었던 그런 단어죠. 아마도 아닐 겁니다. When you burp, don't you cover your mouth? 당신이 트림을 할 때, 우리 배운 거 나왔네요. Don't you cover your mouth? 부정 의문문이네요. 그쵸? You가 나왔으니까 don't를 사용했네요. 당신이 트림할 때 cover your mouth, cover. 막다 덮다. 입을 이렇게 가리고 하지 않나요? 안나요의 의미죠. 부정 의문문이니까. 트림할 때입 가리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Probably yes, because we think it is not 아마도 맞을 거예요. 입 가리고 할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It is not 뭐뭐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not 부정이죠. 뭐뭐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으로 입을 막을 거예요. 트림을 할 때. But gorillas express their joy by burping. 동물 나왔다. 어떤 동물요? 고릴라 나왔네요. express는요,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릴라도 하지만, 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입을 막는 것과 다르게, 고릴라들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joy, 기쁨을요, by, 뭐뭐 함으로써, burping, 트림을 함으로써 기쁨을 표현한대요. 너무 귀엽고 웃기네요. 그쵸?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하는데, 기쁠 때마다 트림을 한대요. It is just like you laugh when you're happy. 그것은, it is, 그것은 just like you laugh. laugh 뭐죠? 소리 내어서 웃는 거. 당신이 웃는 것과 똑같아요. When you are happy. 우리 언제 웃어요? happy, 기쁠 때 웃잖아요. 당신이 기쁠 때 웃는 거랑 똑같아요. 고릴라에게 트림을 하는 거는요. It shows that they feel great. 그것은요. 보여줍니다. It,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hows, s 붙었네요.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니깐 술술 풀리는 게 많아요. It shows that, 그것은 보여줍니다. They feel great. 아, 기분 너무 좋은 거를 뭘로 보여줘요? 트림하는 걸로 보여준대요. 하, 좀 웃긴다. 그렇죠? It shows that they feel great. 아, 너무 기분 좋을 때마다 어떤 동물들은? 고릴라들은 트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 우리가 아까 모른 채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가 와야 될지 보는 겁니다. Because we think it is not. 자, not이니까 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세 단어의 뜻 한번 볼게요. rude, 무례한, 예의 없다는 뜻이죠. 무례한, dirty, 더러운, polite, 예의 바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뭐뭐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림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어울릴까요? 그렇죠. 예의 바른.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막 꼭꼭 트림하는 것이 예의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Just like people, when they're happy.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사람들이, 그들이 행복할 때 뭐를 하는 것처럼 우리 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사람들이 행복할 때뭐 하죠? 자, 볼까요? 그쵸. Laugh. When you're happy, It is just like you laugh when you're happy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laugh가 와야겠죠. 사람들이 행복할 때 웃는 것처럼 gorillas to express their happiness. 고릴라들은 그들의 행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죠? 꼭 트름입니다. gorillas burp. 그래서 laugh 그리고 burp라는 단어가 와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독해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We have fingerprints. 우리는 have. 우리 have 배웠었는데, 그쵸? We, 우리들이 나올 때는 have이고요.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s 아니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 보세요.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s 아니고,
has라고 했었죠. 근데 위니까 have가 왔네요. Fingerprints. 우리는 뭘 가지고 있나요? Fingerprint. 지문입니다. Finger. 우리 손가락에 지문 있죠? 그쵸? 그래서 fingerprint. Print는 뭐 자국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범죄, 뭐 수사하는 영화 같은 거볼때 이렇게 지문, 누구의 지문인가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fingerprint 하면은 손가락으로 남기는 자국, 지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니까 지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s가 붙었죠? But. 자, 문장이 아니라 단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아직 나열되진 않았지만 단어의 뜻들로 보면 하지만 have, 가지고 있다. 가지다. All animals, 모든 동물들이. them, 그것들을 뭐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의미를 보니까 them은 뭘까요? them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fingerprints를 말하는 것 같죠? 모든 동물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Not all, but some do. Not이라는 부정의 표현 나왔네요. 모두 그걸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some, 몇몇은 do, 가지고 있다. Do you know which ones? 아, 우리가 배웠던 의문문 나오네요. Do you know? 동사 원형. Which ones? 다 지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은 갖고 있어. 그런데 어떤 동물들이 갖고 있는지, 지문을 갖고 있는지 당신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Chimps and gorillas have them. 자, chimp 하면요. 침팬지라는 뜻입니다. 침팬지. And gorillas. 우리 앞선 스텝업 2에서 봤던 행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트림을 하는 귀여운 동물인 고릴라. Gorillas have them. 뭘 가지고 있어요? 그쵸. Fingerprint를 가지고 있대요.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두 동물은 지문을 가지고 있대요. Are there any other animals with fingerprints? 우리가 아는 Are there? 하면 뭐뭐가 있나요? 여기 이제 물음표도 있으니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가? Any other animals with fingerprints? 자, 또 다른, 그러니까 침팬지와 고릴라 말고 또 다른 동물들이 있나요? 어떤 동물? 지문을 갖고 있는 동물이 또 있나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koalas have fingerprints too. 자, 코알라. 정말 귀여운 동물이죠? 코알라들도 have. 자, 코알라스니까 has 아니고 have 맞습니다. 이 코알라들도 지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알라들 또한, 코알라들도 to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 침팬지랑 고릴라들 말고도 코알라들도 지문을 갖고 있어요. And their fingerprints are very similar to ours. 코알라들의 지문은, 그들의 지문은 very similar, 비슷한, 유사한 to ours.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문이랑 그들이 갖고 있는 지문이 굉장히 비슷하대요. Like us,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Each koala has unique fingerprints. 사람마다 우리 다 지문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코알라도 has. 여기서는 s가 있어서 have라고 했지만 여기는 s가 없어서 has라고 쓰였습니다. 그쵸? 자, 딱 비교가 되네요. Koala has unique, 특이한 고유의 지문들이 있다. 사람처럼 코알라들도 각각의 지문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 신기한데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가지고 있는가? 그럼 의미를 생각하면, 그런데, but, 모든 동물들이 그것들은 여기 them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문장을 완성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조금 기다릴게요. But. 그 다음 뭐예요? 자, 모든 동물들. All animals. 가지다. Have. 그러면, 자,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But. do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가지다.
have 있잖아요. do

All animals? Has인가요? Have인가요? 그렇죠. Animals니까 have them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But do all animals have them? 하면 모든 동물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부분의 동물들은 지문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자, 여기. Not all, but some do라는 건 뭐예요?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몇은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닙니다. 2번. 코알라는 인간 외에 지문이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자, 코알라만 지문이 있다고 했었어요? 아니죠. 이 동물들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침팬지와 고릴라들도 지문이 있다고 했었어요. 2번 틀렸고요. 코알라는 인간처럼 각자 고유한 지문이 있다. 이건 정답이네요. 그렇죠? Koala has unique fingerprints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독해 지문 3개 맞췄는데요. 지문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단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오늘 우리가 지문들 속에서 배웠던 단어 중 선생님이 네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단어들을 보고 알맞은 뜻이 무엇일지 우리 한번 선으로 같이 이어봅시다. 첫 번째, listen to. Listen to. 선생님 행동. Listen to. 자, 그쵸. 무엇무엇을 듣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unique. 그쵸. 독특한, 고유의. 그다음, express. 트림 했던 거 생각나죠? 그쵸. 표현하다. 그다음, 마지막, surprisingly. 놀랍게도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문 3개 독해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레이스의 질문 빼놓을 수 없죠. Do you listen to music? 아니면 Are you listen to music?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해주세요.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제목이 무가당 구미는 어떤 맛일까?
1: 자,
0: 요즘에 이런 과자류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다과류 같은 것에 그 설탕이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아요. 노 슈가 혹은 슈가 프리 뭐 이런
0: 맞아요.
1: 것들.

0: 많더라고요.
1: 저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왜냐면 맛이 좀 저는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좀 덜 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찾게 되는데.
0: 근데 또 네. 슈가 대체 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1: 그래도 마음의 안심이라고 할까요?
0: 맞아요.
1: 약간 안정을 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0: 약간의 위안.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구미 젤리를 먹은 시츄에이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와, 요걸
1: 오,
0: 만들어 볼
1: 지금
0: 겁니다.
1: 신났어요.
0: 네, 그러니까요. 무가당 구미, 이거 어떻게 만들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약간 저의 느낌입니다.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게 슈가가 안 들어갔다 이러면 대체가 됐다라고 하면, 아, 맛이 너무 달라 하는데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왜? 우리
0: 아,
1: 탄산음료도
0: 맞아요, 맞아요.
1: 제로가 있고, 뭐, 그냥
0: 아하, that's
1: 있잖아요.
0: right.
1: 또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0: 저도 그래요.
1: 그걸 또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0: 민감하신 분들은 딱
1: 네,
0: 냅니다.
1: 맞아요.
0: 아무튼 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무가당 구미제를 한번 영어로 맛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2: I need
1: 예,
2: English,
1: 예, 네,
2: sorry.
1: 오케이, 오케이. New arrival.
2: New arrival.
1: Yes. 그, no sugar.
2: No sugar.
1: Jelly.
2: Jelly.
1: Try?
2: Oh, have I tried the j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I haven't tried them yet. Not yet.
1: No, sold out.
2: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와,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2: You have some?
1: 아니, no. 이미 in my stomach.
2: Oh, you ate it?
1: I tried.
2: Uh-huh.
1: Yes. 근데 no difference.
2: Oh, no difference.
1: Yes, no sugar. Almost the same.
2: Really?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1: Still sweet.
2: Sweet tasting, yeah?
1: Yeah, still sweet.
2: Oh,
1: Yeah, you.
2: I want to try it.
1: 야,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는데.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3: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친구한테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1: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네요.
0: 갑자기.
1: 저도 이 신맛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1: 예.
0: Yes.
1: Did you try? 너 시도해봤어? 먹어봤어? The new sugar free. 새로 나온 슈가 프리. 설탕 없는. 예, 설탕 없는 젤리겠네요. 네, 여기 젤리, 구미.
0: 정말 젤리라고 하시네요.
1: 그쵸, 구미, 근데 구미라고 하는군요. 젤리도 영어잖아요. 예,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아끼세요.
0: 냉정합니다.
1: 오케이. 그러면은, 구미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도 구미 아니고, 예, 구미. 왠지 Y로 끝날 것 같은 느낌. Y.
0: GUMY.
1: Yes.
0: 뭔가 영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1: 그래요?
0: 만드자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Y?
1: Yes.
0: 아닙니다. 이게 단수여도 GUMMY예요.
1: M이 두개 들어가는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복수니까, gummies에서 S를 넣게 된 거죠. 복수형으로 쓴 거고요. 자, 우리가 흔히 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1: 네.
0: 쫄깃쫄깃하고, 뭐 약간
1: 맞아요.
0: 딱딱하기도 하고, 심지어 sometimes,
1: 예.
0: right? 그런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굼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gummy라고 하게
1: Gummy.
0: 됩니다. gummy, right? So, 구가 아니라 거에 가깝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우리

0: 젤리라고 들어봤죠.
1: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0: 한국에서는 사실 구미라고 하기도 하지만 젤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1: 주로 젤리라고 하죠.
0: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된소리 나서 젤리 막 이렇게 많이 맞아요.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특히 이제 북미권 미국 영어 같은 데에서는 젤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gummy를 얘기를 하지 않고 과일 잼 같은 거 있죠.
1: 아.
0: 그렇게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1: 아, 네네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spread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빵에다가.
1: 네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젤리보다는 gummy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뭔가 신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1: 네.
0: 뭐 과일 그 맛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1: 네.
0: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슬기 씨도 헷갈렸을 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1: 네.
0: 바로 sugar free.
1: 오.
0: 요즘에는 sugar free라고 하는 게 뭐 과자나 무슨 뭐 식재료에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낌은 나요.
1: 네.
0: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명사 뒤에 free를 넣게 되면 명사가 없는, 안 들어가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네네네.
0: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사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1: 그쵸.
0: 뭔가 나쁜 것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죠.
0: 그렇죠, right?
1: 예.
0: 그래서 직역을 하면 예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것을 넣게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0: sugar는 우리가 그런 음식 관련해서는 물론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죠.
1: 몸에는 사실 해롭죠.
0: 그렇기 때문에 sugar free라고 하게 되면 안 좋게 들어갔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됐어요.
1: 아~
0: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1: 그러면
0: 겁니다.
1: free가 자유라는 그 명사랑 뭐가 없고
0: 자유로운?
1: 공짜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자유로운에서 파생된
0: 다 여기서 아, 나온 거라고 보면
1: 그렇군요.
0: 돼요. 그렇죠.
1: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조금은 뭐 물론 내야 되지만 약간 마음의 짐처럼 있는 tax free가 있잖아요.
0: tax free.
1: 예.
0: Alright, tax fre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 안 붙는 거죠.
1: 그렇죠.
0: 솔직히 tax를 내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cost이기 때문에
1: 예,
0: 비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1: free가 되는 거니까.
0: 같은 맥락이에요.
1: 예.
0: 맞아요. So 명사 free라고 하는 것은 아 뭐가 없구나.
1: 그래서 굳이 여행 가가지고 tax free만 사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로워지고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예.
0: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네.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친구였어요. 한국인이었어요.
1: 네.
0: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이거 free 몰라? 자유롭게 많다는 거야. 얘가 떠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free 하면 많다는 얘기야. 저 한동안 그렇게 쓰고 다녔죠.
1: 아, 정말요?
0: 그렇게 알아듣고,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1: 그쵸, 너무 반대 개념이잖아요.
0: 잘 지내고 있니?
1: 예.
0: 오케이, okay, so 명사 free. So for example, 만약에 지방이 없어요.
1: 네.
0: 지방이 안 들어갔대요.
1: 예.
0: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1: Fat free.
0: Fat free.
1: 오.
0: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무가당이라고 하면 설탕이 없는 거니까
1: sugar free.
0: That's right.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우유다. 그러면 this is milk.
1: 네.
0: Right?
1: 네.
0: 하지만 이건 무지방 우유입니다.
1: 아. This is fat free milk.
0: That's right.
1: 오.
0: Fat free milk. How about this? 나는 음료가 drink죠.
1: 네.
0: 나는 있잖아 무가당 음료들을 안 좋아해. 어떤
1: 아.
0: 친구는 뭔가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좀 달달해야 맛있잖아요.
0: 네. 그래서 난 좋아하지 않는다. 무가당 음료들을.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그렇죠?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Yes.
0: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1: This is fat-free milk.
0: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자,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없는이라고 할 때 less 붙은 거 본 적 있어요?
1: 네.
0: less라고 하는 거. 무슨 less라고 하면 뭐가
1: 그쵸.
0: 없는이죠?
1: 네.
0: 자, 이 less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앞에 나온 게 나쁜 의미다,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별로 없어요.
1: 예.
0: 중립적이에요.
1: 오.
0: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안 들어간,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 텐데 sugar free는 얘가 나쁘게 느껴지죠?
1: 그렇죠.
0: free가 들어간 거 보니까. 하지만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1: 와우.
0: hope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ope free라고 하면 안 돼요.
1: 아.
0: 그냥 hope가 없는이 되는 겁니다. You see the difference?
1: Yes, yes,
0: okay,
1: yes.
0: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아, 아직. 근데 여기 다 품절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1: 그쵸.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0: Uh-oh.
1: Oh, 자, 아직이니까.

0: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1: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아직 아닌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not yet으로 할게요.
1: 오케이.
0: 아직은 안 먹어본 거죠.
1: 아마 단독으로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0: 예.
1: Right, so not yet,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어디서 많이 본 단어도 나오기도 하고요.
0: Sold out. 네. Not 그렇습니다. yet.
1: Not yet. 우리는 뭐 그냥 아직 이러지만 사실 아직 아니야.
0: 아니야.
1: Not이 들어갔으니까.
0: 네.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도 이렇게 사실 많이 쓰는 거예요. I'm sorry.
0: 예.
1: Not yet. 뭐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here? Are you here? 전화로 했을 때 너 여기 도착했어? 했을 때 아, not yet. Not yet.
0: 예.
1: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문장으로 다 풀기도 합니다.
0: 네.
1: I'm not there yet. 이런 식으로도 문장 안에 녹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sold out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미 cover 했었죠, 여러분들.
0: 네.
1: Right. Sold out은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인 겁니다.
0: 그렇죠.
1: 다 팔려서 out 된 거예요.
0: 네.
1: Right. 원래 실제로요, 여러분들, 물건이 다 나갔다라고 할 때, it's out 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0: 오케이.
1: Okay, 그래서 팔려서 나갔다. 뭐 의역해서 품절인, 뭐 매진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형용사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Sold out?
0: They are에 비동사가 있는데요.
1: 그렇죠. 비동사 있죠. So
0: 네.
1: they are sold out.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0: Yes.
1: 자, 그리고 보면 they're sold out. 근데 어디서?
0: Everywhere.
1: Everywhere. 여기저기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아... 곳에서 지금 다 sold out인 상황인 거예요.
0: 야, 어떤 상점을 가도 없는
1: 맞아요.
0: 거죠.
1: 왜냐하면 요즘에 특이한 맛이나 뭐 성분이 들어가거나 하면 유행을 확 타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순간에 진짜 구하기 힘들다
0: 살 말이죠. 수가 없어져요.
1: Right. 자, everywhere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편의점이 어떤 외국인이 한국 갔다가
0: 네.
1: 다시 미국에 온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친구들한테 와 한국은 말이야 편의점들이 막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
0: 오.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네.
1: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한 블럭에 진짜 엄청 많잖아요.
0: 그래서 브랜드별로 있죠, 막.
1: 다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자 편의점이 영어로 뭐죠?
0: Convenience store.
1: 그죠, convenience store입니다.
0: Yes.
1: 자 복수로 써서 편의점들은
0: 네.
1: 들은 모든 곳에 있었어.
0: 아, convenience stores are
1: 해도 되고 그건 팩트니까. 근데 과거형으로 하면은
0: 아,
1: convenience stores were
0: everywhere.
1: Right. Hey man, it was a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in Korea.
0: Yeah.
1: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우린 모든 곳을 다녔어. 우린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
0: 오.
1: 그냥 갔다 쓰면 돼요.
0: Yeah. We were moving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아, we went.
1: Right. Moving은 그렇게 쓰면은요.
0: 예.
1: 이사 다닌 겁니다.
0: 아, 여기
1: yeah.
0: 여기.
1: So we went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Alright. 간단하게 everywhere 쓰면 여기 저기라는
0: yes.
1: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Okay. So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0: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Not yet. We are sold out
1: everywhere. They are.
0: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네. 자, 그랬더니 우리 미션.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0: 오,
1: 이건 마유입니다.
0: 그렇죠. 네. 마유. I tried one, but I couldn't the difference. 차이점을 알 수 없었다 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no.
1: 오.
0: Yeah.
1: Okay. Alright. I tried one 했는데 내가 하나 먹어봤다.
0: 네.
1: But I couldn't know the difference.
0: Okay. Yes.
1: 들으면 알지를 못했다. 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0: 아, 그래요?
1: 자,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0: 오.
1: Which is tell. 되겠습니다.
0: 말할 수 없다?
1: Right. I couldn't know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틀리지 않아 보이지만
0: 네.
1: 좀 어색해요. 그렇게 아예 쓰지를 않기 때문에.
0: 아.
1: 그래서 tell the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을 거의 묶어서 쓰기 때문에요.
0: 아.
1: 이 tell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말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차이를 알아보다, 식별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 tell 많이 씁니다.
0: 네.
1: 그리고 그것을 격식으로, 완전 격식으로 바꾼 것이 distinguish. 라는 동사예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0: 이거 구별하다, 식별하다 엄청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1: 오히려 네. 한국에서는 약간 좀 아카데믹한 이 단어를
0: 맞아요.
1: 더 잘 알더라고요.
0: 많이 외웠어요.
1: 그래서 distinguish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훨씬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게 바꾼 건 바로 tell 되겠습니다.
0: Yes. Right?
1: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암기해라 이거에 집중하지 않는데
0: 네.
1: 이 정도 문장들은 아예 암기해도 안 아까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tell 이러면 내가 식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의역하면 알만하다
0: 네.
1: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얼굴이 완전 부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어젯밤에 라면 먹었어요 한 거예요.
0: 예.
1: I can tell. 알 것 같아요. 얼굴이 보이네.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슬기 씨한테 어? 슬기 씨 머리 뭔가 했죠? 뭔가 바꿨죠? 했을 때 슬기 씨가 어? Can you tell? 이러면 티 나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0: 그쵸? 알아보겠어?
1: Right.
0: 오케이.
1: 식별이 되냐?
0: 네.
1: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I tried one, but I can't요? 아니면
0: I couldn't.
1: Couldn't. Okay. Couldn't는 모양상 뭐의 과거형이죠?
0: Can의 과거죠.
1: Can't의 과거입니다.
0: 네.
1: So,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0: 없었다.
1: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Couldn't 뒤에.
0: 동사 원형이 와야죠.
1: That's right. 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뭐 할 수가 없었다. Right? 뭐 그런 능력이 안 됐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와, 나 일어났는데 너무 막 빛이 밝아가지고 이런 느낌? 나는 내 눈을 뜰 수가 없었어. 아,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나의 눈을.
0: I couldn't open my eyes.
1: 그래서 oh, I couldn't open my eyes.
0: Yes.
1: Or maybe she was so beautiful that I couldn't open my eyes. 뭐.
0: Sorry.
1: 죄송한데 저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는 게. You know what I'm saying? 몰랐어요, 계신지.
0: 예, 예, 예.
1: 자, 두 번째는요. 그녀의 목을 돌릴 수가 없었어. 움직일 수 없었어.
0: 아이고, 디스크 왔다. 디스크 왔다. 예. She couldn't turn.
1: 트렌도 좋고 움직이다가 뭐죠?
0: Move. She couldn't move her neck.
1: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뭔가 다친 거예요. 그렇죠?
0: 그렇죠.
1: Right. So 현재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할 수 없었다.
0: Yes.
1: 시제만 잘 가지고 놀 수 있어도 영어 실력 엄청 올라간다고 했었죠.
0: 그렇죠.
1: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 couldn't open my eyes.
0: I couldn't open my eyes.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자, 여기서는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식별할 수가 없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아까 tell만 알려드렸는데 tell the difference를 사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차이를 알다 정도?
0: 네.
1: Okay, right? I'm sorry, I can't tell the difference. 이런 식으로.
0: Okay?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 여전히 달면 좋겠네. 이거 약간 덜 단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음료 있잖아요.
0: 네.
1: 그 슈거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만약에 안 들어간 거 주면 딱 하고. 너 장난해? 바로 나오더라고. 알더라고요.
0: 진짜 미식가예요.
1: 그런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0: 아니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실 구별하는 거는 뭐 당연지사지만 그렇게 제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딱
1: 맞아요.
0: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1: 놀라워요.
0: 와 진짜 네. 좀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I hope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오케이.
0: 저는 바랍니다.
1: 바란다.
0: They are still 이렇게. 걔네들이 여전히 달기를 바란다.
1: 와,
0: 네.
1: 뭔가 달콤하고
0: 달다. 그렇죠. 그럼 they are still 달다. 우리 또 단 거는 슈가가 아니라 스윗이잖아요.
1: 그렇죠.
0: 스윗.
1: 확실히 스윗. 아는 거는 굉장히
0: 자신이 있죠.
1: 자신이 있더라고요.
0: 거의 내가 마유예요.
1: 말투 막 스타일 자체가.
0: 뭐다?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예. 전문 강사의 느낌.
0: 그렇죠.
1: So I hope they're still sweet. 정답? 맞습니다.
0: Yes.
1: 자, 이 스윗은 단 뜻도 돼요. 달콤한도 되지만 사람 성격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1: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0: 네.
1: 다정하다라고 할 때 한국에서도 요즘에 스윗해, 스윗남 막 이러잖아요.
0: 완전이요.
1: Right, right. 이 스윗 자체가 사실 좋은 느낌을 다 담은 단어예요.
0: 진짜.
1: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다정뿐만이 아니라 막 친절하고 뭔가 의리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0: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1: right.
0: 주변에 다정한 남편, 다정한 남자 분들한테 굉장히 눈이 가더라고요.
1: Right.
0: 특히나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Oh, so sweet.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는 게 네. 모든 게 막 다 들어가다 보니까.
0: 다 표현이 돼요.
1: 네,

0: That's right. So
1: 네.
0: sweet하다. 이거는 사람한테도 sweet하다라고 쓸수 있고 어떤 행위도 sweet하다라고 oh, that was sweet했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1: 그쵸. 오.
0: 자, 이거 달콤한 맛이 나온 김에 조금 뻔한 거 말고 맛이 좀신 거는 어떻게 하죠?
1: 신 거.
0: 아, 요거는 gummy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1: 아, 저 알죠.
0: 거예요.
1: Sour.
0: 이거는
1: Sour.
0: 붙어 있거든요. 써 있거든요.
1: 엄청 크게 써 있어요.
0: Right. 자.
1: 왜냐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사거든요.
0: 맞아요.
1: 에이.
0: 그거에 또 빠진 분들이 있죠.
1: 맞습니다. 저요.
0: 하지만 아쉽게도
1: 아우, 뭐야.
0: 스펠링 하나.
1: A 아니에요?
0: A가 아니라
1: 언제 바꿨지? 내 허락도 없이?
0: 원래 바꿨습니다. 네. So sour인데 sour가 아니라 sour는 여전히 그렇게
1: Sour.
0: 아우어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발음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0: Right.
1: Sour.
0: 그래서 실제로요, sweet하고 sour를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1: 어?
0: Sweet and sour. 이렇게 하면
1: 아,
0: 뭔가 달콤하고
1: 시고.
0: 새콤하기도 하고 이런
1: 네.
0: 느낌,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인공 패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이 아니라 이병작 frame patterns 중에 하나요.
1: 예.
0: 바로 I hope.
1: I hope.
0: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 네.
0: I hope는 아, 바란다. 아, 벌어지면 좋겠어라고
1: 네.
0: 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 wish랑은 좀 다르다고 했었죠.
1: 그쵸.
0: I wish 이거는 바라는 거지만 아니어서 너무 아쉽네라는 느낌이 있는데 I
1: 네.
0: hope 뒤에 평소문을 쓰면 아직 가능성이 살아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아,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 So 여전히 스윗할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1: 예.
0: So I hope 뒤에 평소문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뭐요? 평소문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매운 게 뭐죠? 매운 거?
1: Spicy.
0: Spicy.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매운 걸잘못 먹는 외국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게 너무 맵진 않으면 좋겠네. 그럼 일단은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1: I hope
0: I hope it's
1: it is not
0: no?
1: spicy.
0: Not too spicy.
1: It is not too
0: 왜냐면
1: spicy.
0: 어느 정도는 스파이시 가능한데 너무 매우 나 감당 안 된다. So I hope it's not too spicy. How
1: 네.
0: about this? 성공하다라는 동사 뭐죠? 동사?
1: Success.
0: 아, 그거는 명사입니다.
1: 아,
0: 많은
1: 그래요?
0: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success는 성공이란
1: 아,
0: 명사고요.
1: succeed.
0: Succeed. 그러면 저는요, 당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1: I hope you will
0: Okay, I
1: succeed.
0: hope you will succeed. 괜찮고요.
1: 예.
0: 더 많이 쓰는 거는 I hope you succeed.
1: You
0: will
1: succeed.
0: 넣지 않고 쓰는 게
1: 아.
0: 더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요. I hope 뒤에 아직 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굳이 will 쓸 필요가 없어요.
1: 오.
0: Will 쓰는 경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간절히 바라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1: 예.
0: 꼭 써야 되는
1: 굳이?
0: 게 아니에요. So, 요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ope it's not too spicy.
1: I hope it's not too spicy.
0: I hope you succeed.
1: I hope you succeed.
0: Very, very nice. 또두 문장 했습니다. 요거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I hope they're still sweet.
1: I hope they're still sweet.
0: 이거 gummies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1: 그쵸?
0: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두 번째는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1: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명사 free. 네. 명사가 안 들어간 명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우유가 그냥 우유가 아니에요. 무지방 우유야.
1: It's
0: 아, 이건
1: 아, this is fat free milk.
0: 그죠? fat로부터 free 한 거예요.
1: 네.
0: How about this? 난 무가당 음료를 안 좋아해. 음료들이라고 해 볼게요.
1: I don't like sugar free drinks.
0: Alright. 자, 세 번째.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자, 너는 시도해봤니? 일단 어떡할까요?
1: Did you try?
0: 한번 먹어봤냐는 질문이에요.
1: 네.
0: Did you try 그 새로 나온 무가당 gummy들을?
1: The new sugar-free gummies.
0: 그렇죠.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네, 다음 한번 볼게요.
1: 네.
0: 아, 그렇죠. Can't 아니라 couldn't.
1: Couldn't.
0: 이왕이면 읽을 때도 couldn't처럼 여기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읽어주면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So couldn't do something.
1: 네.
0: 자, 가볼게요. 난 눈을 뜰 수 없었어. 나의 눈들을 뜰 수 없었다고.
1: I couldn't open my eyes.
0: 그쵸? I couldn't open my eyes. 이거는 뭐 아침에 너무 졸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
1: 그렇죠.
0: 네, 꼭 예. 로맨틱할 필요 없겠네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걔는, 그녀는 목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녀의 목을 움직일 수 없었겠죠.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1: Yes.
0: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자, 식별하는 게 뭐였죠?
1: 식별하다 tell.
0: Tell. So 나는 tell 할 수가 없었어 그 차이를.
1: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똑같아 보였어. 이 색, 저 색, 색 둘 다 똑같아 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1: 네.
0: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ouldn't open my eyes. She couldn't move her neck.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Oh,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Oh,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1: Oh.
2: I want to try one.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hould have helped you.
0: 네, I should have helped you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couldn't 동사 원형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1: 오.
0: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입영작 하실 때 감정을 실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얘들아, 안녕! 난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바로 대충 레이디. 머리 좀 대충 감았더니 좀 간지러워. 그치만 괜찮아. 그리고 영어도 대충 해도 괜찮아. 왜냐면 우린 다 소통할 수 있잖아. 아,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알아? 나 오늘 청소했다. 얘들아, 청소하는 거 좋아해? 청소하는 거 너무 싫어.

너희들 혹시 방 깨끗하니? 아, 나 오늘 하루 종일 청소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그래서 나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짜잔. 얘들아, 이거 뭐야? 로봇이야, 로봇. 근데 어떤 로봇인지 알아? 클리닝 로봇. I need a cleaning robot. 그런데, 얘들아. 청소하는 로봇이 없어서 나 너무 슬퍼. 나 그리고 청소하는데 너무 지겨웠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대충 레이디를 완벽한 레이디로 바꿔주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직 형용사의 쓰임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볼 거냐? 짜잔! 바로 형용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형용사의 다양한 형태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오! 동사인데 글쎄, 이 동사의 모양에 ing 붙은 것도 형용사의 역할을 한대.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동사에 또 ed, 우리 동사 ed 보통 언제부터요? 과거 만들 때. 오, 이렇게 붙은 게또 형용사의 역할을 한대. 정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야.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놔야 돼? 라는 거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용사는요, 누구랑 제일 친하다, 누구를 잘 꾸며준다? 바로 명사를 잘 꾸며준다라고 했어요. 명사의 모양이나 색깔도 말해주고요, 또 크기도 말해주고, 상태도 말해주고, 성질도 말해주고, 정말 다양한 정보를 주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 꾸며주는 이 형용사가 글쎄, 동사 ing 모양을 한 것도 있고, 동사에 ed가 붙은 모양도 있다더라라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ing 어디서 많이 봤어요? 선생님, 저는 진행형 배울 때 ing 기억납니다. 그렇죠. 바로 진행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왜냐면 형용사의 역할은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얘들은 동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동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동사에 ed가 붙은 건 여러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형 동사들이 많이 ed가 붙잖아요. 이미 동작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자, 보통 ing가 더 붙어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능동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능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직접 이 주체가 되어서 이 동사의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ed가 붙은 거는 능동의 느낌이 아니라 무슨 느낌을 주냐면 보통 어떤 느낌이냐? 당하는 느낌, 수동의 느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더 나올 텐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도대체 동사에 ing가 붙고 그다음에 동사에 ed가 붙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도대체 뭐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자, 먼저 동사에 ing가 붙는 이 형용사 역할 한번 보도록 할게요. His story was very interesting. 자, interest라는 건 뭐냐면 흥미롭게, 흥미진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동사에 ing가 지금 붙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동사 뒤에 ing가 붙은 뭐가 있다? 형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His story 주어 나왔고요. Was 비동사 나왔습니다. 뭐하다라는 거죠? Very interesting. 뭐가 흥미진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라는 거죠. 흥미로웠다, 과거니까. 자, his story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 형용사의 역할 중에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또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그의 이야기가 뭐하다? 매우 흥미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구나.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또뭐 있는데? 바로 interesting, 재미있는 또는 흥미진진한, exciting, 흥미진진한, interesting도 흥미로운인데요. 자, 여기 있는 뭐 exciting도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리고 boring, 뭐하다? 지루한. 그리고 amazing, 놀라운, surprising, 이것도 놀라운. 그런데 잘 보니까 뭔가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러한 동사 ing형 형용사를 쓸 때는요,

보통 앞에 주어가 사물일 때가 많아요. 자, his story 어때요? 사물일 때이 감정을 만들어주는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얘다. 내가 이 흥미로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흥미로움을 느낄 때 이걸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감정의 원인이 뭐야? 그게 바로 story.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ing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다음 거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한번 연습하고 가볼게요. They thought. Thought은 뭐예요? 생각했다라는 거죠. 무슨 동사의 과거예요? Think. 그쵸? They thought. 여기서 그럼 끊어볼게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하다라는 동사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을 생각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필요하네? 자, 근데, the movie. 그럼 여기까지가 목적어인 거야? 그들은 그 영화를 생각했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was. 선생님, 이거 비동사잖아요. 아니, 지금 동사가 이렇게 두개 나온 거 맞나요? 자,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 전체 뒤에 있는 문장 자체를, 뒤에 있는 거 자체를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목적어로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했다? 그 영화가 뭐 했다고? exciting. 흥미진진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했다. The movie was excited. ed 붙은 게 아니라 뭐예요? ing 붙였어요. 자,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이런 흥미진진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원인은 누구예요? 바로 the movie죠.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할 때 여기다가 ing 붙여준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주면 돼요. 두 번째 볼게요. She heard. heard은 뭐예요? 들었다라는 거죠. hear의 과거형이에요. She heard. 뭘 들었어요? 목적어 필요합니다.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the surprising news. 무엇을 들었대요? 뉴스를 들었는데, what? surprising news. 아주 놀라운 뭐예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여기서 surprising news 할때이 surprising ing 붙인 거. 무엇을 꾸며준다? 뉴스라는 명사 앞에서 지금 형용사 역할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ing 붙은 거 형용사 역할 하는구나 같이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동사에 ed 붙은 형용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y became tired after finishing the work.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They는 뭐예요? 주어. 그 다음에 became become이 무엇이 되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tired, 피곤한 거죠. 자, 피곤한 이 감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들이죠. 그들이 피곤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앞에 나오잖아요. ed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They became tired. 피곤해졌어요. 언제? 뭐뭐 후에 해당하는 거죠. After finishing. 뭐 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The work. 일을 끝낸 후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tired. ed 붙은 게 언제 쓰여지는 거다? 바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 보통 사람. 사람이 앞에 나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they 사람이 나오면 became 또는 they was tired 뭐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이런 ed가 붙은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사 뒤에 ed가 붙은 형용사가 있는데요. 한번 따져볼게요. tired 그 다음에 worried 원래 worry 자체가 걱정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무엇을 걱정하느냐? 근데 걱정하는 word, I am worried. 걱정이라는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I, 나예요. 그래서 I am
worrying이라고 ing 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I am worried 하고 the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terested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I am interested in 붙이면 어디 어디에? 나는 뭐에 관심 많냐면 웹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뒤에 웹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이 주체가 누구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I 보통 사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콘서트,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가 내일이에요. 나 너무 흥분된단 말이죠. 나 진짜 오늘 잠이 안올것 같아. I am 뭐예요? 나 지금 상태가 어때요? Excited.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I am exciting. 이게 아니에요. I am excited.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bored가 있어요. 자, bored는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따분해. 아무것도 할게 없네. 심심하네. I am bored. 아, 나 지금 지루해. 이런 건데, 이 지루하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좀 다르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나 진짜 너무 지루해를 I am boring이라고 ing 붙여서 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틀려요. 그러면 나는 뭐한 사람이다? 지루함을 주는 내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루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아, 나 심심해. 이런 말 표현할 때는 I am tired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urprised. 자, 이거는 놀란 거예요. 누가 깜짝 놀래켰어요. 생일이 오늘이었는데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I'm surprised. 나 놀랐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감정 표현과 관련된 것들에 많이 우리가 ED를 붙여서 표현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She's worried.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우리는요. worry. 걱정되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녀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녀는 걱정돼요. 자,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his health. 그의 건강에 대해서 그녀는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의 건강에 대해 걱정한다. 무엇에 대해. worry 나오면 우리가 보통 about 많이 써서 이야기합니다. worry about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they looked shocked. 자, 그러면 shock,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They looked. 그들은요, 뭐한 것처럼 보이냐면요, 이렇게 충격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지금 느끼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도대체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충격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she's worried 하는 건데 she's worrying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정과 관련된 표현에서 앞에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나왔는데 ing 붙여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오늘의 문법 살펴봤고요. 우리 독해하면서 이 문법이 어떻게 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독해할 지문인데요. 자, 오늘 독해할 내용, 우리 친구들 혹시 맨 앞에서 대충 레이디가, 아, 나 청소하기 너무 싫어. 뭐 있었으면 좋겠다? 청소하는 로봇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청소하는 로봇? 아니, 요즘 로봇이 곧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데 청소하는 로봇 선생님도 꼭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In Japan. 어디에서? 일본에서. There is, 와, there is 요즘 되게 많이 본다.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뭐가 있대요? 호텔, interesting, 요거 뭔가 만들라. 라는 거네요. 자, 뭐가 있는지는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at the gate. 자, at이라는 거는요, 아주, 여기, 한 점을 이렇게 우리가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the gate라는 거는 뭐예요? 문에서. 딱그 문에서. 문에서 로봇이요. 그럼 여기 호텔이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뭔가 어떤 호텔에서 그 호텔의 그 게이트 들어가는 뭐 문에서 로봇
opens the door for you. 자, 그럼 여기서 로봇이 주어

뭐가 되고 opens 뭐 한다? opens 문 열어줘요. The door 무엇을 열어준다? 문을 열어주는 로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로봇이요, 문을 열어줘요. 누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자, for 누구누구를 위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신을 위해 로봇이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야. 좋은데? 자, don't be surprised. 자, 여기서 surprised는 뭐예요? 놀라운이라는 건데요. don't 하면서 do not 뭐 한다? 부정문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자, 여기서 don't be surprised라는 거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urprise, 놀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 누구예요? 저죠. 그래서 놀라지 마. 자, 아직 놀라지 마. At the front desk. 자, front라는 거는 앞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앞에 있는 데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호텔이나 또는 숙소 같은 데 들어가면 앞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거의 커다란 이렇게 데스크, 책상 앞에 있죠. 그래서 the front desk라는 거는 안내 데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콕 집어서 at도 나왔죠. 그 안내 데스크에서 Robert greet you라고 합니다. Robert 동사 나오고요. greet. Greet라는 거는 인사, 맞이하는 거예요. 인사해 주는 거예요. 맞이해 줘요. 누구를? 너를, 당신을 맞이해 줘요. 누가? 로봇이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로봇이 또 인사도 해 주는 거야. 인사해 주는 거야.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해 주는 거죠. And 그리고 a robot. 그 로봇은요, robot dinosaur. robot dinosaur는 뭐예요? dinosaur 공룡이죠. 로봇 공룡이 또 있나 봐요. 로봇 공룡은요, gives you the room key. give라는 건 뭐예요? 주다라는 거죠. 자, 주는데 당신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줍니다? room key. 그방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자, 주어도 알고 내가 동사도 하는데 아니, 목적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동사를 우리가 이제부터 좀 자주 볼 거예요. 그러면 좀 뭔지 알아둬야겠죠. 자, 이런 거를 주는 동사,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 이 수요 동사라는 말 너무 어려우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 어떤 동사 있는지만 한번 보면 돼요. give라는 거 나오면 그 뒤에 두 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부처럼 이렇게 뒤에 두 개가 오는 동사들이 또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 tell. tell은 뭐예요? 말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어때요? 오, 그래. 기부나 tell이나 뒤에 이렇게 두 개가 오겠구나.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send. 내가 send는 무엇을 보내는 건데,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새로 알게 된세 개의 동사는, give랑, tell이랑, 그 다음에 send. 뭔가를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주는 거잖아요.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은 요렇게 해석하고 뒤에 이두 개의 목적어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우리가 여기 독해 지문에서 give라는 동사가 나오면 오 이거 뒤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로봇 공룡이요 뭘 준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room key 바로 방 열쇠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 the rooms 이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 방 안에 방 안에서 로봇이요. Robot helpers are around to assist you. 자, 여기까지 볼게요. Robot helpers 뭐가 될까요? 자, help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robot helpers는 바로 로봇 도우미들을 말해요. 로봇 도우미들이 are around. Around는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 도우미들이 주위에 있어요. 자, 그런데 to 나오면 항상 먼저 끊어보라고 했죠. 자, to 나오면 그 뒤에 여러분 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동사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어떤 역할, 문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주위에 왜 있어요? 아니,
이 로봇

도움이 될 주에 왜 있는 거예요? To assist you. Assist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help처럼, help처럼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assist you는 돕다, 도움이 되다. 그래서 누구를, 당신을 도와주려고 또 방에 들어가면 로봇 도우미들이 있대요. Cleaning robots. Cleaning robots. 청소하는 로봇이죠. 여기 cleaning, 청소하는 이 로봇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Cleaning robots keep the hotel clean. 여기 볼게요. keep이라는 동사 또 중요합니다. 자, keep은요, 유지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를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keep. 무엇을? 호텔을 어떻게 유지한대요? clean 이라는 여기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아까 give나 send나 tell과 같은 동사들은 뒤에 뭐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수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keep이라는 우리가 동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eep 그리고 help라는 동사도 있거든요. 자, keep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여기 keep은요, 무엇을 어떻게 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어떻게 하게 우리가 보통 형용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keep the hotel clean 이라는 게 나오면 호텔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죠. 또 help는요, 누구를 어떻게 하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요거 말고 우리가 정말 자주 보는 동사 하나 있어요. 뭐도 있을까요? make라는 거는요, 봐요.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도 세개 기억해 주면 좋아요. 아, 이런 동사 나오면 아, 뒤쪽에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clean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아, 호텔을 어떻게 한다? clean하게 유지하는 거야. 누가? 이 클리닝 로봇이. 클리닝 로봇은 무엇을 한다? 호텔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죠. Robots do everything. 진짜 로봇이 많은 걸 하네요. 자, 어떤 거예요? 아까 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맞이해주고요. 뭐 방에 들어가면요. 청소하는 로봇이 또 이렇게 호텔을 깨끗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방에 들어간 로봇 도우미들이 또 여러분 도와주려고 있고요. 그래서 아, 로봇이 정말 뭐, 많은 것들을 하는구나. 자, is it strange or cool? Strange는 뭐예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Is it strange? 이상해요? 또는 여러분, is it cool? 어때요? 멋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이런 일본에 있는 로봇이 모든 걸 하는 호텔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일본에는 흥미로운 호텔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in Japan there is 그러면 뭐뭐가 있다는 우리가 해결했고 일본에는도 해결했단 말이죠. 자, 그럼 흥미로운 호텔. 자, 호텔이라는 명사를 지금 어떻게 꾸며주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on이라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interesting 이라는 흥미로운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hotel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순서대로 우리가 흥미로운 호텔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명사는요. 명사 앞에 하나의 것을 뜻하는 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관사 그리고 이게 바로 어나 또는 언이라는 건데 자, 관사 다음에 보통 명사를 붙여요. 영어에서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는 관사가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관사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자, 관사에 명사를 붙인데, 우리가 형용사가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관사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명사를 붙여줘서, 그래서 on 관사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이라는 interesting 형용사 나오고 이 형용사가 누구를 꾸며줘야 돼요? 명사 꾸며줘야 되니까 우리가 hotel 써서 in Japan there is an interesting hotel 하고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는 거죠. 자, 일치하는 내용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호텔 직원이 로봇 복

폭장을 하고 있다. 로봇 폭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혀 찾을 수 없죠. 오히려 이 호텔 직원들이 다 누구였어요? 다 로봇이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호텔 서비스는 모두 로봇이 한다. 그래서 이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죠. Robots do everything 하면서 호텔 서비스 문 열어주고 룸키 갖다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로봇이 한다라고 했었죠. 세 번째, 방 안에는 로봇들이 들어갈 수 없다. 아니요, 방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Robot helpers 있었죠. 그래서 로봇 도우미들까지 있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2번이 되겠죠. 오늘 형용사 하면서 어떤 형용사 배웠어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동사의 ing 또는 동사의 뭐 ed 붙는 이러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은요, 동사에 ing 붙이는 형용사, 그리고 동사 ed 붙는 형용사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boring 이라는 것과 bored 함께 보도록 할게요. boring 이라는 거는 이러한 감정을 주는 원인에 대해서 할때 우리가 something is bor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bored 자체는요, 아,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나일 때 또는 사람일 때그 대상이 나올 때 I am bore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형용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알아두세요. 네, 친구들, 오늘 형용사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그 역할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복습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독해 지문 하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러한 동사는 뒤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알려줬죠? 그것까지 모두 다 같이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독해 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단어들도 계속 쓰면서 외우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시제의 마지막 파트, 바로 미래 시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예시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활용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선생님이 직접 적어봤습니다. I saw a rainbow. 나는 보았다. 무엇을? 무지개를 써는요. see의 과거형 동사이고요. I visited the museum last weekend. 나는 지난 주말에 어디를 방문했다? 바로 박물관을 방문했다. visit의 과거형으로 적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활용해서 한번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는 챌린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네, 우리 will과 be going to라는 표현 배울 거예요. 바로 미래를 표현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활용해서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늘의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 한번 챌린지 도전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 미래 시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미래 시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미래 일을 예측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나타낼 때 써주죠. 곧 비가 올 거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It is going to rain soon. 우리가 be going to라는 표현, 그리고 뒤에 rain, 비가 오다라는 동사 원형을 붙여서 비가 올 거야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I will go to Busan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부산을 갈 거야. 이때는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조동사 will을 씁니다. 그리고 뒤에는 go, 가다라는 동사 원형을 써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be going to 그리고 will 이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오늘 미래 시제 문장 쓰는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will을 한번 보겠습니다. will. 이 조동사 will은요,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하겠다 라는 뜻으로 미래나 주어의 어떤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쵸? 나 뭐뭐 할 거야.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will은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항상 형태가 어떻다?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좀 안심이 되죠. 그동안 우리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춰서 조동사나 동사 형태를 변형시키는 게 은근히 어려웠잖아요. will은요, 형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어에 상관없이 다 써준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줄여서 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줄여 쓰냐? 주어 will. 어떤 식으로 줄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I will, he will.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will의 부정은요. will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여서 어떻게 줄이냐? won't의 형태로 우리가 줄여서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긍정문과 부정문의 형태 볼게요. 조동사 will은 뒤에 동사를 쓰는데 동사를 어떤 형태로 쓴다? 원형으로 씁니다. will 그리고 동사 원형. 부정문은요, not을 붙이죠. not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바로 will,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여요. 그래서 will not, 동사 원형의 형태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축약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 won't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문문을 한번 볼게요. 의문문은 주어 다음에 아까 will을 썼죠. will을 문장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will,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우리가 의문문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대답은요. 먼저 긍정의 대답, will까지만 써서 우리가 대답을 해주는데요. yes, 대명사, 주어, will. 그리고 부정의 대답은요. no, 주어, will not. 줄여서 won't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will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형태 어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너를 만나다, 만나다라는 동사 한번 생각해볼까요? meet라는 동사가 있죠. meet. 자, 일단 동사 원형을 써요. 자, 근데 보니까 그냥 만나다가 아니고 만날 것이다. 미래 나는 만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뭘 붙여줘요, 앞에? will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will meet you again 이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그녀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요, 우리 will을 부정문의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쓰죠? She will 다음에요.
이렇게 끊겼네요. 네. 자, she will 다음에 not을 써줍니다. 그리고 angry, 화가 나는. 이걸 우리 어떤 동사로 주어와 형용사를 이어줄까?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임을 설명할 때 우리 비동사를 써줍니다. 비동사를 원형으로 쓰면 she will not be angry.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의문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와주겠니? 자, 우리 도와주다 help죠. 그래서 will you help me?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죠. 응, 그럴게. Yes, I will. 그리고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부정의 대답은 No, I won't. Will not을 줄여서 won't로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표현 한번 볼게요. Will 말고도 우리 미래를 표현할 때 be going to를 쓸수 있는데요. 똑같이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계획이다라는 뜻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요. 둘다 같이 쓰이지만 가까운 미래나 예정된 일을 말할 때 우리가 be going to를 좀더 많이 쓰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긍정문의 형태는요. 일단 비동사에 현재형을 써줍니다. 자, 비동사의 현재형. 자, 그 다음에 going to 이 형태는 변하지 않고요. going to 뒤에 뭘 써준다?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자, 부정문은요. 비동사의 현재형 그 다음에 not을 써줘요. 자, 부정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다 not을 쓴다? 비동사 뒤에. 비동사 not 그리고 going to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의문문도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의문문은요. 주어 뒤에 있던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서 비동사 주어 going to 동사 원형의 형태가 돼요. 대답을 볼까요? Yes, 대명사 주어 그리고 어디까지 답을 하느냐? 비동사까지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로 대답을 해주고요. 부정의 대답은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be going to를 활용한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자, 나는, 그녀는 나를 방문할 것이다. 그럼 그녀는 방문할 것이다를 한번 적어볼까요? be going to를 활용을 하면 일단 비동사 현재형 is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oing to, 그 다음에 방문하다라는 동사 적어볼게요. visit이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She is going to visit me. 자, 그 다음에 그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부정문입니다. not을 붙여주는데 우리 not의 위치가 어디죠? 비동사 바로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he is not going to. 그 다음에 중국어를 배우다. 우리 learn이라는 동사를 써주면 돼요. He is not going to learn Chinese. 그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을 것이다. 자, 의문문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문문을 be going to로 써볼 건데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죠. 그래서 are they라는 주어에 맞춰서 are they 그 다음에 going to 이렇게 써줍니다. 뒤에 동사 나와 있죠. Are they going to take a walk? 그들은 산책을 할 예정이니라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대답을 볼게요. 응, 그럴 거야. 비동사까지 대답을 해주죠. Yes, they are.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뒤에 not을 붙이면 No, they aren't.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1으로 가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나타낸 것인데, 보기와 같이 뭘 사용한다? will을 사용해서 문장으로 쓰고 말하면서 이 미로를 통과해 보는 겁니다. 보기를 보니까 I will study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쭉 넘어와서 나는 learn how to cook. 요리하는 법을 배울 거야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I, 그 다음에 will. 그리고요, 동사 원형 그대로 써줍니다. I will learn. 나는 배울 것이다. 무엇을? How to cook. 요리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Get a pet dog. 그 다음은요. 나는 반려견을 키울 거야.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I will. 나는 할 것이다. 무엇을요? Get a pet dog. 반려견을 키울 것이다. 네. 자, 반려견을 키운 다음에는요. 오, 다음.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다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I will 나는 할 것이다. 무엇을요? Travel 여행을 할 것이에요. 어디를? 전 세계를 around the world. 자, 지금 우리 will을 활용해서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will 다음에 다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동사 원형 쓰는 연습 지금 해본 거예요. 자,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 다음은 help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다 라고 써볼게요. 자, 나는 I will 할 것이다. 무엇을요? help many people.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아주 멋진 계획이네요.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Live near the beach. 해변가 근처에 살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장. I will live. 나는 살 거예요. Near the beach. 해변 근처에 살 거예요.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will 다음에 뭘 써준다? 동사 원형을 쓴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크의 다음 주 일정표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1번을 보니까 마이크는 on Sunday. 자,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뭘할 것이냐 하고 보니까 visit his grandparents. 그의 조부모님을 방문할 거래요. 자, 그럼 마이크는 그의 조부모님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써볼 텐데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수 있죠? will 또는요. be going to 두 가지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골라서 쓰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is 비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going to를 마저 써야겠다. 그쵸? 자, Mike is going to. 자, 마이크는 무엇을 할 계획이냐?
visit his grandparents.

그의 조부모님을 방문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On Sunday. 1호 이래요. 자, 2번은요. Play baseball on Tuesday. 화요일에 야구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화요일을 보니까요. 야구를 한다란 얘기가 없죠. 그러면은 부정문으로 써줘야겠다. 마이크는 화요일에 야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요. 자, 비동사 나와 있네요. 그대로 뒤에 not을 적어볼게요. Mike is not go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은 그대로 뒤에 있으니까 not going to까지만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이크는 on Wednesday, 수요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하고 봤더니 도서관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will을 써볼까요? Will. 자, Mike will go. 마이크는 갈 것입니다. 어디로요?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갈 것입니다. On Wednesday, 수요일에요. 자, 4번은요. On Saturday, 토요일에 마이크는 go on a picnic. 자, 피크닉을 갈 겁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쓰여져 있는 걸 보니까, watch a movie. 영화를 본다 라고 해요. 영화를 보지 않죠. 그러면 부정문으로 우리 will을 활용해서 부정문으로 써볼게요. Mike will not. 그 다음에 watch a movie on Saturd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Be going to로도 부정문 한번 써볼까요? Mike is not going to. 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basic concept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미래 시제 배웠습니다. 미래 시제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 있었어요. 어떤 형태? 바로 will, 그리고 be going to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미래를 표현해 줄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 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동사들은 반드시 will이나 be going to를 활용하지 않고도 미래를 표현해 줄수 있어요. 자, 이런 동사들은요,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들과 쓰이면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로도 충분히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go는요, 가다란 뜻이고요. come은 오다. leave, 떠나다. depart, 출발하다. arrive, reach 둘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이고요. start 시작하다, 출발하다입니다. 이런 동사들 어디로 떠나다, 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들만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동사들은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면요. 어떤 시제?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야, 예문 한번 볼게요. She leaves for America tomorrow. 자, 지금 보면은 will이나 be going to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she leaves. 그녀는 떠난다. 현재 시제로 쓰였죠. 근데 뒤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Tomorrow. 그녀는 내일 미국으로 떠난다. Tomorrow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떠나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현재 진행 시제로도 가능하죠. 자, 지금 보니까 she is leaving for America. 마찬가지로 그녀는 미국으로 떠날 것이다. 언제요? Tomorrow, 내일. 이렇게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tomorrow는 내일이란 뜻이고요. next는 다음. 이는요. 뭐뭐 후에라는 의미로 여기서 해석이 되거든요. 자, tomorrow, 내일 다음에 어떤 표현들이 붙냐?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이죠. 그리고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이고요. tomorrow evening, 내일 저녁. tomorrow night, 내일 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xt는요, 말 그대로 다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next year이라고 하면 내년입니다, 내년. next month, 다음 달이고요. next week, 다음 주가 되는 거죠. 자, in이라는 표현도 볼까요? in은요, 여기서는 뭐뭐 후에라는 의미로 쓰인 전치사 되겠는데요. in 2 minutes라고 하면 2분 후에라는 뜻이고요.
In

0: 3 hours, 3시간 후에, 그리고 in 5 days, 5일 후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 부사구들. 자, 그러면요,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 하나 볼게요. 자, 어떤 표현이 있냐? Be about you.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동사는 원형으로 써줍니다. Be about you, 동사 원형.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막 무엇을 하려고 하다. 막 임박한 일을 하려고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관용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나는 곧 떠나려고 한다. 자, 여기 soon, 곧이라는 뜻이요. 곧. 그러면은 나는 곧 떠나. 이제 막 떠나려고 해. 이럴 때 I am, 저 비동사를 쓰는 거니까 I am about to, 그 다음에 leave, 떠나다라는 동사까지 쓰면 나는 곧 떠나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will leave. 나는 떠날 것이다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be about to라는 표현을 쓰면요. 좀더 바로 지금 막 떠나려는 그런 느낌 전달되시죠?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2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퍼즐 조각들을 이용하여 우리말 해석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자, 미리 선생님이 예고를 해 드리자면 지금 go, come, depart, leave 이런 동사들, 아까 우리가 봤던 어떤 동사들이죠? 좀 예외적인 동사들. 한마디로 will이나 be going to 말고도 우리가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예외적인 동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제랑 진행 시제로 미래를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버스는 5분 뒤에 떠날 것이다. 우리 떠나다 동사 leave를 써주면 되겠는데요. leave 뒤에 뭘 붙일 수 있죠? 여기 퍼즐 조각에 S가 있잖아요. leaves라고 쓰면 되겠죠. 현재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한다. 5분 뒤에 떠난대요. In 5 minutes. 5분 뒤에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자, 2번은요. 나는 나중에 갈게. later. 나중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가다. go인데요. 앞에 비동사가 있네. 아, 현재 진행으로 쓰는 거구나. go랑 ing를 붙여서 I am going later.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볼까요? 지하철은 3분 뒤에 온다. The subway 하고 우리 3분 뒤에 오다. come이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The subway comes. S 같이 붙여서 in 3 minutes. 3분 뒤에라는 표현과 함께 쓰여서 우리가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내 줄수 있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기차는 곧 출발할 것이다. 그러면 the train is 하고 우리 떠나다, 출발하다, depart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겠는데요. 앞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The train is departing. 이런 식으로요. The train is departing soon. 기차가 곧 출발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go, come, depart, leave.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좀 예외적인 동사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급 친구들이 내일 저녁에 할 일인데요. 그림에 맞게 우리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민수란 친구가 나옵니다. 자, 민수는요. Tomorrow evening. 내일 저녁에 무엇을 할 계획이다? 컴퓨터 게임을 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 우리 will이나 be going to 둘다쓸수 있는데 will로 한번 써볼까요? 자, 민수 will. 그리고 게임을 하다. play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민수 will play computer games. 자, 민수는요. 컴퓨터 게임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be going to를 쓰면요. 민수 is going to play.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 소영이가 나옵니다. 소영이는요. 무엇을 할 계획인지 봤더니 설거지를 하네요. 그쵸? 설거지를 한다. 우리 wash the dishes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비동사가 이미 나와 있어. going to를 마저 써주면 되겠다. 그쵸? 소영 is going to.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죠. wash. wash the dishes. 이렇게 쓰면 설거지를 할 것이다. 언제요? tomorrow evening. 내일 저녁에. 자, 다른 친구들의 계획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준우를 보니까요. 준우는 책을 읽을 계획이네요. 자, 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준우 will read. 준우는 읽을 것입니다. 무엇을? Books. 책을요. Tomorrow evening. 자, 마지막 4번을 보니까 미라 앤 재원. 미라와 재원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보드게임을 할것 같네요. 그쵸? 자, 지금 보니까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are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마저 going to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Mira and Jaewon are going to 보드게임을 하다. play board games.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금 이번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다음에 Grammar in Real Life를 통해서 실생활 대화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두 친구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Hey, what are you looking at? 너 무엇을 보는 중이니? 그러니까 it's a card. 이것은 카드야. Tomorrow is 민수's birthday. 내일은 민수의 생일이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아, 너는 거기에 갈 거니라고 소녀가 질문을 하죠. 여기서 거기에 갈 거니라는 거는 아마도 민수의 생일 파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랬더니 Sure, it's going to be fun. 당연하지, 재밌을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에 너는 거기에 갈 거니 미래의 일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will이나 be going to를 활용해서 우리 질문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will로서 보면요. will, 그 다음에 주어, 너, you로 쓰는 거죠. will you, 그 다음에 가다라는 동사 원형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will you go there? 너는 그곳에 갈 거니? 라는 질문. 만약에 우리가 be going to를 쓰면요. are you going to go there?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번을 보면, 위 대화의 밑줄 친 2번의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세요라고 하네요. 일단, 이 대화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buy? 너는 무엇을 살 계획이니? I'm going to buy a cap. He will like it. 나는 무엇을 살 계획이다? 모자를 살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Sounds great. Have a good time. 좋다. 좋은 시간 보내. Thank you. 나는 To the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는 백화점입니다. 나는 after school, 방과 후에 백화점에 갈 거야. 그럼 우리 동사 원형 go 앞에 뭘 붙여주면 될까요? 갈 것이다. 조동사 will을 붙여주면 되겠죠. I will go. 자, 또는요, be going to를 활용을 하면 I am going to go. 이렇게 써도 됩니다. will go, be going to go. 비동사를 am으로 바꿔서 am going to go. 이렇게 둘다 답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요.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What will the boy buy for his friend? 자, 소녀는요. 그의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살 계획인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I'm going to buy a cap. 나는 무엇을 살 것이다? 모자를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모자를 살 것이다 라고 작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소년, he라고 쓰겠습니다. He will buy a cap. 그는요, 모자를 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his friend. 그의 친구를 위해서요. 자, 우리 계속 will이랑 be going to 쓰는 연습해 봤는데요. He will 말고도 he is going to buy a cap for his friend.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Grammar in real life 다 살펴봤고요. 오늘 배웠던 이 미래 시제 마무리 포인트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미래 시제로 우리가 미래 일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동사 will을 활용해서 will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동사 원형.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었고요. 또 다른 표현, 바로 be going to가 있었죠. 비동사에 현재형을 써줍니다. 비동사에 현재형을 써주고, 그 다음에 뭘 쓴다? going to를 쓰죠. 그리고 뒤에는요, 동사가 어떤 형태로 나온다? 마찬가지로 동사를 원형으로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는 경우, come, 오다, go, 가다, arrive, reach, 도착하다, leave, depart, 떠나다, start, 시작하다, 출발하다. 이런 동사들은요, 우리가 미래 표현과 함께 쓰이면 어떤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 가능하다? 현재나 현재 진행시제. 자,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은요, 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함께 있으면요, 우리가 꼭 앞에서 봤던 will이나 be going to 말고도 현재 시제, 그리고요,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약간 심화 단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이 부분이 좀 어려우면 앞에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나 이제 will이나 be going to 잘쓸수 있을 것 같아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도 참고해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연습해 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요. 바로 오늘 배운 will과 be going to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닉네임 꼭 적어주시고요. 26강 열공 인증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 지금 시제는 다 배웠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개념 강의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시제 일치하는 부분만 배우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 문제풀이 강의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서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부주의로도 일어날 수 있는 화상사고. 화상사고 응급처치 방법 알려드립니다. 화상을 입었다면 병원 진료에 앞서 화상 부위를 빨리 식혀주세요.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30분 이상 식혀주세요. 얼음이나 얼음팩은 오히려 상처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물집이 생겼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터뜨릴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면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기억해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 287강.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완료 시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 글을 읽고 구문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저랑 이제 해 보시는데요. 어저께 이제 개념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완료 시제가 포함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포함된 문장들 5개 제가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들으시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적용을 한번 재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Paul Samuelson. 그 다음에 컴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가 나오네요. 자, 컴마의 기능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어가 나온 다음에 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건 어때요? 이것은 동격의 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컴마를 쓴다는 거죠. Nobel Prize Win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bel Prize는 노벨상이죠. 노벨상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Paul Samuelson 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러니까 주어가 되게 길지만 사실은 A 와 똑같은 거예요. 말했습니다. 동사. 뭐라고요? 이거 얘기한 거죠. 끝. 이렇게 해서 세 단어짜리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부분은 요 점이 좀 요 부분만 기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네요. Economics 이렇게 돼 있는데요. S로

종료돼 있지만 학문의 이름은 단수의 동사로 받는다. 요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시제가 지금 완료 시제예요. Economics는 과학이 아니다. 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현재 시제라고 한다면 has never been 이라고 하면 특정 과거 시점부터 과학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의 경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만큼 경제는 예측해서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학이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답이 딱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는 그만큼 예측이 어려워서 과학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질문 안에서 제가 뽑아온 거라 이런 배경 설명을 좀 잠깐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문 분석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자, 저희는 좀 암기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Paul Samuelson, 커마. 그 다음에 뭐였어요? A Nobel Prize winner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Said 뭐라고 말했습니까? That 이하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Economics has never been a science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 어우,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끊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이건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때요? Workers. 주어죠. 그 다음에 얘는 MA 아니에요? 이곳에 작업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suspect는 중등용 단어입니다. 의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이하는 목적어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구문 분석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됐습니다.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는데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됐죠? 그 강아지가 had lived. 오케이. 자,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이거 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new라고 하는 알았던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 폴란드 출신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로부터 온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석 정확하게 되셨나요? 애니멀 센터에 근무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었습니다. 무엇을요? 그 강아지가 귀가 먹은 거 아니야? 오, deaf는 우리가 공부한 단어가 지금 딱 나왔네요. 라고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뭘알수 있어요? 이것도 질문에서 뽑은 건데, 강아지들도 한국에서 기른 강아지는 한국말만 알아들어요. 미국에서 기른 강아지는 영어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반응이 없으니까 얘가 귀가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재미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배경 설명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봤고요. 여러분들 시제에 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시면 이 문장 저희 암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Until they knew that. 그들이 that 이하를 알았었을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뭘 알게 됐죠? 자, the dog had lived with a family from Polan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긴 MD의 처리였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됐나요? The workers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어디에? At an animal center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네. 의심했어요. Suspected. 뭘 의심했나요? That the dog was deaf.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긴 문장도 여러분들이 척척척척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시면 3번으로 이동할게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부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절. 그 다음에 이거 주어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고, 이거는 지금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얘가 일형식 동사니까. 그러면 뒤쪽에 나와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예요? 이것도 MD가 되겠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in the parking lot만 형용사적 수식어인지 부사적 수식어인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걸어갔고 그의 자동차로 걸어갔는데 자, 그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라고 번역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전치사구는 형용사구, 부사구가 둘다될수 있는 자리인데, 여러분들, 의미상 이것은 형용사적 수식어로 보시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뭔가요, 그러면? 자, 구문 분석은 다 끝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시제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쪽에 after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얘가 더 과거겠죠? 그래서 you received는 had received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이거 한 거니까. 자, 그래서 had received로 써도 되지만, ironic하게도, 역설적으로도 after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얘 믿고 그냥 단순 과거로 써도 대과거인 줄 사람들이 오해하지, 대과거로 오해할, 그 일반 과거, 그러니까 요 뒤쪽에는 worked와 같은 시점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과감하게 after가 있을 때는, 자, 단순 과거로 대과거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런 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셔서. 자, 그 사람이 받았습니다. The prize는 상이죠. 그래서 그 사람 우승했나 보죠,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상을 갖다가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동의 접속사입니다. smiled. 웃음 지었어요. 자, for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방향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테니스 선수인데요. 자, 지문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해준 거죠. 이렇게 웃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걸어갔다 혼자 자동차로 주차장에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대과거를, 자, 단순 과거, 자, received로 표현한, 자, after 이후의 상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그다지 이렇게 어려울 게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After he received the prize and smiled for the cameras. 자,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의 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He walked. 자, 어떻게 해요? 혼자 걸어갔대요. Alone. 어디까지요? To his ca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자동차까지. 근데 그게 어디 있었대요? In the parking lot.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복기를 잘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마무리 짓고요.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네 번째 문장. 맨 앞에 주어가 나와 있네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pass는 타동사로 사용되면 통과시키다, 무엇무엇을 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뭐를요?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거는 전부 다다 앞에 있는 laws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죠, 뭐. 그래서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어휘 두 개를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in danger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앞쪽에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이미 드린 거예요. 어떤 단어의 앞쪽에 en이 붙으면 무조건 타동사가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danger 앞에 in이 붙으면 무엇무엇을 위험에 빠뜨리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자, 그런데 그 in danger는, 자, 중등용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이렇게 뜻을 적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forbid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자, forbid라고 하는 단어는 금하다, 금지시키다의 단어예요. 요두 단어 모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여러분들 바로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글쎄요, 좀 이르긴 하지만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구문 분석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에 위치 이하가 좀 기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국가들이 법을 통과시켜 왔다. 혹은, 자, 계속해서 통과시켜 왔다라고 하는 계속적 용법으로 봐도 되고요. 많은 국가들이 법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have passed는 경험적 용법으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는 경험적 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이 문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바로 limits는 뭐뭐뭐를 제한하다. fishing은 목적어. 자, 낚시를 제한하는 거죠. 어디에서? 자, 바로 이 장소에서의 낚시 혹은 이 장소에서 제한하다. 둘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MAMD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특정한 구역이죠. area니까. 구역, 지역이죠. 특정 지역에서 낚시를 금지시키는 법안.

0: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Forbidden은 금지시키다예요. 자, 뭐를요? 자, 바로 fishing of endangered spec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ecies는 종이죠. 그래서 위험에 처한 종의 자, 그런 어떻습니까? 낚시를 금지시키는 자,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사실은 길이는 좀 길지만 end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countries have passed law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어떤 법이었습니까? Which limit? Fishing 이었어요. 어디에서? In certain areas.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어때요? Forbid. 뭐를요? The fishing of endangered species.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자, 복기를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자, 요거는 좀 간단하네요. 탐이 끌 거야. 불을.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turn은 돌리다예요. 직역하면. off가, 자, on과 반대죠. on은 붙어 있는 거예요. 접촉. on the desk. 그러면 책상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off는 뭐예요? on의 반대가 이제 off라고 하는데, off는 분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전등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돌려가지고 분리시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스위치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는 거죠.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turn off를 우리가 끄다라고 외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스위치를 돌려서 떼낸다의 개념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off는 여기서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lights라고 하는 것은 불이죠. 자, 불을 끌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건 언제 끌 건지 지금, 그죠? 수식하니까 당연히 또 MT가 되겠죠. 그래서 구문 분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어디예요? 바로 leav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을 끌 거예요, 미래에. 근데 언제예요? 사무실 나갈 때끌 거니까 둘은 같은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will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썼는데 얘도 그럼 will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 배우셨던 내용 다시 상기해 보세요.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고 말았는데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살짝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뭘 쓰면 안 된다? Will leaves.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때 어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아이템이니까 이런 시간의 부사절이 왔을 때는 미래를 표시할 때 현재로 정답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무실을 그가 떠날 때 탐은 자, 소등을 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볼게요. Tom will turn the lights off.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언제죠? When he leaves the office. 자,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포인트 살려서 점검을 잘 해보셨고요. 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자, 여러분들 앞쪽에서 공부하셨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셔야겠죠? 자, 듣고 돌아오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Paul Samuelson, a Nobel Prize winner, said that economics has never been a science. Until they knew that the dog had lived with a family from Poland, the workers at an animal center suspected that the dog was deaf.

0: Tom will turn the lights off when he leaves the office.
1: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배웠던 내용들, 자, 적용 연습, 여러분들 이제 읽기로 해보셨고요. 자, 내일은 이제 쓰기로 다시 한번 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복습들 잘 부탁드리고요. 자, 내일 다시 찾아뵙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놔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린 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아주 유익하고 그 다음에 배울 것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점점점 쌓여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교재 준비를 하면서 아, 이래서 항공기가 뜨게 되는구나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시제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1: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This force is called lift.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Chapter 3. Achieving lift.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pressure. Airplane wings are designed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The bottom is flat.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The air pushes up on the wing. Lift happens. The airplane flies. The shape of an airplane wing is called an airfoil.
0: How do airplanes stay up?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자, 이렇게 non-fiction의 글이 나오면은 하나하나 그 의미를 곱씹어 가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 비행기가 있는데 그래 비행기가 뜨려면 필요하지.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0: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지 쭉 연결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Airplanes, 비행기들은 need,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 an upward force. upward라는 것은 up, 위쪽으로. 맞죠? 위쪽이 되겠죠. world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니까 위로 향하는 게 되겠죠. 위로 향하는 force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행기는 위로 향하는 힘이 필요하다.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그런데 이 위로 향하는 힘인데 그게 어떠냐 하면 that is stronger. 강하답니다. 더 강하답니다. 무엇보다 더 강하냐면 Then gravity. Gravity는 바로 중력이 되겠죠. 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땅으로 떨어지는, 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인데, 자, 그러면 이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로 뜨려면은 아래로 당기는 힘이 더 커야 돼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더 커야 돼요? 당연히 뜨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 책을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중력보다 더큰 위로 향하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This force is called lift. 이 힘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힘은 부릅니다.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lift라는 것이 양력입니다. 우리가 동사로서는 무언가를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명사로서는 양력, 뜨는 힘이 되겠죠.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이 lift, 양력이라는 것은 has to do with. 이게 뭐죠? has to do with.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아니고요. 자, have to do with는 무엇이냐면 바로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have to do. 무언가 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with 무언가와 함께 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니까 뭐뭐와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력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air pressure. 그렇죠. 공기의 압력이니까 기압이 되겠죠. 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Chapter 3, Achieving Lift. 자, 그러면 Achieving Lift. 이제 방금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 글이 쭉 문단과 문단 사이를 이어나갈 때도 이 흐름을 쭉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직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양력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양력, 뜨는 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다음 챕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챕터 3, 양력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이죠. 챕터 3, Achieving Lift. Achieving는 무엇이냐면 달성하다입니다. 달성하다. 그래서 양력을 달성하는 것, 즉 양력을 가지는 것, 양력을 확보하는 것, 달성하는 것이 되겠죠. Achieve가 달성하다라는 동사입니다.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air pressure. Air, 공기라는 것은 move, 움직입니다. From 어디로부터? Places of high air pressure. Pressure이라는 것은 압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냐 하면 높은 기압의 장소로부터 공기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to places of low air pressure, 낮은 압력의 장소로 움직인답니다. 아,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 공기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Airplane wings are designed. Airplane, 비행기의 wings, 날개. 비행기의 날개들은 디자인되었습니다. 어떻게 고안이 되었고 디자인이 되었냐면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냐 하면 그 the air pressure 기압이 is lower 더 낮답니다. 어디가 더 낮냐 하면 above the wing 날개 위가 더 낮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 지금 제 손이 날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날개의 아랫부분과 위쪽에 공기 압 기압이 있을 건데 위쪽이 더 낮다라는 거죠. 위쪽이 더 낮으니까 아래쪽이 기압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뜰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개가 쭉 앞으로 가면서 아래쪽이 기압이 더 높고 위쪽이 기압이 더 낮으니까 이게 뜰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력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This force is called lift.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Chapter 3. Achieving Lift.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pressure. Airplane wings are designed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0: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자, 이제 이 날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top of the wing, 날개.

크게 위쪽은 is curved. 어떻게 되어 있냐면 휘어 있답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bottom is flat. 그리고 어떤 날개가 있는데 위쪽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평평하답니다. Flat이라는 것은 평평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is. 이렇게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이 평평하다라는 것은 이게 this가 되겠죠. 이것은 increases. increase라는 것은 증가시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은 평평한 이 날개의 구조, 모양이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증가시키냐면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무엇을 증가시키냐면 기압. 날개 아래의 이 기압을 더 높게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날개가 위가 곡선이고 아래가 평평한데 맞죠?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날개 아래의 기압이 더 높으니까 이게 위로 뜨는 힘이 발생한다. 이런 원리가 되겠죠. The air pushes up on the wing.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가 pushes up on the wing. 날개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Lift happens. 그래서 양력이 발생합니다. Lift happens가 되어 있죠. The airplane flies. 그래서 비행기가 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납니다. The shape of an airplane wing is called an airfoil. 그래서 이 비행기의 날개 비행기의 날개의 the shape, 모양의 is called, 부릅니다. 어떻게 불리냐면 an airfoil. airfoil, 에어포일이라고 불립니다. 이 에어포일이 날개의 모양입니다.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은 평평한 이런 게 에어포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여기에 추가로 몇 개를 밑줄을 쳐두었죠. 이 부분 오늘 설명드리는데요. 이 시제를 한번 다 보시겠습니까? is, increases, pushes, 그 다음에 flies라고 되어 있죠.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를 한번 보는데요. 이 현재, 과거, 미래를 이해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시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제라고 하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간다. I walk to school이라고 하면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도 걸어가고 어제도 걸어갔고 내일도 학교에 걸어갈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 시제를 보면 오늘도 걸어가고 어제도 걸어갔고 내일도 걸어갈 거면 이게 현재 시제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새롭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는 이미 다녀온 장소, 다시 갈수 없는 장소인 거예요. 이미 다녀왔어요.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우리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세계를 현재 시제, 이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래 시제는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나중에 갈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장소, 나중에 방문할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는 학교에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제 학교에 걸어갔다라는 것은 어제라는 장소에 갔다 온 거예요. 예를 들는 거예요. 어제라는 장소에 갔다 왔으니까 오늘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제라는 곳으로 다시 지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갔다 왔다니까요. 이미 그 어제를 벗어났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e walks to school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he walks to school. 그는 학교에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지금 현실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학교에 걸어간다라는 것은 아, 평소에 학교에 갈때 걸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제도 걸어갔고 오늘도 걸어갈 거고 내일도 걸어갈. 그럴 때는 이 walks라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랍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he will walk라고 되어 있죠. 이게 미래 시제입니다. will을 통해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he will walk to school tomorrow. 아직까지 내일은 내일이라는 장소는 아직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오
온 장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방문한 장소가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오겠죠.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장소. 그래서 will walk라는 이렇게 미래 시제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곳인 거죠. 그게 미래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제를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현재 시제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과거의 그 공간, 미래에 오지 않은 그 공간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제가 살아

0: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습관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실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될수 있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Water boils at 100 degrees. 그래서 물은 끓는다. 맞죠? boil 하면 끓다. 언제 끓냐? 100도에서 끓는다. 일반적으로, 물론 뭐 기압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제 끓였어도 100도에서 끓었을 것이고, 오늘 끓여도 100도에서 끓을 거고, 내일 끓여도 100도에서 끓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로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시제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공간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He reads books every night. 매일 밤에 그는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한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매일 밤 그는 책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의 이야기니까 바로 현재 시제를 대표해서 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습관, 반복적인 일을 바로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2 plus 2 equals 4.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잖아요. 2 더하기 2는 4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우는 진리가 되겠죠. 불변의 진리.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하고, 1년 뒤에도 그러한 것은 바로 진리는 현재 시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We are hungry right now. 피디님. 배고프시죠? 우리는 지금 배고프다고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배가 고프다. 진짜 현재 일어나는 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때도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공간으로 약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쉬울 수가 있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The bottom is flat.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The air pushes up on the wing. Lift happens. The airplane flies. The shape of an airplane wing is called an airfoi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Upward. Upward.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Have to do with. Have to do with.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Achieve. Achieve. He worked hard to achieve his goal. Flat. Flat. The bottom is flat. Increase. Increase.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air이라는 단어 모두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공기를 중심으로 이 공기에 다른 단어들을 추가해서 또 다른 단어들을 막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세 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Airport, aircraft, air freight가 있습니다. 자, airport, port는 항구를 의미하거든요. 배가 드나드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고 물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에 있는 거죠. 공기와 관련된 항구인 거예요. 공기와 관련된 항구. 아, 그래서 공기 중에 뭔가 날아다니는 것이 설수 있는 그런 항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공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aircraft, craft는 바로 선박입니다. 아주 거대한 배, 선박을 의미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선박.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되냐면 항공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선박이니까 항공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air freight라고 할때 freight는 화물이 됩니다. 짐이나 화물이 되겠죠. 그런데 짐이나 화물이 우리가 막 들고 다니는 그런 짐이나 화물이라기보다는 air freight라고 했으니까 뭐다?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 화물이 되겠죠. 비행기로 옮기고 나를 수 있는 이런 항공 화물을 air freight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니 원래 있었던 그런 의미가 다잘 녹아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단어를 학습할 때, 아,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었구나를 이해하면서 단어를 학습하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선정했고요. 상당히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일단 뽑았습니다. 자, 파트 1의 Today's Topics. 오늘도 두 가지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Rush for Plastic Surg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을 다툰다. 성형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Rush for plastic surgery. Much of the world is waiting for coronavirus vaccines. But for some South Koreans, it's a deadline to undergo plastic surgery and recover behind a mask.
2: Rush for plastic surgery. Much of the world is waiting for coronavirus vaccines. But for some South Koreans, it's a deadline to undergo plastic surgery and recover behind a mask.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단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use keyword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eadline.
2: Deadline.
1: Undergo.
2: Undergo.
1: Plastic surgery.
2: Plastic surgery.
0: 첫 단어는 우리말로도 뭐 마감 시한 혹은 마감 기간 혹은 deadline 뭐 여러 가지로 쓰는 표현인데요. 바로 deadline입니다. 마감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undergo란 단어,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안 좋은 일을 겪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수술을 받다, 즉 의료적인 치료를 받다라고 할때 undergo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plastic surgery라고 돼 있고요. 다른 말로 cosmetic surgery라고 하는 성형 수술입니다. surgery라고 하면 수술인데요. 외과 수술이죠. plastic 혹은 cosmetic 성형 수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0: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외신에서도 한국의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번에 실린 내용입니다. Much of the world is waiting for coronavirus vaccines 라고 되어 있군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Much of the world. 당연히 much이라고 할 때는 단수 쓰여야 되겠고요. 반면에 many parts of the world라고 하면 그때는 are.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much냐, many parts냐에 따라서 단수냐, 복수냐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전 세계가라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much of the world라든가 many parts of the world라고 할 때는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구태여 강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계 대부분 지역, 즉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But for some South Koreans, 그런데 전부는 아닐지언정 일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It is a deadline to undergo plastic surgery and recover behind a mask.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때 deadline이라고 하는 마감 시한이 나온 거는 이제 백신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하기 전까지가 undergo plastic surgery, 성형수술을 받고 recover behind a mask, 마스크를 낀 상태로, 마스크에 가려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 외신에 나왔습니다. 자, undergo라는 단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다라는 말을 참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써요. 나 성형수술 했다? 그것도 하다고요. 의사가 나 오늘 성형수술 세건 했다? 그것도 하다죠. 심지어는 우리 엄마가 성형수술 해줬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럴 때 동사는 다 달라집니다. 환자 입장에서 성형수술을 하다라고 할땐 undergo plastic surgery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 성형수술을 하다라고 할땐 perform plastic surgery. 즉, perform이란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형수술 외에도 장기 이식을 받다라고 할땐 환자의 경우에는 undergo an organ transplant라고 하는 반면에 의사의 경우에는 perform an organ transplant. 그렇게 쓴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참고로 우리 엄마가 해주는 성형수술, 그거는 돈을 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my mom paid for the plastic surgery I had.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pay for를 쓰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꿀팁 하나 드립니다. surgery라는 단어, 지금 보니까 undergo plastic surgery. 관사가 없네요. 자, surgery라는 명사는 관사 없이 쓰는 명사일까요? 항상 관사가 우리의 관심이긴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죠. surgery라든가 cancer, 암과 같은 단어는 하나, 두개 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 a surgery나 a cancer를 쓰지 않고요. 그때는 추상 명사처럼 씁니다. 그냥 plastic surgery, surgery 관사 없이 쓰고요. cancer도 마찬가지죠. lung cancer, breast cancer 그냥 씁니다만 여러 종류의 암 혹은 여러 종류의 수술, 여러 차례라고 할땐 surgeries 혹은 cancers 복수로는 쓸수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어와 함께 단수를 쓰진 않지만 복수로는 종종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Rush for plastic surgery. Much of the world is waiting for coronavirus vaccines, but for some South Koreans, it's a deadline to undergo plastic surgery and recover behind a mask.
2: Rush for plastic surgery. Much of the world is waiting for coronavirus vaccines, but for some South Koreans, it's a deadline to undergo plastic surgery and recover behind a mask.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과 Economic Sanctions on Iran,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외교 소식이다 보니까 조금 단어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Joe Biden and economic sanctions on Iran. Many foreign affairs experts say U.S. President Joe Biden will ease economic sanctions on Iran that his predecessor, Donald Trump, imposed a few years ago.
2: Joe Biden and economic sanctions on Iran. Many foreign affairs experts say U.S. President Joe Biden

0: Biden will ease economic sanctions on Iran that his predecessor Donald Trump imposed a few years ago.
1: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다 보니까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씩 보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News Keywords 들어보겠습니다.
2: Foreign Affairs.
0: Foreign Affairs.
2: Ease.
0: Ease.
2: Sanctions.
0: Sanctions.
2: Predecessor.
0: Predecessor.
2: Impose.
0: Impose.
1: 자, 첫 번째 표현은 Foreign Affairs라고 되어 있군요. Foreign Affairs. 외교 문제나 외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Is. 이때는 동사로 쓴 겁니다. 뭔가를 완화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Sanctions. 제재 조치를 얘기할 때 sanctions는 복수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sanctions라고 하면 국가 간의 제재 혹은 제재 조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Predecessor. Predecessor. 후임자를 얘기할 때는 successor라고 한다면 전임자를 얘기할 때 predecessor라고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impose. impose라는 단어는 뭔가를 부과하다 혹은 실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오늘 단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foreign affairs experts say, 많은 외교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U.S. President Joe Biden, 이번에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인물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will ease economic sanctions on Iran. 그렇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ease, 완화하겠다, 완화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는 that his predecessor Donald Trump imposed a few years ago 라고 되어 있군요. 전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impose, 이란에 대해서 부과했던, 실시했던 경제 제재 조치였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 문장에서 sanctions라는 단어만 좀 알았으면, 설사 이걸 몰라도 economic과 연계했으면 대충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ease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impose라는 두 단어는 같은 맥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는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다, 부과하다, 하나는 완화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실제로 이제 SAT부터 뭐 GRE, 뭐 GMAT 같은 시험을 보게 되면 단어를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항상 셋 중에 하나죠. 문장 어딘가에 같은 단어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단어가 나와 있거나 혹은 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구문이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ease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impose를 같은 맥락에서 보시고 또 foreign affairs라고 할 때 지금 외교 문제라는 거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조금 더 독해나 청취가 쉬워질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 Joe Biden and economic sanctions on Iran. Many foreign affairs experts say U.S. President Joe Biden will ease economic sanctions on Iran that his predecessor, Donald Trump, imposed a few years ago.
0: Joe Biden and economic sanctions on Iran. Many foreign affairs experts say U.S. President Joe Biden will ease economic sanctions on Iran that his predecessor, Donald Trump, imposed a few years ago.
1: 자, 오늘의 표현과 패턴입니다. 가장 핵심 단어가 impose라는 단어죠. 뭔가를 실시하다 혹은 안 좋은 거를 부과하다라고 쓰는 표현인데요. 기본 패턴은 impose something on somebody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부과하다라고 쓰는 표현이죠. 자, 뭐를 부과할까 봤더니 이란의 금융 제재를 취하다, 부과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impose 경제 제재는 economic sanctions였잖아요. 금융 제재는 financial sanctions on Iran. 역시 impose A on B라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쌀 수입을 금지하다. impose a blank on rice imports. 대상은 rice imports. 쌀 수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금지하다라고 할 때 impose a ban on rice imports. ban이 들어가겠습니다. impose a ban.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부자 증세를 실시하다라고 할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0: 할까요? Impose a tax on the rich. 그렇습니다. Impose a tax on the rich. 역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실제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 8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작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호주의 barley, 보리에 대해서 8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 뭐가 들어갈까요? China imposed tariffs of 80% on Australian barley.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자, 이거 들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China imposed tariffs on 80% of Australian barley.
2: China imposed tariffs of 80% on Australian barley.
0: 자, impose는 부과하다, ease는 완화하다, lift는 해제하다, 철폐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Ease blank on the real estate market. 당연히 규제니까 ease regulations on the real estate market 이라고 쓰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 lift. Impose는 내리 누르는 거라면 다시 끌어올리면 해제하다, 철폐하다가 되는 거죠. 취해진 조치를 해제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인데요.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다. Sanctions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바로 드렸습니다. Lift sanctions on North Korea.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역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행정부는 중국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미국 정부니까요. The U.S. administration says it will blank the ban on Chinese product imports. 중국산 제품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lift the ban.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1: The U.S. administration says it will lift the ban on Chinese product imports.
2: The U.S. administration says it will lift the ban on Chinese product imports.
0: 자, 오늘 파트 Being an Anchor Yourself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기사를 작성해서 또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In the Post-COVID Era 코로나 시대의 Plastic Surgery 성형수술 열풍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전 세계 성형의 메카였죠. 혹은 성형 1번지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속에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군요. 자, 빨갛게 색칠된 부분이 핵심이 되겠군요. 하나씩 볼까요? 한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전 세계 성형의 메카, 요거 정말 많이 씁니다. 성형 1번지, address number 1, 절대 아니고요. 코로나19는 COVID-19이라고 하거나 the COVID pandemic이라고 해서 코로나19 pandemic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plastic surgery 혹은 cosmetic surgery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South Korea was the blank of plastic surgery even before the COVID pandemic. 아, 심지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한국은 성형 수술의 1번지 메카였습니다. 요 M은 사실은 첫 글자로 드린 건데요. 요건 힌트입니다. 문자 그대로 메카를 쓰시면 됩니다.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 순례를 할 때 모이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메카라고 쓰면 됩니다. 참고로 어 메카를 쓸 것이냐, 더 메카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더 메카는 정해진 하나죠. 즉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성형 1번지라는 거고요. 어를 쓰게 되면 전 세계에서 성형 1번지 혹은 메카에 해당하는 국가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분명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속에서 자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할 때 social distancing이라고 하고요. 마스크 착용은 mask wearing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성형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Undergo plastic surgery. 성형 수술을 받다. 물론 여기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만 Now, amid social distancing and mask wearing. Amid, 뭐뭐 아닌 가운데라는 의미죠. 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속에서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want to go blank. On the

0: go가 아니고 go를 썼네요, 그냥. 자,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o under the knife. 칼 밑에 들어간다? 즉, 수술을 받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한국 사람들의 수가 a growing number.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수가 늘어났다라고 할 때, the number of somebody is growing. 이렇게 쓰는데요. 이때 somebody 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a growing number of somebody,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 스타일로 점점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South Korea was the mecca of plastic surgery even before the COVID pandemic. Now, amid social distancing and mask wearing,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want to go under the knife.
2: South Korea was the mecca of plastic surgery even before the COVID pandemic. Now, amid social distancing and mask wearing,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want to go under the knife.
0: Today's expression 시간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1: Undergo plastic surgery.
2: Undergo plastic surgery.
1: Perform plastic surgery.
2: Perform plastic surgery.
1: Impose sanctions. Ease sanctions. Lift sanctions.
2: Impose sanctions. Ease sanctions. Lift sanctions.
1: Predecessor.
2: Predecessor.
1: Social distancing.
2: Social distancing.
1: Go under the knife.
2: Go under the knif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MP3와 스크립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26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일반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배워봤죠. 오늘은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do, does, did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도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 앞에 do, does, did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쓰면 일반 동사의 의문문 완성이에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써주고요. 시제가 과거일 때는 did를 써주는 거겠죠? 자, 대답은 어떻게 하냐면, 응이라고 할 때는 yes, 그 다음에 주어를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를 써주고요. 역시 do, does, did를 활용해서 대답해줍니다. 아니라고 할 때는 no, 대명사까지는 적어주고요. 그 뒤에는 do, does, did의 not을 붙인 형태로 don't, doesn't, didn't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Do they take a bath every day? 그들은 매일 목욕을 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주어는 they, 그들이죠. 그들은 3인칭 복수 주어예요. 그러니까 does를 쓸 필요 없이 do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뒤에는 take, 동사 원형을 적어줬네요. do,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일반 동사의 의문문 잘 적어주었습니다. 대답은요, 응, 그들은 매일 목욕을 해 라고 한다면 yes, They do 이렇게 써주고요.

그들은 매일 목욕을 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No, they don't.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Does your little sister like dolls?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누굴까요? 주어는 your little sister.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응, 좋아해 할 때는 Yes, she does. 너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대명사 she를 적어준 거 보이시죠? 그리고 do, does, did 중에서 역시 주어가 she이기 때문에 does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아. 그때는 no, she doesn't.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시제 볼게요. Did you enjoy your Christmas holiday? 너는 크리스마스 휴일을 즐겁게 보냈니? 자, 이번에는 you, 너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did의 도움을 받았어요. did, 주어 써주고 그 뒤에 동사 원형 enjoy를 써서 의문문 만들어 주었습니다. 응, 즐겁게 보냈어 할 때는 yes, I did. 이때 주의할 점, 너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즐겁게 보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I를 적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니까 did를 활용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No, I didn't. 아니, 즐겁게 보내지 못했어. 그때는 No, I didn't.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반 동사의 의문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하나 살펴볼 건데요. do, 주어, do. 자, 이렇게 생긴 문장이 있습니다. 앞에도 do가 있고요. 주어 뒤에도 do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좀 어색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때 첫 번째 do는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 때 도움을 주는 조동사 do이고요. 주어 뒤에 있는 do는 뭐뭐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본동사 do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Do you do your own cooking?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주어가 you죠. 그리고요, 앞에 있는 do는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 때 도움을 주는 조동사 do입니다. 뒤에 있는 do는 뭐뭐 하다 라는 의미의 본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Do you do your own cooking? 이라고 하면 너는 직접 요리를 하니? 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 do의 경우에도요, 앞에 do가 붙어서 do, does, did,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인 do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어준다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Does she always do her homework? 이번에는 주어가 she, 3인칭 단수네요. 그러니까 does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뒤에 always라는 빈도부사가 살짝 끼어들어가 있지만 do, 동사 원형을 써준 거 보이시죠? 그녀는 항상 그녀의 숙제를 하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도부사의 위치도 잘 봐두세요.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고 했죠. 의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동사 do 앞에다가 always 빈도부사 써주는 거예요. 마지막, Did you do something fun on your vacation? 너는 너의 휴가 때 무언가 재밌는 걸 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번에는 조동사 did를 써줬고요. 주어는 you, 그리고 동사 원형 do를 써줬습니다. 여기서의 do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본동사 do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주어와 동사에 맞는 의문형을 쓰세요. 자, 가장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 한번 주어, 동사를 바탕으로 알맞은 의문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자, 이때 주어는 they죠. They는 3인칭 복수 주어니까 do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시제가 현재니까요. 그래서 do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써줘요? 주어를 써주죠.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으로 have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뒤에 문제들도 풀어볼 거예요. She had. 자, 이번에는 주어가 she, 그리고 동사는 had입니다. had는 have의 과거형이죠. 아, 그러니까 이번은 과거 시제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did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did, 그리고 주어 she 적어주고요. 동사 원형으로 have 이렇게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Did she have? 그녀는 가졌니? 이런 뜻입니다. 3번, he likes. 자, 이번에는 시제는 현재예요. 왜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줬으니까 현재 시제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의문형 만들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3인칭 단수 주어를 도와주는 does를 써야겠습니다. does, 그 다음 주어 he 적어주고요. like는 동사 원형으로 does he like, 그는 좋아하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4번.

They wore. 자, 요 동사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요? 그들은 입었다, 입다라는 의미의 wear. Where의 과거형입니다.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과거 시제니까 need를 써줘야 되겠죠? Did, 주어는 they 써주고 동사 원형 where 써주면 완성입니다. Did they wear? 그들은 입었니? 다음 5번, trees need. 나무들은 필요하다. 주어는 trees, 동사는 need예요. 자, 시제가 과거 아니죠? 그리고 주어는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do를 써서 의문형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do, 주어는 trees, 그 다음 동사 원형 써서 do trees need 이렇게 써주면 완성. 나무들은 필요로 하니 이런 뜻이에요. 다음 6번입니다. Sally went. Sally went. 자, 여러분, went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요? went는 go의 과거형이에요. go. 불규칙 변화하는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라는 뜻이죠? did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did, 주어는 Sally 써주고요. 동사 원형 go 적어주면 완성. Did Sally go? Sally는 갔니? 라는 뜻입니다. 7번, the children played. 그 아이들은 played, 놀았습니다. play에 ed가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규칙 과거형이네요. 자, 역시 시제 과거니까 did의 도움을 받아줄 거고요. 주어는 the children.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적어줘야 되니까 played가 아니라 play라고 적어주면 완성이겠죠? Did the children play? 그 아이들은 놀았니? 이런 뜻입니다. 8번, the building has. 자, 주어가 뭐예요? 그 건물, the building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요? has입니다. has. 자, 주어가 단수 명사인데요. 3인칭 단수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라고 써주었습니다. 3인칭 단수 주어에 맞는 현재형 동사 형태로 적어준 거예요. 그럼 의문형 만들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oes. Does를 써줘야겠죠. Does. 그 다음 주어 the building 써주고요. 동사 원형 뒤에다가 적어주면 완성. Does the building have? 그 건물은 가지고 있니? 이런 뜻입니다. 9번. Jessica did. 이번에는 주어가 Jessica, 그리고 동사는 did예요. 자, did는요, 우리가 의문형 만들 때도 조동사로도 쓰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do의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쵸? do의 과거형인 did는 뭐뭐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형 만들 때는 어떻게 써줘요? 먼저 과거형 의문형 만들 때 써주는 did를 앞에다가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인 제시카 쓰고 마지막으로 본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did Jessica do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did는 조동사, 뒤에 있는 do는 본 동사입니다. 10번 it does, it does. 주어는 it, 동사는 does.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가 아니라 does라고 써줬어요. 그러면 의문형 만들 때는 어떻게 써요? do, does, did 중에서 3인칭 단수 주어를 도와주는 친구, 바로 does를 써줘야 되겠죠. does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주어인 it을 적어주고요. 동사 원형 do까지 써주면 완성. Does it do? 마찬가지로 첫 번째 does는 조동사이고요. 두 번째 do는 본동사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A 휴형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B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드세요. 이번에는 평서문으로 쓰인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보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y saw bears at the zoo. 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동물원에서 곰을 보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들은 보았다. 주어는 they, 동사는 saw가 되겠죠. 자, 여러분, saw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죠? see, 보다라고 하는 see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과거형이니까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id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did. 문장 맨 앞에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적어주면 완성이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did. 그 다음 주어는 they.
So의 동사 원형은 C니까요. Did they see bears at the zoo?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들은 동물원에서 곰을 봤니? 라는 뜻 되겠습니다. 2번, Wolves live in this forest. Wolves 하면은 늑대들이에요. 늑대들은 이 숲에 산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늑대들은 산다. 주어는 wolves, 동사는 live겠죠. 이번에는 과거형 아닙니다. 그리고 주어가 wolves, 복수명사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do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do. 왜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도 아니고요. 과거형도 아니니까요. do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써볼까요? do wolves live in this forest. 늑대들은 이 숲에 사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You watch the singing contest on TV. 너는 TV에서 노래 경연 대회를 보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주어는 you, 동사는 watched. 자, watched 같은 경우에는 보다 watch의 과거형이죠? 그럼 시제가 과거니까 우리 did 주어 동사 원형 형태로 써주면 되겠다. 그쵸? Did you watch? 이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Did you watch the singing contest on TV? 너는 TV에서 노래 경연 대회를 보았니? 라는 뜻이에요. 4번, He has an extra battery for his phone. 그는 그의 전화기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이네요. 주어는 he, 그리고 동사는 has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닌 has를 적어주었어요. 자, 그럼 의문형 만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oes의 도움을 받죠. does.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줄 거니까요. Does he 써주고 has가 아닌 have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an extra battery까지 빈칸 채워주셔야겠죠? Does he have an extra battery for his phone? 그는 전화기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다음 5번이요. He drew a circle on the paper. 그는 종이 위에 원 하나를 그렸다래요. 주어는 he, 동사는 drew. drew는 draw, 그리다의 과거형이에요. 자, 시제 과거니까 did의 도움을 받아서 써줘야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did, 주어, he, 그 다음 동사 원형 draw 적어줄 거고요. 우리 뒤에 a circle도 빠져 있으니까 did he draw a circle on the paper?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 원 하나를 그렸니? 라는 뜻이겠죠? 6번. You always keep your promises. 너는 항상 너의 약속을 지킨다래요. 자, 주어는 you. 그리고 동사는 뭘까요? always라는 빈도 부사가 쏙 끼어 들어가 있지만 동사는 keep이 되겠습니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과거형도 아니고요. 그쵸? 주어가 3인칭 단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do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do you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keep을 써줄 건데요. 빈도 부사는 항상 일반 동사 앞에다가 쓰기로 했으니까요. Do you always keep your promises?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너는 항상 너의 약속을 지키니?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7번. The brain sleeps at night. 자, 이번엔 주어가 뭐죠? The brain. 뇌죠. 뇌. 그 다음 동사는요. sleeps. sleeps가 동사입니다. 자, 주어가 단수 명사예요. 3인칭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자리 sleep에 s가 붙었어요. 그럼 의문형 만들 때는 does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does 주어 the brain 써주고 sleeps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사 원형 써줘야 되니까 does the brain sleep at nigh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뇌는 밤에 자니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8번. He did very well in school last year. 그는 작년에 학교에서 매우 잘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주어는 he, 동사는 did. 이때 did는 뭐뭐 하다의 과거형,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동사 원형은 do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형이니까 did의 도움을 받아줄 거예요. did, 주어 he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do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Did he do very well in school last year? 그는 작년에 학교에서 잘했니? 라고 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우리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Do your father take a vacation every year?
너의 아버지께서는 매해 휴가를 가시니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your father. 자, your father.

저의 아버지는요,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주어인데 앞에 do를 써줬습니다. 3인칭 단수 주어에 도움을 주는 친구는 do가 아니라 does니까 이 do를 does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Does your father take a vacation every year?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2번, Did you take a picture of the dolphin? 너는 돌고래 사진을 찍었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you인데요. 이때는 과거형이죠. did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쵸? 그런데 did 주어, 그 뒤에는 동사 과거형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took이 아니라 take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Did you take a picture of the dolphin? 요렇게요. 3번. Do Olivia go to the sea every summer? Olivia는 매해 여름마다 바다에 가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Olivia죠. Olivia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 역시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누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oes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Does Olivia go to the sea every summer? 요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어 뒤에 go, 동사 원형 쓴건잘 써줬네요. 4번, Does he love sports? 그는 스포츠를 사랑하니?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주어가 he, 역시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앞에 does를 쓴건 어때요? 좋아요. 잘 썼습니다. 그런데 does 주어, 그 뒤에 loves, 이렇게 love에 s를 붙여주면 안 되겠죠. 주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니까요. loves가 아니라 love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Does he love sports? 요렇게요. 다음 5번. Does you have a good memory? 너는 기억력이 좋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주어가 뭐죠? 주어는 you가 되겠죠. 자, you는 3인칭 단수인가요? 아니요. 3인칭 단수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하나인데요. you는 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2인칭이에요. 그래서 does가 아니라 do라고 바꿔줘야겠습니다. Do you have a good memory? 너는 기억력이 좋니? 6번. Does the storm blow down the trees last night? 자, the storm 하면 폭풍우고요. blow down 하면은 불어서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즉, 폭풍우가 어젯밤 나무들을 쓰러뜨렸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어젯밤이니까 당연히 과거일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데 앞에다가 does를 써줬네요. 이 does를 과거를 나타내는 did로 바꿔줘야겠습니다. Did the storm blow down the trees last night? 요 뒤에 있는 last night 때문에 앞에 does가 틀렸습니다. 7번. Did you enjoy the beauty of the sea? 너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즐겼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Did, 과거형이겠죠. 그리고 주어를 적어줬는데요. 문제는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자리에 또 동사의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enjoyed가 아니라 enjoy,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8번, Does your grandparents remember the Korean War? 자, 이번에는 주어가 뭐예요? Your grandparents. 바로 너의 조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너의 조부모님들 이렇게 S가 붙어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시니까 S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너즈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복수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does가 아닌 do라고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Do your grandparents remember the Korean War? 너의 조부모님께서는 한국 전쟁을 기억하시니? 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 넘어갈게요. D. 다음 대화의 질문을 영어로 쓰고 yes, no로 답하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의문문도 만들어 보고 동시에 대답까지 해볼 거예요. 1번. 그녀는 마이크를 아니? 아니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현재형일 거고요. 그 다음 주어는 그녀입니다. 3인칭 단수 주어죠.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Does를 써야겠네, 그죠? Does. 그 다음 주어는 그녀니까요. She라고 써줄 거고요. 알다. 알다라고 할때 어떤 동사 쓰죠? 알다는 know. 그래서 know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돼요. Does she know Michael? 요렇게요. 응, 알아 라고 할 때는 Yes, she does 라고 하면 되고요.
아니, 알지 않아, 몰라 라고 할 때.

경우에는 No, she doesn't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2번, 너는 종이 위에 사각형을 그렸니? 자, 사각형 영어로 squar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a square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렸니? 이 부분입니다. 그렸니? 라고 했으니까 과거에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id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did. 자, 그 다음에 주어 써줄 거고요. 그리다 라고 할 때는 draw라는 동사를 쓰니까 draw를 동사 원형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did. 자, 주어는 너네요. 그러면 you라고 해야겠죠? Did you draw a square on the paper? 이렇게 쓰면 완성입니다. 응, 그렸어.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did you?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대답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응, 나 그렸어. 혹은 응, 나 그리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질문에서의 주어는 you였지만 대답할 때는 I라고 써야 됩니다. Yes, I did. 혹은 No, I didn't. 이렇게 답해줘야 돼요. 그래서 질문할 때 주어가 you 혹은 I일 때 이때 대답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너는 영어 수업 시간에 전쟁과 평화를 읽었니? 라고 합니다. 읽었니? 역시 과거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did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did, 주어 써줄 거고요. 읽다 라고 할 때는 read. read라는 동사를 쓰죠. read 동사 원형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did, 주어는 너이니까요. Did you read War and Peace in English class?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ou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할 땐 뭐라고 해야 돼요? I라고 해야 됩니다. 응, 읽었어. Yes, I did. 아니, 안 읽었어. No, I didn't. 이렇게 답해줘야 되겠습니다. 4번, 그가 여우를 잡니, 사냥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잡니, 사냥하니? 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실 물어보는 거니까 과거형은 아니겠죠? 현재 시제로 써줄 거고요. 주어가 그예요. 그는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does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Does, 주어 써주고 사냥하다 영어로 뭐라고 해요? Hunt, hunt라고 하죠. Hunt 동사 원형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Does, 주어인 he 적어주고요. Hunt, foxes 이렇게 쓰면 질문 완성입니다. 응, 그는 여우를 잡아. 어떻게 써요? Yes, he does. 아니, 그는 여우를 잡지 않아. No, he doesn't.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5번입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사니? 사니? 라고 물어봤네요. 그럼 현재형으로 쓰면 되겠고요. 주어는 그들입니다. 그들 여러 명이네요. 아, 그러면 do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do, 주어 써줄 거고 살다는 live, live니까 live 동사 원형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do, 그들, they, 주어 자리에 써주고요. do they live in peace? 이렇게 쓰면 완성이죠. 응, 그들은 평화롭게 살아. 뭐라고 해요? Yes, they do. 아니, 그들은 평화롭게 살지 않아. No, they don't.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6번, 그녀는 배를 타고 일본에 갔니? 갔니? 라고 했어요.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did를 써야겠네요. did 주어 써줄 거고 가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쓰죠? go, go를 쓰죠. 그래서 did 주어 go의 형태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그녀는이니까요. Did she go?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일본에 해당하는 내용도 빈칸에 써야 되니까요. Did she go to Japan by ship?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응, 그녀는 배를 타고 일본에 갔어. 뭐라고 해요? Yes, she did. 아니라고 할 때는 No, she didn't.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7번, 너의 어머니가 너의 머리 손질을 해주시니? 자, 이제부터 우리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보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가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3인칭 단수 주어죠. 그리고 지금 해주신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의 일을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3인칭 단수 주어의 현재형이니까 이번에는 does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does 주어 동사 원형 적어줄 건데요. 머리 손질을 하다 라고 할 때는 do one's hair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는 너의 머리 손질을 하다 라 했으니까 do your hair 이라고 쓰면 되겠죠.
do 동사 원형의 형태를 그대로 주어 뒤에다가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Does 그다음 주어는 너의 어머니니까 your mother이라고 써주고요. 그 뒤에 d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Does your mother do your hair? 자, 대답해볼까요? Your mother, 너의 어머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의 어머니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이고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는 she가 되겠죠. 그래서 yes, she does 혹은 no, she doesn't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에 지진들이 일어나니 요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주어가요. 지진들이래요. 지진들 복수명사죠. 그리고 일어나니 라고 했어요. 과거형도 아니니까 do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do 그다음 주어 자리에 earthquakes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동사 원형 써줄 거예요. 일어나다라고 할 때는 occur. 자, 요 동사를 써주니까 동사 원형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do earthquakes occur. 그다음에 한국에 in Korea까지 써주면 완성입니다. 응, 일어나 뭐라고 해요? 지진들을 받아주는 대명사는 they가 되겠죠. They를 써서 yes, they do 혹은 no, they don't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일반 동사의 의문문 같이 살펴봤는데요. Today's quiz로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세요. Did you use my pencil? 너내 연필 사용했니? 여기서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되므로서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네, 선생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을까, 누구에게, 혹은 뭐 대상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기르는, 나와 함께하는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아주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가장 큰 위로는 부모님한테 받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받을 수 있고, 근데 가장 안정적인 건 사실은 다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부터 위안을 좀 받는 일이, 받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사실 가장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외부적인 요인들은 어쨌든 물론 나를 다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아주 깊은 그런 대상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정말 힘든 일은 혼자서 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해내야 되는 일들은 특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문득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 때 나를 가장 잘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 하나를 풀면서도 나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강하고 이런 부분에 약하고, 이런 거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도 잘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인사말 오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Preparation, 준비를 한다라는 건요, transforms, 바꿉니다. Anxiety into excitement. Anxiety를 excitement로 바꾼대요. 진짜 그렇죠? 뭔가 우리가 이거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기대와 그리고 긴장, 요거는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떨림이라는 게 긴장을 해서 떨릴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어떤 거를 진짜 기대해서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긴장이냐 떨림이냐 기대냐, 요 한 끗 차이는 preparation에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의심을 하고 내가 이거 잘 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자꾸 뭔가 reflection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걸 의심하고 이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go! 가고 있으니까 그냥 정말 우리는 직진해서 쭉 가면서 챙길 것만 잘 챙기고, 그래서 만약에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5개의 문제 역시 준비를 했고요. 빈칸추론 문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디렉션을 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일단 빈칸이 그냥 빈칸이 아니다. 중심 내용, 중요한 내용을 분명히 다루고 있을 텐데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앞이나 혹은 반전이 있는 경우에는 뒤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빈칸 문제가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되는 건 그 표현들이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쉽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비유적인 표현이나 좀 더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단어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정답을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어. 오답을 지워서 최대한 아닌 것들을 지우고 남긴 것들 중에서 이 주제랑 가장 혹은 내가 뽑았던 이 중심 내용과 가장 비슷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일까 같이 견주면서 보시면 그래도 답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 그리고 오답을 지우는 연습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오셔야 돼요. 남이 하는 거 보면 아 그래 알겠어 이렇게 되는데 혼자서 막상 하려고 보면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 어렵게 느껴져요. 지금 하시면 선생님이랑 아 이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맞구나 이렇게 걸러갈 수 있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오늘 한번 5개의 문제에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답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빈칸의 위치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빈칸 봤더니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하트를 딱 넣어놨어요. 주제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얘가 앞부분에서 지금 도입부에서 빈칸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주제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여기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초록색은 여러분들 아시죠? 맞아요. 얘는 어법입니다. 여기에 특히 요 구문을 알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구문을 모르면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막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그제서야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답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B라는 구문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서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지금 must가 주인공인데 이 must가 어떤 상태에 빠졌구나 라는 거를 잘 캐치하시면 빈칸에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뭐, on why,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주인공 누구? 그렇지, must입니다. must가 뭐예요? 나방이에요, 나방. 나방들이 왜 are attracted to light? 왜 빛에 끌리는지요? 자, 선생님이랑 전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똑똑복화 뭐 했더라? 네. distract, distraction 했습니다. 그때 쌤이 attract, attraction 또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attract라는 건 어떤 한 지점으로 이렇게 draw, 끌다 이런 뜻이었고 distract는 이제 그걸 apart, 중심에서 옆으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흐트러뜨리다 혹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는 attract니까 어떻게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매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방들이 왜 빛으로 끌려지는지 끌림을 당하는지 왜 여기에 매료되는지 여기에 왜 끌려서 그 빛으로 자꾸 오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밤에 전등 같은 거나 이렇게 가로등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벌레들 나방뿐이 아니지 그치? 벌레들이 거기 막 여기 있잖아 그치? 대표적인 게 이제 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렇게 걔네들이 거기 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The consensus 거기에 대한 합의는요 seems to 모인 것처럼 보여 to hold that 때리아인 것처럼 보입니다. most가 나방이 are not so much as not so much A as B A가 아니라 B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뭐가 아니라 attracted 끌려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리는 게 아니라 빛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에 끌리는 게 실제로는 아니고 뭔데? They are by them.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바로 뭐죠? 네, 문맥상으로 봤을 때 light가 되겠죠. 빛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다. 끌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warm, 따뜻하게 된다. trap, 갇히는 것이다. targeted, 겨냥된다. protected, 보호된다. rejected, 거부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단어 한번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이렇게 밑에 거랑 단어랑 계속 이 선택지 단어랑 대입해서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볼게요. 빛은요, becomes a sensory overload. 빛이 막 들어와. 여러분들 막 갑자기 조명이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막 들어와.
나방한테 저러.

그러면 이 빛은 뭐가 돼? 감각적인 과부하가 된대요. 감각의 과부하. 너무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과부하가 되어서 그래서 이 과부하는요. Disorient. Disorient는 방향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방향을 잃게 해요? 그렇지. The insects라는 건 moss가 되겠습니다. 나방이 방향을 잃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산산 그런 과부하가 그 나방들에게 뭐라고 보내게 돼요? 그 나방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Into a holding pattern. 패턴을 만들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패턴을 만드는 게 뭐예요? 계속 한 자리에서 맴돌게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hold pattern, hold patterns or holding patterns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계속해서 맴돌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end someone into a holding pattern.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얘가 어떤 그 패턴을 그리면서 맴돌게 된다. 그러니까 빛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주위만 계속 맴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과부하가 되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방향을 잃게 돼. 그러면서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그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긍정적인 어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어?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어?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지?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뭐야? Trapped, targeted, rejected. 세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들을 겨냥해서 빛이 걔네를 일부러 막 겨냥해가지고 예. 걔네들이 거기에 그 계속 맴돌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왠지 targeted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계속 볼게요. A hypothesis. 뭐야? 가설이. 뭐라고 불리우는 가설? Mock band. 예, 마하 밴드 theory. 마하 밴드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한 가설이 suggest.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시사하고 뭐를 보여주게 돼요? 이 나방들이요. See a dark area around the light. 빛의 주변에 어두운 지점, 어두운 영역들을 보게 된대요. 근데 그 빛의 원천, 즉 광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전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전구에 저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광원은 뭐야? 이 피라미드가 있는 이 전구가 되겠죠. 이 광원. 그러니까 광원 주변에 어두운 지점, 여기 이제 어두운 부분이 살짝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주변에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Head for it. 그곳으로 향하게 돼요. Head라는 게 머리도 있지만 head for 라고 하면 어디를 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To escape the light. 뭘 하기 위해서? 그 빛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요. 빠져나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원이 막 빛을 얘네들한테 내리쬐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여기저기 방황을 해. 방향을 잃어. 그러다가 이 주변의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광원의 어두운 부분, 이 주변에. 그래서 어머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니까 여기가 탈출구인가 봐 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그치 빛에 가까운 쪽, 광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뭐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계속 볼게요. Another theory, 또 다른 이론은요. Suggest that. 내 이야기를 또 시사하고 보여줍니다. 나방이요. Perceive,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Perceive it as B.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The light coming from a source, 그 광원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요. 뭐로 여기요? Diffuse hollow with a dark spot at the center. 비슷하네요. 중심에 있는 그 어두운 지점이 있는 중심 부분에 여기 또 어두운 지점이 있는 거야. 여기에 diffuse, 널리 퍼진 hollow라는 게 광윤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윤자가 이제 그 박윤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그 광원에 있는 그 널리 퍼져 있는 이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을 마치 광원을 어두운 부분으로 착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로 달려드는 거야. 거기가 탈출구인 줄 알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the moss attempting to escape the light. 계속 escape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빛에서 탈출하고자 시도를 하면서 이 나방들은요, fly toward that imagined portal. 그렇게 상상으로 만들어진 입구로 향하게 된대요. 입구 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 날아가는 데가 어디야? 오히려 빛에 가까운, 광원에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Bringing them.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Closer. 더 가까이 데려가게 한대요. To the source. 그 원천. 그 광원. Light source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As they approach light, 그들이 그 빛에 다가갔을 때 their reference point, 그들의 기준점은 changes,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Circle the light hopelessly. 보니까 빛에서 가까이 갔어.
그러니까 기...

기준점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 빛을 계속해서 맴돌게 된다는 얘기예요. Try to reach the portal. 그 입구로 도달하게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그 나가려는 그 입구, 그 출구가 되겠죠, 사실은. 그죠? 그 빛에서 나가려고 하는 그 입구로 도달하려고 계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빛을 계속해서 맴돌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디야, 어디야 하면서 맴돌게 된다는 얘기죠. 맴돌게 된다는 게 뭐야? Holding the pattern 하게 된다는 게 갇힌다라는 의미예요. 나가지 못하고. 그죠? 자, everyone is familiar with. 모든 사람은 익숙할 거예요. 어디에? With most. 나방이 circle their porch. 그 자신들의 현관 불빛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 모습에 익숙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때요? 보면은 나방이 도대체 왜 저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현관에 있는 그 불, 그죠? 밤에. Their flight, 그들의 비행, 나방의 비행은요, appears to have no purpose. 뭔가 목적 없이,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뱅글뱅글 도는 것 같죠? 하지만, there it is believed. 믿어지기에는 뭐라고 그들은 믿어져요? They are trying to. 사실은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To escape the pull of the light. 그 빛의 당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애쓰고 있으면 나가지 못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맴돌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예요? Trapped가 되겠죠. 갇힌이라는 의미에 몇 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2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겨냥된 것도 아니고 보호되는 거 더더군다나 아니고 따뜻하게 데펴지는 것도 아니고 거부되는 것도 아니야. 그죠? 이 문제의 관건은 not so much as be라는 구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그 빛에 많이 attracted, 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만큼?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큼. 끌려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직역해서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꼭 구문을 다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 그쵸?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정답에 가까이 가게끔 충분히 문제는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가볼게요. 10번, 빈칸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위치 오기. 그리고 거의 끝부분 아니고 거의 중간 부분이래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but. 하지만, 자, 그의 글? 그가 누구야? 루소예요, 루소. 장작 루소. 그죠? 그가 쓴 저서가 기록하고 있대요. 뭐를요? 정말, 특별하게. extraordinary clarity. 정말 이렇게 유례 없이 우리가 볼수 이게 정말 특별하게 분명하게 특별히 분명하게 특별한 분명한 명료함으로 그는 기술을 하고 있다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라고 그 사람이 루소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럼 이 사람의 중요한 생각을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장자크 루소가 어떤 생각을 한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뽑은 볼게요.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 대시 지금 문장의 주어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명사절로 완벽한 절이죠. 자, 인간이 다른 인간,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 it's hardly news. hardly라는 건 거의 뭐뭐 아니라는 뜻이죠. 거의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야.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필요해. 다른 사람이 필요해. 이거 여러분 새로워요? 새롭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루소에게 있어서, this dependence. 그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거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의존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의존은요, extended far beyond. 뒤 거를 넘어서 훨씬 확장이 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를 넘어서게 돼요? companionship? 이런 그 동료 관계나 아니면 even love. 심지어 사랑까지도 넘어서서, 뛰어넘어서서 어디로 확장이 됩니까? The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 인간이 되는 그 바로 그런 과정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사람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해. 즉, 의존적인 존재야라는 게 단순히 이런 동료 관계,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나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필요로 한다. 그 감정 이상을 뛰어넘어서 인간답게 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인간이 되기 위한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 생각, 이러한 의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의존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나, 뒤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바로 사람답게, 사람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Being human. 인간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뭐가 있다? 바로 의존이라는 것이. 인간은 인간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존이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루소는요. Believe that. 때리야라고 믿었죠. People are not born but made. A가 아니라 B다라고 믿었어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믿었대요. 왜? 타고난 존재라기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와 서로에게 의존함으로써 사람인 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그래서 만들어진다, 인간답게 만들어진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Every individual, 각각의 그런 개인들은요, a bundle of potentials, 바로 잠재력의 하나의 묶음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보다 나중에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존재들에 대한 이 실현은요, 이 존재들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The active involvement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여, 참여. 우리가 전 시간에 이거 몰입이라고도 해석했지. 그치? 적극적인 참여나 관여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들이 인간답게 되는 과정, 즉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 태어났어요. 누구나 다 잠재력이 있지, 애기였을 때. 그죠? 어떤 잠재력이 발현될지 몰라. 근데 그 잠재력은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elf-development. 자기개발은요, it's a social process.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인 과정입니다. 자족이라는 거, 스스로 채운다라는 거, 그것은 it's an impossible fantasy. 불가능한 환상이에요. 혼자서 뭔가를 다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건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왜 가끔은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쟤는 지가 알아서 잘 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혼자서 그걸 다 알아서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그걸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족이라는 건 불가능한 환상이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람다운, 인간다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Much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루소는요, wish it, 바랬습니다. Passionately,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뭐라고 바랬어요? That it were not. 그렇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란 게 뭐야?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의존을 가지고 이런 그 자족이라는 게 정말 불가능한 환상이다.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 이 사람 뭐 그 섬에서 혼자 사는 사람 아니야? 그지? 이 작품이 was a favorite book. 정말 좋아하는 책이었다는 그 이유가 바로 뭐야? 인간은 자급자족을 해서 자족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으면 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이 이 책이었다는 얘기예요. And 그리고요, he yearned to. yearn이라는 단어가 아주 열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다, 열망하다요. 뭐 하기로 열망했어요? Be free from the pain. 고통과 and uncertainties. 불확실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고통과 불확실함은 뭐로부터 오니? 사회적인 삶에서 오는 거죠.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서 오는 고통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회생활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그리고 고통이 있을까? 나 스스로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의지를 통제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많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잖아.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그리고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게 루소의 바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멋이 나왔어. 그럼 뭘까? 그치? 이렇게 바랬으나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루소가 뭐라고 얘기했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말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역시 바로 뭘까? 그렇지. 인간은 당연히 의존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인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이 저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실을? 그렇지.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기록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의 또 이 빈칸의 내용은 뒷받침이 되겠죠. 뒷받침이 되는 내용 역시 인간은 인간에게 의해서 만들어진다 혹은 의존한다라는 내용만 나오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Our sweetest existence.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요.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존재. 그 존재는 is relative. 상대적이고 and collective. 집단적이래요. 상대적인 게 뭐야? 그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불확실해. 불안전해. 그리고 집단적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존재는 사회적인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And 그리고 our true self,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요. It's not entirely within us. 우리 안에 전적으로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우리 안에만 있지 않다는 얘기야. 지금 뭐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존해서 우리는 인간답게 만들어진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 많은 의존적으로 인간다움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nd 그리고요. It is kindness. 여러분들 이 문장의 구조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여기부터 끝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의 특징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돼. It, that, 강조구문이에요. 이렇게 문장이 길 때 아, 내가 필요 없는 걸 좀 지우고 싶은데 그게 뭘까? 봤을 때 커마커마나 이렇게 대시대시가 나오면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래요? kindness. 친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 존재? 집단의 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친절이래요. 집단 생활하는 데 있어서 친절이 중요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이 친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다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루소가 분석을 했습니다. 뭐 아래서요? PT라는 그 항목 아래에서, PT라는 그 항목 아래에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 PT라는 말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PT. 정말 원래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야. PT가 동정이나 연민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kindness라는 게 사실은 PT라고 번역이 된다. 하지만, it's much closer to. 이 의미는 뭐랑 훨씬 더 가까워요? sympathy. sympathy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집단 존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sympathy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얘가 무슨 뜻인데? 공감이에요, 공감. 같은 마음을 느낀다라고 해서 sympathy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pathy라는 게 여러분들 감정, feeling을 가리키고요. sim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입니다. 같은 감정을 함께 느낀다 이런 의미가 돼요. 공감.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이두 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의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다? sympathy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뭐야? 플러스 알파가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의존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서로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술했죠? 아주 분명하게 인간과 인간이 서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공감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The necessity. 뭐가 필요해? Philosophical study. 철학적인 연구가 필요해? 공부가 필요해? 관련 없죠? 자, the development of self-sufficiency. 오, 자족을 발달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자족 발달. 그것도 특히 literary works.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족을 발달시킨다? 전혀 관련 없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자족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shaping of the individual. 볼게요. 개인을 형성한대요. 개인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By his emotional attachment. 자신의 정서적인 attachment. 애착 혹은 자신의 정서적인 그 유대에 의해서 개인이 형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볼게요. 개인,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 인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뭐에서요? 사람과 사람에 의존하는데 그 사람과 사람이 의존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야? 공감이야. 그 공감이라는 게 뭐야? 자신의 그 감정의 정서적인 유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 유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유대라는 게 바로 sympathy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유대에 의해서 인간은 형성이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는. 자, 나머지 4번과 5번 한번 볼게요. 자, self-reliant니까 얘는 스스로 의존적인 사람, 즉, 자기가 독립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관련이 없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죠? 네. 물론 불완전하죠. 세상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게늘 불완전하고 안정적이지가 않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없는 건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요. 자, 11번은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입부에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보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라는 것이 뭐가 아니다? 뭐의 일부가 아니래요. 자,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디지털 매체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가 어떤 부분이 아니다. 부정어가 지금 있으니까 부정어까지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when trying to establish. 설정을 하려고 할 때. 자, 무엇을 성립하려고 할 때, what is man?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by digital preservation. 디지털 보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립하고자 할 때, 그 의미를 만들고자 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the first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ed.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되는 그첫 번째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래요.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디지털 환경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빈칸의 문제에서도 디지털 환경이 나왔죠? 디지털 보존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디지털.

보존. 자, 디지털 보존에서 중요한 건 뭐야? 네가 무엇을 보존하고자 하니 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좀 내용 볼게요. This is clear in the analog environment. 이것은요, 디지털 environment랑 반대적인 게 아날로그 환경에 나옵니다. 아날로그에서는 분명해요. 뭐가 분명해? Where the information content, 어디에 정보의 그 컨텐츠가 있는지는 is inextricably fixed, 풀 수 없을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The physical medium, 물리적인 매체예요. 아날로그 환경에서 보존이 되는 거, 정보 내용에 보존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책. 책 여러분들 거기서 문자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풀 수 없을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 어때요?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책과 디지털 인포메이션의 정보 저장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뭐 한글 파일이나 뭐 PPT나 뭐 이런 그 다큐멘트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엑셀 파일 같은 거. 그런 거를 USB나 아니면 외장 하드나 이런 데 넣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요. The medium, 매체는요. It's not part of, 뭐가 아니죠? 자, 매체. 디지털 보존에서 무엇을 보존하는지가 중요하고 매체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미디엄, 매체가 갖는 디지털 보존, 디지털 환경에서의 매체의 의미, 매체의 특징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계속 볼게요. 자, a bit stream. 이 비트 스트림은요, looks the same. 똑같아 보여요. To the computer. 컴퓨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뭐와? 상관없이요? The media it is read from. 자, 그것이 읽히는 그 매체와는 상관없이요. 그게 USB에 저장이 됐든, 외장하드에 저장이 됐든, 웹하드에 있는 걸 내려서 저장을 했든, 그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읽히는 그 매체에 따라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는 똑같아요. 그죠? 그럼 뭐야? 매체는 뭐가 아니지? 큰 의미가 없어. 중요하지 않다야.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중요하지 않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A physical carrier. 물리적인 이동장치는요, it's necessary, 필요하죠. 이동장치 당연히 필요하지. USB, 있어야 저장할 수 있잖아. 하지만, as long as, 뭐하는 한? The source media, 그 원본 매체가 can be read, 읽힐 수 있는 한, bit perfect copies, 이 비트 단위의 완벽한 이 복사본은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저렴하게 그리고 쉽게 다른 장치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요.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of diminishing importance. 이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 make 일단 무엇을 뭐뭐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원본 이동장치의 보존. 그 보존을 어떻게 만든대요? Of diminishing importance. 이 부분이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of importance가 of라는 전치사와 추상명사가 결합이 되면 형용사가 됩니다. 즉, important의 의미요. 이해되세요? diminishing은 less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less important입니다. 즉, 목적 보호의 형태로 of importance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원본 저장장치의, 원본 이동장치의 저장이라는 거는 중요성이 어때? 덜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원본이든 아니든 뭐 그게 무슨 의미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그게 읽힐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지게 된다.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럼 매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As a physical media, 그 물리적인 매체, 어떤 매체야? Carry digital information. 이 디지털 정보를 운반하고 나르는, 이동시키는 이 물리적인 이 매체가 are quite delicate. Delicate. 원래는 얘가 섬세한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매체가 섬세하다라는 의미는 좀 그렇죠? 뒤에 봤더니 가장 대부분의 아날로그의 매체와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어떻다? 취약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취약한, 섬세하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충격에 약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뭐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취약한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it is expected that 뭐라고 예상이 됩니까? 디지털 정보가요. will necessarily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어? be migrated 이동이 될 필요가 있어요. from 어디에서 to 어디로 이동이 될 필요가 있어? 하나의 물리적인 이동장치에서 또 다른 그 장치로 이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as part of 뭐의 일부로 뭐의 일환으로 the ongoing preservation process 계속되는 이 보존의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해서 깨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속 보존하려고 어떻게 또 다른 이동자

정치로 계속 옮겨야 된다라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체 자체는 사실은 이동 장치로서, 저장 장치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그 가치가 책처럼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그 가치는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It is not the media itself. It that 역시 강조 구문이에요. 자,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the information on the media. 미디어에 있는 그 정보가 needs to be preserved. 어떻게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저장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장될 필요가 있는 건 뭐가 아니라 뭐다?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 안에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매체 그 자체는 뭐가 아니야? 중요도가 떨어진다. 매체 자체는 뭐가 아니다? 정보가 아니다. 중요한 건 정보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지. 얘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지. 매체는 계속 옮길 수 있다는 얘기야. 어디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는요. 답 나왔어요. 그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디지털 환경에서는요. 매체는요. 뭐가 아니죠? 플랫폼이 아니에요? 뭐 플랫폼이 왜 나와? 그죠? 스토리. 저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장을 하죠.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뭔데? 정보지. 그지? 그래서 얘는 메시지를 계속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메시지를 저장하는 거지. 매체, 그 매체가 어떤 매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Challenge, 도전 혹은 어려움,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변화, 변형 관련 없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Message. 메시지가 바로 뭐야? Information, 정보죠. 그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 그게 바로 뭐야? 메시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보세요. 정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았지. 컨텐츠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를 썼죠. 메시지라는 단어. 이해되시죠? 메시지가 바로 뭐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정보가 되겠고, 그게 바로 컨텐츠가 되겠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면서, 익숙하게 익혀 나가셔야 다른 비슷한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도, 혹은 다른, 좀더더 다른 표현이 나와도,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12번 갑니다. 12번에 creativity라는 애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자, 빈칸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thus. 따라서요. being creative. 창의적이 된다라는 거, 창의력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어? 그치. 창의성. 창의적이 된다라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왜 선생님이 진정으로라고 나올 거야? 최종 결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창의성이라는 건 무엇이다? 그 최종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려면 앞부분에서 나오는 창의성의 그냥 단순 정의는 아닐 것 같아요. 좀더더 뒤에 발전된 정의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가볼게요. 창의성이라는 건 흔히 정의가 됩니다. 뭘로 정의가 돼요? As a production of ideas. 아, 그렇지.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산으로, 생각에 대한 생산으로서 정의가 됩니다. 흔히 정의가 되죠. 창의적이라는 건 어떤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는 걸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각의 특징이 있죠. 그 아이디어는 there are both A and B. AB 둘 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novel. 소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없지? 새로운 진기안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original, 독창적이고 새로운, 그리고 useful, 유용한, appropriate, 적절하고 feasible, 실현 가능한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의 조건이 있네. 창의적인 건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두 가지 조건? 아, 새로워야 돼. 그리고 또 어때야 돼? 유용해야 돼. 이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창의성이라는 건 바로 뭐? 우리가 새로움. 그리고 또 어떤 특징? 그렇지. 유용함.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창의성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이둘 중에 하나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는 최종 결론이니까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볼게요. 자, ideas that are original but not useful. 독창적이긴 하나 유용하지 않아. 하나는 충족하는데 하나는 충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irrelevant.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and ideas that are useful. 이번엔 유용하지만, 하지만 독창적이지가 않아. 그렇다면 특별하지 않죠. unremarkable. 특별하지가 않아요. Not special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다 충족이 되어야 creative ideas라고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While this definition is widely used in research, 이러한 그 정의가 연구에서 많이 쓰이기는 해요. 이런 창의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 이 정의가 많은 연구에서 쓰이기는 하지만 an important aspect of creativity 그렇긴 하나 창의성에 대한 중요한 측면은 is often ignored 흔히 무시가 된대요. 약간 무시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치? 보겠습니다.
부연 설명에 콜론 들어갑니다. Generating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만들어내는 건 is rarely. Rarely가 뭐예요, 여러분? 부정어죠. 그렇지. 거의 멍마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아니에요? The final goal.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창의성,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뭐가 아니래? Final goal. 마지막 최종 목표가 아니래. 그 얘기는 뭐야? 창의성이라는 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플러스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무언가가 뭘까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Rather, 오히려요.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to successfully solve problems or innovate. 뭐 하는 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어떻게 혁신하는 거. 이것이 to부 정사가 명사 주어로 쓰였습니다. 명사적인 쓰임으로요. 이렇게 하는 것이 requires one,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뭘 필요로 하냐면 하나 혹은 그 몇 개의 좋은 생각들을 필요로 하게 됐는데 그 하나나 몇 개의 좋은 생각들은 바로 뭐냐? Really work. 정말로 효과가 있고 그리고 work better than previous approaches. 이전에 있었던 그 접근 방법보다 더 잘 작동을 해야 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뭐야? 그렇지. 효용성이야. 더 잘 작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효과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이디어의 요건은 요거였죠. 새로움과 유용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그 아이디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잘 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작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요게 바로 알파였네요.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This requires, 자,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That, 이하를 필요로 하죠. 자, people evaluate,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를 필요로 합니다. The products of their own, 자신이 만든 거. 아니면 each other's imagination, 다른 자신의 그런 상상력이나 다른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을, 그런 물건,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and choose those ideas, 어떤 생각들을 선택하는 걸 요구하게 돼요? Seem promising enough to develop further, 더욱더 발달시키기 충분히 전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선택하고 and abandon those that are unlikely to be successful. 성공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이 나왔어요. 어때? 자신의 상상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 괜찮은 거야? 라고 평가를 해. 그리고 정말 전망이 있을 만한 것들을 선택해.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버려. 이 과정이 다 필요하다니. 이거 전부 다 뭐니?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지 확인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being creative 하다라는 거 바로 뭐야? 그치. 단순히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말고 그 추가적인 작동을 더 잘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걸 포함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In fact, 실제로요. The ability to generate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은요. 창의적인 생각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지. 그치. 그 능력은 it's essentially useful. 사실은 본질적으로 불필요하대요. 와, 이게 필요한데 본질적으로 불필요하대. 뭐가 없다면? If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뭐뭐 한다면 These ideas subsequently die a silent death. 이러한 아이디어가 만약 그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die, 죽어요. 그것도 어떻게? 조용한 죽음으로 죽는데요. 조용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발현이 되지 않아, 작동이 되지 않아. 그렇다면 얘네는 아무리 좋은 생각들도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에 지금 중심이 있는 거야? 그렇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 이후에 잘 작동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죽게 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being creative 하다라는 건 바로 뭘까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작동을 잘 하게끔 하는 것까지 나중에까지 잘 발현이 돼야 된다. 잘 구현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찾아볼게요. 자, does not stop. 멈추지 않습니다. What? 뭘로? Idea generation. 아이디어 생성으로 멈추지 않는데요. 어? 아이디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의 것은 뒤에 나오죠.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된다. 작동하지 않는 아이디어들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쓸모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뒤에서 다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게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는 적절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 3, 4,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rarely originate. 일단 rarely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있어야 하시면 되겠죠?
from practical ideas. 실용적인 생각으로부터

아이디어로부터 유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실용적인 생각, 유용성, 유용함 있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유용함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자, is often regarded as 뭐라고 흔히 여겨져요? A shortcut to innovation. 혁신으로 가는 shortcut, 지름길. 이렇게 길이 있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최종 목표야. 자, shortcut, 짧게 잘라. 이게 바로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지름길이래? 혁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는데요. 여러분들 혁신과 창의성에 관련된 관계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쭉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Frequently gives way to unanticipated success. 예상치 못한 성공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Give way to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자리를 내어주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내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역시 관련 없고요. 자, brings out tension. 무엇을 만들어내죠? Tension, 긴장을 만들어낸대요. 뭐와 뭐 사이에? 새로움과 유의미함, 연관성 사이에서의 relevancy, 어떤 유의미함, 의미성 사이에서의 긴장을 만들어낸대요. 자, 새로움과 유용함, 그죠? 의미가 있는 그 유용성, 의미성 있는 것 사이에서의 뭔가 긴장을 만들어낸다. 이 두 가지가 뭔가 충돌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brings out tension이라는 표현도 역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 이 정도만 우리가 사실은 파악할 거였으면 이렇게 막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뒤에 있는 내용을 다 함축하게끔 이렇게 선택지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지문의 약간 그 선택지 좀 특징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위치. Reading. 읽는다라는 건 is not simply 단지 뭐가 아니래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독서, 예, 독해, 읽는 것에 관련된 건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뒷받침하는 내용은 앞이나 뒤에 있겠죠. 그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퍼져 있겠죠. 그죠? 그걸 생각하고 한번 이제 기대를 가지고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Over the last decade. Decade가 몇 년이야? 10년이죠. 지난 10년 동안 the attention given to how children learn to read. given to 무엇을 고려한, 무엇에 주어진 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무엇에 주어진 주의냐? to how 어떻게 아이들이 learn to read 읽는 방법을 배우나 어떻게 아이들이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지? 읽는 방법을 배우지? 라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은 has foregrounded 전면으로 내세워졌습니다.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얘기죠. 그게 뭐지? The natural nature of textuality. Textuality, 텍스트가 뭐 문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textuality라고 하면 텍스트성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성의 본질이 전면으로 내세워졌대요. 근데 텍스트성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뒤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본질은 of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다양하고 그리고 서로 연관된 그런 방식의 본질이에요. 어디에 있어서? In which readers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make the text mean. 텍스트가 의미하는 걸 만드는 다양하고 그리고 서로 연관된 그런 방식의 본질을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앞부분은 어려우니까.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야. 선생님도 포함하고 여러분도 포함하고 뭐 어린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들도 포함하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포함하는 거야. 이 분들이 뭐 이 모든 사람들이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을 만드는 방식. 그건 뭘까? 이게 뭐가 텍스트야? 텍스트가 의미하는 게 뭐야? 라는 걸 그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이 독서하는 법을 배우느냐?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방식이 그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치? 한번 뒤에 있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죠? 자, reading. 읽는다라는 것은요. Now applies to. 어디에도 이제는 적용이 돼요. 이제는 적용이 된대요. 현재는. 그죠? 자, 어디에? To a greater number of representational forms. 표현상의라는 뜻이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a greater number of니까, 그죠? 훨씬 더 많은 표현상의 형태에 적용이 됩니다. 독서가 이제 더 많은 표현상의 형태에 적용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That at any time in the past,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때보다
표현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훨씬 더 많은 형태에 적용이 된대. 그게 바로 뭐지? 우리가 사실은 읽는다라고 하면 뭘 읽어요? 텍스트를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훨씬 더 많은 표현을 하는 부분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 읽기가. 어디에? 이를테면 그림을 읽는다. 지도를 읽는다. 화면을 읽는다. 디자인 그래프를 읽는다. 그래픽을 읽는다.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이 읽는다라고 우리는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도를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도에는 글자도 있겠지만 뭐가 더 많아? 그림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스크린을 읽는다. 그림을 읽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리딩이라는 범주가 훨씬 너무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요. photographs 이런 사진들이 all regarded as text. 뭐라고 여겨져요? 텍스트라고 여겨집니다라는 거야. 여기서 한번 끊어 주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표현상의 그런 형태들 엄청나게 많은 표현상의 형태를 적용이 되는데 그림, 지도, 화면, 디자인 그래픽 그리고 사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텍스트로 여겨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reading 읽는다라는 것이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텍스트, 텍스트성, 텍스트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단순히 우리가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지도, 그래픽, 사진 이런 것들을 다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주가 훨씬 넓어졌다는 이야기죠. 됐어요? 자,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s made possible in picture books by new printing processes 자, 새로운 인쇄 그 과정, 인쇄 공정에 의해서 그림책에서 가능하게 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혁신과 더해서, 혁신에 더해서, 그러니까 그림책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더해서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가 더해서 디자인적인 특징은요, 또한 predominate, predominate가, 얘는, 만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디자인의 그런 특징들이 또한 만연해 있습니다. 다른 종류, 이를테면 뭐, 책의 시, 책 속에 있는 그 시로 된 그 시집,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텍스트, 이런 부분에도 디자인의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야? 텍스트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단어, 어떤 phrase나 words나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reading이라는 건요, 읽기라는 것은 becomes a more complicated kinds of interpretation. 이제는 보다 복잡한 해석의 일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글자만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해독해야 되고 얘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뭐보다 that it was 과거에 그것이 그랬던 것보다요. 그게 언젠데 then children's attention were focused on the printed text. 인쇄된 그 텍스트 글자에만 아이들의 집중이 되었던 그 과거의 그때보다 이제는 정말 더 복잡한 해석의 종류가 되었습니다. 읽기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는 프린트로 된, 인쇄로 된 그런 텍스트 그리고 스케치나 그림들은 뭐에 불과했어? 부속물에 불과했던 그때와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여기 과거에 있는 내용에 지금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children now. 그래서 아이들은 현재 learn, 배웁니다. From a picture book. 뭘로부터 배워? 그림책으로부터 배웁니다. 자, 무엇을 배우죠? learn의 목적어가 바로 대절이 되겠죠. 그림책으로부터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책으로부터 이제 뭘 배우냐? words and illustrations.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기 쓰여져 있는 단어, 글자와 and illustration. illustration이 뭐야? 사파죠, 사파? 그림책에 사파 같은 거 그려져 있잖아. 이 사파. 그리고 글자가요, compliment 한대요. compliment, 선생님 이거 똑똑복화로 꼭 알아주세요 라고 했던 단어죠. 오늘도 나오긴 했는데. 네, 맞아요. 보완하다, 보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완하고 and enhance, 강화해준대요. 뭐를요? 서로를요. 즉, 단어가 사파를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사파가 또 그 글자의 의미를 강화시켜준다라는 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준다라는 걸 이제는 아이들은 그림책으로부터 배웁니다. 글자로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도 읽으면서 이제 보는 거야. 그림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reading is not simply. 그러니까 읽기는요. 단순히 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읽기는 그럼 단순히 뭐가 아닐까?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 다시 말하면 이전에 있었던 words or phrases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이미 not이 있으니까 words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넓어졌으니까 사실은 텍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단어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Even in the easiest text, 가장 쉬운 텍스트에서도요. What a sentence says. 한 문장이 말하는 바는요. 한 문장이 말하는 바는 is often not what it means. 실제로는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야? 그 문장. 문장이라는 게 바로 뭔데? 단어로 이루어진 거지. 그 문장이 실제로는 그 문장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변에 있는 사파라든가 그래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조하는 보조장치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 다 텍스트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의 words, 아니 여러 개의 words나 아니면 a sentence, 하나의 문장의 의미,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단순히 이제는 그냥 문장 읽기에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읽기라는 것은요, 단순히 knowledge acquisition, 그럴듯하긴 해요. 지식이 습득이 아니래요. 지식을 이제 습득하는 게 단순히 읽기가 아니다. 읽기를 통해서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지식 습득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다 이런 내용 없으니까요. Word recognition. 얘가 뭐야? 글자 인식이야. 읽기라는 건 단순히 글자 인식이 아닙니다. 그게 뭐지? 글자 인식이라는 건 한 문장이 말하는 바. 그 문장, 그 글자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여러 가지 다른 텍스트로 지금은 여겨지는 것들을 같이 읽어서 보완하고 강화하는 거죠.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입니다. Word recognition. 문자 인식. 글자 인식. 문자가 아니라 글자. 그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imaginative play. imaginative라고 하면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이라는 뜻인데요. 상상력 놀이 관련 없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 상상 놀이 관련 없고요. 자, subjective interpretation. 이거 뭐야?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뜻인데 주관적인 해석, 객관적인 해석 이런 거 나왔어요? 관련 없습니다. 자, image mapping 역시 관련 없죠. 예, 이건 단순히 이미지 mapping이 아니다. 이미지 mapping이 뭐야? 그림 같은 거 보는 거? 여태까지 과거에는 이미지 mapping의 중심이 아니라 문자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문자가 아닌 다른 것들도 있는다라는 텍스트의 범주가 훨씬 넓어졌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역시 5번도 관련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 recognize라는 동사 형태의 변형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recognize, recognition, acknowledge 뭐 이렇게 cog가 들어가면 여러분 cog 있죠? cog 얘가 know의 뜻입니다. 그래서 recognize, 뭔가를 인식하고 알아내다 이런 뜻이어서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오늘의 똑똑복화 가보겠습니다. compliment, compliment 이렇게 두 개의 강세가 오는데요.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가 각각 강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compliment라고 하면 얘는 일단 보완, 보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로 쓰이게 되면 보완하다, 보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compensate이라는 단어랑은 조금 다르죠. compensate은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됐었고. 자, compliment. 여기 지금 똑같아 보이는데요. 중간에 모음이 좀 다릅니다. 2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보완하다, 보충하다 이 뜻이고요. I가 들어오게 되면 칭찬, 칭찬하다의 의미가 돼요. ment가 똑같이 들어있고 철자가 진짜 중간에 모음 하나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가 조금 어려우면 예전에 혼동하기 쉬운 어휘로 많이 이렇게 짝꿍으로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외우기가 좀 어려우면 여기 I 모음 있죠? I, 나는 칭찬, 칭찬을 좋아해 이렇게 외우시면은 간단합니다. I, 중간에 I 모음인 경우에는 칭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좋은 의미, 칭찬, 칭찬하다. 보완하다, 보충하다의 의미는 compliment, 중간에 모음이 E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예요?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어휘가 요즘에는 그 어휘 자체로 나오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두 개의 짝꿍 두 개로 구별해라 이렇게는 안 나와도 굉장히 이 두 개의 단어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문장에서 그 흐름을 좌우하는 이렇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필수어로 그러니까 표제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중심이 되는 주제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건 진짜 중요한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도 빈칸 추론 계속됩니다. 우리 30번까지 있어요. 빈칸 추론원이 문제없이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제목이 무가당 구미는 어떤 맛일까?
1: 자,
0: 요즘에 이런 과자류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다과류 같은 것에 그 설탕이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아요. 노슈가 혹은 슈가 프리 뭐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이 많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왜냐면 맛이 좀 저는 비슷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좀 덜 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찾게 되는데
1: 근데 또 네. 슈가 대체 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0: 그래도 마음의 안심이라고 할까요?
1: 맞아요.
0: 약간 안정을 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 약간의 위안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구미 젤리를 먹은 시츄에이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와, 요걸
1: 오,
0: 만들어 볼
1: 지금
0: 겁니다.
1: 신났어요.
0: 네, 그러니까요.
1: 예.
0: 무가당 구미, 이거 어떻게 만들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와, 이거 약간 저의 느낌입니다.
1: 오.
0: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게 슈거가 안 들어갔다 이러면 대체가 됐다라고 하면,
1: 네.
0: 아, 맛이 너무 달라 하는데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왜? 우리
0: 아,
1: 탄산음료도
0: 맞아요, 맞아요.
1: 제로가 있고, 뭐, 그냥
0: 아하, that's
1: 있잖아요.
0: right.
1: 근데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0: 저도 그래요.
1: 그걸 또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0: 민감하신 분들은 딱
1: 네,
0: 알아냅니다.
1: 맞아요.
0: 아, 아무튼 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무가당 구미제리를 한번 영어로 맛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새로.
2: I need
1: 아,
2: English, sorry.
1: 예. 오케이, 오케이. New arrival.
2: New arrival.
1: Yes. 그, no sugar.
2: No sugar.
1: Jelly.
2: Jelly.
1: Try?
2: Oh, have I tried the j ah,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응?
2: I haven't tried them yet. Not yet.
1: No, sold out.
2: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와,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2: You have some?
1: 응, 아니, no, no, no. 이미 in my stomach.
2: Oh, you ate it.
1: I tried.
2: Uh-huh.
1: Yes. 근데 no difference.
2: Oh, no difference.
1: Yes, no sugar, sugar, almost the same.
2: Really?
1: Yeah.
2: I hope they're still sweet.
1: 응?
2: I hope they're still sweet.
1: Still sweet.
2: Sweet tasting,
1: Yeah,
2: yeah?
1: still sweet.
2: Oh,
1: Yeah, you.
2: I want to try it.
1: Yeah,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는데.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time.

0: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친구한테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1: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네요.
0: 갑자기.
1: 저도 이 신맛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1: 예. Yes. Did you try? 너 시도해봤어? 어허. 먹어봤어? The new sugar free. 새로 나온 슈가 프리. 설탕 없는.
0: 어허.
1: 네, 설탕 없는. 젤리겠네요. 네, 여기 젤리, 구미.
0: 정말 젤리라고 하시네요.
1: 그쵸. 구미, 근데 구미라고 하는군요. 젤리도 영어잖아요. 예,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아끼세요.
0: 냉정합니다.
1: 오케이. 그러면은, 구미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도 구미 아니고, 예, 구미. 왠지 Y로 끝날 것 같은 느낌. Y.
0: G-U-M-Y.
1: Yes.
0: 뭔가 영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1: 그래요?
0: 만들자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Y?
1: Yes.
0: 아닙니다. 이게 단수여도 G-U-M-M-Y예요.
1: M이 두 개 들어가는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복수니까. 구미에서 S를 넣게 된 거죠. 복수형으로 쓴 거고요. 자, 우리가 흔히 구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쫄깃쫄깃하고 뭐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심지어 sometimes, right? 그런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구미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gummy라고 하게 됩니다. Gummy, right? So 구가 아니라 g에 가깝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젤리라고 들어봤죠.
1: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0: 한국에서는 사실 구미라고 하기도 하지만 젤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1: 주로 젤리라고 하죠.
0: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된소리 나서 젤리 막 이렇게 많이
1: 맞아요.
0: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특히 이제 북미권, 미국 영어 같은 데에서는 젤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미를 얘기를 하지 않고 과일 잼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1: 네네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빵에다가.
1: 네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젤리보다는 gummy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뭔가 신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뭐 과일 그 맛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슬기 씨도 헷갈렸을 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1: 네.
0: 바로 sugar free. 요즘에는 sugar free라고 하는 게 뭐 과자나 무슨 뭐 식재료에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낌은 나요.
1: 네.
0: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명사 뒤에 free를 넣게 되면 명사가 없는, 안 들어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네네네.
0: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사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1: 그쵸.
0: 뭔가 나쁜 것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죠.
0: 그쵸, right?
1: 예.
0: 그래서 직역을 하면 예로부터 자유로워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것을 넣게 되는 거예요. 저 sugar는 우리가 그런 음식 관련해서는 물론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죠.
1: 몸에는 사실 해롭죠.
0: 그렇기 때문에 sugar free라고 하게 되면 안 좋게 들어갔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1: 그러면 거예요. free가 자유라는 그 명사랑 뭐가 없고
0: 자유로운?
1: 공짜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자유로운에서 파생된
0: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면
1: 그렇군요.
0: 돼요. 그렇죠.
1: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조금은 뭐 물론 내야 되지만 약간 마음의 짐처럼 있는 tax free가 있잖아요.
0: tax free.
1: 예.
0: Alright, tax fre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 안 붙는 거죠.
1: 그렇죠.
0: 솔직히 tax를 내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cost이기 때문에
1: 예,
0: 비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1: free가 되는 거니까.
0: 같은 맥락이에요.
1: 예.
0: 맞아요. So 명사 free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구나.
1: 그래서 굳이 여행 가가지고 tax free만 사요.
0: 그렇죠. 왜냐면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친구였어요.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이거 free 몰라? 자유롭게 많다는 거야. 얘가 떠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free하면 많다는 얘기야. 저 한동안 그렇게 쓰고 다녔잖아.
1: 정말요?
0: 그렇게 알아듣고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1: 그렇죠. 너무 반대 개념이잖아요.
0: 잘 지내고 있니?
1: 예.
0: Okay, so 명사 free. So for example, 만약에 지방이 없어요.
1: 네.
0: 지방이 안 들어갔대요.
1: 예.
0: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1: Fat free.
0: Fat free.
1: 오.
0: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무가당이라고 하면 설탕이 없는 거니까
1: sugar free.
0: That's right.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우유다. 그러면 this is milk.
1: 네.
0: Right?
1: 네.
0: 하지만 이건 무지방 우유입니다.
1: This is fat free milk.
0: That's right. Fat free milk. How about this? 나는 음료가 drink죠.

0: 네.
1: 나는 있잖아 무가당 음료들을 안 좋아해. 어떤 친구는 뭔가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0: 좀 달달해야 맛있잖아요. 네.
1: 그래서 난 좋아하지 않는다. 무가당 음료들을.
0: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그렇죠?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Yes.
1: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0: This is fat-free milk.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자,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없는이라고 할 때 less 붙은 거 본 적 있어요?
0: 네.
1: less라고 하는 거. 무슨 less라고 하면 뭐가 그쵸. 없는이죠?
0: 네.
1: 자, 이 less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앞에 나온 게 나쁜 의미다, 나쁜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는 별로 없어요.
0: 예.
1: 중립적이에요. 오.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안 들어간, 없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Yes.
1: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 텐데 sugar free는 얘가 나쁘게 느껴지죠?
0: 그렇죠.
1: free가 들어간 거 보니까. 하지만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0: 근데
1: hope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ope free 라고 하면 안 돼요.
0: 아.
1: 그냥 hope가 없는이 되는 겁니다. You see the difference?
0: Yes, yes,
1: okay,
0: yes.
1: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1: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아, 아직. 근데 여기저기 다 품절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0: 그쵸.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1: Uh-oh.
0: Oh, 자, 아직이니까 네. 그러면은
1: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아직 아닌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not yet 으로 할게요.
1: Okay.
0: 아직은 안 먹어본 거죠.
1: 아마 단독으로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0: 예.
1: So not yet.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단어도 나오기도 하고요.
0: Sold out. 네. Not yet.
1: Not yet. 우리는 뭐 그냥 아직 이러지만 사실 아직 아니야.
0: 아니야.
1: not이 들어갔으니까.
0: 네.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도 이렇게 사실 많이 쓰는 거예요. I'm sorry.
0: 예.
1: Not yet. 뭐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here? Are you here? 전화로 했을 때 너 여기 도착했어? 했을 때 아, not yet. Not yet.
0: 예.
1: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문장으로 다 풀기도 합니다.
0: 네.
1: I'm not there yet. 이런 식으로도 문장 안에 녹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sold out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미 cover 했었죠, 여러분들.
0: 네.
1: Right. Sold out은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인 겁니다.
0: 그쵸.
1: 다 팔려서 out 된 거예요.
0: 네.
1: Alright? 원래 실제로요, 여러분들, 물건이 다 나갔다라고 할 때, it's out 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팔려서 나갔다. 뭐, 의역해서 품절인, 뭐, 매진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형용사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sold out?
0: They are의 비동사가 있는데요.
1: 그렇죠. 비동사 있죠. So
0: 네.
1: they are sold out.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0: Yes.
1: 자, 그리고 보면, they're sold out. 근데 어디서?
0: Everywhere.
1: Everywhere. 여기저기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아. 곳에서 지금 다 sold out인 상황인 거예요.
0: 야, 어떤 상점을 가도 없는
1: 맞아요.
0: 거죠.
1: 왜냐하면 요즘에 특이한 맛이나 뭐 성분이 들어가거나 하면 유행을 확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순간에 진짜 구하기 힘들다.
0: 살 말이죠. 수가 없어져요.
1: Right. 자, everywhere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편의점이 어떤 외국인이 한국 갔다가
0: 네.
1: 다시 미국에 온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친구들한테 와 한국은 말이야. 편의점들이 막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
0: 오.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네.
1: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한 블럭에 진짜 엄청 많잖아요.
0: 그래서 브랜드별로 있죠. 막.
1: 다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자 편의점이 영어로 뭐죠?
0: Convenience store.
1: 그죠. Convenience store입니다.
0: Yes.
1: 자 복수로 써서 편의점들은
0: 네.
1: 들은 모든 곳에 있었어.
0: 아, convenience stores
1: are 해도 되고 그건 팩트니까 근데 과거형으로 하면은
0: 아,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1: Right. Hey man, it was a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in Korea.
0: Yeah.
1: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우린 모든 곳을 다녔어. 우린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
0: 오.
1: 그냥 갔다 쓰면 돼요.
0: Yeah. We were moving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아, we went.
1: Right. Moving은 그렇게 쓰면은요.
0: 예. Yeah.
1: 이사 다닌 겁니다.
0: 아, 여기
1: yeah.
0: 여기.
1: So we went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Alright, 간단하게 everywhere 쓰면 여기저기라는
0: yes.
1: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Okay, so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0: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Not yet. We are sold out
1: They
0: everywhere.
1: Are.
0: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try?

0: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자, 그랬더니 우리 미션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마유입니다.
2: 그렇죠,
1: 네.
2: 마유. I tried one, but I couldn't the difference. 차이점을 알수 없었다 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no. Yeah.
1: I tried one 했는데 내가 하나 먹어봤다.
2: 네.
1: But I couldn't know the difference. Okay.
2: Yes.
1: 들으면 알지를 못했다. 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기 때문에 나쁘지
2: 아,
1: 않은데,
2: 그래요?
1: 자,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2: 오.
1: Which is tell
2: tell?
1: 되겠습니다.
2: 말할 수 없다?
1: Right. I couldn't know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틀리지 않아 보이지만
2: 네.
1: 좀 어색해요. 그렇게 알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2: 아.
1: tell the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을 거의 묶어서 쓰기 때문에요. 이 tell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말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차이를 알아보다, 식별하다라는 뜻으로 쓸때 tell 많이 씁니다.
2: 네.
1: 그리고 그것을 격식으로, 완전 격식으로 바꾼 것이 distinguish라는 동사예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 이거
1: 실제로.
2: 구별하다, 식별하다 엄청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1: 오히려
2: 예.
1: 한국에서는 약간 좀 아카데믹한 이 단어를 더잘
2: 맞아요.
1: 알더라고요.
2: 많이
1: 그래서
2: 외웠었어요.
1: distinguish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훨씬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게 바꾼 거 바로 tell
2: Tell.
1: 되겠습니다. Alright?
2: Yes.
1: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암기해라 이거에 집중하지 않는데
2: 네.
1: 이 정도 문장들은 아예 암기해도 안 아까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tell 이러면 내가 식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의역하면 알만하다. 이런
2: 네.
1: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얼굴이 완전 부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어젯밤에 라면 먹었어요. 한 거예요.
2: 예.
1: I can tell. 알것 같아요. 얼굴에 보이네. 이런 느낌으로 쓸
2: I can
1: 수도
2: tell.
1: 있고요. 제가 또 슬기 씨한테 슬기 씨 머리 뭔가 했죠? 뭔가
2: 아우.
1: 바꿨죠? 했을 때 슬기 씨가 can you tell? 이러면 티 나요? 이런
2: 오,
1: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2: 알아보겠어?
1: right.
2: 이렇게.
1: 식별이 되냐? 이
2: 네.
1: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I tried one, but I can't요? 아니면
2: I couldn't.
1: couldn't. Okay. couldn't는 모양상 뭐의 과거형이죠?
2: can의 과거죠.
1: can't의 과거입니다.
2: 네.
1: So,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없었다.
2: 없었다.
1: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couldn't 뒤에.
2: 동사 원형이 와야죠.
1: That's right.
2: 예.
1: 조 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뭐 할 수가 없었다. Right? 뭐 그런 능력이 안 됐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이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와, 나 일어났는데 너무 막 빛이 밝아가지고 이런 느낌? 나는 내 눈을 뜰 수가 없었어. 아,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나의 눈을.
2: I couldn't open my eyes.
1: 그래서 I couldn't open my eyes.
2: Yes.
1: Or maybe she was so beautiful that I couldn't open
2: Oh,
1: my eyes. 뭐야?
2: sorry.
1: 죄송한데 죄송할 필요가 없는 게, you know
2: 저
1: what I'm
2: 때문에 예.
1: 사ying? 몰랐어요, 대신지.
2: 예.
1: 자, 두 번째는요. 그녀의 목을 돌릴 수가 없었어. 움직일 수
2: 아이고,
1: 없었어.
2: 디스크 왔다. 디스크 왔다. 예. She couldn't turn
1: 트렌드 좋고 움직이다가 뭐죠?
2: move. She couldn't move her neck.
1: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뭔가 다친 거예요. 그렇죠?
2: 그쵸.
1: Right. So, 현재 할수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할수 없었다.
2: Yes.
1: 시제만 잘 가지고 놀수 있어도 영어 실력 엄청 올라간다고 했었죠.
2: 그쵸.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couldn't open my eyes.
2: I couldn't open my eyes.
1: She couldn't move her neck.
2: She couldn't move her neck.
1: 자, 여기서는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식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2: 네.
1: 제가 아까 tell만 알려드렸는데, tell the difference를 사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1: 차이를 알다 정도?
2: 네.
1: Okay, right? I'm sorry, I can't tell the difference. 이런 식으로.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 여전히 달면 좋겠네. 이거 약간 덜 단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음료 있잖아요.
2: 예.
1: 그 슈거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만약에 안 들어간 걸 주면, 딱 하고, 너 장난해?
3: 와.
1: 바로 나온다.

0: 알더라고요.
1: 진짜 미식가예요.
0: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아니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실 구별하는 거는 뭐 당연지사지만 그렇게 제로인지 그렇지 아닌지. 않은지를 딱 맞아요.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0: 놀라워요.
1: 와 진짜 네. 좀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I hop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Okay.
1: 저는 바랍니다.
0: 바란다.
1: They are still 이렇게. 걔네들이 여전히 달기를 바란다.
0: 와.
1: 네.
0: 뭔가 달콤하고
1: 달다. 그렇죠. 그럼 they are still 달다. 우리 또 단 거는 슈가가 아니라 스윗이잖아요.
0: 그렇죠.
1: 스윗.
0: 확실히 스윗. 아는 거는 굉장히
1: 자신 있죠.
0: 자신 있더라고요.
1: 거의 내가 마유예요.
0: 말투 막 스타일 자체가
1: 뭐다? 그렇죠. 어? 그렇죠.
0: 그렇죠. 전문 예. 강사의 느낌.
1: 그렇죠.
0: So I hope they're still sweet. 정답 맞습니다.
1: Yes.
0: 자, 이 스윗은 단 뜻도 돼요. 달콤한도 되지만 사람 성격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네. 다정하다라고 할 때 한국에서도 요즘에 어, 스윗해, 스윗남 막 이러잖아요.
1: 완전히요.
0: Right, right. 이 스윗 자체가 사실 좋은 느낌을 다 담은 단어예요.
1: 진짜.
0: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다정뿐만이 아니라 막 친절하고 뭔가 you know, 의리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1: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right. 주변에 다정한 남편, 다정한 남자 분들한테 굉장히 눈이 가더라고요. Right. 특히나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 아. 그러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Oh, so sweet.
0: 맞아요.
1: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는 게 에이. 모든 게 막 다 들어가다 보니까
1: 다 표현이 돼요.
0: That's right. 에이. So sweet하다. 이거는 사람한테도 sweet하다라고 쓸 수 있고 어떤 행위도 sweet하다라고 Oh, that was sweet했어.
1: 그렇죠.
0: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오. 자, 이거 달콤한 맛이 나온 김에 조금 뻔한 거 말고 맛이 좀 신 거는 어떻게 하죠?
1: 신 거.
0: 아, 요거는 gummy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아, 저 알죠. sour.
0: 이거는
1: sour
0: 붙어 있거든요.
1: 엄청 크게 써 있어요. 아, 왜냐면 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사거든요.
0: 맞아요. 에이. 그걸 또 빠진 분들이 있죠.
1: 맞습니다. 저요.
0: 하지만 아쉽게도
1: 아우 뭐야?
0: 하나.
1: A 아니에요?
0: 네, A가 아니라
1: 언제 바꿨지? 내 허락도 없이?
0: 원래 바꿨습니다. 네. So S-O-U-R인데 sour가 아니라 sour는 여전히 그렇게 아우어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발음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0: Right, right.
1: Sour.
0: 아, 그래서 실제로요. Sweet하고 sour를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1: 오.
0: Sweet and sour.
1: 아.
0: 이렇게 하면 뭔가 달콤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1: 네.
0: 이런 느낌.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인공 패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이 아니라 이병작 frame patterns 중에 하나예요.
1: 예.
0: 바로 I hope.
1: I hope.
0: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 네.
0: I hope는 아 바란다. 아 벌어지면 좋겠어.
1: 네.
0: 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 wish랑은 좀 다르다고 했었죠?
1: 그렇죠.
0: I wish. 이거는 바라는 거지만 아니어서 너무 아쉽네. 라는 느낌이 있는데
1: 네.
0: I hope 뒤에 평소문을 쓰면 아직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 So 여전히 sweet 할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1: 예.
0: So I hope 뒤에 평소문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뭐요? 평소문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예를 들어서 매운 게 뭐죠? 매운 거?
1: Spicy.
0: Spicy.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외국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게 너무 맵진 않으면 좋겠네. 그럼 일단은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1: I hope
0: it is
1: not spicy.
0: 나 too spicy.
1: It is not too spicy.
0: 왜냐면 어느 정도는 스파이시 가능한데 너무 매운 나 감당 안 된다. So I hope it's not too spicy.
1: 네.
0: How about this? 성공하다라는 동사 뭐죠? 동사?
1: Success.
0: 아, 그거는 명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success는 성공이란 명사고요.
1: Succeed.
0: Succeed. 그러면 저는요. 당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1: I hope you will succeed.
0: Okay, I hope you will succeed. 괜찮고요.
1: 예.
0: 더 많이 쓰는 거는 I hope you succeed.
1: You succeed.
0: Will 넣지 않고 쓰는 게 더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요. I hope 뒤에 아직 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굳이 will 쓸 필요가 없어요. Will 쓰는 경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간절히 바라는 느낌을 주기는 예. 하지만 꼭
1: 굳이?
0: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Yeah. So, 요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ope it's not too spicy.
1: I hope it's not too spicy.
0: I hope you succeed.
1: I hope you succeed.
0: Very,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습니다. 이거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I hope they're still sweet.
1: I hope They're still sweet.
0: 이거 gummies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1: 그쵸.
0: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sugar-free gummies.
1: 아하, 두 번째는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0: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1: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명사 free. 네. 명사가 안 들어간 명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우유가 아니 그냥 우유가 아니에요. 무지방 우유야.
0: It's
1: 아, 이건
0: 아, this is fat free milk.
1: 그죠? fat로부터 free 한 거예요.
0: 네.
1: How about this? 난 무가당 음료를 안 좋아해. 음료들이라고 해 볼게요.
0: I don't like sugar free drinks.
1: Drinks. Alright. 자, 세 번째.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자, 너는 시도해봤니? 일단 어떻게 할까요?
0: Did you try?
1: 한번 먹어봤냐는 질문이에요.
0: 네.
1: Did you try 그 새로 나온 무가당 gummy들을?
0: The new sugar-free gummies.
1: 그렇죠.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네, 다음 한번 볼게요.
0: 네.
1: 아, 그죠. can't 아니라 couldn't.
0: couldn't.
1: 이왕이면 읽을 때도 couldn't처럼 여기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읽어주면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So, couldn't do something.
0: 네.
1: 자, 가볼게요. 난 눈을 뜰 수 없었어. 나의 눈들을 뜰 수 없었다고.
0: I couldn't open my eyes.
1: 그쵸? I couldn't open my eyes. 이거는 뭐 아침에 너무 졸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네, 꼭 예. 로맨틱할 필요 없겠네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걔는, 그녀는 목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녀의 목을 움직일 수 없었겠죠.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0: Yes.
1: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자, 식별하는 게 뭐였죠?
0: 식별하다 tell.
1: Tell. So 나는 tell 할 수가 없어서 그 차이를.
0: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똑같아 보였어. 이 색, 저 색, 색 둘 다 똑같아 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ouldn't open my eyes. She couldn't move her neck.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5: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4: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5: I hope they're still sweet.
1: 미션 해결할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Oh,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Oh,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0: Oh.
2: Mm, I want to try one.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hould have helped you.
1: 네, I should have helped you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couldn't 동사 원형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0: 오.
1: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입영작 하실 때 감정을 실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1: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really have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좀 해보죠. 먼저 첫 번째 패턴, you should just 하면 그냥 직역하자면 당신은 그냥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되겠지만 그냥 뭐뭐 하세요라고 어떤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하거나 조언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cause a lot of라는 패턴도 쓰였습니다. 많은 뭐뭐를 야기하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문자메시지보다 전화를 선호한다는 내용을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our two posts. I prefer calling over texting. Calling is much more intimate and direct. I much prefer calling over texting. I'm a relationship-oriented person, and hearing a voice conveys much more emotion than words on a screen.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Kat says,
0: I prefer calling over texting. 문자보다 전화를 선호한대요. Calling is much more intimate and direct.
1: Direct.
0: 네, intimate 하면 친근감이 느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전화가 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는 네. 이야기죠.
1: You feel the warmth, 네. the love.
0: Love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yeah. 아무튼 intimate하고 더 직접적인 대화 yeah. 느낌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Uh-huh. 그리고
1: And Brennan says,
0: I much prefer calling over texting. 이렇게 much를 쓰기도 해요. prefer라는 동사 바로 앞에.
1: Yeah, 네. I much prefer sweet potatoes to regular potatoes.
0: Okay. 고구마를 훨씬 더 좋아한다, mm-hmm. 감자보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보다 전화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I'm a relationship-oriented person.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right. and hearing a voice,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conveys, 전달을 해줍니다. Mm-hmm. Much more emotion, 더 많은 감정을, mm-hmm. 훨씬 더 많은 감정을 than words on a screen,
1: right.
0: 그냥 화면에 적힌 단어들보다.
1: Right.
0: 이렇게 문자 메시지라고 하지 않고 꼭 words on a screen, words on a piece of paper 이렇게 하는 그 단어가 의미 없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해 주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Yeah. So yeah. when you say that it means less.
1: Yeah. For sure. It means much more less.
0: Yeah. Okay.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what about you guys? Do you prefer texting or calling?
0: And why?
1: Yeah, and why?
0: If you love texting, I'm sure it's because you don't want to talk on the phone and
1: right.
0: you know, share too much of your emotions.
1: Right. And if you are that kind of person, do you share important information over text message? Mm-hmm. Or in that case, do you call?
0: I personally prefer text, although I mentioned it again, uh-huh. I mean, yesterday too. But let us know.
1: Yeah, let us know.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tuning in with us today. We will, of course, see you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뭔가 명언을 읽을 때 그 명언을 한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왠지 그 명언을 내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명언은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야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 오늘의 명언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뼈를 때리는 조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아주 짧죠. 하지만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거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문법적인 요소는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Get used to it 라고 적혀있는, 사실은 문장이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쓰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 비동사 또는 get 동사가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ed to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자, 비동사가 쓰인 경우에는요, 그 명사에, 무엇에 익숙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갯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그 명사에, 무엇에 익숙해지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아하! 이렇게 아하! 하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used to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used to의 쓰임이 다르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used to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는 use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것도 있고, 플러스 앞에 비동사나 get동사가 붙는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무엇무엇에 익숙하다, 무엇무엇에 익숙해지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used to가 쓰였다고 두 가지가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 요거 구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She's used to the noise from her neighbors. She's used to the noise from her neighbors.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is 비동사가 쓰였고요. used to the noise. 해석해 보면 그녀는 소음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소음에 익숙해요. 근데 그 소음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겁니까? From her neighbors, 그녀의 이웃들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웃 주민들의 소음에 익숙합니다. 뭐 위층은 맨날 뛰어다니고요. 밑에 층은 맨날 기타 쳐요. 그것도 밤에만 치더라고요. 하하, 저는 익숙해요.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e is used to the noise.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발음도, 아,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 잘 들리시라고 used to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 빠르게 읽다 보면요, 그 드 소리 잘 안 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 나눴었어요. 해서 she's used to the noise. She's used to the noise. 이런 식으로 많이 읽히게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도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He's not used to the new work schedule yet. He's not used to the new work schedule yet. He's not used to. 익숙하지 않은 거죠. 무엇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The new work schedule. 새로운 근무 일정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에 이제

예트가 붙어서 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정도의 뉘앙스가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sed to 동사와만 헷갈리지 않으면 이 쓰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쵸?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뼈 때리는 조언, 뼈 맞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뭐라고 적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Life is not fair. 삶은 공평하지 않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Get used to it. Get used to it.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익숙해지세요. 라는 거죠. 누가 말한 거예요? 빌 게이츠가 말한 겁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말이에요. 삶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불평하지 말고요. 그리고 뭐, 나는 안 될 거야. 나에게는 가망이 없어. 포기하지도 말고요. 그냥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굉장히 뼈때리는 조언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언 안에 삶이 공평하지 않더라도 희망 잃지 마세요. 노력을 그만두지 마세요.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라는 사실 뼈때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따뜻한 마음씨가 녹아 들어가져 있는 그런 명언이다.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어떠실지 궁금한데 자, 이것들 사용해서 문장 몇 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의 유머 감각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 요게요. 우리나라 어떤 그 대화에서는 이게 평상시에 보기 힘든 그런 종류의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내가 우리 부장님 그 유머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많이 본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영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유머 감각이 너무 나랑 안 맞아. 이런 것을 살짝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 사람의 유머 감각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볼 텐데 포인트는 내가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라죠. 진행형 써주는 겁니다. 해서 I am으로 시작해요. I am. 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Getting used to. I'm getting used to. I'm getting used to. 적응하고 있는 중이야. 무엇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to 다음에 이제 명사 또는 명사 구 넣어주면 되죠. His sense of humor. 문장 완성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m getting used to his sense of humor. 한 번 더. 시작. I'm getting used to his sense of humor.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그의 뭔가 자꾸 저는 이렇게 부장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우리 부장님의 어떤 그 유머 감각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뜻은 사실 나랑은 좀 안 맞아. 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다 해서 뭔가 원어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숨겨진 뜻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녀는 밤에 혼자 공부하는 데 익숙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밤에 공부하는 게 차라리 저는 더 좋아요. 익숙해요. 라는 얘기 제가 종종 듣는데 이거 영어 문장으로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주어는 이제 she, 그녀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익숙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She's used to. She's used to. 그녀는 익숙해요. 근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래서 여기가 지금 별 3개짜리 문장인 거거든요. 무엇에 익숙하냐면 공부하는 것에 익숙한 거죠. 공부하는 대 익숙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 동사 원형 study를 넣지 말고 공부하는 것이라는 의미 동명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익숙하다, 무엇무엇에 익숙하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She is used to studying. She is used to studying. 그리고 나머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해서 혼자, alone, 혼자. 언제 근데 또 이거 공부하는 게 익숙한 겁니까? Late at night, 밤늦게. 라는 의미까지 붙여주면 이 문장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s used to studying alone late at night.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그 빌 게이츠의 뼈 때리는 조언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이거 너무 심하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따뜻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While you sweat. 아시죠? 오늘 영어 공부 같이 하는 동안 오늘 배웠던 골반 열기 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I see 그리고 I see it 표현입니다. I see를 나는 본다라고만 해석을 하셨다면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I see 하면은 나는 이해한다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I see it 뭔가 상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화면상에서 불을 지피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무엇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듣고 캐치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in always appears last.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네, 불을 지피는데 코카 잎들로 지금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합니다. 캐치하셨다면 excellent.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needs to be done manually. 수동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가열되는 것은 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문장 속에 이 부분, 문장 속에 이어져서 들릴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2.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0: 잘 들리셨겠죠? 자, 그럼 이제 뜻을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농사를 포함해 모든 것은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잉카 문명을 지키기 위함이겠죠, 이것도?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그들은 코카잎으로 불을 지피는데요. 유일하게 가열되는 것은 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이번엔 자막 보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in always appears last.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needs to be done manually.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needs가 아니라 needs. 바로 z로 가시면 되는데 강세 e 이 부분에 주시고요. needs to be done 여기 강세 주시고 어떻게 manually manual 할 때 혀가 we need로 붙게 되죠. manuall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needs to be done manually. Okay. Google listening 2 needs to be done manually.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needs to be done manually. Alright. 문장에서도 give a shot.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One more time.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xcellent.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자, that's being heated 에서 heated로 들리지 않고 t 사운드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지금 중간되어 있죠. 이런 경우 네, flap 현상에 의해서 t 사운드가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지게 됩니다. 끝에 ed 자체가 r 이렇게 되는 거죠. So, heated is the stone. s 사운드, t 사운드. 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된 소리 현상.

0: w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1: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0: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1: Well done. Give her a shout in that sentence as well.
0: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1: One more time.
0: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1: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으면서 북미권 발음과 비교해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2.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1: 네, 확실히 영국식 발음은 T 사운드를 제대로 내주네요. 큰 차이점입니다.
0: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Everything blank needs to be done blank 했어요.
1: 첫 번째 빈칸에 including farming 했으니까 뭐뭐를 포함하여 farming은 농사를 뜻하죠. 농사를 포함해 모든 것이요 needs to be done 되어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빈칸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두 번째 들어갈 한 단어 manually 이게 바로 수동으로 다 손으로 한다는 거죠. 기계가 아니라 like this 이렇게요. They blank Amantani Island라고 했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coexist with 뭐뭐와 공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면서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아만타니 섬과 공존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섬과 공존합니다.
0: They start the fire
1: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들었던 질문의 핵심에 실마리가 들렸을 텐데 그들은 시작합니다. 뭘요? The fire,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거죠. 뭐로? With coca leaves라고 했습니다. 코카 잎들로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But, 그런데요.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데워지는 그 한 가지 그건 무엇이냐 하면 is the stone. 돌만 데워집니다. 데펴집니다. 또는 뭐 달궈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0: The main always appears blank 했어요.
1: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뭘까요? 맞아요. Last죠. Last. 마지막에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었죠. 전체 이야기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처음 들으셨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들을 수 있는지 점검하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3: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in always appears last.
1: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잘 들어보셨겠죠? 정보를 가지고 듣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안 들렸던 부분들이 모두 캐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것도 청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니까 잊지 마시고 들으면서 말하는 연습까지 더불어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by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f course, 출근 영어, business English. Oh my, it may sound a little hard and difficult and 재미없어. But actually, I will make it more fun for you because these expressions are expressions that we can use at the office but also in our everyday lives. So, I have a main dialogue ready for you. Let's check it out. Let's take a look. 상자와 버벌랩이 부족합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창고에 더 있을 거예요.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아, 그래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Oh, really? Let me go check. Alrighty, guys,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뭐가 부족하고 뭐를 찾는데, where do I go? Okay, so let's look at this entire dialogue line by line. The first one is 상자와 버벌랩이 부족해요. 뭐 부족합니다. 상자, box, right? So let's see. We're short on boxes and bubble wrap. Okay, we're short on boxes and bubble wrap. 자, 상자와 bubble wrap이 부족합니다. 네, very easy. Now, 부족합니다 is actually the key part right here. 부족하다. We don't have enough. 뭐, there is not enough.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Well, the expression that I want to teach you is short on. To be short on. 그러면은 부족한 것만 그 다음에 말하면 돼요. We're short on boxes. 그러니까 boxes가 부족하다. We're short on bubble wrap. 아, bubble wrap이 없다. 네, 부족하다. We're short on pencils. We're short on erasers. It could be many things. A teacher can say that as well. So to be short on means 부족하다. Now, box는 아시는데 이 bubble wrap Okay, so bubble wrap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좀 흔히 쓰는 그 뽁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막 그거 막 빡빡 터지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You like squeeze it.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Alright, so bubble wrap. We call that bubble wrap. 자, bubble 아시죠? Bubble 이렇게. 네, 그걸로 이렇게 bubble 그 안에 공기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Wrap. Okay, so bubble wrap. All right,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자, 창고에 더 있을 거예요. 자, 이 한국말은 굉장히 어쩔 때는 간단하죠. We should have more. So, we should have more.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아마 있을 거야. 네, 그런 뜻이죠. So,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자,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거기 더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arehouse, 창고. Oh, really? Let me go check. Oh, really? Let me go check. 아, 그래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Let me go. 자, 이 pattern 자주 나오죠? Let me do something. Let me see. Let me go. Okay,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ne more time. We're short on boxes and bubble wrap.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Oh, really? Let me go check.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in detail. All right, to be short on is the expression. To be short on means 뭐뭐가 부족하다. So let's look at some examples. We're short on food. It's not enough. We're short on food. It's not enough. 자, 음식이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파티가 있습니다. 뭐 결혼식이 있어요. 네. 아니면은 뭔가 뭐 회의가 있는데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So in that case, we don't have enough food.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we're short on food. 더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So we're short on. Next one. We need extra help. We need extra help. We're short on staff. We're short on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Example versus sample. Example versus sample. Today's words are example and sample. 네, 오늘 단어들은 example 그리고 sample인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일단은 첫 번째 단어 example. 네, 여기서는 발음을 example. Example. E-G처럼 시작해서 그 다음에 Z로 넘어가는 거예요. Example. Example. Okay.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Example. 네, 맞아요. Z에 들어가죠? Example. Example. 네, 그래서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느 정도 잘 하시면 강세에 조금 신경 써보세요. Okay, example. Example 같은 경우는 설명, 증명을 위한 본보기 또는 예시입니다. So, example is something that helps to illustrate or prove a particular rule or principle.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is a good example.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Example. 예제. Example. Examp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a good example. Good가 아니고요. Good. This is a good example. 이건 좋은 예제야. 이건 좋은 예제야. This is a good example. Okay, 안 좋은 예제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this is a bad example. This is a bad example. 근데 여기는 This is a good example. Okay? So an example is something that proves something or helps to illustrate something. Okay? Especially when you're learning something.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네, 머피의 법칙은 영어로 Murphy's Law라고 합니다.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그건 머피의 법칙의 전형적인 예시야.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네,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요.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다시 한번요.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Great job!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예를 좀 더 들어주시겠어요? Can you give me, 나한테 주시겠어요? 뭐를요? 예를 좀 더. Some more examples.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같이 해볼까요?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네, example 이해 잘 하셨죠?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sample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sample이라는 외래어가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sample, okay? 우리나라 발음 sample, 근데 더 입을 벌리셔야 돼요. sample. Sample, okay? 강세는 앞부분에 들어갑니다. Okay, sample은요, 통계적인 의미에서 표본을 뜻합니다. So, sample refers to a small part or portion of something that we can give or provide to someone in order to test or try it ou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Can you bring some samples to the marketing event?
The doctors are analyzing the samples. Sample. 표본. Samp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다시 한 번요.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이 표본들은 무작위로 선출되었어. 네, select. 선출되다.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네, 여기서는 표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복수 형태로 samples. Okay? So these are samples. That means that these are small portions or small parts of something bigg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Can you bring some samples to the marketing event? 네, 홍보 행사에 샘플들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네, 샘플이죠. 네, 영어로 samples. Can you bring some samples to the marketing event? So these are small parts and portions that people can try out and decide whether they like it or not. 네,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샘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직접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샘플 드릴게요. We'll give you some samples.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doctors are analyzing the samples. 그 의사들이 표본을 분석하고 있어. Maybe they are analyzing some samples of a tumor. Okay? 그런 것도 sample라고 하잖아요. It's a small piece of the tumor, right?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doctors are analyzing the samples. The doctors are analyzing the samples. Very good. Okay, 정리해드릴게요. 네, example. Example은 예제입니다. It is something that helps to illustrate or to prove or to strengthen a particular rule or principle. 네, 예제는 example. 그래서 제가 example sentence라고 자주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sample라고 할 때는 표본을 뜻합니다. A sample is a small part or small portion of something so that they can test it out or so that somebody can try it out. Sampl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is a good example. This is a good example. This is a good example. This is a good example. This is a good example.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Well done! You did such a great job today. 잘하셨어요.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커피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카페인 성분 때문에

0: 때문에 좀 각성 효과도 있고 이렇게 잠이 깨는 효과, 그다음에 이제 중독성인 그런 이유도 카페인 성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카페인에 예민해서 신경 과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봤죠. 자, 오늘은요 커피를 사 먹는 장소들이죠. 요즘은 물론 집에서 커피를 많이 또 만들어 먹지만 커피숍 카페 관련된 얘기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일단은 사 먹으러 가는 카페나 커피숍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하는 얘기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면 진동벨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말은 영어로 또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째, 커피숍은 그냥 커피숍 하면 되는데 그 버전이 몇 가지가 있죠. 커피숍, 뭐 당연히 아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place를 넣어서도 하셔도 돼요. coffee place. 우리도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고도 하고 커피숍이라고도 하고 커피집이라고도 할 수 있듯이 이 place는 그냥 음식점 같은 거나 뭐 사먹는 공간 앞에다가 음식 주고 place 하면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건 예전에 저희가 음식점 같은 거 할 때 했었어요. coffee shop versus coffee place. coffee place. I know a good coffee place here. 그러면 shop 대신에 쓸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coffee shop, coffee shop, coffee place, coffee place.
0: 오케이. 커피 체인점이 있을 거고요. 동네 카페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게요. 자, 체인점은 그냥 체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대형 체인점이란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점포수가 1000개가 넘는 대형 체인점들. 그죠? major, 주요 coffee chain 하면 커피 전문점, 체인점을 말합니다. major coffee chain. 그 다음에 local cafe. 자, 요 카페 단어 발음은 항상 부탁드리지만 조금 특이하죠. 카페가 아니라 영어 발음은 cafe. cafe. 카에 가깝고 fei. fei. 웬만해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좀 읽는 노력을 해 주세요. 자, 영어에서는 그렇게 읽으니까 local cafe. local cafe 하면 뭐 대형 체인점보다는 우리 동네 카페 정도의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local cafe. local cafe.
0: 여기 약간 동네를 살려주는 단어죠. 크기가 큰, 자, 뭐 large, big인데, 자, 크기라는 말을 large와 이제 같이 콜로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콜로케이션은 뭐냐면 단어의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다고요. big in size, 크기가 뒤로 가요.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이렇게 갑니다. 크기 면에서라는 말을 뒤에다 주고 크기 면에서 크다. 다시 말해 대형 커피숍 체인점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점포 크기가 크다. 로컬 카페보다는 이런 얘기할 때 big in size. 들어보세요.
1: big in size. big in size.
0: 어려운 게 아니라 어순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요 커피 체인점들은 크기가 굉장히 크다. 크기가 크다. 그죠? 그러면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피동사 주고 are big in size. 자, 큰 커피 전문점 체인점들은 점포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크다.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들어보세요.
1: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0: 자, 사방에 있다. 자, 여기저기에 다 있다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all over the place. 이겁니다. 이거 오늘 확실하게 콜로케이션 연습할게요. Be all over the place. Coffee shops are all over the place. 요즘에 뭐 커피숍 없는 데가 없지. 약간 이런 어감이죠? All over the place. 강세 여다주시고 all over the place. 들어볼게요.
1: Be all over the place. Be all over the place.
0: Bingo. 커피를 뭐 그 자리에서 사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들고 나올 수 있죠? 자, 그럴 때 쓰는 표현 딱 두 가지. 자,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다. 요즘 이제 거리 두기 때문에 일단 뭐 테이블은 좀 띄어져 있고 그러지만 자, 그 자리에서 커피 마시다. Drink coffee on the spot. Drink coffee 어디서? 그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On the spot. Drink coffee on the spot. 들어보세요.
1: Drink coffee on the spot. Drink coffee on the spot.
0: 오케이? 그 다음에 take-out은 뭐 take-out coffee라고 잘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get coffee to go. 이거 쓰세요. take-out coffee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안 씁니다. get coffee to go. 커피를 take-out 하다라는 말을 영어권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Get coffee to go. 물론 호주나 이런 뭐 다른 나라에서 뭐 take away coffee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일단 미국 영어에 맞춰서 표현 정리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ffee to go. Get coffee to go.
0: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표현이 다 필요하네요.

0: Bring coffee on the spot이 필요하고, get coffee to go 이게 필요하고, 그죠? Some people bring coffee on the spot. 일부는 이제 사서 그 자리에서 뭐 잔을 먹을 때도 있고.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다른 분들은 들고 나올 때가 있다. 이 while은 뭐뭐한 반면이라는 뜻입니다. 뭐뭐하는 동안이 아니라 반면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먹지만 반면 다른 이들은 커피를 테이크아웃한다. 됐어요?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게 지금 딱딱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는지만 파악이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0: 계산대를 뭐라고 하냐면 카운터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계산원이 있는 계산대를 캐시어라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캐시어. 캐시어. 계산을 해주는 직원분도 캐시어라고 하고요. 실제 계산을 하는 그 장소도 캐시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캐시어. 캐시어. 강세를 뒤에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커피숍 가실 때 캐시어라는 단어 어디 적혀 있나 한번 보세요. 외국 체인점들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써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계산대 앞에. 캐시어. 들어볼게요.
1: Cashier, cashier.
0: 주문을 하다. 주문을 하다. order란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동사로 써도 되는데,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그렇죠? I make my order at the cashier. I make my order at the cashier. 주문을 하다. 콜로케이션입니다. make one's order. 들어볼게요.
1: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0: 마지막으로, 그 진동벨 있죠? 자, 진동벨 드릴게요. 엥! 울리면 가는 거죠. 자, 뭐라고 그럴까요? 들어보신 단어 있을 텐데요. 진동벨. buzzer. Buzzer. 퀴즈 대회에서 버저 누른다고 하죠? 버저. 버저 비터. 그 저기 농구 경기에서 몇초안 남았는데 띠! 끝나는 거. 버저 그거예요. 진동기를 buzzer라고 합니다. buzzer. 들어보세요.
1: Buzzer, buzzer.
0: 자, 그럼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계산대에 가서 주문을 하면 진동벨을 준다. 그죠? 그래서 진동벨이 울리면 이제 받으러 가는 거니까. 주문을 하면 진동벨을 줍니다. 뭐 주어가 약간 생략이 됐네요. 그죠? 그쪽에서란 말로. 뭐 주어는 그냥 they로 합시다. they. 바리스타 분들이. They 진동벨 준다. Give you a buzzer. 그죠? 주문할 때 when you make your order. 그죠? you는 다 일반인이에요. 일반화 시켜가지고 you를 쓴 겁니다. When you make your order. 주문할 때 진동벨 줍니다.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별거 아니죠? 자, 들어볼게요.
1: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0: 자, 오늘은 커피숍과 카페 자체에 대한 커피를 사 먹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대형 커피 체인점은 major coffee chain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네 카페는 local cafe. cafe. 자, 강세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Local cafe. Local cafe.
0: 자, 커피를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takeout이란 말보다는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 콜로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get coffee to go. 요거 씁니다. get coffee to go. 들어볼게요.
1: Get coffee to go. Get coffee to go.
0: Very good. 주문하다.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주문하다죠? 다시 한 번요.
1: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0: 자, 커피 관련된 주제 이번 주에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은 경우는, 자,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니까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교환도 다 정리해서 일주일씩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답변, 질문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어떠한 것이 좀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육감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감각이 특히나 좀 다른 사람들에서 발달했을 때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해요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은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바로 저는 어디에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sensitive to 무엇? 해서 그 민감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저는요. 카페인에 좀 민감해요. 커피 한 잔만 마시면 막 잠을 못 자고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 요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이라는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혹은 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I am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am sensiti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지금 민감한 상태입니다. 혹은 전 민감한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되게 어디에 민감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전치사 to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전 어디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민감한 것 자리에 다양한 것을 넣어주시면은 전 어디에 좀 민감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카페인에 좀 민감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카페인은 영어로 카페인이라고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음 기호 한번 알아두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카페인은요, 카페인. 카페인 이렇게 발음합니다. I'm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카페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카페인에 민감합니다. I am sensitive to caffein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ensitive to caffeine.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caffeine. 해서 카페인에 좀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 I am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어우 시끄러 어우 시끄러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소음에 민감한 거예요. 그럴 때 어우 저는요 좀 소음에 좀 민감하거든요. 귀가 좀 많이 발달돼 있어서요. 이런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음은 그쵸? 여러분 noi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좀 소음에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 am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sensitive to noise.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좀 소음에 민감합니다 혹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소음에 민감해요. I am sensitive to noise로 또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어우, 저는 냄새에 좀 민감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I am sensitive to smells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전 냄새에 좀 민감합니다. 전 좀 후각에 좀 민감해요. I am sensitive to smells. 이번에는 저는 좀 날씨에 민감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그쵸? weather 넣으세요.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 좀 날씨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되게 날씨는 찬 날씨랑 그리고 더운 날씨로 약간 좀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좀 추위를 조금 잘 타는 편이에요. 저는 좀 추위에 좀 민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I am sensitive to the cold weather. 그럼 저는 좀 더위에 좀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I am sensitive to the hot

0: weather 해서 hot, colder 여러분 중간에 넣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날씨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조금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음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m sensitive to caffeine. I'm sensitive to caffeine. I'm sensitive to noise. I'm sensitive to noise. I'm sensitive to smells. I'm sensitive to smells. I'm sensitive to the weather. I'm sensitive to the weathe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하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혀 소음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nois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에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Are you sensitive?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re you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물어보시면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Are you sensitive to nois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ensitive to noise?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Are you sensitive to 무엇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카페인에 민감해요. 라는 거.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caffeine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것의 반대의 의미는 뭐죠? 그쵸? 바로 둔감하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우 커피 몇잔 마셔도 그냥 잠푹잘 자요. 저는 카페인에 좀 둔감한가 봐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둔감하다라는 거는 그쵸? not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I am not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카페인에 둔감해요. 라는 표현으로 I am sensitive랑 I am not sensitive랑 그거 두 개를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민감하지 않습니다라는 둔감합니다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ot sensitive to caffeine 해서 여러분이 I am not sensitive to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저는 거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거기에 둔감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합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고 둔감하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그렇죠? 좋은 에너지도 만들고 행복감도 만들고 자신감도 올려드리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딱 한 문장만으로요. 오늘은요, The Weekly Review Time. 일요일에 나왔던 내용들을 쫙, 일요일에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쫙 한번 모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우리말 하다가 살짝 틀려도, 너 우리말 못해! 이러지 않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틀렸나 보구나.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나 스스로를 편하게 만듭니다. Is that right? Okay, so the very thought will make you feel more comfortable. Alright, so today's What Mission Possible is waiting for you. Here we go. 네, 자, Mission Possible 월요일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회의를 바로 잡아. 이렇게 얘기했죠. 했더니 필요하면 할게. 자,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아시겠죠? 그 다음에 set up another meeting. 바로 셋업인데요. SET, 그 다음에 UP 할 때 UP는 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뭘 하다 할 때 셋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구한테 음모를 꾸며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frame someone, 이것도 set somebody up, set up someone 이렇게 쓰셔도 돼요. She set me up. 그 여자가 나를 음모로 몰아놓았어. 나를 모함했어 라는 뜻으로, 그죠? 예, 그래서 it was a setup. 그건 모함이었다고 해도 되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잡는 것도 set u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as soon as possible, 아니면 ASAP, ASAP이에요. 예, 됐죠? 자, 했더니 yep 하는 것은 친구 사이에서 혹은 뭐 가까운 사이에서 알았어요. 우리말로 넵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yep if needed. if needed인데 발음이 빨리하면 if needed. 똑같은 말이 if necessary. 구어체에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if need be. 이것도 정해진 표현인데요. if 이게 ed가 없고요. if need 다음에 띄고 비동사 be를 쓰잖아요. 그러면 if need be. if need be. 얼핏 보면 틀린 표현 같은데 필요성이 be 존재한다면 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는 그런 구조에서 if need be, if needed, if necessary 이렇게 세 가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표현은요. 감독은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우와, 나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재밌게 봤는데. 자, 뭐하고 있는 중이다는 옛날에 이미 많이 했었죠.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그렇죠? 그런데 뭘로써요? 로써란 뜻의 as a follow-up. 바로 이거죠. 그래서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up, 아니면 as a sequel, S-E-Q-U-E-L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Really? I really enjoyed. 강조해도 되고요. I enjoyed the previous one.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만, 리듬을 타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저한테 쌤, 인토네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인토네이션의 출발점은요. 강하게 읽어야 되는, 강하게 말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부분은 버리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강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인토네이션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I를 크게 해볼까요? I, one, 뭐라고 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I는 약하게 읽고 enjoyed, enjoyed만 크게 하는 거예요. Enjoyed the previous one.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걸 즐겼구나, 좋아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억양은, 인토네이션은 강조할 부분을 커다랗게 발음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거는요. 막판에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기억나시나요? 뭐뭐 해야만 했다. 그래서 have to의 지난 이야기니까 had to. 그렇죠? 그래서 we had to change our plans. 그렇죠? 아니면 plan이 하나면 plan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at the last minute. 그래서 we had to change our plan at the last minute. 그랬더니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Things happen. 이 표현도 꽤 많이 스티커로도 보이니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거는요.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이게 증명할 거라니까. 그랬더니 맞아, 나도 그의 재능을 믿어. 자, 증명해 줄 것이다. This will prove.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He isn't. He is not. 뭔가요? 그렇죠? 바로 one hit wonder인데 한 명이니까 one hit wonder. 됐습니다. So, this will prove that he isn't a one-hit wonder. 이게 만약에 prove란 단어가 부담되시면은요. 이게 보여줄 거야. 얼마나 쉬워요. This will show. prove 자리에다가 S-H-O-W. 아시겠죠? W 하지 마시고요. This will show. This will

prove, 그렇죠? That he isn't a one-hit wond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재능을 믿어, 역시. I believe in his talent too. 발음이요. T 발음이 겹치기 때문에 his talent too 이렇게 안 들리고 his talent too. 잘못되면 탤런트가 두 개야? 두 번째 탤런트야? 예, 그게 아니고요. I believe in his talent too. 자, 금요일은요. 바로 이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랑 함께 해달라고 이거 말씀드렸죠. ever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wherever, 그렇죠?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함께 있어줘. stay with us. 자, 됐죠?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뭐 더 이상 부르지 않더라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stay with us. 자, 했더니 I will always be right beside you 하셔도 되고요. behind you 해도 돼요. behind you는 뒤에서 도와줄게. beside you는 옆에 함께 해줄게 뜻이니까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y with를 beside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까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여자한테 물어봐 나 말고. 자, 그래서 뭔가 궁금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 하고 봐도 되고요. 뭐뭐 한다면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만 보시면 돼요. If a girl likes you. 여자애가 너를 좋아하는지. 이때 you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sk a girl about it. 여자한테 물어보라고. Not me. 내가 어떻게 알아? How do I know? 이렇게 그런 말을 대신 이렇게 쓴 거죠. 됐죠?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그랬더니 ask a girl about it, not me.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이거 girl 이게 아니고요. girl 한 다음에 뒤에 튀기면서 girl 혀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girl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girl, 됐죠? 자,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우리가 사실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났다, the end만 보인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자, 음식을 먹었는데 중간에 와 맛있어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거기에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들고 청국장의 아주 구수한 냄새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배만 불러. 이러면 참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겠죠? 저는 인생이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의 포트는 이거죠, 여러분. 자,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인생을 즐기시고 그다음에 서둘러서 훅 끝낸다. 막 달려서 나 몇 등 했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맨 마지막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간은 무조건 힘든 거잖아요.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그렇죠. Life is not a race. 인생은요. 그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It's a gift. 예, 바로 선물인 거죠. So, enjoy it. 예, 바로 즐기세요. 그리고 and don't rush through it. 절대로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의 맨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당연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왜 일부러 사라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정을 다 매번마다 즐기시면 전체가 더 의미가 있더라. 그러면서 매 순간 행복을 느끼는 그 양이 더 많아지니까 참고 있다 맨 마지막에 느끼는 행복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자, 나름대로의 멋진 행복론 다 갖고 계시겠지만 뭐 저도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는 느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you know where to go, right? ebs.co.kr.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말이 워터백트 베이스맨요. 지난 김에 go let's s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friend, Jenny Kim.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여러분, 감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 fireplace에서 뭔가를 꺼낸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잘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1: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the potato. I thought we only had to wait now for it to be cooked. But this is not all.
0: Did you get it? Good job. 잘하셨네요. 코코 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면에서 보았다면 그것이 들어가서 불타올랐죠. 그래서 남은 재들을 꺼내는 모습입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origin of potatoes. 감자의 기원. Okay.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감자의 등장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2.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Alright,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Here we go.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Origin, 앞에 강세 주시면서 발음하면 되겠죠. 감자의 기원인 안데스의, 즉 앤디스의 작고 큰 다른 색깔의 감자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3: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0: 감자가 등장하자 벽난로에, 제가 이 fireplace를 그냥 말 그대로 벽난로라고 해석을 해봤어요. 집에 있는 벽난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벽난로에서 재를 꺼내고 감자를 안으로 넣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만큼의 내용을 파악을 하셨거든요. 자, 눈으로 보면서, 자막 보면서 틀린 부분 아시죠?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도 있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the potato. I thought we only had to wait now for it to be cooked. But this is not all.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rigin of potatoes. 어려운 부분 없고요. 눈으로 보자마자 the of 모두 기능어입니다. 얘네들은 빠르고 짧고 약하게 발음하시면 되죠. Origin, 앞부분에 광세를 주면 되고 potatoes, potato가 아니라 potatoes, potato, 뒤에 나오는 t 사운드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flap 현상에 의해서 t 사운드는 r 소리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고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origin of potatoes.

0: 네, 그거 리스닝 2, The Origin of Potatoes. There you go. 그거 리스닝 3, The Origin of Potatoes.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했습니다. With the의 the 소리가 겹자음으로 들리게 되죠. 이런 경우 첫 번째 자음 탈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는 소리 또 발음할 때도 with the가 아니라 with the 이렇게 편하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둘 다 기능어. 그래서 with the 빨리 지나가고 appearance. 근데 어라는 몸 앞에 정관사 더니까 뒤로 발음하시면 되고 전치사 of 뒤에 p라는 자음 떴어요 여러분. 그러면 v 발음 자체가 사라지고 약화되어져서 appearance of potato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potato 앞에서 연습하셨으니까 할 수 있겠죠? 자, Google Listening 1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Google Listening 2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드시죠? Okay, Google Listening 3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Excellent.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영국식 발음도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2.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Small and big, 작고 큰,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감자의 다른 색상들. 그러니까 크기가 지금 화면에 다 보였잖아요. 색상들도 다 다르고. 그런데 누구의 감자예요? 네, 맞아요.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라고 했습니다. 감자들의 그 기원인 앤디의 감자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럼 모양을 보면서 색깔까지 언급한 그런 내용이죠.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했어요. 자, 이 말을 제가 앞에서 포인트 알려드릴 때 감자의 나타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감자가 보이자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해석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감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The ash is taken out. 자, 제가 is taken out. 제 자체에서 볼 때는 스스로 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자연스럽게 쟤를 꺼냅니다. 어디로부터 꺼내요? From the fireplace. 즉 돌기둥으로 이렇게 가열해서 만든 거기에서 꺼내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벽난로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네, 의미는 아시죠? 그리고 in goes potato 했어요. 오, 이거 이상한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도치된 거죠. potato goes in 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감자가 들어갑니다 하면서 감자를 넣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네, 맞물려서 보고 들으시면 돼요. I thought we only had to wait. 나는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Now, for it to be cooked. 그러니까 요리가 될 수 있도록 익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but this is not all.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우리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들어봅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the potato. I thought we only had to wait now for it to be cooked. But this is not all.
0: 네, 오늘 이야기도 잘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출근 영어. Yes,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자, 손을 딱 잡고, let's go to work together and learn some English and also practice some of the English that we've learned. All right, I've got a dialogue for you, so let's check out the dialogue first. Let's take a look.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We shoul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I know. We need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Exactly.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하,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So in this situation, what is going on is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쪽에서 속상할지 조금 되게 예민한 it's a very sensitive issue. So that's what they are discussing in the dialogue. So let's take a closer look. The first line says, we shoul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We shoul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So, we should be careful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With what we say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해야 돼. We should be careful. 왜냐하면은 we could say something and maybe, uh-oh, we have a problem. 아주 조심스러워. It's a sensitive issue. So, the other person says, I know, we need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I know. We need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자, 알고 있습니다. I know. 네, 아시죠? Okay. We need to protect. 자, 우리는 보호를 해야 돼요. Yes. 뭐를요? Our good rapport with them. 아, 이거는 조금 새로울 수도 있어요. Our good, 여기서는 rapport로 하지만 rapport. 이게 French에 이렇게 영향이 있어서 rapport가 아니라 rapport. T 발음이 없습니다. So we have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So this means 이 좋은 good rapport.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라면은 아 선생님 relationship도 관계 아니에요? Well, that is true. But a rapport is more of a relationship은 가끔가다 되게 친한 어떤 관계고 rapport는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직장에서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그런 어떤 좋은 관계들 네 그럴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 클라이언트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말 함부로 해서 we have to be careful 이런 뜻입니다. Alright, exactly. 네,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Okay, let's think again. 이렇게 할까요? Let's think it over. 자, to think something over is 다시 생각해 봅시다. So, think about it again 보다는 let's think it over 그런 표현이 있어요. Let's look at our entire dialogue. We shoul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I know. We need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Exactly. Let's think it over. Okay? 한번 다시 생각. Let's think about it one more time.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rapport. This is a very good word, especially in the business world, because 이게 어떤 friends, 뭐 친구를 사귀는 것보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So, rapport is 뭐 친밀한 관계. If you have a good rapport, close rapport, 이렇게도 쓰죠. All right, I have a good rapport with my neighbors. 네, 완전 친구는 아니죠. I have a good rapport with my neighbors. 나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Strange versus weird. Strange versus weird. Strange하고 weird 둘 다 정말 많이 사용하죠. 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strang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여기 G 발음을 J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trange, strange. 그리고 J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으 소리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strange, strange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J로 끝나셔야 돼요. Strange, strange. 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Strange는 낯설거나 이상한 것을 strang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은 뭐라고 해요? 네, 맞아요. stranger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거나 뭔가 좀 경험한 적이 없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낯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strange라고 표현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s. I saw a strange cat. Do you hear a strange sound? She was acting very strange. Strange, 낯선, 이상한, strang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갑자기 동네에서 걷는데 안 봤던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약간 이상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럴 때는 strange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낯선 고양이를 봤어. I saw a strange cat. 그래서 strange 같은 경우는 물론 낯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살짝 어감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어감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Do you hear a strange sound? Do you hear a strange sound? 네, 여기서는 물론 낯선 소리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이상한 소리 들리나? 들리죠? Do you hear a strange sou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 you hear a strange sound? Do you hear a strange sound? 네, 뭔가 이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strange 말고 do you hear that sound? Do you hear that sound? 이렇게 neutral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 was acting very strange. 그녀는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어. She was acting very strange. 그래서 뭔가 이상할 때 좀 정상적이지 않거나 보통 많이 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 strange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She was acting very strange.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 was acting very strange. She was acting very strange. 다음은 weird로 넘어갈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E 모음 소리가 나야 되고요. 중간에 R까지 weird. Weird. Okay?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꼭 나야 됩니다. Weird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Weird. R를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Okay. Weird 같은 경우는 기이하거나 뭔가 기묘한 것을 weird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냥

심리적으로 뭔가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거, 아니면 나한테 진짜 그냥 이상하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좀 이상해 보여.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weird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She's a really weird girl. What a weird coincidence. Weird, 기이한, 기묘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여기서는 weird는 기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비정상적이고 평범하지 않다. 이상하다.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그래서 strange하고 똑같이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weird는 좀더 기이한, 기묘한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s a really weird girl. She's a really weird girl. 여기서도 똑같이 She's a really strange girl도 해도 의미가 좀 비슷해요. 하지만 weird는 좀더 기묘한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She's a really weird girl. 그 소녀는 정말 기묘한 아이야. 좀 특별해. 정상적이 아니야. 뭐 이런 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weird라는 거는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얘기할 때는 난좀 이상해. 나는 좀 특별해. 이런 말로는 써도 되지만 남에 대해서 쓸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말 기묘한 우연의 일치네. 뭔가 우연히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는 What a weird coincidence. What a weird coincidence. 이것도 똑같이 What a strange coincidence. 괜찮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 a weird coincidence. What a weird coincidence. 네, 정리해 드릴게요. Strange. Strange하고 weird는 둘다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strange 같은 경우는 뭔가 낯설거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이상한 것을 strange라고 합니다. 그리고 weird 같은 경우는 이상하지만, 좀 기이하거나 기묘할 때 이런 거를 weird라고 합니다. 둘다 부정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항상 조심히 사용하시고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Great job, everyone! 네,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커피 전문점에 가서요. 여러분이 이제 주문을 할 때, 직접 카운터에 가서 바리스타 분께 이제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앱을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가 커피고요. 지난 시간에 커피숍과 카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 주문할 때 커피숍 앱 자체를 이용한다든가, 요즘 뭐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무인 주문기도 정말 많이 보편화됐죠.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숍 앱은 뭐 다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붙이면 됩니다. Coffee shop app. I use a coffee shop app to make my order. 그러면 난 요즘에 커피숍 가서 커피숍 그 앱 이용해. 심지어 뭐 밖에서도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 근방에만 있으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하고 들어가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coffee shop app. Coffee shop app. 말 그대로 뭐 food delivery app 이것처럼 음식 배달 앱처럼 쓰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Coffee shop app. Coffee shop app.
0: 자, 이건 어렵지 않은데 무인 주문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아예 주제로 다뤄드렸었죠? 자, 어떤 단어들을 썼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elf-order kiosk. 키오스크라는 말 요즘 우리 많이 써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본인만 들어가서 ATM처럼 뭐 할 수 있는 공간을 키오스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갑판에서 못 팔 때 그걸 또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작은 공간을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단어죠? 자기가 스스로 주문을 해야 된다니까 앞에 self-order 붙이면 됩니다. 합성어입니다. 이런 거 콜로케이션 잘 보세요. self-order kiosk. 이걸로 주문하든가 무인기에서 주문하든가 그럴 수 있다. 요즘 커피 전문점들 상당수가 또 그렇게 변화하고 있죠. self-order kiosk. 들어보세요.
1: self-order kiosk. self-order kiosk.
0: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커피숍 앱이나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수 있다.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볼까요? 자, 그럼 하나는 뭐였어요? 커피숍 앱이나 키오스크에 가서 할 수 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전치사인 것 같아요. 앱으로 주문할 때는 앱상에서 주문하니까 on을 쓰고 키오스크는 장소니까 at을 씁니다. 자, 전치사 잘 보세요. You can order, 주문할 수 있다. On the coffee shop app. 플랫폼 무조건 on이었죠? 그러니까 앱상으로, 앱상에서 주문할 수도 있고 or 장소니까 at the self-order kiosk. 그죠? 무인 주문기에 가서 주문할 수 있다. 전치사 잘 구분하세요. You can order on the coffee shop app or at the self-order kiosk. 자, 이럴 때 전치사 감을 좀 익혀보는 겁니다. 한번 더요. You can order on the coffee shop app or at the self-order kiosk.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1: We can order on the coffee shop app or at the self-order kiosk. We can order on the coffee shop app or at the self-order kiosk.
0: Okay. 자, 그 다음에 앱상에서 그렇게 주문하다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자, 전치사 못 썼습니까? 전치사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on이죠. Place an order on the app. 자, order를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order on the app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make an order 혹은 주문을 하다의 의미로 place an order 닿습니다. Make an order, place an order. 자, 그럼 이것도 평상시에 장소라는 명사로 많이 봤던 단어인데 아, 이게 동사로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요. Place an order 이 자체는 하나의 콜로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단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Place an order on the app. 들어보세요.
1: Place an order on the app. Place an order on the app.
0: 카운터에 갈 필요가 없죠. 커피숍에 들어가서도 그냥 자리에 먼저 앉아요. 그죠? 거기서 앱으로 주문하는 정말 편리한 시대죠. 카운터에 갈 필요가 없다. 뭐 cashier라고 하셔도 되고요. 계산대를 카운터라고 못할 이유는 없어요. 카운터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은 뭐예요? 할 필요가 없는 에 해당하는 전치사고 ing 붙여서 having to go 갈 필요가 없는 상태로 주문이 가능하죠.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갈 필요가 없는 에서 having to가 들어가야 돼요.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들어보세요.
1: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0: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앱으로 주문했고 이게 주문이 들어갔고 그러면 그 주문이 어떻게 돼요? 카운터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바리스타한테 전달된다. 요거. 자, 단어의 조합을 만들어 볼까요? 자동적으로 영어로 automatically. automatically. automatically. 오케이? automatically sent to the baristas. sent to 보내지죠. sent to barista. barista. 자, 강세요. barista. Baristas. 복수형 baristas. 바리스타들한테 이제 전달이 된다. 자동적으로 앱에서 주문하면 딱 접수가 되죠. 들어볼게요.
1: Automatically sent to the barista.

0: Baristas. Automatically sent to the baristas.
1: Okay. 요거하고 요걸 갖고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카운터에 갈 필요 없이 앱상에서 주문이 가능하다. 영어로요?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가 들어가야 되고 앱상에서 주문한다.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앱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전치사 on이요.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붙이면 되죠? 자, 다시 한번.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오늘 뭐 커피숍 앱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네요. 그죠? 직접 갈 필요 없이 앱상에서 주문이 가능하다. 들어볼게요.
0: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1: Wonderful. 좋습니다. 자, 이 앱들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카드를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 적립되죠. 혜택도 받을 수 있죠. 회원 등급에 따라서 쿠폰도 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자, 그것들 한번 볼게요. 적립카드 쪽에서 다 쓸 수 있던 말입니다. 사실 커피숍 앱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적립, 영어로 뭐라 할까요? 적립, 쌓아나가는 거. 동사 하나 있죠? Accumulate. You can accumulate points. 요 단어 알아둘게요. Accumulate. 다시 한번. Accumulate. 흠 여다 주시고. Accumulate. 들어보세요.
0: Accumulate points. Accumulate points.
1: 도장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걸 수도 있고 포인트 적립일 수도 있고요. 자, 나중에 그 포인트나 아니면 쿠폰 같은 걸 이용하거나 그걸 받을 수 있죠? 사은품 같은 거. 혜택을 받다. Benefits. 받다. Receive benefits. Receive benefits. Free drinks. 가장 대표적인 게 무료 음료 같은 거. 그렇죠? 혹은 할인권. Discount coupons. 그렇죠? You can receive benefits. Receive benefits. 들어볼게요.
0: Receive benefits. Receive benefits.
1: 회원 등급은 별거 없어요. Membership level이죠? Membership level. 다시 한번. Membership level. 그렇죠? Membership 레벨에 따라서 뭐 VIP일 수도 있고 뭐 S등급, 무슨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인 적용이라든가 혜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자, 들어보세요.
0: Membership level. Membership level.
1: 자, 앱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You can accumulate points. 전치사 on your app. 그렇죠? 플랫폼은 항상 on이라고 그랬어요.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or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And receive benefits.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들어볼게요.
0: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1: 자, 그럼요. 오늘 내용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커피숍 앱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커피숍 앱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카운터에 직접 가지 않고 보내지고 포인트 적립하고 혜택 받고. 자, 커피숍 앱 간단하죠? 커피숍 앱 앞에 힘 주시고 뒤에도 힘 주시고요. 커피숍 앱. 자, 들어볼게요.
0: 커피숍 앱. 커피숍 앱.
1: 앱에서 주문한다. 자, 전치사만 잘 생각하면 돼요. on이죠. 자, 주문하다는 place an order on the app. You can place the order on the app. Place an order on the app. 그쵸? on 전치사. 들어볼게요.
0: Place an order on the app. Place an order on the app.
1: 앱에 포인트를 적립해 나갈 수 있다. Accumulate points. Accumulate points. 해도 되고, 여러분, 도장 형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는 커피숍에 stamps. You can accumulate stamps 하셔도 돼요. 도장을 적립해서 10잔, 12잔 먹으면 한 잔 무료로 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Accumulate points.
0: Accumulate points. Accumulate points.
1: 자, 커피숍 주제들 이번 주 쭉 이어갈 거니까요. 이제 커피 변천사라든가 커피 기계 관련돼서 집에서 커피 먹는 얘기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오늘 내용 여러분 복습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그전 방송 여러 편 또 많거든요. 다른 주제에 관련해서도 방송 보고 싶은 경우는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니까요. 언제든지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저랑 직접 카톡 대화하고 제가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뭔가 그냥 재미 삼아서 혹은 장난 삼아서 혹은 그냥 취미 삼아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재미 삼아서 한 거야 라고 혹은 그냥 취미 삼아서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뭘 재미삼아 혹은 취미삼아 라고 뭘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과거동사 for fun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재미삼아서 너튜브를 한번 시작 한번 해봤어요. 요즘 다들 막 하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취미삼아 재미삼아 그냥 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과거동사 for fu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 과거동사 for fun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저는 뭘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I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이 for fun을 넣어주시면은요. 재미삼아서, 취미삼아서, 혹은 그냥 한번 해봤어요. 라고 그렇게, 혹은 장난삼아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과거동사 for fun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뒤에 for fun을 넣어주시면은 장난삼아, 재미삼아, 혹은 취미삼아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I 과거동사 for fun이라는 우리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들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문장으로 아 저는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 말 한 건데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농담적으로 그렇게 한 거였어요 라는 게 여러분들 say라는 동사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I said that 혹은 I said it for fun 그냥 I said that, I said i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그 말을 했습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for fun을 넣는 순간 아 그거 재미삼아 한 거야, 농담삼아 한 거야 라는 얘기로 문장의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for fun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 said it for fun. 아 나 그거 농담삼아 한 거야, 재미삼아 말한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said it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said it for fun. 해서, 아, 나 그거 말 농담 삼아 한 거야. 재미 삼아 한 거야. 오해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대명사 is나 this나 that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아, 나 그거 농담 삼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다양하게 대명사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 그거 농담 삼아 한 거야. 재미 삼아 한 거야. I said it for fun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은 이거를 행동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아, 나 그거 재미삼아 한 거예요. 농담삼아 한 거예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두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요. I did it for fun. 혹은 여기처럼 I did that for fun 하면은 아, 나 그거 재미삼아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did that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did that for fun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번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취미삼아 해봤어요 혹은 재미삼아 해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혹은 그냥 놀리려고 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 I did that for fun 그냥 재미삼아 한 거예요 라는 표현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런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악플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럴 때 전 재미삼아 댓글을 남겼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재미삼아 댓글을 남기다라고 해서 댓글을 남기다라는 표현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길 때는요. Leave comment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left

0: comment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 댓글을 남겼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뒤에 for fun을 넣어주시면 은 그렇죠. 재미삼아, 농담삼아 혹은 그냥 한번 남겨봤어요.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의미 차이 더 주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I left comments for fun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left comments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left comments for fun. 해서 아우 저는 그거 재미삼아 댓글 한번 남겨본 거예요.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요즘 너튜브 너도 나도 해가지고 저도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시작 한번 해봤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시작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art라는 동사를 써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죠. 저는 재미삼아서 이제 너튜브를 한번 채널을 운영 한번 시작 한번 해봤어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 한번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특히 너튜브를 시작했다라는 표현 여러분 start a YouTube channel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냥 농담삼아 재미삼아 그냥 한번 해봤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바로 I 과거동사 for fun으로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said it for fun. I said it for fun. I did that for fun. I did that for fun. I left comments for fun. I left comments for fun.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0: 자, 우리가 처음에 이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요, 너튜브를 그냥 취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한번 시작해봤어요. 라는 거를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거를 너튜버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전업으로 얘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저는요 처음에 재미삼아 했다가 이제 전업으로 너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전업으로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for a liv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라는 거를 What is your job? 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업으로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a liv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 생업으로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a living. 한 번만 더.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a living. 해서 for a living. 전업으로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저거 재미삼아 한 거예요. I did that for fun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취미삼아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무엇을? 그쵸? What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do for fu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취미삼아 하세요? 직업이 뭐예요? 그쵸.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요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do for fun? 해서 for fun과 for a living까지 그 두 개의 차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재미 삼아서, 취미 삼아서, 혹은 그냥 어떻게 놀리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for fun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저는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딱 한 문장 갖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딱 한 문장 갖고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을까? 지금부터 경험하시면 돼요. For the next 10 minutes, you'll be able to experience that really deep down there, right? 자, 그렇다면 출발은 뭐로 합니까? 당연히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Today's mission is waiting for you now.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시 한번 해보셨나요? 자, 두통이란 단어는 아마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자, 오늘의 핵심은요. 하나의 phrase인데요. 미치겠어. 나를 미치게 만든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driving me crazy. 그렇죠? Something drives me crazy. 물론 이 자리에 drive 대신에 make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drive가 몰다는 뜻이잖아요. 차를, 그러니까 나를 미치도록 몰고 간다라는 느낌이면 drive가 더 강한 뜻이고요. making은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 어감 차이를 살짝 보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연습해서 쓰시고 나면 달리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거 가지고 간단하게 연습하면 자신감이 올라오겠죠? 자, 미치겠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통, 기침, 그다음에 어떤 상대편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코 고는 소리까지. 사실 그것 때문에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거는 뭘까요? 아, 나 이 두통 때문에 정말 머리 너무 아파 미치겠어. 라고 할 때 headache죠. H-A-D-A-C-H-E에서 This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이거 발음이 head 아체, head 아, 이런 거 아니고요. headache, headache. 써 있기는 head 아체로 써 있잖아요. headache입니다. 그래서 stomach ache, headache. 자, 이런 식으로 다 backache. 예, 그건 요통이 되겠죠. 예, 보통은 뒤가 아플 때는 주로 예, lower back pain. 뭐 이렇게 허리 통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아니면은 다 좋습니다. ach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The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그거 미치겠어 라는 뜻이고요. 기침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cough 이거잖아요. 그래서 the cough is driving me crazy. 나를 미치게 만든다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동작이 진행 중이다. is driving. making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making me crazy. 그런데 driving이 더 몰고 가는 거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Alice 때문에 미치겠어 라고 하는 것은 Alice is driving me crazy. 물론 그 여자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여자가, 그렇죠? 나를 미치도록 만드는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의 코 고는 소리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죠? 코골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nore, S-N-O-R-E에 ing만 붙이시면 돼요. His snoring is driving me crazy. His snoring is driving me crazy.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코 고는 장면, 그 다음에 기침하는 장면 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Your turn! 맞습니다. This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자, 두 번째, 이 기침 때문에 미치겠어. Your turn! 네, this, 당연히 cough. The cough is driving me crazy. Alice 때문에 미치겠어? Alice is, 맞습니다. Driving me crazy.

me crazy. 그냥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어. Your turn. 그잖아요, 그죠? His snoring is driving me crazy. 해서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His talking, his eating habit 다 바꾸실 수 있어요. 뒤에 ing만 붙이시면 여러분이 아는 동사의 전부 다 동작이 하나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작의 그렇죠? 뭐예요? 바로 명사의 느낌이 있다 해서 그걸 동명사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 말을 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쓰인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는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극심하다는 얘기는 severe 해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머리가 두통이 심할 때 쪼개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splitt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This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됐죠? 그래서 SPLIT 발음 주의하세요. 예, split 해서 splitting. This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자, 그 다음. 멈추지 않는 기침 때문에 미치겠어. 멈추지 않는 게 뭐예요? 그렇죠. non-stop이죠. 그래서 바로 non-stop cough. This non-stop cough is driving me crazy. 자, 그래서 it's driving me crazy.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바로 이거죠. 그녀의 침묵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이렇게 비유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뭔가를 실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을 때. 아. 그러면은 그녀가 조용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할 수도 있지만 her silence is driving me crazy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건 something is driving me crazy 라는 느낌으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 making 쓰시고요. 거기에 더뭘 구하는 느낌이 나면 바로 미치겠다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면 driving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 편두통, 이 쪼개지는 두통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두 가지 방법입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바로 이겁니다. 아, 이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주네요. 호흡을 천천히 잘해봐. 호흡을 좀 개선을 해봐. 그러면 달라질 거야. 자, 그 다음에 this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개선하다, 뭐 improve란 단어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되게 쉽습니다. Breathe better and feel better. 네. 실제로요, 만약에 입으로, 코로 아니고요,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호흡법만 바꾸고 호흡법을 천천히 입으로 이렇게 명상하듯 호흡법만 바꾸셔도요, 엄청나게 많은 게 달라집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피부도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두통이 많이 사라집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꼭 한번 약 없이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숲속에서 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it's time to say goodbye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here and repeat this program many times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아시겠죠? 여러분! 건강 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드를 꼽으라고 하면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것 중 하나가 바로 셜록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나둔데 라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셜록이 남긴 말들 중에 정말 멋지고 재밌는 말들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하나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셜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건들을 수

0: 수사에 나가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 Once you eliminate the impossible, whatever remains, no matter how improbable, must be the truth.
0: 조금 길고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도 많아요. 하지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번 시간 집중해 주시면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굉장히 멋진 문장이고요. 멋진 만큼 상당히 길이가 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가장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 must be the truth가 되겠습니다. 조동사 must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는 건데요. must의 뜻을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의 쓰임으로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은요, 그 의무가 아니라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추측으로서의 must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must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쓰이면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must를 가지고 추측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이 본인이 말하고 있는 그 추측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게 돼요. 굉장히나 이제 내 말이 틀림없을 거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이러면 틀림없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요 must 동사를 해석할 때요. 언제나 뭐뭐 임에 틀림없어라고만 해석하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거는 꽤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추측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야를 생각해 주시면서 해석할 때는 번역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보면 You must be tired from your flight라고 적혀 있죠. 자, you must be tired. 요거를 must를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게 어색해져요. 너는 피곤해야만 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악담이에요? 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You must be tired는 당신은 피곤함에 틀림없겠네요 정도의 뜻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주면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피곤한 거예요? From your flight. Flight는 그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걸 말하는 거니까, 아,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피곤함에 틀림없겠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피곤함에 틀림없으시겠네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 뭐지? 왜 말을 이렇게 하지? 라고 갸우뚱갸우뚱 상대방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쵸?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시겠어요 정도의 뉘앙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뉘앙스는 파악을 하되 해석할 때, 번역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She must be a new employee 라고 적혀 있죠. She must be a new employee. A new employee 라고 하면은 뭐 신입 직원, 요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요거 경험해 쓰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어딘가에 새롭게 가면요.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 같은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저 친구가 신규 직원인가 보네요. 신입 직원인가 보네요. 이런 거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왜? 유독 허둥지둥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신규 직원인가 보네요. 신입 직원인가 보네요. 정도의 추측을 우리가 이렇게 또 머스트를 가지고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녀가 신입 직원임에 틀림없어요라고 해석하는 거. 물론 이제 가능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로 그런 식으로 말을 잘안 하니까 융통성 발휘해 주시는 거. 해석할 때 말이죠.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문장이 셜록의 명대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그 머스트 쓰임에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once는 한 번이란 뜻보다는 만약에 이런 의미로서 먼저 받아들여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once you eliminate. 당신이 만약 없애버리면요. 뭘 없애는 거예요?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그 불가능한 옵션들을 없애버리면요. Whatever remains. Remain은 남는다는 거죠. Whatever는 무엇이 되었든. 이란 뜻으로서 뭐가 남았든지 간에 그리고 잠깐 그 꾸며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No matter how improbable. Improbable이라는 것은 사실일 것 같지 않은 이란 뜻으로서 No matter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남은 게 얼마나 사실일 것 같은지와 상관없이 그 남은 것이 must be the truth.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갈게요. Once you eliminate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해버리면요. Whatever remains. 뭐가 남았든지 간에 no matter how improbable. 그것이 얼마나 사실일 것 같지 않던가와 상관없이 must be the truth. 그것이 바로 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만을 봐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자, 이 must 동사 쓰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슈퍼볼 티켓은 비쌀 것이 틀림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슈퍼볼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미식 축구의 최종 결승전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티켓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한 장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대도 그냥 가뿐히 넘는 경우 많다라는 것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얼핏 들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사실 3천만 원만 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자,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슈퍼볼 티켓은 이라고 이제 말을 할 때 먼저 티켓 이렇게 시작합니다. 티켓 하고 to the Super Bowl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슈퍼볼 티켓을 tickets to the Super Bowl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요것도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것은 비싸겠네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Must be expensive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ickets to the Super Bowl must be expensive. 비쌀 것에 틀림없네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와, 그거는 분명히 비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역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가 벤의 집 맞는 것 같은데 정도의 뜻이죠. 자, 문장이 조금 길어진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이것이, 이 집이, 뭐 요거 가지고 주어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this, 이것이요. must be, 임에 틀림없습니다. 모임에 틀림없어요. 벤의 집인 게 틀림없는 거죠. Ben's house. This must be Ben's house. 여기까지면 사실 문장 거의 끝난 거죠. 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Because, 왜냐면요. I see his name. 내가 그의 이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문에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니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는 I see his name on the door.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must be도 신경 쓰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오늘 배울 게 너무나 많은 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This must be Ben's house because I see his name on the door.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그 셜록의 문장 조금 길었지만 제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공부 같이 하는 동안에 오늘 했던 자세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 It doesn't work that way 라는 표현이었어요. It doesn't work that way.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식은 아니야. 일이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야. 라는 뜻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like, I don't think it works this way. 이런 뜻의 다양한 의미로도 쓰이니까요. 제가 아까 your body might rock back 이러면서 가끔 허리가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은 몸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고 뒤로 막 쏠려가지고 다리가 땅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 said it doesn't work that wa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rked so hard for this project. I can't believe it didn't get much credit. It doesn't always work that way. Sometimes you get bad luck. Yeah, I guess. Come, I'll get you a beer.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worked so hard for this project. 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말 나 열심히 일했는데 I can't believe, 정말 믿을 수 없어.

0: 무엇을? It didn't get much credit. It didn't get much credit. 칭찬받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일한 만큼 그 정도 주목을 못 받았다. 그 정도의 상하는 상을 못 받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 can't believe it didn't get much credit.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았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t doesn't always work that wa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나왔죠? It doesn't always work that way. 항상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거는 또 아니잖아. Sometimes you get bad luck. 가끔은 운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yeah, I guess. 아, 뭐 그 말도 맞지. I gues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ome. I'll get you a beer. 맥주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ll get you. I'll buy you. 라고도 해도 되지만 I'll get you a beer. 맥주 사줄게.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I'm so sorry I called you at this hour. It's totally fine. What's the problem with your hair dryer? It's so loud. I don't think it's supposed to work this way. It is supposed to work this way. Hair dryers are loud.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I'm so sorry. 너무 미안해요. I called you at this hour. 이렇게 늦게 아니면은 너무 일찍일 수도 있어요. At this hour.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해서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I called you. 전화를 했다는 뜻도 되지만 불러내서 미안해요. 이런 뜻도 됩니다.
1: It's totally fine.
0: 완전 괜찮아요. What's the problem with your hair dryer? 헤어드라이기죠. So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죠? 헤어드라이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It's so loud. 소리가 너무 커요.
1: I don't think it's supposed to work this way.
0: 오늘의 표현 나왔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작동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커요. 그랬더니
1: It is supposed to work this way.
0: 이럽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Hair dryers are loud. 헤어드라이기는 원래 소리가 커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1: So, how was it? The bow pose. A little difficult, right? But it opens up your chest and it also builds a lot of power. So, good job. Next time we will do the superhuman pose, all right?
0: 오늘 우리 활 자세 해봤는데 좀 어려웠죠? 이렇게 다리 근력도 향상이 되지만 가슴도 열어주고 어깨도 펴주고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슈퍼맨 자세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아, 영어 표현은 It doesn't work that way 같이 해봤습니다. 항상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야 또는 그렇게 작동하면 안 돼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하시고요.
1: I will,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and I hope you have a really, really good day.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texting or sending text messages or
0: exactly.
1: receiving text messages.
0: 네, sending text messages라고 해도 되지만 sending texts.
1: Mm-hmm. Sending texts, receiving texts.
0: 네. 그래서 text message라는 것이 원래 두 단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냥 text라고 하기만 해도 문자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이 되죠. Mm-hmm. 그건 그냥 참고로 말씀.

0: 드렸고 이번 주의 주제는 다시 한번 텍스팅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오늘의 핵심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1: Yeah, it's very short, but it is so short. I memorized it this time. I prefer texting.
0: 네, 저는 문자 메시지를 선호해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Mm-hmm.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Bluence씨입니다.
0: 네, 그럼 Bluence씨의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Bluence씨, 나와주세요.
2: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0: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고맙더라라는 내용이죠.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Bluen said,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0: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있어서 뭐뭐 면에서 catch up 하면 일단 누군가가 앞서가고 있고 I will catch up with you later 하면 내가 나중에 따라잡을게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그냥 친구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Hey, let's catch up. It's been a while. 이렇게 말하면 yeah. 오랜만에 만나는 걸 말해요.
1: Yeah, it's been a while since you met them, so you have to catch up on their life.
0: 그렇죠.
1: Right?
0: 그동안 따로따로 생활하고 바쁘게 지내느라고 몰랐던 이야기들을 이제 따라잡으면서
1: yeah.
0: 네, 최신 이야기까지 듣는 거죠. 서로 그래서 catch up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만날 때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뒤에 뭐뭐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낀대요. Text me first.
1: Yes.
0: 그냥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뭐해? 이러는 게 아니고 먼저
1: yes.
0: 시간 돼 asking if I'm free.
1: That's
0: 시간
1: right.
0: 되는지 물으면서 문자부터 보내주는 사람이 고맙다.
1: Mm-hmm.
0: Okay?
1: I think I'm there with you on that,
0: yeah,
1: Bluence.
0: Yeah, me too.
1: Righ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aside from을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그거, that, 그거 말고는 모든 게 명확합니다. Aside from that, everything is clear. 다 이해가 됐는데 한 부분만 이해가 안 됐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Aside from that, everything is clear. One more time. Aside from that, everything is clear.

0: 오늘 이야기 속에서 catching up,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그래서 문자 보내서 오랜만에 누군가랑 만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oday is a perfect day to take a few minutes and text those friends you've been meaning to catch up with forever. I'm the type of person who sends a text saying, thinking of you, and in 4 to 5 texts, we plan something to hang out.
0: 다시 한번 볼게요.
1: Adrian says,
0: Today is a perfect day to take a few minutes and text those friends. 그러니까 오늘은 완벽한 날이다, 아주 좋은 날이다. Mm-hmm.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Yeah. 그렇지만 오늘 딱 좋은 날이다. 뭐 하기에? Take a few minutes. 몇 분 정도 시간을 내기에, 시간 내서 text, 문자 메시지를 보기에, 보내기에 딱 좋은 날이래요. Those friends you have been meaning to catch up with. 한번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야지,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 좀 들어야지 했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forever 하면은 이제 그렇게 마음만 먹은 지 꽤 오래된 거예요.
1: Yeah. It's been a long time since 네. you've been wanting to do it.
0: 네, 한번 만나야지 하고 오래된 친구들에게 몇 분 시간 내서 문자 보내기에 딱 좋은 날이라는 내용이었고요.
1: And the next one is posted by Mans, 네. and she says,
0: I'm the type of person, 저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편이에요, 이런 타입이에요. Who sends a text saying, 이렇게 말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타입이래요. Thinking of you. 지금 네 생각하고 있어. I just thought of you. 생각이 났어. 네 생각이 났어 라고 한 다음에 in 4 to 5 texts,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문자를 그 뒤로 4개에서 5개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나눠서
1: yes.
0: 쭉 보내서 we plan something to hang out.
1: Yeah.
0: 만나서 어울려 놀기 위해서 plan something, 계획을 yeah. 잡는 거죠.
1: We plan something to hang out.
0: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유형인가 보면은 그냥 갑자기 전화하는 것보다는 딱 뭔가 나 지금 생각이 났는데 하고 문자로 모든 걸 계획하는 유형이네요.
1: Hey, that's not bad either.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interesting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Buzz shook his head.
1: Oh,
0: said the alien sadly. Buzz gave him another cookie and another cup of orange juice.
1: How did you come to land on Earth? He asked.
2: 네, 우리 외계인, 아이, 외계인이 많이 배고팠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쿠키하고 오렌지 주스를 줬는데, XY5가 이름이죠. 이 외계인 이름인데, he swallowed the cookie in one bite. 씹지도 않고 그냥 쿠키를 한 입에다 넣고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그냥 한 입으로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he ate the cup too. 자, 컵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도착했냐. 그러니까 I come from the planet ICU. 자, 우리 행성은 ICU라는 행성이에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도착한지 이제 궁금하죠? 네,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1: Yesterday was my birthday, and my mom and dad gave me a new spaceship,
0: said XY5.
1: I was taking it for a ride when a meteor storm blew up, and I couldn't see where I was going. Now I'm completely lost. I'll never see my home or my family again.
0: Green tears trickled down the little alien's face.
3: Don't cry, said Buzz. Bingo and I will help you get home again. We love adventures, don't we, Bingo?
0: Bingo said nothing. He was busy licking up the cookie crumbs.
2: 자, 생일 선물로 우주선을 엄마 아빠가 줬는데,
0: meteor storm blew up. 자, 유성 폭풍에 그런 폭풍이 있어가지고, 이 우주선이 완전히 길을 잃은 거예요. 자, our third word for today. Very important. Lost. 길을 잃은. I'm completely lost. 나 완전히 길을 잃었어. So, this is the start of our adventure. 이 아이 외계인, 뭐 어른도 아니고 아이 외계인이 길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집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모험을 시작할 겁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for joining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4: Oh, 된다니까.
5: 이 분위기?
6: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5: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7: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8: 이게 뭐야?
7: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Lovely. Uh-huh. Thank you. Look. You sure it will work?

0: sleeping?
1: Ah! Huh. Look, he's asleep.

Ouch.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논픽션 책을 펴볼까요? 어떨 때는 저도 픽션을 조금 더 선호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논픽션 책도 이해를 하면서 읽다 보면 와,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나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구나. 이런 성취감도 상당히 크고요. 그 성취감을 통해서 영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함께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 이라는 책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책을 완독하는 그런 날이 왔네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가 있는지 정확히

0: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어렴풋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는데, 아, 이제 확실하게 알수 있겠더라고요. 지식도 플러스 원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y라는 단어 아시죠? by, by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예문 안에서 그 기본 원리를 통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Chapter 4, Drag and Thru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This is the force of drag.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This force pushes the airplane forward.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the airplane will move.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The four forces of flight: lift, thrust, gravity, drag.
0: How do airplanes stay up? 바로 그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 책이 끝날 때가 되었네요. 오늘 이 책을 완독하는 날이거든요. 책 자체가 좀 짧은 것도 있지만 짧다고 해서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상당히 알찬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개념들도 약간은 수준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Chapter 4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Drag and Thrust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Drag라는 것은 항력이 되겠고요. 항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 방향으로 이동하려 하는데 반대로 가는 힘, 즉 어떤 이동 방향을 그 방향대로 가는데 방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항력이고요. And thrust라는 것은 추력이 됩니다. 앞으로 가고자 하면 그 앞으로 가는 힘이 추력이 되겠죠. 우리말도 상당히 조금 낯설죠. 항력. 추력 이렇게 있습니다.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가 되어 있네요. 공기는 pushes, 밉니다. against는 뭐뭐를 반대하여서 밉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비행기예요. 비행기인데 휘 이렇게 가는 거죠. As it flies, 이것이 날아갈 때 공기가 반대로 민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즉 비행기가 이렇게 가려 하는데 공기가 이렇게 반대로 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This is the force of drag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힘이다. 어떤 힘이냐면 of drag. Drag, 항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가는 힘, 뒤로 잡아끄는 힘이 되겠죠.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그래서 이 항력, drag은 항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항력은 hold, 잡고 있습니다. The airplane, 비행기를 뒤로 잡고 있는다. 즉, 뒤로 잡아끈다라는 것이 되겠죠. 앞으로 가려고 하면은 반대로 가려는 힘이 바로 항력입니다.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그렇죠. 자, 봅시다. 비행기들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 a forward force. 자, 비행기가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날아가려고 해요.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날아가려면 무엇보다 강해야 됩니까? 공기가 이렇게 반대로 밀잖아요. 이렇게 막 민다라는 것이죠. 이 미는 힘보다 이게 나아가는 힘이 훨씬 더 커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는 것이랍니다. 비행기는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 이게 추력이 되겠죠. Forward force, 곧 나옵니다. 이 추력보다 맞죠? 더 강한, 맞죠? 이 항력보다, drag, 뒤로 잡아끄는 이 항력보다 더 강한 앞으로 나가는 forward force가 forward force, 즉 앞으로 나가는 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그래서 비행기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윙 돌아가는 엔진을 가지고 있죠. 엔진들을 가지고 있죠. That burn fuel, 무엇을 태우는? 막 태운다. 무엇을 태웁니까? Fuel. 연료를 태우겠죠. 연료를 태우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나왔던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관계대명사 that이 쓰여져 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구조의 특징 기억하십니까? 자,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자 여기 있는 that이 있습니다. that까지를 이렇게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가리면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burn fuel이 나오죠. 그럼 이 that의 정체는 뭐죠? 이 that의 정체는 바로 이렇게 다 가리니까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burn fuel 있잖아요. 연료를 태우다. 뭐가 연료를 태우는데? 아, burn 앞에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다.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that 앞에 보니까 engines, 사물이 있잖아요. 아, 선행사를 사물로 가지는 주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잠깐 나와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그래서 이 엔진들을 이렇게 줍니다. 무엇을 주냐 하면, 누구에게 주냐 하면 비행기들에게 줍니다. 무엇을 주냐 하면 엔진이 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면은 thrust. thrust라는 것은 추력입니다. 추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비행기에 준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공기가 아무리 비행기를 밀어도 이 엔진이 막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더 세지면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This force, 이 힘은 즉 추력이 되겠죠. 앞으로 나아가는 이 추력은 pushes the airplane forward. 그렇죠. 밀죠. 이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게 됩니다. 앞으로 밀게 됩니다.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만약에 추력이 thrust, 추력이 되겠죠. 추력이 is stronger than drag. drag라는 것은 항력입니다. 뒤로 가는 힘, 반대로 가는 힘. 반대로 가는 이 항력보다 추력이 더 크다면 the airplane will move. 이 비행기는 움직일 것이다. 가 되겠네요.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물체가 있는데 반대로 가려는 공기가 미는 힘, 반대로 가려는 힘보다 앞으로 나가는 힘이 엔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게 더 커지면은 앞으로 나가고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4. Drag and Thru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This is the force of drag.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This force pushes the airplane forward.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the airplane will move.
0: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비행기들은 overcome도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었죠.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행기들은 극복합니다. gravity, 중력을 극복한다. 즉, 중력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뜨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중력을 극복하고 떠야 되니까 양력을 많이 가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들은 중력을 극복합니다. 무엇과 함께 극복하냐 하면 lift. 아, 역시 나오네요. 양력과 함께 중력을 극복하게 됩니다.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그래서 비행기들, 여기서 제일 앞에 나오는 they는 바로 위에 있는 airplanes가 되겠죠. 비행기들은 또 극복합니다. drag. 거꾸로 가려는, 반대로 가려는 drag. 항력을 무엇으로 극복하냐면 thrust. 추력으로 극복을 합니다. 추력은 앞으로 가려는 힘이 되겠죠. By using these forces, 총 4개의 힘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힘을 사용함으로써, by는 뭐뭐 함으로써 수단을 의미하죠. Humans achieve flight. 인간들은, 사람들은 achieve. achieve는 달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행을 달성하게 됩니다. 비행을 달성하다라는 말은 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Even paper airplanes, 심지어 뭐조차도, 종이 비행기조차도 balance. balance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힘들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하냐면 of gravity, 중력과 lift. lift는 양력이었죠. thrust는 추력과 and drag, 항력의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날아다닌다.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이고요. 조금 이따가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진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오늘은 이 b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by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본 원리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y의 의미입니다. by, 그 by 아니고요. 그 by는 by죠. 여기서 by는 옆, 경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다라는 거 혹은 경유, 경유라는 것이 기름의 한 종류 아니고요. 어딘가를 거쳐간다라는 것이죠. 휘발유 경유할 때 그 경유 아니고요. 그래서 어딘가를 거쳐간다 혹은 옆에 있다. 옆이라는 게 실제로는 거쳐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집 옆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집을 거쳐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이나 경유나 유사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y often pass by my house. 자, 옆이라는 의미죠. 그들은 종종 pass, 지나간다. By my house, 나의 집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한마디로 나의 집 옆을 그들이 종종 지나간다라는 것은 나의 집을 거쳐간다라고 해도 되겠죠. 나의 집 옆을 지나가니까 나의 집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을 거쳐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이나 경유, 거쳐간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게 문장 안에서 살짝 다르게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She goes to school by bus. 그녀는 학교에 갑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그녀가 학교에 갑니다. 오케이, 학교에 가요. 어떻게 가냐는 말이죠. By bus.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녀가 학교에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버스를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버스를 거쳐서 학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구나를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I sent the letter by mail. 나는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겠죠. 근데 어떻게 보냈어요? 직접 가져다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편지, 이 우편에 의해서, 우편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했지만 우편을 거쳐서겠죠. 그렇죠. 우편을 거쳐서 편지를 보냈다. 결국은 도착 지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거쳐간다. 경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건요. The cake is baked by mom. 자, 케이크가 굽혔어요. 케이크가 만들어졌는데 케이크가 원래는 반죽이었다가 결국은 짠이라고 케이크가 나왔죠. 그러면 케이크의 원래 반죽 상태였던 어떤 형태가 없었던 그 반죽 상태에서 케이크가 되려면 누구를 거쳐간 거예요? 엄마를 거쳐간 거죠. 어머니를 거쳐간 거예요. 그래서 by mom, 어머니에 의해서라고 했지만 엄마를 거쳐간 거, 엄마를 경유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문장도 신기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He pushed by the arm gently. 그가 밀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아래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e pushed the arm gently. 그가 밀었습니다. 무엇을 밀었냐면 the arm, 팔을 밀었어요. Gently, 부드럽게 팔을 밀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PD님이 제 팔을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제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민다면 팔이 이렇게 되겠죠. 왜? 팔을 미셨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팔을 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좀 달라요. He pushed by the arm gently. PD님께서 제 팔을 밀긴 밀었는데요. 팔을 경유해서 민 거예요. 팔을 밀긴 밀었는데 저를 민 거예요. 즉, 피디님께서는 저를 민 건데 그 수단 어디를 거쳐서 밀었냐면 팔을 민 거죠. 즉, 제가 밀린 건데 팔 쪽을 미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은 He pushed the arm gently는 제 팔만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요. 피디님께서 팔을 살짝 미셨으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은 He pushed by the arm gently라는 것은 피디님께서 저를, 목적지가 저겠죠. 저를 미셨는데 팔 쪽을 미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팔을 거쳐서 저를 미신 것. 그래서 이게 by the arm이 됩니다. 그래서 by는 어딘가를 거쳐서 경유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이 책에 나와 있었던 문장이죠.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인간들은 무엇을 달성합니까? 비행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은 인간들이고 인간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비행을 달성하는 거니까 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죠.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그 순환이나 그 경유하는 게 뭐냐? By using these forces, 이 네 가지 힘을, 이 힘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즉, 이 네 가지 힘을 거쳐서 사람들은 날 수 있다. 사람들은 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by는 어딘가를 거쳐서 간다. 경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The four forces of flight. 그래서 비행의 네 가지 힘입니다. 자, 아까 전에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림을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Gravity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지구로 내려가려는, 지구에게로 붙으려고 하는, 떨어지는 그 힘이 Gravity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화살표가 돼 있고요. 반대는 뭐예요? Gravity. 그러면 이게 뜨려면 양력, 뜨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Lif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진이 막 돕니다. 날개에 붙어있는 이 터보 엔진이 막 돕니다. 그러면 막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려는 힘이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기가 그 비행기를 미는 힘, 거꾸로 가려는 힘이 있겠죠. 그게 바로 드래그가 될 것이고 앞으로 가는 힘은 지금 여기서는 thrust가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thrust가 앞으로 가려는 힘이 더 커야지 뭐보다 drag보다 더 커야지 앞으로 나갈 것이고 비행기가 뜨려면은 gravity, 아래로 내려가는 힘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커야지 바로 비행기가 뜰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The four forces of flight: lift,

0: thrust, gravity, drag.
1: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gainst, again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Fuel, fuel.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Overcome, overcome.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Achieve, achieve.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Balance, balance.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orld라는 거 여러 번 보았을 그런 어떤 친숙한 형태도 이게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그런데 이 world라는 것만 보셨다기보다는 이 단어가 어딘가에 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로 forward나 upward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 책에 나왔던 그 단어 두 개입니다. forward라는 것, forward. 자, world는 방향을 의미하고요. for는 앞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 방향이 되니까 앞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방향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up, 위쪽이 되겠죠. 위. 그리고 world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upward라고 하면은 위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이 퀴즈는 어떨까요? 아래로는 어떻게 할까요? 아래로. 자, 그럼 아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up and 그렇죠. down이죠. down 그리고 방향은 world입니다. 그래서 downward라고 하면 아래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downward, 아래로라는 이런 단어가 탄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말리 파트 2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문구점 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1: 어, 맞아요.
0: 학용품만 사고 이랬었는데.
1: 네, 네.
0: 자, 오늘 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사 보는 거 어때요?
1: 어, 좋은데요.
0: 오랜만에 문구점이잖아요. 또.
1: 문구점에서는 사실 아. 예, 막 이렇게 살 게 없어도 생겨요.
0: 이상하게 사고 싶잖아요.
1: 아, 다 사고 싶어 진짜.
0: 욕심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 찾는 situation.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뭔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는요, 문구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그쵸.
0: Right?
1: 뭐, 우리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때 물어볼 때도, 쓸수 있겠네요.
0: Supermarket도 마찬가지.